0: 씨 싹트는 그 맹아가 싹트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 아, 반전. 여기서 한국 현대 바둑의 아버지가 등장합니까?
0: 그렇죠. 예. 예, 바로 식민지 시대에 전북 부안에서 태어난 이 한 소년이 예. 1937년경에 이제 교동보통국립학교를 졸업한 그 37년 14살 나이에 홀연히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돼요.
1: 예.
0: 그리고 당시 일본 최고의 기사였던 기타니 미노루 문화에 들어가서
1: 네.
0: 바둑을 배우게 되는데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조남철 국수예요.
1: 조남철 국수군요. 네. 예, 그 인물이. 아까 그 기타니 미노루는 마지막 혼인보랑 기념대국도 서 이겼던 기사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바로 그 기사죠.
1: 예.
0: 이 기타니 미노루를 스승으로 삼아서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바둑을 수학하고 일본으로 간 지 4년 만인 1941년경에는 승단대회를 거쳐서 일본 기원에 입단도 하게 됐어요.
1: 네.
0: 다만 일본 기원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성인이 된 조남철은 1943년경이면 조선으로 귀국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맞았던
1: 예,
0: 거죠.
1: 예.
0: 바로 그해 1945년에 조남철은 한국 기원의 전신인 한성 기원을 설립하는데 이걸 주도하게 돼요.
1: 예.
0: 그래서 조남철 구단은 바둑의 선진 국가인 일본에서 배워온 선진 바둑을 접목하고
1: 네.
0: 특히 일본에서 3, 40년대에 개발된 신포석 현대적 바둑의 포석을 우리나라 바둑에 적용하고
1: 네.
0: 기존의 양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도했던 한국 현대 바둑의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 1950년대, 60년대
1: 네.
0: 우리나라 바둑을 완전히
1: 평정
0: 완전히 네. 지배하고 그렇죠. 장악하게 됐더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0: 그런 조남철 구단의 바둑의 아성을 드디어 무너뜨리게 된 사람도 기타니 미노루 문화에 유학을 가서 1962년경에 귀국해서 왔던 김인 구단이에요.
1: 김인
0: 뭐 강진 출신이었던 김인 구단이 조남철 구단의 아성을 무너뜨리면서 약 10여 년간 또 김인 구단이 한국 바둑을 이제 평정하게 된 거죠.
1: 예.
0: 이렇게 조남철 구단의 현대 한국 바둑에 헌신한 그런 공적 때문에 조남철 구단은 평생을
1: 네.
0: 대국수라는 그런 호칭.
1: 그러니까 국수라는 게 지금 당대 1인자한테만 부여된 칭호인데
0: 그렇죠.
1: 그중에서 대국수라는 거죠.
0: 그렇죠. 좀 예. 중국의 경우는 기성이란 말을 잘 쓰고 일본은 명인, 묘인이란 말을 잘 쓰고
1: 네.
0: 우리나라 바둑계는 국수가 최고의 명예의 그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 네. 우리나라 국수 계보의 그 선두에 있었던 분들, 조남철 국수, 김인 국수 이야기였는데요.
0: 네, 네.
1: 이런 분들이 이제 일본 유학파 기사로서 활약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한국 바둑은 일본과는 좀 많은 격차가 있었던 상황인데 그럼 언제쯤 한국 바둑이 세계 바둑의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는 건가요?
0: 네,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흐르고 또 축적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뜻밖에도 그 시간은 다가오게 돼요.
1: 네.
0: 바로 조남철 김인 구단이 귀국해서 활약하던 그 일천했던 불모지와도 같았던 1960년대에 막 10살도 되지 않았던 두 꼬마가 부산과 목포에서
1: 예.
0: 성장하고 있었어요.
1: 두 꼬마.
0: 예. 예. 한 꼬마는
1: 예.
0: 봐도 바둑의 명문가인 이 조남철 가문에서 태어난 소년이에요. 타고난 기재를 드러내면서
1: 네.
0: 또 자신의 숙부가 조남철 구단이잖아요.
1: 예.
0: 숙부의 지원을 받아서 일찌감치 1962년에 불과 6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당시 일본의 최대의 바둑 도장이죠. 기타니 미노루 문화에 들어가서 바로 입문하게 되는데 이 소년이
1: 네.
0: 조치훈이에요.
1: 아, 조치훈 구단이 조남철 구단 가문이었구나.
0: 그렇죠.
1: 아, 예.
0: 당시 기타니 미노루 문화에는 향후 197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서 완전히 일본 바둑을 주름잡으며 현대 일본 바둑의 어떤 황금 세대를 일구게 되는 뭐 이시다 요시오, 오다케 히데오, 또 가토 마사오, 다케미야 마사키, 고바야시 고이치 등 기라성 같은 그 선수들이 그 기타니 미너로 해서 예. 성장하고 있었어요.
1: 고바야시 고이치 때부터는 제가 봤는데. 아, 예.
0: 그죠.
1: 그 말년에 고바야시 그쵸. 고이치. 예.
0: 조치훈의 숙명적을 알고 있죠. 이들이 모두 조치훈의 사형사제 관계가 되는 그 시대에 바로 기타니 미노루의 문화에 들어간 거예요.
1: 예.
0: 한편 네. 뭐 한국전쟁의 포화도 막 잦아드는 그 1953년에 네. 그 종전 시기에 태어난 한 소년은 조치훈이 일본으로 떠나던 그 62년경에 불과 9살의 나이로 한국 기원에 입단하게 돼요.
1: 예.
0: 아홉 살 꼬마가 한국 기원에 입단하게 되니까 예. 한국 바둑계가 막 떠들썩하고 기대를 받게 된 거죠.
1: 네.
0: 바로 그 소년은 조훈현이었어요.
1: 아, 두 번째 꼬마는 조훈현 구단이었군요. 예. 예. 어떤 분들은 좀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훈현 구단은 예. 그 조남철 국수 가문이 아니죠?
0: 아니죠.
1: 네, 아니죠. 예, 예.
0: 조씨지만 네. 한자도 다르고 네. 흔히 조조의 조자 를 쓰고 본도 다르죠.
1: 네.
0: 조치훈에 비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도 좀 열악하고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의 기재를 굉장히 믿었던 당시의 독지가들이라든가 또 일본의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이듬해인 1963년경에 조훈현도 일본 유학의 기회를 얻게 돼요.
1: 네.
0: 그래서 일본 유학길이 열리게 되는데
1: 네.
0: 당연히 조훈현도 기타니 문화로 갈 예정이었던 거죠.
1: 네.
0: 그런데 일본에 떠나서 그를 후원했던 일본의 유학을 주선해줬던
1: 네.
0: 바로 일본 바둑계의 큰 스승인 세고의 겐사쿠 선생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방을 하게 돼요.
1: 예방을.
0: 인사드리러 간 거죠.
1: 아까 그 일본 교원 설립 주도하셨던 분이죠.
0: 그렇죠. 예. 일본 교원의 큰 어른이시라는 예. 그 세고의 선생은 일본 바둑계에 이미 이제 은퇴한 지 오래됐고 현역에서 물러나서 이제 자신의 노년을 정리하는 그때 이제 74세의 노후였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인사드리러 갔는데 한국에서 10살짜리 소년이 왔으니까 이제 세고의 선생이 바둑이나 한번 두자고
1: 예, 예.
0: 그래서 꼬마가 흑점 3개를 먼저 깔고 두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적바둑이라고 하는 거죠.
1: 네.
0: 뭐 아직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날 테니 3개를 깔고 바둑을 뒀는데 이 꼬마가 이긴 거예요.
1: 이겼어. 예, 이겼어.
0: 그래서 이제 세고의 선생이 이 녀석 봐라. 그래서
1: 예, 예.
0: 두 점을 깔고
1: 예.
0: 접바둑을 둔 거예요.
1: 예.
0: 그것도 소년이 이겼어요.
1: 두 점 깔고도 이겼어요.
0: 예. 그 다음이면 이제 정선을 둬야 되는 상황인데
1: 그렇죠. 그렇죠. 맞바둑으로.
0: 세고의 예. 선생이 깜짝 놀라게 되면서 그 소년의 기재에 굉장히 놀란 거예요.
1: 예.
0: 그러면서 세고의 선생은 갑작스런 결단을 내리는데
1: 예.
0: 이 한국에서 온 소년을 그날로 자신의 내제자로 삼은 거예요.
1: 와, 오.
0: 이 내제자라는 거는 마치 에도 시대에나 있을 법한 제자를 자신의 집안으로 받아들여서
1: 예.
0: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고 함께 기숙하는 그런 걸 내제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손잡벌도 안 되는 이 꼬마 아이를
1: 예.
0: 세고의 선생이 내제자로 받아들인 거죠.
1: 국적도 다른데.
0: 외국인이고.
1: 예.
0: 보통 당시 일본에서는 기타니 미노루의 경우는 마치 그냥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엄청난 도장이라고 한다면
1: 네.
0: 이제 기타니 선생, 저 세고의 선생의 경우는 제자를 거의 양성하지 않았어요. 다만 정말 천재형에 가까운 기재를 가진 사람만 있다면 드물게 제자로 받아들였는데 1920, 30년대에 바로 오사카 출신의 하시모토 우따로 그리고 중국에서 온 우칭이안 네, 이런 사람들만을 제자로 받아들였던 거죠.
1: 오창원인가요? 우칭이안?
0: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는 오창원이죠. 오창원. 그로부터 무려 30년도 더 지났는데
1: 예.
0: 이 노인이 이 소년을 그것도 내제자로 받아들이자
1: 예.
0: 일본 바둑계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상당히 놀라게 된 거죠.
1: 그렇겠네요.
0: 아, 이 순간은 실로 현대 바둑사의 어떤 운명적인 모멘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세고의 선생이 조훈현을 내제자로 받아들인 것은 바로 동아시아 코스모폴리탄의 포용이 발휘된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적과 모든 건 나이와 이런 걸 초월해서
1: 네.
0: 그를 제자로 받아들여서 품게 되는 그 순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1: 아까 이제 세고의 선생 내 제자로 있을 때 조훈현의 모습도 우리가 사진을 통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0: 네.
1: 조치훈 구단과 조훈현 구단의 시대가 열리기 좀 직전까지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두 사람의 일본 유학 생활과 이후의 결과도 궁금한데요.
0: 네, 이 최고 바둑 명문인 오따니, 저 기따니 문화에 들어간 이 오따니는 야구선수죠.
1: 참 둘 다 천재긴 합니다. 네, 예, 예, 예.
0: 이 기따니 문화에 들어간 조치훈은 네. 이제 수많은 문화생과 이제 실전 연습을 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또 일본의 엄격한 승단 시험을 거치게 되면서 드디어 1968년 당시 조치훈이 11살 나이인데
1: 네.
0: 지금까지 일본 바둑 역사상 최연소 나이에 일본 기원에 입단하게 되는 거예요.
1: 예.
0: 이제 반면에 이제 세고의 선생 문화에 들어간 조훈현은
1: 네.
0: 이제 내제자로 들어가서 그 집안에서 생활하지만 이 세고의 선생은 특별한 바둑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없어요.
1: 아 그래요? 예.
0: 그리고 지도대국도 거의 없어요.
1: 어?
0: 그냥 그 집안에 함께 먹고 생활하고 학교 다녀오면서
1: 네.
0: 그냥 생활할 뿐이에요.
1: 좀 하숙 집안입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예.
0: 그냥 하숙하면서
1: 예, 예.
0: 대신 그 집안의 모든 고금의 기보를 보면서
1: 아.
0: 조은영 구단은 고금의 기사들의 그 기보를 보면서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1: 아.
0: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방임일 수도 있고 무책임할 수도 있는 거죠.
1: 예.
0: 그러나 바둑은 스스로 자신의 기풍을 다져가면서 자신의 바둑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 자유를 조은현에게 주어진 거예요.
1: 아, 세고의 선생이 의도한 어떤 교육 방침이었던 거죠?
0: 네, 세고의 선생은 평소 지론이
1: 예.
0: 바둑보다 인간이 먼저 되려라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올바른 기사로 성장하고
1: 네.
0: 자신의 세계관을 구축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은 그 기세를 타고난 사람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이게 세고의 선생의 바로 바둑 철학이에요.
1: 네.
0: 단순히 기회가 아니라 일종의 애티튜드나 철학,
1: 네.
0: 기풍을 정립해가는 게 그의 방식이었던 거죠.
1: 그렇습니다. 조치훈, 조훈현 두 소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또 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중일 바둑 삼국지 편이라고 저희가 예, 이름을 지었는데 중국 얘기는 아직 예, 근현대로 넘어와서는 등장을 안 했습니다.
0: 예,
1: 근현대 중국 바둑은 어떻게 발전했는지도 궁금한데요.
0: 네, 예. 어떤 면에서는 앞서 얘기한 대로 뭐 조선이나 중국이나 사대부들의 유가적인 문화 안에서는 상당히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네.
0: 바둑은 고대 중세 때는 귀족들 그리고 송대 이후에서는 사대부들의 그런 유희일 뿐이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바둑의 발전도 좀 있었는데
1: 네.
0: 특히 이제 삼국 시대나 위진남북조 시대의 그 중세 시대에 바둑이 좀 굉장히 인기를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중국에서 인물의 품격, 품평에 따라서 관리를 임용하게 되는 소위 구품관인법처럼
1: 예.
0: 이제 바둑의 실력에 따라서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1: 급수제가
0: 그렇죠. 급수제라는 구품식으로 바둑의 실력에 따른 레벨을 나누는 것도 바로 그 시대에 발전했다고 그래요.
1: 예, 예, 예.
0: 특히 이제 중국의 바둑사에서는 그 유명한 삼국지의 조조가
1: 네.
0: 정말 바둑을 좋아하고 바둑의 실력이 출중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1: 예.
0: 그러나 기본적인 바둑의 룰이라든가 이론이 혁명적인 변환이 없이 거의 현대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1: 네.
0: 그런 중국이 이제 19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나면서 청나라가 붕괴되고 전통적인 황제지배체제나 왕조체제가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신해혁명 이후에 중국이 지향한 것은 공화제를 지향했어요.
1: 네.
0: 그렇게 공화제를 지향하는 근대 국민국가 시기에 바로 1914년에 중국의 저 남쪽 복건성에서 이제 한 소년이 태어났어요.
1: 네.
0: 그래서 아버지에게 바둑을 배우고 아버지의 지인들에게 바둑을 좀 사사받으면서 성장했는데 바둑의 실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이제 9살 무렵에는 제가 얘기하다 보면 자꾸 9살 얘기를 많이 했는데
1: 9살의 잠재력이 보이네.
0: 이 천부적 기사들은 되게 9살, 10살 사이에 뭔가 그 싹을 보이게 되는데 9살 무렵에 이 소년이 북경으로 올라와서 내노라는 기사들과 도장 깨기수로 승부를 겨루는데 소년이 거의
1: 이겨요?
0: 연승을 하면서 아주 바둑계 파다한 소문이 돌게 된 거죠.
1: 존재네.
0: 심지어 이 소문은 바다 건너 일본의 선진국가인 일본 기원회까지 이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네.

0: 2015년 이겼어요.
1: 아 진짜요?
0: 여기 깜짝 놀라게 된
1: 정상급이네.
0: 그때 그 소년이 14살 나이인데 그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1: 예.
0: 바로 세고의 선생이 그 소년을 일본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1: 제자로 삼는 건가요?
0: 네, 제자로 삼겠다고. 아 이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1: 아 놀랍죠. 아,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이분이.
0: 그래서 1928년 이 소년이 네.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세고의 선생 밑에서 일본 바둑에서 유학을 가게 되는데
1: 네.
0: 이 소년이 바로 우칭위안 선생이에요.
1: 우칭위안. 오청원 배 이런 제가 기전은 들어봐서 이름만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 진짜 천재이셨구나 저분도. 예. 그것도 그렇고 세고의 겐사쿠 선생이 진짜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국적이나 시대를 초월해서 최고의 잠재력을 가졌다면은 뭐 편견 없이 성장의 기회를 줬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진짜.
0: 더군다나 그 시대 1920년대 30년대는 네. 동아시아 3국의 역사 과정이 최악이었던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식민국과 피식민지 국가
1: 그렇죠. 예.
0: 또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이 벌어지면서 적성국가로서
1: 그렇죠.
0: 최악이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1: 예.
0: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 바둑이라는 이 독보적인 하나의 문화 영역에서
1: 네.
0: 이 세고의 선생은 국적과 그런 나이를 넘어서서 그를 포용하고 제자로 받아들이고 일본 기원은 이 유학생들을 또 일본 기원이 품었던 거죠. 물론 엄청난 차별도 있었겠지만
1: 네.
0: 그리고 오로지 바둑 하나를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수많은 차별을 극복하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조남철이나
1: 네.
0: 우칭위안 같은 그런 유학생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1: 그러네요. 진짜. 그러면 중국에서 우칭위안은 일본으로 유학 가서 제대로 성장을 합니까?
0: 네, 뭐 배우고 성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1: 예.
0: 아, 우칭위안은 바로 바둑의 선진국 일본에서
1: 네.
0: 그 일본의 심장부에서 현대 바둑의 패러다임을 완전 바꾸게 되는 거예요.
1: 아, 패러다임을 바꿨습니까?
0: 네. 이 당시는 이제 프로 기전이 아직 활성화되기 전인데
1: 네.
0: 이제 본격적 프로 기전은 아까 본인 방전, 혼인 보전 이후인 1930년대 말에서 40년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1: 그렇죠.
0: 프로 기전이 활성화되기 전이긴 했어요.
1: 예.
0: 근데 그 20, 30년대에 우칭위안은 승단을 이어가면서 동시대 일본 기사들을 완전히 압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우칭위안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바둑을 보다 이론적으로
1: 네.
0: 어떻게 하면 현명하면서 확률이 높은 바둑을 둘까를 고민에 고민을 하면서
1: 네.
0: 당대 최고의 기사인 기타니 미노루와 함께 연구하면서
1: 예.
0: 새로운 포석법을 개발하게 돼요. 이것을 흔히 바둑사에서 말하는 신포석이라는 거죠. 단순히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1: 네.
0: 이 방법으로 과연 승률이 높은지를
1: 네.
0: 드디어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최고 기사들과 겨루면서
1: 네.
0: 거의 압도하게 되는 거죠.
1: 이제 정석처럼 만들어지는 거겠죠.
0: 네, 예, 그렇죠.
1: 예,
0: 바로 이것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흔히 현대 바둑에 세 차례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다고 그래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바로 우칭위안의 신포석.
1: 네.
0: 그리고 좀 스포일러에 가깝습니다만은
1: 아,
0: 두 번째는
1: 예.
0: 바로 이창호 구단의 등장과 그의 바둑이에요.
1: 아.
0: 그리고 마지막 패러다임은
1: 예.
0: AI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그러네요.
0: 아직 프로 기전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일본 기원에서는 이 중국에서 온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게 되면서
1: 네.
0: 그의 신포석과 당대 최고의 기사들 무려 11번에 걸쳐서 10번, 10번 싸워서 승부를 겨루는 10번기의 치수고치기 대국을 기획하게 돼요.
1: 아, 치수고치기 대국.
0: 그렇죠.
1: 지면은 또 치수 올려주고 막 이런 건가요?
0: 그렇죠.
1: 네.
0: 4국 이상의 승률을 더 갖게 되면 상대방 선수는 치수를 고쳐서 굴욕적이지만 하수로 이제 평가받게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치수라는 게 어떤 대국 조건 같은 거를 수준에 맞게
0: 그렇죠.
1: 조절한 건데.
0: 이제 흑도를 예. 짚는다든가 접바둑을 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패배한 선수는 너무 치명적이고
1: 굴욕적이죠.
0: 굴욕이죠. 그래서 이 10번기의 치수 고치기에 목숨을 걸고 기사들이 뒀는데
1: 네.
0: 11번을 우칭위에는 그의 심포석으로 다 승리하게
1: 됩니다. 전설이네, 전설이야.
0: 네, 정말 이 20, 30년대 우칭위안의 등장과 심포석은
1: 네.
0: 혁명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네.
0: 근데 정작 좀 아쉬운 것은
1: 네.
0: 1940년대 일본의 프로

0: 비전이 활성화되는 그 시대가 들어가게 되면서
1: 네.
0: 1940년대와 50년대에는 프로기전의 우승하고는 이제 우칭현하고 인연이 좀 멀었어요.
1: 아.
0: 굉장히 체력이 약하고 몸이 좀 약해서
1: 네.
0: 이 번기전 승부에서 나중에 쇠퇴하게 되면서
1: 네.
0: 이렇다 할 큰 우승은 하지 못했으나 일본 바둑계는 뭐라 그러느냐. 프로기전에 우승했어도 우칭현에게 승리해야 진정한 우승자다. 뭐 이럴 정도로까지 하게 됐는데
1: 네.
0: 우칭현은 결국 1914년 태어나서 2014년 1세기 딱 100세 동안 살았는데 평생을 한눈을 팔지 않고 오로지 바둑에만 정진했던 그래서 한중일의 모든 기사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흔히 우칭현을 영원한 기사로 바둑계는 그렇게 존경을 하는 거죠. 그런 우칭현 기사가 말한 바둑의 궁극적인 자신의 지향은 뭐냐?
1: 예.
0: 그거를 우칭현은 화라고 그랬어요.
1: 화? 우리 공자맹자 그 화, 그 화인가?
0: 그렇죠. 그 화이부동의
1: 아, 그
0: 화예요, 바로.
1: 예, 예.
0: 우칭현이 예. 1세기 동안 연구하고 깨달은 것은
1: 예.
0: 비록 바둑은 승패를 다루는 것은 맞지만
1: 예.
0: 결국 검은 돌과 흑돌의 음양이 각자 최고의 수를 추구하면서
1: 예.
0: 그러면 만약에 이상적으로 최고의 수를 서로 두면 최고의 조화로운 완벽한 신의 한 수들로 두겠죠.
1: 예.
0: 그거를 우칭현은 조화로울 화의 세계라고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1: 하나의 좀 예술의 경지 같네요.
0: 그렇죠. 예. 바로 그 음양의 조화의 단계를
1: 예.
0: 그는 화의 세계로 본 거죠. 그런 우칭현이 자신이 평생 봤던 수많은 기사들 가운데
1: 네.
0: 바둑계 최고의 천재적 기재를 타고난 단 한 명의 기사를 꼽으라면
1: 네.
0: 그가 한 명 꼽은 그 기사는
1: 예.
0: 바로 그의 세고의 겐사코의 스승과 함께 배우기도 했던 먼 훗날의 제자이긴 하지만 네. 바로 사제이기도 한 조훈현이었어요.
1: 아 조훈현을 꼽았군요.
0: 네. 네. 세고에서는 저 우칭현이 꼽은 최고의 기사로 꼽은 사람은 조훈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네.
0: 그런 조훈현 구단이 태어나기 바로 1년 전에
1: 네.
0: 중국의 사회주의 공화국이 들어섰던 바로 그 즈음에
1: 네.
0: 여전히 주계장막이 쳐 있던 그 중국
1: 네.
0: 하북성 선저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훗날
1: 예.
0: 바로 동아시아 3국의 국제기전을 통해서 자웅을 겨루는 본격적 바둑 삼국지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소년이 태어난 거죠. 그 소년의 이름은 바로
1: 예.
0: 니에웨이핑이라는 소년이었어요.
1: 니에웨이핑이구나. 니에웨이핑. 아, 1편이었습니다. 예. 한중일 바둑 삼국지 여러분.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바둑의 역사를 예, 짚어주셨고요.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어제와 오늘 보내드린 동아시아 바둑 삼국지 편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편집 없이 긴 버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8시에 시작하는 잡지사 주말 에디션에서는 이어지는 바둑의 역사, 이창호, 이세돌, 신진서 구단 같은 또 한국 바둑 영웅들의 서사를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매일 불안해요. 매일 겁나고 매일 두렵고 아, 이 일이 맞나? 나는 맞지 않는데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굉장히 상남자적인 느낌이란 말이에요. 인정? 네. 여러분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저 되게 지적이에요. 근데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웃으시지?

안녕하세요, 장혁입니다. 참 제가 좀 이런 자리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한번 어떻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우로서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전을 해야 되고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매일 새로운 환경과 마주하게 되고 저는 그 변화에 맞춰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적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연기를 시작했을 때 저는 이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이게 뭘 열심히 했는지 모르고 계속 뭔가를 계속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뭔가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일이 맞나? 나는 맞지 않는데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불안이란 감정은 계속해서 커져가더라고요. 작품이 끝나고 그 다음 작품을 해야 되는데 오디션장을 가면은 몇 번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변화가 조금씩 생기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떨어질 건데 이렇게 떨어지는 건 어떨까? 이 방법을 써가지고 그럼 어김없이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디션을 갔는데 한번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르게 한번 써보더라도 결과는 떨어질 거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쓰다 보니 방법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으니까 아,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거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지금 뭐지? 저 친구 저 되게 특이하게 하네. 그러다 보니 근사치까지 조금씩 조금씩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기라는 것이 항상 마음처럼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역시 하루하루 기분에 따라서 연기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저희는 우리 삶의 방향을 매 순간 선택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부정 대신 긍정적인 결말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승마나 복싱 같은 운동을 통해서 얻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복싱 스파링 할 때 처음에는 정말 이런 말을 합니다. 손 내라고. 계속 손 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손을 내지? 복싱 손으로 하는 건데. 손을 내는 순간 계속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사람인지라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요? 손을 내는 거는 사람이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은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계속 옆에서 손을 내라는 소리는 들리는데 또 한편 이쪽에서는 맞는 소리가 돼요. 봉봉봉봉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어떡하지? 운동으로 단련됐다고 소문은 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복싱장을 못 가겠더라고요. 아,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가요? 그 사람들 그거 다 봤는데. 그래서 복싱을 다른 데 가서 배울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요? 일주일 동안 계속 그거 갖고 고민을 계속 한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내 운동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운동도.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가서 줄넘기부터 다시 했어요. 뭐 어김없이 이건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는데 어느 순간 맞기 싫어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주먹이 보이면서 이렇게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피하다 보니까 빈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툭 쳤어요. 얘도 아파서 이렇게 뒤로 가요. 아, 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나가는구나, 앞으로. 맞으면서 나가는구나. 왜냐면은 사실은 그 3분을 버틴다는 것도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시간이 오지도 않는 부분인 거고. 근데 어느 순간 복싱 라이센스를 따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한 10몇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물론 아직까지도 자세도 엉성하고 그리고 뭐 정말 프로처럼 이렇게 체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기 목표가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루하루의 어떤 불안감을 뭔가 다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끝내 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 순간 어떤 작품이 잘 됐을 때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면은 똑같이 그게 활용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막 어떤 것 때문에 특이하게 재밌게 웃었는데 사람들이 막 코미디고 막 좋아했는데 그 다음 작품 가가지고 아 이런 식의 어떤 개성을 가져가면 어떨까? 물론 생각은 좋죠. 굉장히. 근데 장르가 다르고 마음 맞는 사람들이 다르고 배우가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한 번 이상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 이 작품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되나? 또 마음이 또 갑자기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그 다음이든 그 다다음이든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과 그런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뭔가가 계속 작업을 시키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정말 오래 있었던 회사를 처음으로 나오게 됐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나오기 전까지 한 번도 거기를 나간 적이 없는데 이제는 스스로 혼자 다 해봐야 돼요. 물론 이 일을 하면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플레이를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뭘 해야 될까? 그러고 1년하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아, 매일 불안해요. 매일 겁나고 매일 두렵고 뭐가 조금만 잘 돼도 아, 이거 되는 거구나. 근데 뭐가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건가? 이러다 보니까 이러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 보니 그래도 어쨌든 놓지 않았잖아요. 놓지 않고 계속 이제 가잖아요. 어떤 이쪽으로 가든 어디에 가든 제가 계속 탄탄대로를 걸어온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그 안에서 뭔가를 해왔지만 어쨌든 그 환경이 벗겨져서 올고지 혼자의 힘으로 뭔가를 해서 가야 될 때 이게 아 독수리구나. 독수리가 됐구나. 독수리가 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부리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은 상태가 됐을 때부터 선택을 해야 된대요. 아, 이 상태에서 그냥 서서히 먹이를 사냥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 자연 속으로 그냥 사라져 가느냐. 아니면은 이 부리를 돌뿌리에다가 하나씩 찍어가지고 뭔가 다시 뾰족하게 만들어서 다시 사냥을 해가지고 그 다음 제 2의 인생을 가느냐. 그 선택인 것 같아요. 저 생각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제일 많이 떠오를까요? 액션? 피땀 눈물? 액션과 피땀 눈물? 여절남아. 자, 한번, 추노? 어떤 거? 화상고. 어쨌든 굉장히 상남자적인 느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다부지게 하고 견뎌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저 되게 지적이에요. 웃네.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웃으시지? 아니 제가 그렇게 가방끈이 뭐 길진 않지만 진짜 지적인 것도 많이 했어요. 저 변호사 역할도 해봤죠. 의사 역할도 해봤죠. 그렇잖아요. 좀 왕도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거 정말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이전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좀 그런 느낌에 대한 것들을 또 관객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 뭐가 있을까요? 반대를 만들어 봐야죠. 이걸 만든 만큼 여기도 만들어 봐야죠. 그럼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노출되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물론 노출됐지만 이만큼보다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만을 좋아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직접인 배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생긴 것 자체는 사실 액션은 아니란 말이에요. 멜로 얼굴이지. 인정? 예. 네. 끝끝내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내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 안에서 수용을 하면서 이것만을 계속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이런 상황에 대한 것들을 개척해서 갈 것이냐. 거기에 따르는 게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불안은 있습니다. 맨날 그 불안을 이기면 또 다른 부분의 영역을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선택은 어떻게 강요를 해요? 본인이 선택해야지. 정말 복싱을 하면서 이렇게 맞으면서도 손을 한번 내보겠다고 하는 식이었던 것들이 시작이 돼서 얼마나 불안해요, 그때. 손을 뗀다라는 것 자체가. 그 순간 내보이면은 몇 대 맞지만 그래도 한 발 가서 한 대는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타에 대한 것들이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지금도 신기한 게. 어떻게 사람이 걸어다니지? 애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옆에서 계속 보니까 오늘 왔는데 뒤집으니까 이게 진짜 하늘을 날러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뒤집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 오늘 지나가지고 보니까 기어가는 거예요, 얘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기어가네.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다가 또 앉고, 일어났다가 또 앉고. 태어나자마자 어른인 사람이 있으신가요? 태어나자마자 막 태어나가지고 막 갑자기 37세 막 주민등록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0세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해서 계속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걷고, 그러다 보니까 뛰고, 그러다 보니까 다쳤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가고, 그러다가 친구 사귀고, 친구 만나가지고 감정 배우고, 감정 배우다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부분에 호감을 또 갖고 가게 되는 나만의 어떤 취향을 또 선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꿈은 정말 꿈이었구나. 아, 그러기에는 내가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건 꿈으로 남겨두고 난 내 현실로 가야지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식의 어떤 것들을 힘들지만 하나씩 하나씩 가면서 그거를 이루면서 그 다음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거는 각자가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스스로가 하나씩 하나씩 체득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잘된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 해결한 사람은 있겠죠. 정말 박수를 보내면서 그게 대단하지만 그분들은 정답이 아니라 모범답안인 것 같아요. 나만의 정답은 본인 스스로밖에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불안하지만 불안한 하루하루 펼쳐지면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 안에서에 대한 식의 어떤 것들을 계속 견디면서 그리고 거기 안에서 뭔가를 익숙해지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의 성장이 아마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성장하고 싶고 오늘도 불안하고 이 자리에 서가지고 무슨 얘기 했을지 불안해요. 아무튼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치료 빨리 GC내추럴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 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추석입니다. 날짜는 9월 25일. 미국의 동부 해안엔 9월에 경험하는 드문 노리스터 폭풍이 북상 중이라는 소식을 확실하게 들었던 어제, 그리고 해안의 거친 파도가 뉴저지 해안가, 뉴욕의 롱아일랜드, 또 매사추세츠주 바닷가에도 이미 침수와 홍수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는 아침입니다. 어제 우리는 달머리 지는 밤하늘의 보름달로 차오른 한가위 추석을 시작하는 자연의 변함없는 현상을 또 떠나온 마음으로, 그리움으로 잠시 뉴욕 하늘에 올려다 봤습니다. 오늘 밤엔 보름달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추석은 하늘 한복판에 둥근 보름달로 많은 시인들의 글 속에 또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 최강림 시인의 시 한가위를 찾아듭니다. 어머니, 오늘은 당신의 치마폭에서 달이 뜨는 날입니다. 아슬한 황토길을 돌아 대바람에 실려온 길 잃은 별들도 툇마루에 부서지는 그런 날입니다. 밀랍처럼 곱기만 한 햇살과 저렇듯 해산달이 부푼 것도 당신이 살점 떼어내건 등불인 까닭입니다. 새벽 이슬 따담은 정한수 한 사발로도 차례상은 그저 경건한 풍요로움입니다. 돌탑을 쌓든 깊게 패인 일항마다 이른 해 서리꽃 피워내신 신앙 같은 어머니. 이른 해가 여든 해가 되고 백년이 되어도 변함없는 우리의 추석 한가위, 그리고 어머니.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어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스마트폰 속에 추석, 행복한 추석 명절에 대한 사진과 그림과 또 인사,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갑자기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들어오니까 쏟아져 들어온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미 시작된 이 추석에 대해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늘 보는 이맘때면 익숙한 보도 문구들이 보입니다. 귀성, 귀경길, 고속도로 교통, 귀성길 정체 완화, 귀경길 혼잡 이런 제목의 글들이 보이고요. 추석 당일인 9월 25일 저녁 전국 고속도로의 귀성길 정체 대체로 조금 부드러워졌으나 해소됐으나 뭐 해소라는 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귀경길 정체 현상 여전히 혼잡합니다. 이런 글귀가 보이고요. 한국의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얼마나 되냐 이런 글도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당일 전국의 교통량을 약 684만 대로 예상을 했다. 연휴 기간,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있어서 9월 24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일요일까지 합하면 모두 나흘 동안 4일간의 휴일로 지금 한국은 아주 특별한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선물은 어떤 것들을 주고받나? 추석 때 새로 이렇게 옷을 또 했기도 하고 어르신들 양복 맞춰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가성비 또 실속형 선호가 아주 확연한 한국의 요즘 추석 선물이다. 5만 원 미만의 가성비 선물 세트 실속형 식료품 세트가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 참치, 조미김, 식용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식용유도 선물로 그게 하긴 뭐 많이 쓰이니까요. 그리고 고단백 식품, 참치 세트, 저당 아보카도 오일 세트, 특정 지역 산지의 제철 과일, 사과, 배, 수산물 세트. 갑자기 제가 이런 선물들을 보고 있으니까 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우리 뉴욕이나 뉴저지에 가면 또 흔히 눈에 띄는 선물 세트이기 때문에 추석에 선물하고 싶은 얼굴들이 생각이 납니다. 추석입니다. 노리스터는 미국의 동부 해안가를 또 먼저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폭풍이죠. 강풍, 파도, 바람도 오늘 오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과 그 일대에 조금 거칠어질 거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9월에 노리스터라고 합니다. 이미 미드 애틀란틱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강풍, 파도 높은 거 이거 관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이 있고 지금 뉴저지, 뉴욕, 뉴잉글랜드 그러니까 매사추세츠 북쪽으로까지 해서 동부 해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풍의 정확한 경로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한 것도 있다. 그래서 단 몇 마일 정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뉴욕시에서 받는 비가 얼마나 올 것이냐, 바람의 또 속도는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뉴저지 바닷가의 이 타운들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안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건 여름에 또 비치가 아주 중요한 그런 타운들이기 때문에 그걸 몇백만 달러를 들여서까지 보수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꾸준히 있어 왔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폭풍과 거친 파도가 한번 일고 나면 Mother Nature, 자연의 힘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타운의 메이어들, 시장들의 말들이 또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으로 원래는 이틀 예정됐던 뉴저지 한인의 주체 그리고 또 미 동부 추석 대잔치 뉴욕 쪽에서도 함께하는 K-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이 붙은 추석 대잔치가 있는 날인데 내일 이렇게 노리스터로 인해서 날씨, 바람, 비가 확실하게 내일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 개최 장소인 버겐 카운티 공원국에서 안 된다라고 내일은 취소를 하라고 그렇게 일찌감치 명령을 내린 상태 그런 소식을 우리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추석 대잔치가 있습니다. 오늘만 뉴저지 한인회 K-페스티벌. 뉴저지 추석 대잔치로는 25회째가 되고요. 미동부 추석 대잔치 뉴욕 쪽으로는 44회 함께 했는데 뉴저지 쪽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많은 비용이라든가 이런 순서를 특히 이렇게 하루로 압축이 되다 보니까 네, 뉴저지 한인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마지막 순간에 수고를 많이 하신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K-페스티벌. 그래서 오늘 정오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소는 뉴 오버팩 파크. 뉴저지에 아주 익숙한 장소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내일 날씨 때문에 오늘 하루로 다 몰았는데 내일 있을 예정이었던 또 멋진 K-POP 댄스 긴 프로그램은 안 되고 오늘 솔로로 K-POP을 또 할머니 세대부터 불려줬던 노래 또 요즘에 K-POP 댄스를 한 명의 댄서가 나와서 용감하게 한다 그러는데 한 5시 무렵 궁금합니다. 어쨌든 오늘 정오부터 가셔서 지금 준비된 순서가 일단 라인 댄스 펄팍 펄세이팍 시니어 센터가 문을 열고요. 유니스 라인 댄스 그리고 우리 가락 그런 다음에 한복을 입은 또 500여 명이 다 같이 나와서 BTS 아리랑 미뇨 부르고 BTS 아리랑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 미뇨를 부른다 이런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그 앞서서 어린이들의 한복 컨테스트가 또 벌어진다고 합니다. 오후 2시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한복을 입혔을 때 어떤 귀여운 모습이 나올까? 이것도 또 부모님들과 함께 굉장히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컨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시 30분경에는 뉴욕 하프팀이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BTS 아리랑 거기에 이어서 미녀를 부르는데 500명을 목표로 해서 한복을 입고 이분들에겐 또 특별한 선물이 주어지는 건가요? 그런 다음에 내친 김에 강강술래 그리고 축하 공연이 또 오페라 싱어 바리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윽한 남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겠습니다. 뉴 오버팩 팍에서 그리고 개막식 오프닝 공연 춤 누리 무용단 K-드럼 앙상블이 화려하게 절정을 이루는 그 개막식에 또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는 4시 45분쯤 장학금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 이 메들리 댄스인데 그러니까 댄스 메들리인데 할머니 세대부터 익숙한 멜로디 케이팝 오늘날의 케이팝까지 길지는 않지만 또 솔로 댄서가 나와서 내일 원래 있었으면 좀 긴 케이팝 댄스 프로그램을 대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후 5시에 한복 모델 컨테스트가 있고 라플 추첨이 있는데 정말 많은 라플 상품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6시에는 동포 노래 자랑이 있습니다. 동포 가수 특별 공연도 있고요. 라플 추첨이 또 한 번 있는데 올해 이 K-페스티벌 추석 대잔치 진짜 라플 상품이 왕복 비행기표도 있었던가요? 그리고 여성들이 또 좋아하고 남편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스킨케어 여러 상품도 있고 잊어버려서 말을 다 못하겠네요. 네, 이런 행사의 프로그램들이 지금 오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오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이 어두워졌을 때도 이 조명을 화려하게 또 밝히고 계속해서 진행될 텐데 궁중복도 체험, 사진 촬영도 있고 무엇보다도 김치를 비롯해서 한국 길거리 음식 부스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게 되는 오늘 K-페스티벌 뉴저지 뉴 오버팩 파크에서 있는 오버팩 공원 가시면 오늘 추석 대잔치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름달은 볼 수 없게 되겠지만 어제 잠깐 달머리 지는 밤하늘에도 보름달을 보기는 봤어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화씨로 70도대 초반이니까 섭씨로 한 21도, 13도 그렇게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인데 지금 노리스터로 바람이 조금 불면서 오늘 밤에는 비가 뉴욕과 그일 때 시작이 될 것이다. 내일은 비 오는 날이 확실합니다. 내일 토요일은. 오늘 온도는 어제보다 조금 높은 그래서 어제는 좀 쌀쌀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맑았죠.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기온은 좀 올라갔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비가 계속 내릴 거라는 예보는 일단 나와 있네요. 60도대 초반 화씨로, 그러니까 온도도 섭씨로 한 16도에서 18도니까 내일부터는 좀 춥겠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0: 유엔 총회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국가 주석 시진핑의 정상회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내리는 그 비행기가 내리는 데까지 가서 마중을 했습니다. 미국의 외국의 정상들이 입국할 때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있는데 교황의 방문 때만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 그때 이렇게 맞이하는 마중을 갔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앤드류 조인트 베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45분이나 기다렸다. 그리고는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고 또 특별한 그 의전으로 시진핑을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시진핑 주석에게는 지금 몇십 년 만에 중국의 경제가 어렵고 또 청년 실업률이 높아서 이 중국의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미국에 가서 환대를 받고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는 중국의 국가 주석이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네 번째 연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생각을 하지만 국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국가 주석이나 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드디어 또 멋진 만찬 전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뭘 받아냈는가 판다곰 두 마리가 왔다 외소문원으로 오게 되는 게 그게 아마 가장 긍정적인 소식일 것이다. 이렇게 좀 약간 비관적인 그 평가가 있네요.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지 특가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2: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3: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2: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회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치료빨리.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진핑 주석 백악관을 방문해서 또 양국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정말 화려한 의식 세리머니와 계속 칭찬을 하면서 중국의 시진핑 이 오벌 오피스에서 환대하는 그런 모습과 함께 왜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중국 주석이 왔는데 마중도 나가고 거듭해서 좋은 말만 할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5월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자신의 그런 어떤 퍼스널리티라든가 두 국가 리더 가운데 그런 케미스트리 이런 것의 외교의 실적을 너무나 좀 이렇게 결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많이 하게 해서 그렇게까지 그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뭔가 이렇게 확고한 그런 걸 받아내야 하는 너무나 두 나라 사이에 지금 아젠다가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튼 굉장히 나이스하게 손님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스 폭격기 이 B2 상공을 비행했고 군악대가 로즈가든에서 연주를 펼쳤다 이런 것들 진짜 우리의 우정은 위대한 우정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진핑 주석의 마음에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들어오는데 미국이 맡고 있는 것에 그런 지정학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훨씬 더 비즈니스맨 같은 톤을 취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들이 이렇게 대비가 큰 양국 정상들의 모습이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 여기서 성공을 반드시 뭔가 얻어내야 하는데 왜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어떤 실제로 미국의 입장에서의 그런 외교적인 성과보다 지도자 간의 유대감? 케미스트리 이런 것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나? 그런 의문을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악관에서 지어지고 있는 볼룸 그걸 보여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의 Great Hall of the People 인민대회당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또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3시간 동안 회담에서 중대한 합의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또 사전에 그렇게 기대는 좀 낮았지만 아무튼 동물원 아틀란타 동물원에 두 마리의 중국에서 판다가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발표를 했을 때 가장 눈이 좀 반짝대는 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판다 곰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우정을 담은 어떤 우정의 사신이다. 이게 그래서 이 판다 곰을 통해서 소프트 외교를 지금 펼치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들을 하는데 2024년 10월에 판다 가족들이 그 애틀랜타 동물원에 있던 가족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낸 그때 이후 새 판다 커플 한 쌍을 데려오기 위해서 중국의 그 야생동물 보호 관계자들하고 꾸준히 또 협상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번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8월에 판다에 대한 학술 연구도 하고 번식을 좀 잘 되도록 하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아주 주는 게 아니라 해외에 지금 빌려주는 그런 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다가 이제 다시 애틀랜타에 오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우여곡절 속에서 판다가 있느냐 없느냐 미국에 이런 것으로 또 척도가 되기도 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서로 이 두 리더 간에 합의가 돼야 했던 사안들은 미국 측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불공정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무역을 미국과 해왔다. 그리고 미국의 적대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도 어떤 특수한 그런 정보 이런 것들을 이란에 제공을 했다. 뭐 이런 지금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또 여러 가지 모습, 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넓은 패시픽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점점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군사활동 이런 것이 당연히 미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아무 이야기도 없었다. 그렇지만 판다, 곰을 통한 외교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재밌습니다. 과거에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게 시작이 됐나 하면 1972년에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베이징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그 외교

정부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퍼스트 레이디였던 팻 닉슨 여사가 중국의 그 준례 총리한테 판단아 정말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두 달도 되지 않아서 중국이 한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 이름이 링링과 싱싱 다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립 동물원 내셔널즈로 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판다곰 한 쌍을 유치하기 위해서 연간 1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었나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50만 달러로 낮아졌는데 아 이걸 꼭 이렇게 유지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주들 예를 들어서 애틀랜타라든가 조지아주 그리고 다른 도시들 산디에이고 맨피스 등의 동물원들도 같이 해서 판다를 또 불러들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정상회담의 결과는 중국 측에서는 몇 마디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에 스콧 베슨 재무장관이 발표한 이거 지금 관세에 대한 유예 기간을 두 달 더 연장하겠다, 유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어제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연설을 했습니다. 강경한 어조고 우리를 그가 제노사이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아예 그 민족을 없애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나간다는 그 주장은 정말 너무나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 반유대주의가 팽배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심하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정말 강력한 정치인이긴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할 때 이 네타냐후 총리 말이 시작되면서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가사에 들어가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 끼치고 있는 그런 영향들 여기서 이걸 항해하는 또 거리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우리도 보고 있고 또 전해주고 있는데 수잔 서렌던이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배우가 또 이렇게 체포가 되는, 어레스트가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맘다니, 소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런 지금 서퍼링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부 비판을 많이 해왔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를 전쟁 범죄자다, 그래서 체포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뭐 그것까지는 안 가고 아무튼 어떤 시위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시장이 결정을 했는데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또 강력한 성명을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타냐후 총리가 연설하기 몇 시간 전에 팔레스타인 지도자인 마흐무드 아바스가 미국의 비자를 받지 못해서 들어오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화면으로 화상으로 연설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자 지역과 웨스트뱅크에서의 이스라엘 악의적인 식민지 책동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상처내고 죽게까지 하는 그런 현재 상태에 대해서 세계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호소하면서 두 국가가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다시 한번 그렇게 촉구하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보름달이 궁금했었는지 오늘은 제가 새벽에 굉장히 일찍 눈이 떠지는 걸 어쩌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한 4시도 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추석.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9047

0: 스테이지 라디오와 함께 오늘도 또 오늘 추석이라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동안에 라디오를 들으신다면 차에서 내릴 때 아 이제 라디오 끄고 뭐 생각도 안 하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라디오 없이도 요즘은 스마트폰 혹은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에 K라디오.찍고 US를 치시면 우리 K라디오 웹사이트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얼굴들도 보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 코너에 On Air라고 On Air 두 영어로 된 단어 그 단어를 정확하게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라디오 없이도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현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6년간 소개해 맨하탄 다이아몬드 스퀘어 김수보석입니다. 47스트리트 5에비뉴와 6에비뉴 사이 2층 높이의 김스보석 한글 간판 보면 반갑습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김스가 싸고요. 이번 주에는 보기 드물게 또 천연 내추럴 다이아몬드 반지 넉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kradio.us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저녁은 뭐 해먹나 추석인데 뉴저지 한남체인 안에 위치한 만나방에서 하십시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고 또 오늘은 송편부터 풍요로운 상을 차릴 수 있는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화 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우리 마음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해드립니다. 에스더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또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됐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는 당구장까지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위치는 다시 한번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버드 2층입니다.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929-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또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 3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 앤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 앤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두란노 아버지 학교 뉴욕 뉴저지 51기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10월 10일부터 3주간 뉴저지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진행되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되어드릴 두란노 아버지 학교 문의 전화는 201-320-3330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4명이 한 팀이 돼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달러의 우승 상금 또 준우승 홀 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있어요. 18홀 중에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개의 홀을 빼고 베스트 15개 홀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경기 운영 방식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됩니다. 한 사람당 100불의 참가비가 있는데 첫 게임비와 선물과 간식, 음료가 여기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 5,000달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929-766-0088, 929-766-0088로 문의하세요.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입니다. 52년의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들었죠? 지난 최소한 25년 동안 뉴욕에서 모모 양복점에 옷을 맞추신 분 모든 기록이 다 보관돼 있다고. 그래서 오늘 추석인데 그동안 양복을 모모 양복점에서 맞추신 분들 중에 먼저 전화하시는 두 분께 고급 수제 와이셔츠를 직접 맞춰서 또 200불 상당인데 선물 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로 한 벌 가격에 맞춤 양복 두 벌이 옵니다.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특별한 기회, 모모 양복점,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시간으로 엄청나게 일찍 일어나셨을 텐데요. 우리 미국의 동부에서 저쪽 서부 쪽의 추석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전화로 지금 초대해놓고 있는 분은 줄리 신님, 줄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추석입니다.
0: 네, 해피 추석인데 작년 1월이었던가요? 그때 북부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크게 났을 때 현재 생생한 소식을 또 전화로 들려주신 우리 한인.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지금 계신 곳이 그 필은 캘리포니아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맞죠?
1: 네, 맞습니다.
0: LA,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차로 1시간 10분, 15분 정도 가면 있는 곳. 맞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네, 라스베가스 가는 길 초에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로 향하시는 분들은 캘리포니아에서 거기를 지나가셔야 되는 그 길목인데, 네, 네. 저도 지도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 길 그 하이웨이가 있고 양편으로 이게 지금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추 나무들인가요? 말씀하신?
1: 네.
0: 엄청나게 넓던데요? 몇백 그루의 대추 나무가 있는 거예요?
1: 한 600그루 정도 되고요. 네. 심은지는 이 캘리포니아 한인들 농장 통틀어서 제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1: 33, 4년 정도 됐습니다.
0: 33, 4년 전부터 그곳에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대추 나무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야 네. 그죠? 열매가 맺힌다고. 네,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1: 네. 아침은 나무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0: 네. 그래서 대추 농사 지금 시작해보자 해서 나무 심는 분들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대추 나무를 600그루나 심어놓고 이렇게 농장에 물론 다른 작물들도 많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요?
1: 처음에 이제 저희가 남미로 이민을 갔다가요.
0: 네.
1: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하고 형제들이 다 제가 이제 초청이 돼서 일로 올라와서
0: 네.
1: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0: 네.
1: 제가 일을 나가면
0: 네.
1: 아이를 싣고 차가 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0: 네.
1: 차가 보러 다니시다가 뭐 별거 없긴 한데 위치고 공기고 너무 좋은 곳에 이곳을 찾으셔가지고
0: 네.
1: 그다음에 들어오셔서 한 6개월 이상은 이제 청소만 하신 것 같아요.
0: 아.
1: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으셔가지고
0: 네.
1: 뭘 할까 이제 하시다가 한국분이 대처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가지고 심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0: 네.
1: 그러고 나서 이제 수확이 돼서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시고 이렇게 철 따라 이제 바뀌면은 특히 네. 추석 같은 때, 가을 때
0: 네.
1: 그 마을 하면 대추 생각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많이 오셔서 인터뷰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때 이제 오신 손님들이 아 나도 은퇴해서 이쪽 와서 살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0: 네.
1: 네.
0: 많은 한인들이 은퇴 후에 찾아가시기도 하는데 추석 무렵에 거기 지금 농장에서 대추가 조금 높은 지대여서 그런지 다른 것보다 늦게 나와서 이 무렵에 대추 수확이 되고 그래서 항상 교인들 또 지인들 초대해서 추석 상을 차려내신다고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1: 네, 네. 이제 때를 거듭하다 보니까
0: 네.
1: 소문도 나가지고 안 오시는 분들도 이제 오신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고 또
0: 네.
1: 부모님이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가셨잖아요.
0: 네.
1: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부모님 찾아뵙는다고 지인들이 또 오시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식구 커지는 것 같아요.
0: 네. 추석상 거기 대추 농장과 거기서 또 재배하는 다른 아주 싱싱한 채소들도 있고 하니까 오늘이 추석인데 이번 주말에 다 추석상으로
1: 네,
0: 만나시나요?
1: 네. 하는데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이번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간다는데 괜찮겠니? 그러시더라고요.
0: 네.
1: 그냥 음식 모자라진 않을 거고 모자르면 대추 더 드시면 되고
0: 네.
1: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유 나도 몸 잘 그거 해가지고 내 1년에 한번 왔다 가세요.
0: 네. 이제는
1: 네.
0: 처음에는 그 땅을 다 개간하고 대추나무 심어주신 부모님 친정 부모님께서 농장은 떠나셨지만 다시
1: 네.
0: 내일 추석 자리에 오신다고 하는데 원래 한국에서 친정 아버님 그 개간하시는데 지금 그 농장 자리 많이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유지하도록 해주신 분이 양봉을 크게 사업을 하셨다고 그래서 양봉 이민으로 아르헨티나로 가셨다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해주셨어요.
1: 네. 아주 옛날 한 거의 40년 돼가죠. 40년 넘어
0: 네.
1: 됐는데
0: 네.
1: 그때 예 그때 정부 이민 추진으로
0: 네.
1: 저희 아버님 한국 양봉협회 회장님을 한 4, 5년 하신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갑자기 집도 못 팔고 그냥 가방 두 개씩 들고 그냥 그렇게 해서 간 것 같아요.
0: 아르헨티나로 그때 그러면 줄리님도 함께 따라가신 거예요?
1: 네. 네. 사정상 오빠는 대학생이어서 대학을 졸업해야지 갈 수 있고
0: 네.
1: 저도 그때 마침 고등학교 졸업이 안 된 상태인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졸업장은 따고 가야 되겠다 해서
0: 네.
1: 조금 밀려서 해서 이제 동생 둘은 어리니까 그냥
0: 네.
1: 가면 되고
0: 그래서
1: 그렇게 해서
0: 아르헨티나로 가셨는데 어떻게 하셔서 지금 미국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1: 아 제가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지만은
0: 네.
1: 저희가 원래 고향이 경상남도 하동이에요.
0: 네.
1: 하동이 지금 트로트 가수들이 좀 있어서 이민이 되는데
0: 하동과 네. 트로트
1: 네. 예, 예, 살 때 이제 한 골목 안에 같이 살던 집이 이제 친한 집인데 그 집하고 계속 관계가 유지가 돼서
0: 네.
1: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 오빠하고 중매 아닌 중매가 됐죠. 예 원래 어릴 때부터 아는데
0: 아 그래서 그 오빠가 먼저 동네 오빠가 먼저 미국에 와서 살고 계셔서 시집을
1: 네,
0: 미국에
1: 네.
0: 오시게 된 거네요.
1: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이 또 다 아르헨티나를 접고 이제
0: 네.
1: 미국으로 올라왔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친정 아버님께서는 양봉으로 또 아르헨티나 가셔서 크게 땅이 넓은 땅이니까 거기서도 또 땅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셨겠네요. 친정 아버님.
1: 네. 네. 네.
0: 그리고 미국에 따님 결혼하셔서 오시니까 따라오셔서 이제 대추 농장으로 네. 대변되는 이곳에 필란 캘리포니아의 농장을 가꾸시고.
1: 네.
0: 그렇게 해마다 추석상을 차려서 이 교회 분들이라든가 지인들 초대할 때 지금 올해가 그러니까 몇 년째가 되는 거예요?
1: 저희 작은 애 낳고 바로 이쪽으로 이주하셨으니까
0: 네.
1: 한 34년 정도 됐습니다.
0: 그때부터 이 추석 때는 그렇게
1: 했지만은
0: 네.
1: 이제 뭐 조금씩 이제 구색을 갖춰지고 하니까
0: 네.
1: 이제 여기저기서
0: 네.
1: 손님한테 많이 오시고
0: 네.
1: 그래서 항상 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만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손님들
0: 네.
1: 많이 치르고 하니까
0: 네. 네. 그렇게 몇십 년의 세월을 대접하시고 대추 농사가 보니까 우리 지금 뉴욕 뉴저지 쪽에까지 그 대추가 거기서 재배된 것이 온다 이렇게
1: 네.
0: 들었어요.
1: 네네. 그쪽에도 제가 손님이 꽤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그냥 그 농장 물어 물어서 대추 주문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입소문으로?
1: 입소문입니다.
0: 네. 여기 미국의 통보와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라스베가스 가는 길 길목이라고 하셨지만 캘리포니아 그 뒤에 작년 재작년이었던가요? 또 그 화재가 산불이 심하게 치고 지나간 또 스키 리조트도 있고 그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네.
0: 네. 그 화재 이후에 변화는 없나요? 뭐 보험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1: 그 화재 이후로 저기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인터뷰할 때 팔리세이드 뭐 그쪽 가가지고 여러 군데가 불이 났잖아요. 엄청 크게.
0: 네.
1: 부촌 저기 말리부 쪽 그쪽도 그렇고.
0: 네.
1: 그래갖고 그 후에 다음 해 날라온 인슈런스가 더블로 올랐어요.
0: 아, 두 배로. 그렇게 될 네.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도 이 대추 농장은 여전히 올해도 또 내일 이 추석을 기념하는 또 상을 차리게 되는데 어떤 대추가 좋은 대추예요? 이렇게 딱 먹어봤을 때 우리는 대추 다 마른 걸로 주로 먹는데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생대추는 드실 수 있는 기간이 되게 짧아요.
0: 네.
1: 근데 이쪽 캘리포니아도 더운 데는 덥거든요. 그래서 일찍 나올수록 대추가 맛이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대추는 옛날에도 한국에 보면은 이제 설이 내리고, 밤에 설이 내리고, 기온이 추워져야지 대추가 아삭아삭하고 막 그렇거든요.
0: 네.
1: 근데 여기도, 중가주라는 곳에부터 제일 먼저 나와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에도 이제 지역이 좀 워낙에 광대하니까.
0: 네.
1: 여기서 한 1시간 이상 거리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0: 네.
1: 저희가 홈비전트라서.
0: 네.
1: 예, 이제 출하가 먼저 빨리 나오고요.
0: 네.
1: 그리고 모든 데가 끝나면은 이제 저희, 여기 산 속에 있는 저희 집이 맨 마지막으로 이제 출하가 됩니다.
0: 가장 맛있는, 그러니까, 온도차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늦게도 나오지만 더 맛있다. 그러면 내일 추석상에 네. 대추만 올리실 건 아니죠? 뭐가 또 상차림을 올려요?
1: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제 손으로 농사 지은 게 이제 네. 여러 가지 과일도 있고요. 네. 메론, 뭐 사과, 수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과일이 나옵니다.
0: 네.
1: 악보배도 있고 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서 이제 농장에서 나오는 올게닉 야채 네. 뭐 그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벌써 이제 식혜 수송과 뭐 김치 몇 가지는 다 담아놨고요.
0: 네.
1: 이제 내일 할 거니까 이제 호박이라든지 한국 호박 네. 뭐 예 여러 가지 음식 이제 오늘 준비해서
0: 네.
1: 이제 내일 대접하려고 합니다.
0: 네.
1: 제가
0: 네.
1: 두릅 농사도 하기 때문에
0: 네.
1: 뭐 동부에서는 쉽게 두릅 구하시겠지만 서부는 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에 두릅 나올 때 다 네. 해서 저장해놨다가
0: 아.
1: 그렇게 손님들에 대접하려고 1년 내내 드립니다.
0: 네, 줄리시님 지금 서부에서 대표적으로 대추 농장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동부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동포들께도 또 좀 말씀 인사해 주세요. 추석 인사.
1: 아, 네, 너무 이런 인터뷰가 떨리긴 한데 어쨌든
0: 네.
1: 뭐 한 미국 안에 계시는 저희 동포들이시니까
0: 네.
1: 올해 진짜 행복한 추석 보내시고요.
0: 네.
1: 아, 더 이상의 나쁜 시련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더 이상의 나쁜 시련은 없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내일 추석상 그럼 또 행복하게 만드시고요. 대추 농사
1: 네.
0: 수확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님.
1: 네. 네, 감사합니다.

추석이라는 걸 모르고 지나간 해도 정말 많았는데 오늘 올해 추석은 정말 특별한 느낌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친구, 친척들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또 이 미국 땅에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한가위 보름달을 올려다볼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은 우리 뉴욕, 뉴저지 쪽에서는 노리스터 때문에 보름달을 볼 수 없지만요. 오늘 12시부터 시작됩니다. KBS 재벌 추석 대잔치 함께 만나시죠.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브넨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용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이번 주말 예정되었던 뉴저지 추석 대잔치 K-페스티벌이 날씨 관계로 9월 25일 금요일 하루에 모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 음악과 춤,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정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해켄색 병원에서는 고혈압과 포도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며 굿뉴스 보청기에서는 무료 청각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또한 KMI 한국의학연구소가 직접 현장을 찾아 한국 방문 시 필요한 건강검진 예약과 관련된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축제의 즐거움도 풍성합니다.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을 비롯해 한복 모델 콘테스트, K-POP 댄스 콘테스트, I Love Dance 팀의 BTS 랜덤 플레이 댄스,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 등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대와 국적을 넘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뉴저지 추석 대잔치 K-페스티벌. 한국의 맛과 멋, 흥과 정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축제에 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 금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모든 행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뉴저지에서 만나는 한국의 가을 K-페스티벌에서 함께하세요.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효아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그런데 보름달처럼 마음이 풍성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오늘도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로 열심히 일하시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실 우리가 떠올리는 보름달도 정확하게 둥그렇게 꽉 차는 순간은 추석 당일이 아니라 조금 뒤에 찾아옵니다. 꼭 완벽하진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보름달이라고 부르죠. 어쩌면 사람 사는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지 못해도, 고향에 가지 못해도 추석의 추억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그래도 조금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은 더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투데이 출발합니다.

0: 9월 25일 추석 아침에 여러분들께 투데이 인사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국의 밴드죠. 샤데이의 Long Hard Road인데요. 제목이 말 그대로 길고 힘든 길. 가사를 보면 앞으로 힘든 길도 놓여있지만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힘들다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담은 노래였죠. 담담하게 아주 잘 표현하는 그런 서정적인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추석이죠. 여러분들 글쎄요. 이곳에 사는 우리들은 추석의 의미가 지금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좀 다른지 모르겠어요. 추석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추석 이야기 조금 해볼까요? 보통 우리가 추석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을 떠올리시나요? 어떤 분들은 송편, 뭐 예전에 차례를 지내셨다거나 성묘도 다니셨었죠. 그리고 보름달. 그리고 또 추석 때마다 뉴스에서 보도가 되는 이 귀성길에 그 차량, 막히는 차량 이런 것들도 떠올리실 텐데요. 아주 오래전에 그 추석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명절하고는 조금 좀 달랐습니다. 추석의 오래된 기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라의 가베인데요. 삼국사기 아시죠? 삼국사기에 따르면 그 신라의 유리왕 때 여성들을 이렇게 두 편으로 딱 나누어가지고 무려 한 달 동안이나 길쌈을 했다고 해요. 길쌈이 쉽지 않죠. 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그렇게 시켰는데 그냥 일만 한 게 아니고요. 두 편이 누가 더 많이 길쌈을 했는지 겨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승패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진 팀이 이제 이긴 팀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또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놀았다고 하는데요. 아주 오래전 추석에도 일하고 경쟁하고 먹고 놀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재밌는 것은 이 추석이라는 이름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가베, 가위, 한가위, 중추절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한가위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가을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가을 한가운데 1년 중이에요. 그 농사의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그리고 밤에는 아주 밝은 달이 뜨기 시작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 쓰잖아요. 한가위가만 같아라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추석은 지금 여러분들이 날씨 봐서 알겠지만 뭐 아주 덥지도 춥지도 않고 일단 먹을 게 가장 풍성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지금보다도 더 그랬죠. 그래서 아, 1년 내내 내가 오늘 먹는 것처럼 이 정도만 먹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이곳에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 추석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국처럼 고향으로 가는 긴 그 귀성길 대신에 아마 퇴근하고 가족들을 좀 만나시거나 주말에 아니면 잠깐 모여서 같이 좀 전도 먹고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부모님께 한국에 계신 지인들께 전화 걸어서 추석 잘 보내세요 이런 인사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민을 와서 살다 보니까 사실 추석은 점점 이제 우리의 추억으로 그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한국에 살 땐 저도 사실 추석이 너무너무 큰 명절이었잖아요. 또 굉장히 오래 놀았고요. 며칠을 이제 휴일로 놀다 보니까 어른들과 뭐 부모님들과 함께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예전에 엄마가 이렇게 부쳐주시던 부엌에서 이렇게 전 부치던 냄새, 그 기름 냄새가 왜 그렇게 맛있게 느껴졌을까요? 그 전 부치는 냄새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송편도 저도 빚어봤는데 예쁘게 빚으면은 뭐 예쁜 딸 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친척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뭐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던 기억, 참 좋은 기억들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때처럼 그런 추석을 보내지는 못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추석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가족들한테 안부 전화도 하고 또 조금 더 맛있는 음식 차려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절이라는 게 뭐 날짜에 꼭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기억 속에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추억들, 여러분이 어린 시절 혹은 요즘 보내고 있는 추석은 어떤 모습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알려주실 분들 저희 K-Radio US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함께 여러분들의 추석 모습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투데이, 투데이 또 함께해 주시는 분들 제가 소개해 드리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갈게요. 투데이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의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따끈한 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4인이 한 팀이 되어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라운지 스크린 골프 팀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상금과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상까지 18홀 중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비와 선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929-766-0088, 929-766-0088. 모든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YC 케어를 통해 1차 진료와 예방 의료 서비스는 물론 필요한 의료기기와 저렴한 처방약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NYC 케어 가입이나 갱신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한인봉사센터 KCS 718-939-6137로 문의하세요. KCS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의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929-766-0088.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피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K가디언스 화장품이 4주년을 맞아서 최대 50% 세일과 하나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뉴저지는 9월 25일까지 포트리 구 갓도 베이커리에서 하고요. 뉴욕은 9월 30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매장에서 세일합니다. K가디언스 4주년 50% 세일을 뉴욕과 뉴저지에서 만나보세요. 646-765-5117번, 646-765-5117.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이죠. 매니플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한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 한벌 가격에 맞춤 양복 두 벌.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특별한 기회죠.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718-359-3600.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두란노 아버지 학교 뉴욕 뉴저지 51기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10월 10일부터 3주간 뉴저지에 있는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되어드립니다. 201-320-3330번.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배추 파운드당 79센트, 코이모 고구마 3불 99, 이노키 버섯 200g 2불 99, 한국산 원앙배 7과 8과 박스 각각 34불 99, 골드키위 싱글박스 29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2: 중국 여행인데 쇼핑도 옵션도 없다고요?
1: 중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려우세요?
2: 이젠 걱정 마세요. 안전한 원스톱 케어 푸른투어와 함께하세요.
1: 모든 일정 5성급 호텔, 중국 비자 전문 대행까지 프리미엄 중국 여행.
2: 백두산 천지 4일, 9월 20일, 10월 15일, $750 플러스 항공.
1: 장가계 원가계 5일, 11월 2일 출발, $890 플러스 항공.
2: 백두산 북경 상해 완전 일주 9일, $1999 플러스 항공.
1: 쇼핑 없이, 옵션 없이, 여행은 더 품격 있게. 푸른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7: 한국산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6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21불 99, 풍고추 파운드당 1불 99, 깻잎 5번들당 3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건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8불 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6불 99.
6: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9: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8: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9: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8: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9: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
8: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9: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8: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0: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종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드 라인 김 합동법률사무소.
1: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글로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의 4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4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0: 베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치킨하면 베리카나. 베리카나 치킨이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 대회와 함께합니다.

김현식이 부른 내 사랑 내 곁에 들으셨습니다. 가을과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물건이 고장나면요. 이거를 고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고쳤으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이거 못 쓰겠네. 이제 새로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요. 요즘 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새 것을 사는 대신에 오래된 것을 다시 쓰고 고쳐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른바 리페어 하는 거죠. 수선과 재사용의 어떤 그런 트렌드가 있다고 해요. 이게 단순히 뭐 환경을 생각해서 물건을 아껴 쓰자 이런 이야기만은 아니고 돈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고 물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고는 전혀 사용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 그 젊은이들 보면은 빈티지 샵 같은 데 가서 많이 사기도 하고 중고 거래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옷도요. 괜찮대요. 진짜. 싸게 샀다고 좋아하는데 그 퓨 리서치 센터가 올해 미국 성인 한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미국인의 한 48%가 중고 물건을 정기적으로 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중고품을 사는 사람 가운데 거의 76%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답을 했는데 그렇죠. 돈 때문입니다. 아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중고품 시장이 그냥 벼룩시장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이 소비를 측정할 때도 무시하기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뉴욕주에서는요. 또 사람들이 고장난 물건들을 들고 모이는 행사도 열리는데 고장난 램프도 가져오고 작동하지 않는 전자기기 같은 것도 가지고 오고 뭐 지퍼 이렇게 망가진 물건도 가지고 와요. 그러면 거기 전문가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쳐봅니다. 리페어 카페 그런 것들을 한대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장난 물건을 그냥 버리는 대신 사람들이 모여서 고쳐보는 거예요.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어릴 때도 보면 너무 어릴 때인지 모르겠지만 양말에 이렇게 구멍이 나면 꿰매고 엄마가 이렇게 꿰매주셨던 것 같은데 가방끈이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그것도 붙이고 우산도 망가지면 버리지 않고요. 그거를 다시 빗살을 뭐 이렇게 해서 고쳐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보다 이제 고치는 비용보다 새로 사는 게 더 편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낫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요즘 이 젊은이들은 오히려 오래된 물건들을 찾아다닌다고 하니까 중고 옷도 사고 뭐 가구도 고쳐 쓰고 이 수선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소비 경험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뭐 물건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인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하나 더 사는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좀 수선해서 새롭게 뭐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뭔가 새롭게 만들어서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뭔가 고장나면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고쳐 쓰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예전에는 일단 고장이 나면 버리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고 일단은 둡니다. 일단 뒀다가 한 1년 있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안 쓰게 되기도 하는데 고쳐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절약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지속 가능한 소비, 리페어 문화라고 하니까 참 세상은 이렇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또 새로운 트렌드가 되네요. 고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고물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쓸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물건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요즘 세상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사는 것만이 새로운 소비가 아니라 오래된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혹시 고장나서 이렇게 한켠에 묻어두었던 것들이 있으면 새로 한번 고쳐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금요일 추석을 맞아서 또 즐겁게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카톡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2: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3: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4: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치러?
3: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0: 셰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1: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0: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2: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3: 뉴 택시?

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여행을 생각하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는 유럽 한번 가봐야지. 그런데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미루고 경비가 부담스러워서 미루고 또 막상 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지금이 가장 젊을 때인 거 아시죠? 더 이상 미루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올가을 어디로 떠나면 좋을지 오늘 여행을 소개하고 여행이 삶이 되는 순간을 전하는 동부관광의 카일린과 함께 여행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요즘 가을가을한데요. 오늘 우리는 좀 어디로 떠나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1: 오늘도 네. 마찬가지로 봄가을에는 저 늘 여행하기 좋은 곳이 유럽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럽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0: 네.
1: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우리 지금 그 단풍 관련해가지고 네. 저희 버스 타고 가는 상품들 늘 문의가 있어서
0: 네.
1: 저희가 지금 그 메이플 로드라고 그래가지고 늘 캐나다로 가는 상품이 있어요. 4박 5일로.
0: 아, 4박 5일?
1: 네. 그게 다음 주.
0: 오, 다음 주에요?
1: 와. 네네, 그쵸. 네, 다음 주말, 10월 3일에.
0: 네.
1: 예,
0: 네,
1: 출발하니까, 그거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0: 좋네요, 단풍.
1: 네, 4박 5일로.
0: 좋습니다.
1: 네, 메이플 로드, 캐나다, 몽드랑블랑, 뭐, 몬트리올, 퀘벡, 이렇게 도는 상품이 있으니까.
0: 네.
1: 궁금하신 분들은.
0: 네.
1: 저희 가면 또, 그, 퀘벡에서 스테이크 특식도 한 번씩 드세요.
0: 아, 네, 군침도 네. 네요. 메이플.
1: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0: 네.
1: 오늘은 유럽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0: 네.
1: 10월에는 모든 유럽에 다 출발합니다. 저희들 또한 뭐 6개 정도 상품이 이제 유럽 출발을 하는데.
0: 네.
1: 그 중에서 지난번에도 소개드렸던 터키. 그리고 이제 동유럽,
0: 네.
1: 발칸, 또 같이 갈 수 있는 동유럽 발칸.
0: 네. 네,
1: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그러고요.
0: 네.
1: 그리고 또 10월 18일에는 골프 좋아하는 분들이 또 그 포르투갈.
0: 그렇죠.
1: 네, 골프하고 관광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네. 그 메리오트 호텔에서 네. 삼박하고 포르투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포르투갈 가더라도 잘 못 보는 도시인데
0: 그래요?
1: 너무너무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래서 거기선 또 셰라톤에서 머물면서 네. 1박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10월 25일에 있으니까
0: 네.
1: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0: 네.
1: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동유럽입니다.
0: 동유럽. 네. 좋습니다. 동유럽에 이제 오늘 또 동유럽 8박 9일이죠?
1: 네, 맞습니다. 동유럽 동유럽만 하는 거는 8박 9일이죠.
0: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유럽을 좀 보게 될 텐데 동유럽에도 우리가 들르게 되는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1: 네, 맞아요.
0: 네, 설명 좀 해주세요.
1: 일단 나라로 따지면
0: 네.
1: 오스트리아, 체코, 뭐 독일,
0: 그렇죠.
1: 헝가리 정도까지 가는 게 동유럽에 해당되는 구간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헝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네.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발칸 나라들이라고 보면 되죠.
0: 네, 네. 그렇죠. 동유럽의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국가들의 좀 특징은 어때요? 가을에 참 멋있을 것 같은데요.
1: 그 서유럽이 조금 모던한 도시와 나라들의 느낌이라면
0: 네.
1: 동유럽은 아무래도 앤틱하고 우아한
0: 네.
1: 뭐 이런 느낌의 도시와 나라들이죠.
0: 네네.
1: 아무래도 그 옛날에 냉전 시대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였던 나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발칸의 일부 나라들은 사실상 2000년대 초반까지도 전쟁을 치렀던
0: 맞아요.
1: 그리고 옛날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서 이제 독립을 한 그런 나라들이 네. 일부 또 끼어있기 때문에
0: 네네.
1: 그런 느낌들을 아직 갖고 있죠. 그래서 조용하고
0: 네.
1: 깨끗하고
0: 아우, 좋네요.
1: 아담하고 앤틱하고
0: 제 취향이에요.
1: 우아하고 뭐 이런 느낌이죠.
0: 네네 그렇군요. 이 나라들 지금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다 말씀하셨는데 각각의 그 특징이 좀 다르게 있는 거죠. 나라마다
1: 비슷하면서 달라요.
0: 그래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엔나가 이제 수도인데
0: 네.
1: 제일 유명하죠. 비엔나가.
0: 그렇죠, 비엔나가.
1: 그리고 더 큰 볼거리로는 이제 짤츠부르기나 짤츠컴머굿 여기서는
0: 그렇죠.
1: 이제 늘 모차르트와 함께하는
0: 아,
1: 그런 도시들이고요.
0: 네.
1: 그리고 하이슈타트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는 아주 작은 호수를 호수는 크죠.
0: 네.
1: 큰 호수를 끼고 있는 아주 작고 아담한 마을인데
0: 네.
1: 거기는 어느 쪽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도 인생 컷이에요.
0: 그 옆에 그 예쁜 집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1: 맞아요. 네.
0: 와, 그리고 그 알프스 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건가요? 거기가? 하이슈타트가?
1: 그쪽은 아니에요.
0: 그쪽은 아니에요?
1: 아니고, 예. 조금 더 남쪽은 내려와야지 알프스가. 그러니까 알프스의 산맥, 보통의 우리 산맥들이 대부분
0: 네.
1: 남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미국도 보면.
0: 그렇죠.
1: 오른쪽에 팔레시안 산맥이 있고,
0: 네.
1: 왼쪽에 로키 산맥이 있는데.
0: 맞아요.
1: 근데 이 알프스 산맥은 남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네. 동서로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오. 이태리, 프랑스부터 시작한 어쩌면은 스페인 끝자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넓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0: 네.
1: 오히려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아. 발칸의 일부분까지 이렇게 네. 걸쳐져 있는 산맥이죠.
0: 그렇군요. 야, 이거 말씀만 들어도 지금 너무 좋은데, 여기 예쁜 집들 진짜 사진 어느 방향에서 찍어도 정말 아주 인생껏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일단은 동유럽은 네. 저희들이 전체 투어를 보면 네. 그 독일의 뮌헨으로 들어가서 발칸까지 할 경우는 다시 뮌헨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직항항공을 이용할 수 있고 항공편수가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공권이 조금은 더 저렴하겠죠. 그래서
0: 그렇죠.
1: 좀 편안한 움직임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일 것 같고요.
0: 네, 네.
1: 그래서 뮌헨에서 시작해서 짤츠부르크, 뭐 짤츠부르크 가면은 아마 안 가보셔서 또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미라벨 정원.
0: 아,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1: 도레미송을 그
0: 사운드 오브 뮤직
1: 맞아요.
0: 사운드 오브
1: 거기 나와 있던 그 정원, 그, 네, 계단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0: 네.
1: 그리고 이제 모차르트 생가가 있는 곳이기도
0: 아,
1: 하죠.
0: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네. 모차르트.
1: 그래서
0: 생가.
1: 이제 짤츠부르크를 거쳐서 이제 짤츠 커머굿
0: 네.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거는 건데.
0: 네.
1: 그 짤츠 커머굿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길겐 마을에 보면 이제 네. 모차르트 어머니 생가.
0: 그것도 있어요.
1: 네. 그걸 네. 볼 수가 있고. 서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화 속에 나오는 아주 작고 아담한 하슈타드라고 하는
0: 네.
1: 그런 도시를 우리 짤츠 부르크에서도 이렇게 조금 보면서 지나칠 수 있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프라하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차스키 크롬루프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이게 조금 독일스럽죠.
0: 아, 그런 것 같아요.
1: 조금
0: 발음
1: 독한
0: 자체가.
1: 발음이 많고.
0: 네.
1: 그 크츠프트 정도의 이런 느낌의.
0: 네.
1: 어쨌든 그 체코도 그렇고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다 독일어권이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0: 네네.
1: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말씀하신 이제 프라하 같은 경우도 뭐 핵심 도시 중에 하나인데
1: 그렇죠.
0: 유럽 다녀온 분들이 그 다시 가고 싶은 도시로 이 프라하를 많이 꼽더라고요, 또.
1: 맞아요. 우리가 프라하를 보통 한 1박 2일 정도 있으면서 보기는 하지만
0: 네.
1: 아, 이 작은 곳 뒷골목들까지도 다 한번 느껴보고 싶다는 분들이 한
0: 네.
1: 일주일 정도 여정을 해 가지고 프라하만
0: 거기만.
1: 이렇게 다시 한번 보러 가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그리고
0: 그러니까요.
1: 프라하성 그리고 야경은 그날그날 날씨에 따라서
0: 네.
1: 또 다른 즐거움을 주니까
0: 네.
1: 그것도 매번 나가서 이렇게 또 보고
0: 아,
1: 또 까를교 이렇게 한 번씩 걸어보고
0: 네.
1: 이런 낭만을 느끼기 위해서 여름에도 가시고
0: 네.
1: 또 겨울철 크리스마스를 네. 느끼러 또 한번
0: 아,
1: 가시기도 하고 저희
0: 멋있어요.
1: 그러고 보니까 크리스마스 마켓 투어에
0: 있어요.
1: 가는데 프라하를 갑니다. 왜냐하면
0: 네.
1: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제일 유명한 곳이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예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그 장이 열리죠, 장이.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크리스마스 네. 때 가면은 없습니다. 오히려
0: 아, 언제 가야 돼요? 네.
1: 그래서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가셔야 돼요.
0: 아,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10일부터 한 20일 사이에. 그래서 23일부터는 대부분의 식당들도 다 클로즈 해버리고
0: 그렇군요.
1: 그들은 그들의 삶이 중요한
0: 아, 그렇죠.
1: 사람들이기 때문에
0: 관광객이
1: 다십니다.
0: 뭐.
1: 네.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 전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12월 10날 출발하는
0: 네.
1: 크리스마스 마켓 투어도 하나 있죠.
0: 아, 저 올겨울 뭐, 거기서 보내고
1: 네.
0: 싶네요.
1: 단길로 샜는데. 그래서 이제 프라하를 네. 거쳐서 이제 비엔나로 들어가게 되죠. 다시.
0: 네.
1: 그래서 비엔나에 들어가면 또 우리가 공연 한번 음악회 한번 보셔야 되고.
0: 좋네요.
1: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비엔나에서 보고 넘어가는 도시가 네.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라고 합니다.
0: 부다페스트 하는. 밤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0: 또 여기는
1: 야경이 너무너무 예쁜 그런 도시고 그래서
0: 네.
1: 동유럽은 이렇게 독일부터 시작해서
0: 네.
1: 오스트리아, 체코 그리고 헝가리 이렇게
0: 네.
1: 도는 상품이 이제 8박 9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품이 동유럽에 해당되는 구역이고요.
0: 네, 좋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물론 전체 다 하는 사람들은 발칸까지 다 하는 거고
0: 네.
1: 발칸만 하신 분들이 이제 부다페스트에서 조인을 하죠.
0: 아, 거기서요?
1: 네, 그래서 오. 부다페스트에서 야경부터 시작을 해서
0: 네.
1: 넘어가는 게 이제 자그레브라고 하는
0: 네.
1: 크로아티아에
0: 크로아티아.
1: 이 발칸 지역에는 한 7, 8개의 나라가 있지만 제일
0: 네.
1: 크고 유명한 관광지를 가진 나라가 크로아티아예요.
0: 아,
1: 네.
0: 그렇군요.
1: 그래서 크로아티아를 먼저 들어가서 자그레브 들어가서 이제 성당.
0: 네.
1: 이 성당이 서유럽 성당 그리고 오스트리아 성당과 또 다른 느낌입니다.
0: 좀 달라요?
1: 네.
0: 오.
1: 조금 운치가 있어요.
0: 더요?
1: 네.
0: 와.
1: 네. 그런
0: 좋네요.
1: 느낌이 그냥 외관만 봐도 딱 그렇게 느껴집니다.
0: 네.
1: 그래서 자그레브 성당 이렇게 보면서
0: 네.
1: 본격적으로 발칸 투어를 시작을 하는데
0: 네.
1: 거기 보면 또 뺄 수 없는 게 한 100여 개 폭포 그리고 한 16개인가 15개 호수로 이루어진 마을이 이제 폴리트비체라고 하는.
0: 웅장하네요. 네.
1: 그런 도시를 가가지고. 네. 또, 관광을 하게 되고.
0: 네.
1: 다른 아마 투어에선 잘 안 가는데 저희는 이제 보스니아 지역을 들어가는데.
0: 네.
1: 여기서는 이제 국경통과도 한번 해야 되고. 네옴이라고 하는 도시 들어가가지고.
0: 네네.
1: 숙박도 하면서 바닷가, 해변가, 호텔에서 인조이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갖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아, 발칸반도 또 4개국. 이거 지금 가봤는데 이렇게 동유럽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동유럽 하면 뭐 음식이나 쇼핑도 빼놓을 수 없으니까 그런 재미도 좀 있을 것 같네요.
1: 사실은 저희가 쇼핑할 수 있는 시간을 정식적으로 드리지는 않아요.
0: 그런 건 좀 어렵죠.
1: 네, 그래서 자유시간 드릴 때 쇼핑을 그렇죠. 조금 하셔야 되고
0: 네.
1: 그래서 이제 관광지들 들리면서 서민이요 기념품샵에서 맞습니다. 이제 하는 정도.
0: 그렇죠.
1: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쇼핑을 드리지는 않고
0: 네.
1: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거기서의 포인트가 이제 블레드 성.
0: 성?
1: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성에 그 섬에 한번 들어가서
0: 네.
1: 블레드 성도 보고 오는 이런 일정이 있는데
0: 네.
1: 이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다시
0: 네.
1: 블레드 거쳐서 뮌헨으로 올라와서 전체 일정이 13박 14일
0: 그렇군요.
1: 이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0: 네.
1: 물론 발칸 지역만 8박 9일,
0: 네.
1: 동유럽 지역만 8박 9일
0: 그렇죠.
1: 이렇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네, 같이 가실 수도 있고.
1: 그래서 10월 15일에 동유럽은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보름 남짓밖에 안 남아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0: 네, 빨리 전화하셔야겠네요.
1: 네, 아직은 저기 뭐 항공권이 많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0: 좋아요.
1: 지금 접수하셔도
0: 네.
1: 뭐 세 달 전에 접수하셨던 분하고 큰 차이 없이 이렇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동유럽 10월 15일 출발합니다.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소개해 주실
1: 네, 맞아요. 터키인데요.
0: 네, 터키.
1: 네네, 맞습니다.
0: 네.
1: 그리스는 좀 많이 꺼려 하시는데 터키들은 네. 워낙에 많이들 가시고
0: 너무
1: 그리고
0: 좋아하죠.
1: 중동 지역 전쟁 때문에 조금 겁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1: 이 터키 지역은 전혀
0: 그럼요.
1: 그쪽 지역하고 상관이 없고
0: 네.
1: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 뉴욕과 LA의 거리라고 보시면 맞거든요.
0: 그렇죠.
1: 뭐 다
0: 네.
1: 미국이 워낙에 큰 땅 덩어리에서 한 나라지만
0: 맞아요.
1: 거의 뭐 다른 나라고요.
0: 그렇죠.
1: 네, 이 터키를 가면 어쨌든 네. 우리 입맛에 맞죠. 음식이
0: 맛있죠.
1: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5성급 호텔에서 머무시기 때문에
0: 네.
1: 잠자리나 편안함을 조금 줄 수 있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신녀분들도
0: 네.
1: 다녀오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0: 네, 좋습니다.
1: 그리고 터키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데
0: 네.
1: 동선이 좀 길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항공을 이용해가지고 이동하는 구간이 있어서
0: 그래요.
1: 시간도 줄이고
0: 네.
1: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터키는 다른 유럽 여행들과 또 비교해서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죠. 터키
1: 그렇죠?
0: 좋아하시는 분들.
1: 그렇죠. 늘 하는 얘기지만 동서양을 네. 같이 느낄 수 있는.
0: 아,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아시아의 제일 왼쪽,
0: 네.
1: 유럽의 제일 오른쪽, 그리스와 터키가 같이
0: 그렇죠.
1: 있는 나라들이고 육로로도 아시아하고도 이어져 있고 유럽과도 이어져 있는 나라죠.
0: 그러네요.
1: 터키는. 네.
0: 네.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그런 곳이네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금 출발 예정이신 거예요?
1: 네. 이거는 10월 12일에 저희가 출발 예정이어서 이거야말로 진짜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0: 그러네요.
1: 소수만 우리가 진행하는 투어이기 때문에 더
0: 네.
1: 편안함이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가게 되면 늘 궁금해하시는 우리 그 풍선 타나요?
0: 그렇죠.
1: 탑니다.
0: 풍선 타야죠.
1: 카파도키아 가가지고 타고요.
0: 네.
1: 또 올림포스 같은 데 가가지고는 케이블카 타가지고 야경을 그 저기 전경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0: 네.
1: 그런 전망대도 올라갈 거고
0: 네네.
1: 이스탄불에서 또 야경을 한번 즐겨볼 수도 있고
0: 야경도
1: 네.
0: 오, 좋습니다.
1: 파묵칼레, 안탈리아 뭐 우리가 터키를 가면 꼭 가야 할 그 관광지들은
0: 네.
1: 모두 다 갈 수 있는 일정으로 8박 9일로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0: 네.
1: 지금 바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회사 전화번호 한번 드릴까요?
0: 네.
1: 동부광역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718-939-1000번입니다.
0: 좋습니다.
1: 네, 그리고 문의하시면서 우리 에이전트 분들한테 자세한 설명도 듣겠지만
0: 네.
1: 저희들이 관광지 사진 그리고 관광지 설명 이렇게 해놓은 그 일정표도 있으니까
0: 네.
1: 그것 한번 보시면
0: 네.
1: 아 이런 곳이구나 갈만하겠구나 매력이 있구나
0: 네.
1: 이렇게 또 느끼실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지금 여행 난이도가 뭐 체력 걱정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 해서 여쭤보는데 여행 난이도가 괜찮죠?
1: 지금 투어들은
0: 네.
1: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서유럽 정도가 조금 피곤한
0: 네.
1: 행복한 고단함이 느껴지는 투어들이고요.
0: 네.
1: 아침 좀 일찍 움직이고. 근데 그러니까. 그 외의 투어들은 대부분 8시 반, 9시에 이동을 하고.
0: 아유, 충분하네요.
1: 저녁 먹고 뭐 7시 반에는 호텔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일정이기 때문에.
0: 네.
1: 밤에 충분한 휴식이 있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물론, 나는 30분 1시간 걷는 것도 좀 힘들어.
0: 네.
1: 하는 분들은 사실은 관광지에서는 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대부분 같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0: 맞아요.
1: 사전에 우리 가이드들하고 조정을 하면
0: 네.
1: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리면서
0: 맞아요.
1: 이렇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내 체력이 뭐 근자에 뭐 근래에 수술을 하신 분이라던가 이런 분이 아니고
0: 아니면.
1: 나는 아침 저녁으로 동네 산책 30분 1시간 정도는 평지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0: 그렇죠.
1: 라고 하는 분들은 체력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요.
0: 그렇습니다. 네, 여행 전문가로서 올가을 유럽 여행 떠날까 말까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1: 여행은
0: 네.
1: 생각만 하시면 5% 즐겁고요.
0: 네.
1: 계획을 하시면 10% 정도 올라가고요.
0: 네.
1: 문의를 하시면 20% 정도 올라가고요.
0: 그렇군요.
1: 결제를 하고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0: 네.
1: 80, 90으로 올라갑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짐을 싸고 그러니까 이제
1: 고민하지
0: 가면...
1: 마시고 일단 먼저 상담 한번 해보시고요.
0: 그렇죠.
1: 상담하는 건 우리가 돈 받지 않으니까요.
0: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동부관광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718-939-10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눈부신 여행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1: 네. 오늘... 그래서 네.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는 분들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은 처음에
0: 네.
1: 설명드렸던 것처럼 4박 5일로 우리 캐나다 갔다 오는
0: 네.
1: 상품이 있으니까
0: 그쵸.
1: 그것도 문의 주시고요.
0: 네.
1: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르투갈에서 상위 1%의 명문 골프장만
0: 그렇죠.
1: 하는 아 이건 두 자리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네요.
0: 그래요. 네, 네.
1: 그래서
0: 빨리.
1: 이것도 바로 한번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치료 빨리 GC내추럴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는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제발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 중에 하나, 교통사고, 사고상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게 안 일어났으면 전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고를 당하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또 누군가에게는 영어가 익숙지 않아서 사고 이후의 법적 절차가 더 까다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곁에서 함께 든든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네, 교통사고 그리고 각종 상해사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아,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추석 밤이네요. 아, 지난해.
1: 네네. 네.
0: 그렇습니다. 명절인데 뭐 이렇게 친지분들하고 인사도 좀 하시고 하셨어요?
1: 예, 뭐 서울에 연락했고요.
0: 네.
1: 네. 또 요즘은 굉장히 또 그 편리한 세상이라서 예, 선물을 여기서도 보낼 수가 네.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네, 친지들에게 네, 명절 네. 선물도 좀 보냈고요.
0: 와.
1: 네. 사람 도리를 좀 했습니다.
0: 야, 그러네요. 이 멀리서까지 네. 사실 아예 여기 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안부나 문자나 이렇게 보내고 마는데.
1: 예, 쉽진 않은데.
0: 네.
1: 네. 그래도 또 명절이니까.
0: 네. 네.
1: 전 1년에 한 두 번 보내는 것 같아요.
0: 네.
1: 추석이랑 그 다음에 설날.
0: 네. 네. 찾아보니까 어머님이 의사셨더라고요.
1: 예예, 예. 예. 내과 의사하셨죠.
0: 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어려운 산모를 위해서 미역국도 끓여주셨다.
1: 아 예, 저희 어머님이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네.
0: 네.
1: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의사 생활 하실 때는
0: 네,
1: 네, 그 진료비도 많이 안 받으셨고요. 네. 또 어려운 분들은 또 이렇게 예, 가서 이제 도와주시고
0: 네.
1: 또 이제 예, 그래서 뭐 환자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아이, 하여튼 저희 어머님은 어딜 가나
0: 네.
1: 저기 환자가 미어 터졌습니다.
0: 미국에 네, 오셔서도
1: 미국에 네. 오셔서도 네, 그 환자를 많이 보셨어요.
0: 네.
1: 네.
0: 아, 뭐 이런 뭐랄까 부모님이 보여주신 그런 존경스러운 모습들 때문에 삶의 방향도 좀 바뀔 것 같아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좀, 예, 그, 뭐, 집안 가문이라든가.
0: 네.
1: 네, 어머님, 아버님, 이제 하시는 행동을, 뭐, 물론 말씀으로는 많이 하셨지만, 이제 그 행동을 보고, 이제 많이 배웠죠.
0: 네. 추석이고 해서 또 부모님 생각도 나고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혹시
1: 그러니까.
0: 기억에 남아있는
1: 네.
0: 부모님의 모습 중에, 아, 이런 거는 진짜 내가 따라 할 수가 없다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1: 하여튼 뭐 그 저희 부모님들은 봉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교회 봉사도 많이 하셨고.
0: 네.
1: 네.
0: 참 쉽지 않은 일인데.
1: 아, 그러니까. 네.
0: 네.
1: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네.
0: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철저하게 사고 처리 해주시는 것만 해도 어떤 면에서는 또 봉사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일이 또 이제 그. 그 상해
0: 네.
1: 다치신 분들을 대변해서
0: 네.
1: 저희가 예, 그 싸워드리는 게 저희 그 업무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는 뭐,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정준호 변호사님 뵈면은 이 뭐랄까 굉장히 이 똑똑하다는 표현은 너무 약한데 이렇게 굉장히 해박하고 뭔가 이렇게 그러실 것 같아서 어떤 그 변호하는 순간에도 네. 굉장히 좀 무섭게 잘 뭐랄까 싸워서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1: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 변호할 때 말고는 안 싸우시죠?
1: 네, 뭐, 예, 네, 저 뭐 저기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0: 네. 자, 오늘 정준호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눌 텐데요. 추석이고 해서 어머님 얘기도 한번 슬쩍 꺼내봤습니다.
1: 네.
0: 잠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1: 예,
0: 사건
1: 예.
0: 얘기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억 불 승소 그리고 25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법률 그룹입니다. 나폴리 로펌 소속의 정준호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눌게요. 라디오 생활백서 이 시간은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과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 데이케어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뭐 드실 건데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 지쳤다면 누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 무제한 무료? 여기에 팁도 없어요. 오늘 명품 면으로 만든 따끈한 국산 그릇 어떠세요? 누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뉴욕 뉴저지의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4명이 한 팀 돼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라운지 스크린 골프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상금,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상까지. 18홀 중에서 성적이 나쁜 최악의 3홀은 빼고요.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하니까 실수는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간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비, 선물, 간식, 음료가 포함.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 5,000불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929-766-0088.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들을 위한 추석 선물,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은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3: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에요.
2: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3-870-7582. 713-870-치료 빨리.
4: 네. 좋으셨어요.
5: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 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분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네네.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어떻게 되는지.
8: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9: 어떤 집에
10: 수백마리가 죽어 있고.
8: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1: 누가 우선인지.
12: 네, 이쪽으로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뉴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생활백성.
1: 라디오 생활백성 오늘은 나폴리 로펌 소속의 정준호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 쿠팡 미국 집단 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2: 네,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2: 네. 지금
1: 9월에
2: 뭐 네, 뭐 9월 1일 날 첫 네. 사전 변론이 있었고요.
1: 네.
2: 네, 브루클린에 있는 연방 동부 법원
1: 네.
2: EDNY Eastern District에서 이제 저희랑 쿠팡 변호인단과
1: 네.
2: 첫 사전 변론이 있었고요.
1: 네.
2: 네. 이제 또 10월 6일 날 또 이제 그 또 그 소견서 제출이 있습니다.
1: 네.
2: 10월 6일 날. 네. 그거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싸우고 있는데 지금 큰 쟁점은
1: 네.
2: 그 쿠팡 측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이 그 그들은 이제 그 쿠팡이 한국 회사인데
1: 네.
2: 응? 왜 이거를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하느냐?
1: 응?
2: 그래갖고 이 사건은 미국에서 재판을 할 사건이 아니고
1: 네.
2: 한국에서 해야 된다.
1: 응? 네.
2: 예,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반대로 이제 그 쿠팡은 미국 나스닥 상장 회사고 본사가 미국에 있고
1: 네.
2: 이제 그 미국 임원진들이 또 의사결정 중요한 의사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예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뭐 하여튼 열심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1: 네, 만약에 네. 그러면은 뉴욕 법원에서 이제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면 한국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진행하는 건가요?
2: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미국 미국 집단 소송이 우선이겠죠.
1: 네.
2: 네, 그 아무래도 한국 거는 조금 예 그게 이제 판사님 주장이 또 이제 그거였는데요.
1: 네.
2: 이거를 왜 한국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느냐
1: 네네.
2: 예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그 미국에서 하게 되면은
1: 네. 음?
2: 미국에서 이제 연방 법원에서 그 집단 소송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뭐 그 한국에는 이런 집단 소송 그 관련 법이 없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래갖고 한국 거를 포기를 하고 미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응? 네, 양쪽으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네.
2: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하는 소송이 규모나 이런 보상 측면에서 한국이랑 뭐 비교가 안 되니까 뭐 훨씬 더 큽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한국 이제 소송을 포기를 하고 미국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어쨌든 10월 6일까지 이제 양측이 추가로 이제 서면으로
2: 네네 예 그러고 이제 저희가 그 사건을 그 올해 2월 달에는 그 저희 협력 그 한국 로펌이 그 맨하탄에 사시는 그 의뢰인을 모집을 못한 이유로
1: 네.
2: 저희가 퀸스에 사시는 분만 모집한 이유로 저희가 그 연방 법원 중에서도 브루클린 퀸즈 관할 법원인 브루클린에 있는 동부 법원에서
1: 네.
2: Eastern District EDNY에서 이제 사건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를 맨하탄 법원으로 지금 옮길 필요가 있다고 해서
1: 네.
2: 그렇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1: 네.
2: 예, 맨하탄은 Southern District, SDNY,
1: 네.
2: 예, 남부 법원, 그러니까 연방 법원도 그 EDNY, 동부 법원이 있고 남부 법원이 있는데요.
1: 네.
2: 남부 법원이 훨씬 더 그 저희한테는 유리한 법원입니다.
1: 응? 왜 그런 거예요? 규모가 예. 큰 거예요?
2: 일단 네. 그 큰 이런 집단 소송이니 뭐 증권거래법,
1: 네.
2: 하여튼 그 이런 좀 복잡하고 음? 국제적인 사건은 다 그 남부 법원, 맨하탄,
1: 네.
2: 그 관할 법원에서 진행을 많이 해요.
1: 네.
2: 네, 그쪽, 뭐, 굉장히 그 남부 법원이 엘리트 집단입니다.
1: 네.
2: 네, 그, 아무래도 뭐, 맨하탄의 그, 이런 그, 증권거래소도 거기 이제, 맨하탄에 이제,
1: 네. 네,
2: 위치해 있고, 뭐, 모든 그, 중요한 회사들이 맨하탄에 사무실이 있는 네. 데가 많잖아요.
1: 네.
2: 네. 네. 잘 아시겠지만 맨하탄이
1: 세계
2: 중심입니다. 네, 그렇죠? 예, 네. 네. 네. 그래갖고 맨하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맨하탄에서 하시는 한인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했어요.
1: 네.
2: 그리고 이제 그 쿠팡 미국 회사도 맨하탄 나스닥 상장이다 보니까
1: 네.
2: 여러 면에서 맨하탄에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그 유리할 것 같아요.
1: 네.
2: 그래갖고 맨하탄 남부 법원으로 지금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청취자 분께서도 이제 퀸스는 저희가 많이 모집을 했고요.
1: 네.
2: 맨하탄에 사시는 그 쿠팡 그 정보 유출된 분이 계시면은
1: 네.
2: 저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은 맨하탄 분은 저희가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퀸즈는 안 되나요, 그러면?
2: 퀸즈는 뭐 퀸즈도 가능한데
1: 네, 네.
2: 뭐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선호하는 분들은 맨하탄에 사시는 분들.
1: 네.
2: 맨하탄에 그렇게 한인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가 어렵게 맨하탄에 사시는 그 쿠팡 회원분들을 모집을 해서
1: 네.
2: 이제 그쪽으로 좀 옮겨서 예. 소송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1: 네, 현재는 이제 동부 연방 법원에서
2: 시작은 했는데
1: 남부
2: 예, 그거를 남부
1: 예.
2: 네, Southern District 맨하탄에 있는 네. 남부 연방 지방 법원이 되겠죠.
1: 네,
2: 예, 거기서 맨하탄이 훨씬 더 그 아무래도 이런 그 검사들도 맨하탄 그 연방 검사들이 훨씬 더 그 실력이 뛰어납니다.
1: 네,
2: 네, 거기 맨하탄은 뭐 엘리트 집단이에요. 네. 그 검사나 판사들이
1: 네.
2: 브루클린보다는 조금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2: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저희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네. 네. 개인정보 유출 쿠팡 사태에 나도 관계가 있다. 뭐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됐습니다.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특히 또 맨하탄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네.
1: 917-300-0060번으로 문의 주시면
2: 네네.
1: 좋겠습니다.
2: 네네. 참여하시는데 뭐 전혀 뭐 비용 같은 거 없고요.
1: 네.
2: 네.
1: 뭐 굉장히 그 절차가 까다롭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2: 네. 그런 것도 네. 없습니다. 네. 네. 네.
1: 편하게
2: 네. 네, 이메일로 뭐 저희가 이제 그 변호사 선임 계약서 보내드리면 그 뭐 간단한 뭐 인적사항 적어 주셔서
1: 네.
2: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네 그걸로 이제 사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저희는 뭐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성공 보수로 저희가 사건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 네.
2: 개인 부담 없이 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혹여나 이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라면 꼭 동참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폴리 로펌 소속의 정준호 변호사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2: 네.
1: 운전을 하다가 이 경우에 너무 헷갈려요 하는 질문 하나를 받았거든요.
2: 네.
1: 마주 오고 있습니다, 차량이. 마주 오고 있고, 둘 다 초록불인데, 초록불이니까

0: 그 차랑 거의 뭐 이렇게 그 차는 이제 뭐 서로 이렇게 겹쳐서 턴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1: 네.
0: 예, 진행자분은 어떻게 턴을 하시나요? 그런
1: 저는
0: 경우에는
1: 모든 경우에 양보를 네. 합니다.
0: 예, 양보를 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신데
1: 네.
0: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똑같은 상황에
1: 네.
0: 이제 턴을 하실 때 그 차를 겹치게 턴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1: 네, 이렇게 크게
0: 크게 돌면은 겹치게 되죠, 그렇죠?
1: 네네.
0: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네. 네, 그냥 내가 우회전하면은 저는 그냥 저 우측으로 그냥 바로 돌면 되지.
1: 네.
0: 그 앞에서 오는 차 좌회전하는 거를 왼쪽으로 돌또 네. 틀어서 이거랑 이렇게 겹치면서
1: 네, 네.
0: 겹치면은 아무래도 가까워지면은 추돌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1: 네네. 네.
0: 예. 저도 예전에는 운전할 때는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저기 계속 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겹치 나는 그냥 우회전할 거면 바로 그냥 저 우측으로 꺾으면 되고
1: 네.
0: 그 차는 바로 이제 좌측으로 꺾으면은 이게 그
1: 둘이 부딪힐
0: 염려가 없잖아요. 네. 겹칠 염려가 없는데 가끔 어떤 분들은 진짜 그러니까 교차로 중간에서
1: 네.
0: 이렇게 가다가 앞에 차가 좌회전하는 거를 보면서 그거를 이렇게 또 왼쪽으로 돌려서 또 우측으로 꺾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1: 맞아요. 네.
0: 이게 그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청취자분들.
1: 이해가 됩니다.
0: 예, 이해가 되세요?
1: 네.
0: 네네.
1: 운전 습관이 문제다 하신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네요.
0: 네.
1: 물론 뭐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 했을 때 차선이 하나일 경우도 있겠지만,
0: 그쵸.
1: 그때도 뭐 이렇게 서로 봐가면서 여기는 좀 이렇게 스탑 사인도 그렇고 운전자끼리 약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봐가면서 운전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0: 네, 진행자분은 그렇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듯이 네. 그렇게 안 하시죠?
1: 아, 그럼요. 네.
0: 네.
1: 급하신 분들은 또 확 껴가지고 1차선으로 가서 또 바로 어떻게 하려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운전 습관이 문제인 것 같아요.
0: 네. 그런 운전 습관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그 상대방 차량이랑 좀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네. 추돌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냥 우회전 하실 분은 그냥 그 보행자만 잘 보시고
1: 네.
0: 그냥 바로 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우측으로 그냥 돌아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앞에서 좌회전하는 차 신경 쓰지 마시고요.
1: 네.
0: 그 차를 뭐 교차로 중간까지 가갖고 그 차 도는 거 좌회전하는 거 기다렸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네.
1: 질문 주신 분이 눈치 게임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0: 예, 눈치 게임. 네네. 네.
1: 그러니까 이 약간의 조금의 뭐랄까요, 양보랄까 이런 운전을 하면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부딪힌 위치를 보면 또 누구 잘못인지 나올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청취자분들에게 좀 상상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우회전을 합니다.
1: 네.
0: 저는 우회전을 하는데 마주 오는 차량은
1: 좌회전을
0: 하니까 이제 이렇게 돌면서 추돌 사고 위험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예.
0: 그렇죠?
1: 있죠.
0: 네. 아니
1: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좌회전이 네, 먼저 왔으면. 아니,
0: 그러니까 우회전하는 차량이 항상 우선권이 있는데
1: 네.
0: 마주 보는 그 앞에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할 때 우리랑 사고 날 위험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좀 복잡해지는지 모르겠는데 맞은편에서 우회전을 합니다.
1: 네.
0: 네, 맞은편에서 우회전을 해요.
1: 네.
0: 저희도 우회전을 해요.
1: 네.
0: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겹치게 또 제 네. 이해가 되세요?
1: 네네. 크게 돌면 이렇게.
0: 크게 돌면 네. 또 겹칠 수가 있어요.
1: 그때도 또 추돌사고 나겠네요. 네.
0: 그렇게, 아니, 근데 네. 그 맞은편은 우회전을 하니까 이제 차는, 맞은편에서는 우회전을 하고 우리도 우회전을
1: 네.
0: 하면
1: 네.
0: 이제 그 턴이 끝나면은

0: 두 차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1: 네.
0: 반대 방향.
1: 네. 그렇죠.
0: 응? 네. 나는 뭐 서쪽, 맞은편은 이제 동쪽으로 갈 수 있는데.
1: 네.
0: 그렇죠?
1: 네.
0: 그것도 이렇게 그 가운데 가서 또 이렇게 또 겹치면서
1: 이렇게
0: 크게 돌면은 거기서 또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봤어요, 저.
1: 와.
0: 운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1: 왜 응? 그러는 걸까요?
0: 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냥 서로 그냥 우회전을 해서 가면 되는데 이걸 또 넓게 해갖고
1: 네.
0: 앞에 차랑 이렇게 가까이 가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런 거는 그냥 서로 그냥 우회전 바로 그냥 해버리시면 돼요.
1: 네.
0: 근데 조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차 우리는 나는 우회전을 하고 맞은편은 좌회전을 네. 하면은 이제 같은 방향 이제 턴이 끝났을 때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1: 그렇죠. 같은 그쵸? 차선으로.
0: 예, 같은 차선으로.
1: 네.
0: 같은 방향, 뭐 서쪽이 제가 이제 우회전을 해서 서쪽이면
1: 네.
0: 마주오는 차량도 좌회전을 해서 서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추돌 사고가 있는데 그것도 저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하여튼 눈치껏 예? 그 하여튼 좌회전하는 차량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고 나시면은 아무래도 좌회전하는 차량이 조금 더 불리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어디를 받쳤고 차가 누가 먼저 그 차선에 진입을 했는지
1: 네.
0: 그리고 뭐 차 어디가 부서졌는지 제가 좌회전하다가 아니 제가 우회전하다가 좌회전하는 차량이 내 꽁무니를 받았다.
1: 네.
0: 아무래도 뒤에 받는 차량이 조금 불리해집니다.
1: 네.
0: 네.
1: 일단은 뭐 모든 운전은 그렇습니다만 양보 운전 중요할 것 같아요.
0: 양보 운전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1: 네.
0: 네.
1: 어쨌든 우회전이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0: 예, 우회전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네. 네.
1: 자, 다음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0: 네.
1: 조금 얘기를 하다가 넘어가야 되는 거긴 한데요. 지난 18일에 뉴욕 맨해튼 이스트빌리지에서 사설 쓰레기 수거 트럭이랑 시티바이크가 충돌하는 사고가 실제로 일어났는데 이걸로 인해서 시티바이크에 두 소녀가 타고 있었다.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은 또 크게 다쳤거든요. 이 사건을 보면서 뭐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궁금하더라고요. 이 쓰레기 수거 차량이라든지 왠지 지금 이 차량은 사설 차량이라고는 했지만 공공 차량, 경찰차라든지 이런 차들이랑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경찰이 응급 긴급하게 출동하고 있을 때 뭐 어떤 사건 사고가 났다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0: 지금
1: 1분이요 남아요.
0: 1분. 네, 좀 얘기하다가
1: 네. 네,
0: 그다음에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되게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했죠.
1: 네.
0: 네, 그 시티바이크 자전거를
1: 네.
0: 타고 가다가 이제 사설 쓰레기 차량에 부딪혀서 뭐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예 자전거 시티바이크 자전거는 거의 그 보행자 취급을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자동차랑 부딪히면은 이제 그 뭐 치료비라든지
1: 네.
0: 예 뉴욕에서는 치료비라든지 보상금은 그 차량이 다 물어줘야 됩니다.
1: 100%.
0: 100%.
1: 네. 네
0: 100%. 네 이제 사고 정황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그 자전거가 진짜 뭐 빨간 불을 지나갔다.
1: 응? 네.
0: 진짜 뭐 과실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 아무래도 그 차량이 과실이 더 큽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 사설 그 쓰레기차는 그 돌아가신
1: 네.
0: 그분 이제 그 큰 보상을 해주셔야 되고요.
1: 네.
0: 그리고 다치신 분도
1: 네.
0: 이제 그 치료비나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1: 네. 일단 시티바이크 탑승자는 보행자 취급이 되는군요. 저희 잠시 후 자리 옮겨서 계속해서 말씀 나눌게요.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2: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4: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제가 그 아까 똑똑하다는 표현으로 뭔가 모자르고 다른 표현 그랬는데 명석하다 이 단어 어떤 걸로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칭찬해 주셔서 또.
0: 200억 불 승소 그리고 25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법률그룹 나폴리 로펌 소속의 정준호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고요. 나폴리 로펌 주소입니다. 360 렉싱턴 에비뉴 맨해튼 40 스트리트 11층에 있습니다. 플러싱에도 오피스 있어요. 플러싱 159-15 누던 블러버드에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917-300-0060번입니다. 자, 아까 얘기 조금 이어가서요. 네. 만약에 경찰차가 응급한 상황에 출동하고 있어요. 이때 차량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1: 굉장히 불리합니다.
0: 아, 일반 차량이?
1: 예, 일반 차량이 네. 경찰차가 이제 뭐 불을 켜고 사이렌을 켜고 네. 달려오다가 이제 사고가 났다.
0: 네.
1: 예, 그거는 굉장히 불리한데요. 그것도 이제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예, 좀 잘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0: 네.
1: 그 이제 뭐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아무리 뭐 경찰차나 소방차나 앰뷸런스도
0: 네.
1: 그 사이렌을 켜고 불을 켜고 교차로를 지날 때는
0: 네.
1: 그 천천히 진입을 해야 돼요.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빨간 불에 통과를 할 때는
0: 네.
1: 거기 그냥 풀 스피드로 통과를 해서 사고가 나면은 그거는 그건 또 아니에요.
0: 예.
1: 응? 예. 그래서 그 항상 뭐 그 응급 차량들이
0: 네.
1: 교차로 이제 그 진입할 때 빨간 불에 통과할 때는
0: 네.
1: 슬로우다운을 해야 됩니다.
0: 아, 정지해서 상황 보고
1: 예, 그럼요. 슬로우다운을 한 다음에 네네. 안전할 때 이제 빨간불이라도 빨간불에 통과를 해야지
0: 네.
1: 거기에 그냥 풀 스피드로 통과를 해서 뭐 이렇게 뭐
0: 사건이
1: 예, 뭐 이렇게 좀 멈추지 않고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뭐 난 불 켜고 사이렌 켰으니까 뭐 막 풀
0: 네.
1: 스피드로 거길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다.
0: 네.
1: 예. 그런 케이스는 네, 저희가 옛날에 이제 소방차랑 그런 케이스가 한번 있었어요.
0: 네,
1: 예,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승소를 해서 피해 보상을 받아들였는데, 예, 이제 그렇게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경찰이 사고가 나면은 경찰차랑 뭐 이제 소방차랑 사고가 나면 경찰이 옵니다.
0: 응? 네.
1: 경찰이 와서 리포트를 만들어줘요.
0: 예.
1: 만드는데 그렇게 그 본인들은 빨간 불을 어떤 때는 사이렌 불을 안 켜고 달려오다가 사고가 날 때도 있어요.
0: 예. 응? 예.
1: 그런 케이스.
0: 안 켜고도 큰 차이가 있겠죠.
1: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네. 이제 뭐 불도 안 켜고 사이렌도 안 켜고 달려오다가 교차로에서 이제 사고가 나는 차량들.
0: 네.
1: 저희가 이걸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사고가 난 거, 이제 경찰 리포트 받아보죠.
0: 네.
1: 받아보면은, 거기 어떻게 써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0: 왠지 그, 응급 차량 쪽으로 유리하게 써 있을 것 같아요.
1: 항상 그렇습니다.
0: 그럴 것 같아요. 100, 네.
1: 뭐 인생의 100%는 없지만 거의 네. 뭐 한 98%는 리포트 받아보죠.
0: 네.
1: 불 켜고 사이렌 켜고 응급 상황에 출동하다 사고가 났다고 써 있어요.
0: 예.
1: 응? 분명히 불도 안 켜고 사이렌도 안 켰는데
0: 네.
1: 리포트 받아 보면은 우리한테 불리하게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응?
0: 네.
1: 네. 뭐 그건 아주 굉장히 좀 그 엑스트림한 케이스고 또 하나는 분명히 오케이 사이렌 켜고 불 켜고 이제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0: 네.
1: 분명히 상대방은 그 스탑을 안 했어요.
0: 네.
1: 천천히 진입을 안 하고 그냥 돌진을 해갖고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빨간불에 그냥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0: 예.
1: 전혀 슬로우다운을 안 하고 그것도 리포트 받아보죠.
0: 네.
1: 경찰이 거기서 섰다고 나와요.
0: 정지하고 가던 중에.
1: 정지하고 네. 가던 중에 불 켜고 사이렌 킨 거는 당연하고
0: 예.
1: 그 교차로에서 슬로우다운 하고, 이제, 그, 다 예의주시하고 통과하는데 사고가 났다.
0: 네.
1: 이렇게 써 있어요.
0: 왜 그러는 거죠?
1: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NYPD나 뭐 소방차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런데
0: 네.
1: 제 생각에는 자기를 사람들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 사람들 본능이 자기를 보호하고
0: 네.
1: 자기가 속해 있는 오그니제이션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본능인 것 같아요.
0: 네.
1: 응?
0: 뭐
1: 사실대로 쓰면은 아무래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1: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진다는 거는 이제 뭐 다친 사람 있으면 피해 보상, 금전적 피해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0: 네.
1: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본인이나 조직에게 그 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 미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너무 이런 그 소송이니 네. 어? 이런 게 좀 뭐 네. 일상 생활이다 보니까
0: 네, 네.
1: 본인을 보호하고 본인 조직을 프로텍트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고 뭐 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닌데. 그런 차원에서 리포트를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0: 네.
1: 뭐 제가 일을 좀 많이 해봐서 아는데 뭐 항상 그 경찰차나 소방차, 앰뷸런스랑 사고가 나면은 항상 리포트가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0: 네.
1: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0: 네. 당한 사람은 되게 억울하네요.
1: 되게 억울하죠. 네. 되게 억울하죠. 뭐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갑자기 그 가해자로 둔갑해 있으니까
0: 네.
1: 그렇게 되면 그 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0: 아, 그쪽에서.
1: 그쪽에서
0: 그러네요.
1: 오히려 네. 그럼요. 네. 네, 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그 내 보험회사에서 그쪽에 상대방한테 다 이제 물어줄 수도 있고
0: 네.
1: 이제 수가 들어오면 그래서 또 다시 돌아가면은 네. 또 중요한 게 있는데
0: 예.
1: 이래서 여러분들 청취자분들 차 안에 블랙박스 하나 설치하셔야 됩니다.
0: 아 예, 이거 네. 뭐 증거니까 바로.
1: 블랙박스만 하나 있으면요.
0: 네.
1: 아무리 경찰 리포트가 그렇게 나와도 이거를 다 그냥 그냥
0: 증거로 보여주면 되니까.
1: 당연하죠. 네. 그게 블랙박스 그 동영상이. 증거물이에요. 법정에서도 이제 인정받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0: 네.
1: 아무리 경찰 리포트가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그렇게 나왔어도 딱 블랙박스 동영상을 켜보니까 거기 보이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파란불이고 옆에서 빨간불에 경찰차 소방차가 통과를 하는데 불이 안 켜져 있어.
0: 네.
1: 어? 보이잖아요, 동영상에.
0: 네네.
1: 어? 불도 안 켜져 있고, 뭐, 저기, 사이렌도 안 울리고.
0: 네.
1: 그럼 경찰차, 아니, 그 경찰 리포트에는 사이렌 켜고 불 켰다고 지나갔다고 하는데 이거를 완전히 그냥 뒤집을 수 있는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0: 네.
1: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경찰이 뭐, 사이렌 켜고 불 켜고, 뭐, 교차로에 진입을 슬로우다운하고 슬로우스탑을 해서 진입을 했다고 이렇게 경찰 리포트에는 써 있는데, 딱 동영상을 켜보니까 그냥 돌진을 해버린 네. 거예요. 예? 네? 그것도, 어? 굉장히 그,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증거물이죠.
0: 네. 네
1: 최고입니다, 최고. 예.
0: 사이렌 켜고, 불 켜고라도 슬로우다운 안 하고 그냥 쌩 지나가면 그것도 문제가.
1: 문제가 되죠. 네. 문제가 되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경찰 아마 내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0: 네.
1: 아무리 뭐 사이렌을 켜고 불을 켰더라고 해도 내가 빨간 불에 교차로를 그 통과를 할 때는 슬로우다운을 해야 돼요.
0: 무조건
1: 네. 해야 돼요. 보세요. 한번 다음에 이런 상황, 응?
0: 네.
1: 이제 그 퀸스나 맨하탄이나 이렇게 보세요.
0: 네.
1: 경찰차나 소방차가 빨간 불에 통과할 때는 거기서 저기 슬로우다운을 합니다. 그냥 풀 스피드로 지나가지 않아요. 그다 진짜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사고.
0: 네.
1: 예.
0: 맨해튼에서 무슨 큰 사건인지 모르지만 경찰차 그렇게 쌩쌩쌩 몇 대가 지나가는 걸 보긴 봤거든요. 사람들 다 이제 서고 이러긴 했는데.
1: 네네. 쌩쌩 지나가도
0: 네.
1: 교차로에서는 슬로우다운을 해야 돼요. 빨간불에 지나갈 때는 파란불에는 상관이 없어요. 파란불에는 그냥 어차피 뭐 사이렌을 안 켜고 불을 안 켜도 파란불에는 다 그냥 슬로우다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인들도 그렇죠. 그냥 통과하면 되는 건데 빨간불에 통과할 때는 저기 조심을 해야 됩니다.
0: 무조건.
1: 당연히 네. 무조건 아무리 해야죠.
0: 응급차량일지.
1: 아무리 응급차량이라도 그 빨간불에 통과할 때는 슬로우다운 저기 속도를 줄이고 조심히 지나가야 돼요.
0: 그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소방차랑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해결하셨다 하셨거든요. 그때도 블랙박스가 있었나요?
1: 선생님? 블랙박스가 없었는데.
0: 오,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1: 예, 다행히 목격자가 있었어요.
0: 아 예.
1: 예, 목격자가 있었고 하여튼 네 그래서 뭐 잘 해결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런 경우에 목격자 역할도 거의 뭐 블랙박스처럼
1: 맞습니다.
0: 큰 역할을 하네요.
1: 큰, 네.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목격자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0: 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1: 맞습니다.
0: 자, 앞서 이제 응급 차량이랑 사고가 났을 때 이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여쭤봤고요. 만약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차량이 차량과 부딪혔어요. 이럴 때는 뭐 무조건 차가 잘못했겠죠. 근데 보행자는 뭘 입증해야 되는지.
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0: 네,
1: 이제 차가 와서 이제 부딪혔다.
0: 네.
1: 어? 오케이. 뭐 자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네, 이렇게 어떤 때는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이제 그 빨간불에 이제 직진을 하던 차량이랑 부딪혀서 되게 큰 사건이 나는 것도 있고요.
0: 네. 네,
1: 보통은 이제 그 턴을 하다
0: 네.
1: 이제 보행자는 이제 그
0: 파란불이어서
1: 예, 파란불인데 이제 그 횡단보도에서 건너는데 우회전하는 차량 아니면 네. 좌회전하는 차량이 이제 돌다가 사고가 나는 사건이 있는데 보행자가 차량이랑 사고가 나면요. 차량이 불리해요.
0: 네.
1: 응? 차량이 불리합니다. 네. 차량은 또 그럴 때는 이런 케이스도 봤어요. 이제 부딪혀 놓고
0: 네.
1: 부딪혀서 사람이 넘어져서 다쳤는데 안 부딪혔다고 우기는 차량도 봤어요. 진짜예요. 아니,
0: 그러면 이 사람이 걷다가 갑자기 누운 거예요?
1: 네. 안 부딪혔대요. 예. 본인은. 어?
0: 오, 예.
1: 네. 그냥 뭐 저기 저기 자기 차량은 전혀 그 접촉이 없었다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도 봤어요.
0: 뭐 내가 부딪혔으면 내가 알겠지 뭐 이렇게 우기겠네요.
1: 네네.
0: 아무 예. 느낌이 없었다.
1: 예예. 예. 그런 사람도 봤고 개인은 그 뭐 머리에 뭐 경찰들은 다 카메라를 달고 다닙니다. 그렇죠?
0: 네네.
1: 경찰들은 바디캠, 예, 바디캠을 예. 다 달고 다니는데. 일반 사람들은 바디캠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0: 네.
1: 아직까지는
0: 예.
1: 머리 많이 보급 차량은 블랙박스가 있는데 개인은 바디캠을 뭐 네. 모자 헬멧에 뭐 카메라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0: 불법일 것 같아요. 다 예. 찍으면서 다니는데
1: 예.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0: 그러니까요. 응?
1: 내가 이렇게 저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이랑 이렇게 사고가 나면
0: 네.
1: 네.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행자가 이제 차량이랑 부딪혀서 다치시면은, 저희가 차량을 수리를 해서, 뭐, 뉴욕은 치료비.
0: 네.
1: 치료비, 그 다음에 피해보상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네, 뉴욕은 그나마.
0: 예.
1: 뭐, 제일 좋은 거는 그렇게 사고가 나시면은, 주변에서 네, 이제 보행하다가 사고가 나시면은 뭐 이렇게 같이 길을 걷는 사람이라든가.
0: 네. 응?
1: 그 길에 뭐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좀 위트니스, 목격자를 이름이랑 뭐 명함을 받아 놓으시든가.
0: 네. 응?
1: 이름이랑 성함이랑 연락처를 받아 놓으시면은 뭐 저희가 뭐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뭐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연락을 해서 진술서를 받고 그 사고 정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뭐 도움이 되겠죠.
0: 네.
1: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보행자 사고는 그런 목격자가 없어도 뭐 잘 뭐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0: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지금 어떤 분이 문자 주셨거든요. 차량과 안 부딪혔는데 그냥 차 앞에 벌러덩 눕는 홈리스들이었는데 그런 경우를 봤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 내가 차량 운전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 주셨어요.
1: 그것도 와. 굉장히 뭐 좀 안타까운 그 어려운 시츄에이션인데요.
0: 네.
1: 네. 그런 분들이 또 뭐 자기가 뭐 차에 쳐서 뭐 네. 부딪혀서 넘어졌다, 다쳤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뭐 하여튼 뭐 그건 이제 그 사람 주장이고
0: 네.
1: 본인은 뭐 경찰이 왔다든가 하면은 경찰한테 사실대로 나랑 뭐 접촉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 되고
0: 네.
1: 네, 그것도 이제 본인 자동차 보험에 이제 그 리포트 신고를 하셔야 되니까 뭐 사실대로 전혀 뭐 접촉이 없었고 그냥 뭐 부딪힌 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겠죠.
0: 네.
1: 네, 이것도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 예.
1: 거기 찍히잖아요. 예? 네? 그 이제 네, 그래서 블랙박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네. 이런 경우에도 뭐 목격자도 힘이 될 것 같다.
1: 당연히 예 목격자가 있으면은
0: 네. 네,
1: 주변에 이제 보행을 하다가
0: 네.
1: 그 상황을 본 목격자가 뭐 전혀
0: 네.
1: 그 간택이 없었다, 부딪히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해주면은 많이 도움이 되겠죠.
0: 네. 네. 하나 더 질문이 올라왔어요.
1: 네.
0: 차량을 운전하다가 뒤에 있는 오토바이가 빨리 안 간다면서 차선 사이로 막 이렇게 싹 가다가 미러를 손으로 치고 가버렸대요. 손으로? 그래서 사이드 미러가 파손됐는데 이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이것도 뺑소니인가요? 치고 도망간 건가요? 이렇게 물어주셨네요.
1: 오토바이가 현장을 떠났나요? 그냥?
0: 그쵸. 네.
1: 떠났어요?
0: 네.
1: 네. 그것도 이제 뭐, 그, 오토바이는 자전거와 자전거는 보험이 없습니다. 시티바이크나 뭐 자전거는 보험이 없는데
0: 네.
1: 오토바이는 그 보험이 있거든요.
0: 예.
1: 보험이 있으면 그 현장에서 그 오토바이가 멈췄으면은
0: 네.
1: 이제 그 오토바이 보험사를 통해서 네 요즘은 백미러도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어?
0: 네.
1: 네 그래서 그거 수리하는데 이제 클레임을 걸어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 오토바이가 치고 도망을 갔으면은
0: 네.
1: 이거는 뭐 자차 보험이 있으시면 자차 보험으로 이제 수리를 하셔도 되고
0: 네.
1: 또 자차 보험에 또 디덕터블이라는 게 있잖아요.
0: 네.
1: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0: 네.
1: 이게 뭐 보통 뭐 250불, 500불, 1000불 하는데 이거보다 수리비가 뭐 많이 나오면은
0: 네.
1: 이제 뭐 보험을 쓰실 수 있지만 이거보다 그 디덕터블보다 이제 그 수리비가 적게 나오면은
0: 네.
1: 보험이 커버가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0: 따져봐요.
1: 자비로 예. 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아우 속상하겠다.
1: 속상하죠. 예. 속상하죠. 네.
0: 아까 이제 얼핏 그 증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반대로 내가 증인이 될 경우에 이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운지 궁금하네요.
1: 네, 뭐 크게 번거로울 거 없습니다. 네, 뭐 변호사가 연락하면은
0: 네,
1: 네 뭐 진술서 애프데이빗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 정황
0: 네.
1: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준비를 해서 다 써 주실 거예요.
0: 네. 네.
1: 그러면 그거 읽어보시고 사인하고 공증만 받으면 되니까.
0: 네.
1: 크게 번거로운 건 없습니다.
0: 네. 만약에 내가 네.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1: 합니다. 도움 주시면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겠죠.
0: 네.
1: 네.
0: 자, 오늘은 정준호 변호사님과 함께 진짜 궁금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딱 맞는 해결법 얘기들을 또 나눠봤습니다. 200억 불 승소, 25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법률그룹 나폴리 로펌 소속의 정준호 변호사님이고요. 나폴리 로펌 주소입니다. 360 렉시턴 에비뉴 맨해튼입니다. 40 스트리트 11층에 있고요. 플러싱에도 상담 가능한 오피스 있습니다. 플러싱 159-15 노던 블러버드에 있습니다. 상담 전화 917-300-0060. 아, 추석인데 그래도 만난 것도 좀 챙겨 드시고
1: 예, 송편 먹어야죠.
0: 만난 송편도 네. 드시면서
1: 네, 네.
0: 오늘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준호 변호사님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정준호 변호사님과 상담을 원하신다면 917-300-0060 기억해 주세요. 라디오 생활 백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용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이번 주말 예정되었던 뉴저지 추석 대잔치 K-페스티벌이 날씨 관계로 9월 25일 금요일 하루에 모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 음악과 춤,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정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해켄셋 병원에서는 고혈압과 포도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며 굿뉴스 보청기에서는 무료 청각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또한 KMI 한국의학연구소가 직접 현장을 찾아 한국 방문 시 필요한 건강검진 예약과 관련된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축제의 즐거움도 풍성합니다.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을 비롯해 한복 모델 콘테스트, K-POP 댄스 콘테스트, I Love Dance 및 BTS 랜덤 플레이 댄스,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 등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대와 국적을 넘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뉴저지 추석 대잔치 K-페스티벌, 한국의 맛과 멋, 흥과 정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축제에 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 금요일 뉴 오버팩 카운트 공원에서 모든 행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뉴저지에서 만나는 한국의 가을 K-페스티벌에서 함께하세요.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인형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아, 9월 25일 추석 연휴 둘째 날이죠. 오늘부터 귀경길을 또 벌써부터 서두르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고향을 오고 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네요. 아, 오늘도 저희 한판 승부와 넉넉한 추석 연휴의 휴식을 풍성하게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한판 승부에서 오늘도 뇌건강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 최근 뇌졸중을 극복한 양재열 변호사와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활운동 전문가인 정조 박사와 함께 뇌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2부에서는 서은국 연세대 심리학 교수와 함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깐 듣겠습니다. 추석특집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대한민국 전역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추석 특집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제 주치인 신경과 전문의 서우근 교수를 만났고, 자 오늘은 그 뇌경색, 뇌졸중 이후에 재활에 대한 이야기, 운동법에 대한 얘기를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최고로 유명한 재활 운동 전문가시죠, 스타 트레인의 정주호 재활과학 박사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요즘 잘 지내시죠?
3: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이제 많이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더불어 한 분을 모십니다. 아, 올해 초에 말씀드려도 되죠?
3: 아, 다 공개했어요.
1: 네, 뇌출혈. 네, 뇌출혈 때문에 쓰러지셨다가 오늘 그 언어 재활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재활 마무리 첫 방송입니다. 양재열 변호사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양재열입니다. 제가 여기에 다시 와서 박재홍 아나운서랑 얘기를 하게 그러니까. 되는 게 약간 꿈 같은 그런 상황.
1: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근데 제가 이거 얘기한 게 네. 저 좋다고 한 게 아니라요. 네. 저도 놀랬지만 네. 사실 박재홍 아나운서 쓰러졌다는 뉴스를 보고 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에 누구라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1: 사실 양재열 네. 변호사님이 제 방송에 나온 그 초대 손님 중에 제일 건강한 분 중에 하나고 네. 평상시 운동 많이 하던 분이에요. 대표님. 네, 네, 네. 이런 분들도 예외일 수 없다.
3: 그런 게 없어요. 네. 예외일 수 없습니다.
4: 저는 뭐 지병이라든가 뭐 이런 고혈압이든가 이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1: 아 진짜?
4: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1: 그러니까 제가 쓰러진 건 그 8월 23일 저녁이었고 우리 양 변호사님이 쓰러지신 게 올해 2월 26일 저녁이었는데.
4: 2월 26일 6시 정도였고요.
1: 저녁 먹고.
4: 아, 저녁 먹고, 저녁 먹으면서 그날 7시 반 정도 이제 방송이 따로 하나 있어서 아. 방송 준비하느라고 예. 혼자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약간 뭐 귀, 뭐랄까, 뭘 잘못 씹었는지 딱 하는 느낌이 났었고, 예, 그러면서 어지럼증이 오는데, 과거에 제가 이석증을 한번 겪었거든요. 네. 이석증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1: 네, 귀에.
4: 귀에 있으면서 네. 빙빙빙 도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드니까, 네. 아, 그럼 이석증이 다시 왔나 보더라. 근데, 저녁 6시가 넘었으니까 이비인후과를 못 가겠네?
1: 예.
4: 그래서, 아, 오늘 그냥 좀, 뭐랄까, 진통제 먹고 방송 하나 그냥 또 버텨보고.
1: 나도 똑같아. 나도 두통약이나 먹고 좀 버텨볼까, 이런 똑같아.
4: 버텨보고. 네. 그러고 나서 한 30분 정도 앉아있다가 이제 방송을 하러 가는데.
1: 가는데.
4: 휘청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바로 이제 응급실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집에 갔어요.
1: 야 여기서 나는 달라. 저는 휘청해갖고 쓰러진 다음에 네. 119 불렀거든요.
4: 아, 네. 저는 악착같이 집에 갔어요. 그냥 쉬면 낫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1: 저도 그 생각 두 개 중에 하나 있었는데 119 가자로 택했어요.
4: 근데 이제 안사람이 네. 너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1: 그 역시 또 부인이 등장해요.
4: 네. 안사람이 네. 그러면서 이제 제 이제 친구 중에 네. 의사인 친구가 있으니까 네. 통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1: 아.
4: 통화를 시켜보더니 가만 절대로 지금 그냥 쉴 때가 아니다.
1: 아.
4: 빨리 응급실로 와라. 그래서 예. 밤 10시에 이제 입원을 했던 겁니다.
1: 아.
4: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 다른 게 뭐냐면 내 경색이잖아요.
1: 예.
4: 출혈이어서 이미 이제 출혈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가 머릿속에서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1: 야 피 양도 상당히 많이
4: 250ml. 큰 건 뭐 사람 머릿속에 200ml니까
1: 예.
4: 작은 것도 아니죠, 사실은.
1: 그래서, 변호사님 의식이 없는 시간이 꽤 됐잖아요.
4: 저는, 원래는, 이걸 수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결정을 못하, 네, 그렇죠. 뚜껑을 열어야 되는지.
1: 아, 저도 계속 부으면 이제 네, 개수를 그렇죠. 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4: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압력을 낮춘 상태에서 뇌압. 예, 뇌압을 네. 낮춘 상태에서 이제 피가 멈추면 어.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다행히 10시간 만에 이제 압력이 낮춰지면서 피는 멎었고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그래도 하루 만에 빠져나왔어요. 일반 입원실로.
1: 어, 그러면 변호사님도 굉장히 운이 좋은 축에 속하네요.
4: 제가 지금 방송 나오면서 아. 미리 좀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 방송 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아 그럼 뇌출혈이나 뇌경색 해도
1: 그러니까 저희들은 진짜 멀쩡히 나오는 거라 1% 정도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4: 진짜 운이 저희, 좋았던
1: 네, 저희는 사람들이. 진짜 네. 하늘이 도운 사례 중에 네. 하나고
4: 그러니까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누구라도 걸릴 수 있지만 네.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게 일반 입원실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제 옆 그 침대에 누워있던 저보다 한 살 어린 그 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2주 만에 요양병원으로 의식 못 찾고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어요.
1: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4: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1: 예, 아무튼 잘 치료돼 천만 다행인 상황이고. 우리 정조 박사님도 이제 재활을 많이 도우시면 저희들 같은 환자들 좀 많이 보셨죠?
3: 네, 종종 네. 뵙고 있죠.
1: 예. 그런 게 뇌경색, 뇌출혈은 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3: 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뇌경색이셨고 네. 뇌출혈이셨는데 네. 그냥 우리 보통 뇌출혈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혈관이 터진 거고 뇌경색은 막힌 건데 아. 우리 수도관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1: 예.
3: 수도관이 있는데 이래도 중간에 발로 밟았어요.
1: 아.
3: 그럼 어때요? 수도관의 호수가 부풀어오르겠죠. 맞아요. 막힌 현상. 네. 이게 바로 뇌경색이에요.
1: 어.
3: 그러다가 수도관이 옆에서 터질 거 아니에요, 호수가. 네. 이게 네. 뇌출혈인 거죠. 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저는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보통 뇌출혈이 일어나는 경로가 뭐 흡연과 뭐 음주 이런 네. 쪽인데 그쪽도 네. 아니신 것 같고요.
1: 네.
3: 또 비만이나 생활습관도 포함되는데 그쪽도 아니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3: 이런 경우에는
1: 과로?
3: 주로 과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아, 실제로 그 혈관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 빈번해지면 뇌출혈인데
1: 시사를 멀리해야 돼. 정치를 멀리해야 돼.
3: 업무적으로 아무래도 변호사님이시니까.
1: 아, 변호사니까 네. 힘들죠.
3: 어떤 경우
1: 책을 너무 많이 썼어요. 제가 보니까.
4: 네, 박재원 아나운서가 일을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아요.
1: 내가? 한번 후에 좀 쉬어야
4: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1: 그러니까 이제 한번 네.
3: 쉬셔야 되는데 쉬는 네. 동안에도 우리 자율신경계의 교감신이 네. 발달해서 계속 긴장 상태가 아. 많으시니까 네. 쉬어도 여러 가지 막 짚은 생각을 많이 하셨을 네. 거라고요.
1: 아니 주일날 일하시러 가셨다잖아.
3: 그렇습니다.
4: 아. 그러니까 정확히 짚으신 게 뭐냐면 네. 저도 인정을 해요.
1: 네. 그러니까
4: 약간 워커홀릭
1: 책을 지금 한 20권, 30권 쓰지 않으셨어요?
4: 20권 썼어요.
1: 20권 썼어요. 아, 책도 그렇구나. 20권 쓰고 변호사 업무도 하고 방송도 제일 아, 많이 하는 변호사 중에 하나야.
4: 근데 그러다 보니까
1: 아니,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솔직히 저보다 일을 더 많이 하지.
4: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한다기보다 좀 정확히 박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네. 뭐냐면 밤시간에 누우면 그때는 이제
1: 수면 시간?
4: 수면 시간에 저녁에 누워서 좀 쉬어야 되는데 누워 몸이 누워있어도 머리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3: 그렇죠.
4: 거잖아요.
3: 예.
1: 멈춰!
4: 그게 내 맘대로 안 됐던 거죠.
1: 그대로 멈춰라 안 멈춰야 그러니까 돼.
4: 저도 이제 뇌출혈 자체는 이제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1: 그렇죠.
4: 이제 재활의학과 같은 데를 다니면서
1: 경로가 똑같네요. 예,
4: 다른 의사 선생님들한테 들은 게
1: 예.
4: 이제 얘기들 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하고 아. 이게 조절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그 지적을 받았고
1: 예.
4: 그다음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과다한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그렇죠.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받은
1: 아,
4: 거예요.
1: 야.
3: 그래가지고 육체노 종자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육체노 동을 많이 하면 밤에 피곤하잖아요.
1: 맞아요.
3: 정신이 깨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육체노 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1: 네.
3: 이제 몸의 피로도보다는 실제로 정신의 피로도가 덜하기 때문에
1: 네.
3: 계속 이제 생각을 좀 하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잠은 잘 안 오는데 생각은 계속 하고.
3: 그렇죠.
1: 아.
3: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그 전두엽이라고 하잖아요, 뇌에서
1: 네.
3: 이 앞부분이에요.
1: 네.
3: 그 여성들이 헤어밴딩 하잖아요.
1: 네.
3: 딱 그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1: 네.
3: 그 맨 위가 두정엽인데
1: 네.
3: 그 가운데 앞에서부터 실제로는 어디냐면 다리 기능을 담당하고요.
1: 오른쪽
3: 옆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팔 기능, 여기가 손 기능, 그다음에 얼굴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뇌가 실제로 손상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뇌출혈이 되거나 뇌경색이 되면
1: 네.
3: 이제 쉽게는 편마비. 오른쪽이 다치면 왼쪽 편마비, 왼쪽이 다치면 오른쪽 부가 팔 편마비,
1: 예, 예, 예.
3: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말이 잘 어눌해지면 구음장애, 그 다음에 말을 못하면 실어증, 음식을 못 넘기면 연하장애,
1: 맞아요.
3: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생기는 거죠.
4: 아.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제가 진짜 입원에 있는 동안에 주변에 네. 아프신 분들
1: 보면. 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4: 정말 진짜, 진짜 무서운 병.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1: 네.
4: 운이 정말 좋았던 거고요.
1: 네.
4: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뇌 질환에 대해서 진짜 제가 일부러 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네. 브이로그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먼저 네. 왜 하냐면 이런 일을 겪었다는 사람 그리고 혹시라도 저한테 좀 뭐 연결을 해보 연락을 해볼 수도 있기도 하고 제 경험도 좀 방송에서 말한 것보다 좀 더 주저리주저리 좀 저도, 전달드리고 싶어서
1: 저도 제 MRI 사진 보여드리면 깜짝 놀래요. 저는 제 MRI 우리 정 대표님이 보여드렸는데. 네. 그 회사 직원들이 MRI 사진 보고 네. 막 울어요. 이제 이 정도 심각했구나 하면서.
4: 그래서 저는 와서 네. 딱 처음 여쭤본 게 네. 더 쉬어야 되는데 왜 빨리 왔냐고 막 탓했어요. 아 CBS 그런 곳이야. 아니, 좀 쉬기 좀 안 돼?
1: 재활이가 앉아서 하는 업무는 이제 가능하겠다. 네. 소견서 써주셔서 네. 입회하에 제가 방송하고 있다.
4: 그런 거죠? 무례하신 거 아니죠?
1: 무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저의 주치의들의 항상 상의를 하고 심지어 제 방송 모니터하고 계세요. 저희 주치의들이. 그래서 문자도 주세요.
4: 아, 네,
1: 예. 웃고 있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어제도 나오셨잖아. 예. 자, 아무튼 저의 경우는 이제 응급실 갔을 때 딱 119 탔을 때 이제 이 시야가 이게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렇게 눈이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면 한쪽 눈은 여기를 보고 있는데 이쪽 눈은 여기를 보고 있었어요. 오. 그래갖고 이게 시야가 한쪽이 약간 40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19 대원이 신경과 하면서 바로 신경과로 갔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일주일, 일주일 지나면서 양쪽 눈이 동시에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4시간 만에 간호사도 와서 자 환자분 눈 떠보세요. 자 보실게요 하면서 계속 이거 체크했거든요. 저 이제 그게 이제 한 달 동안 다 교정이 됐고 걷기 기능도 이제 좀 두 걸음 이상 못 걸었는 상황이었는데 재활을 통해 지금은 천천히 잘 걸을 수 있게 됐거든요.
4: 정말 다행이네요.
1: 우리 변호사님도 언어장애가 좀 있으셨죠?
4: 저는 언어장애가 직접적으로 왔었어요. 언어장애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제일 와닿을 것 같은데 뭐냐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은 멀쩡한데 예. 갑자기 이제 겨울이었으니까 네. 아직 3월 초였으니까 창밖에 날씨가 되게 좋은 거예요.
1: 그렇죠.
4: 파란 하늘이 있었고 구름이 몇 조가 있고 그리고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겨울새도 있으니까 네. 새가 쫙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네.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이런 감정이 들고 있는데 이 상황을 뭐라고 불렀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말로 어떻게 내가 이걸 전달해야 되는 거지? 지금 얘기했던 단어
1: 하는 거구나.
4: 그 단어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감정은 있는데 네. 하늘도 모르고요. 구름도 모르고요. 새도 모르고요. 저걸 내가 뭐라고 말을 했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1: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지할 수 있으니까 더 고통스럽네요. 사실.
4: 무서웠어요. 공포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어쨌든 방송하고 있지만 저 방송을 했던 사람이고
1: 그러니까
4: 그다음에 변호사고요.
1: 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4: 아니 그 아니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제일 잘하지 않았는데.
1: 지금도 제일 잘해.
4: 아니 책을 썼던 사람인데 뭐냐면 예.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존재의 의미가 그러니까 몸을 쓰는 일이었다라면 차라리 이것도 뭐 몸을 쓰는 분이라고 해서 제가 뭐 언어장애 왔다고 해서 다행이라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그분은 여전히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1: 예.
4: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그 어떤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1: 예.
4: 진짜 이거 자기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도 철학과 출신이거든요.
1: 맞아요. 철학.
4: 철학과 중에 이제 언어철학이
1: 기자 출신이에요.
4: 네, 언어철학이 있거든요.
1: 네.
4: 그러니까 그 언어를 잃게 되면요, 사람이 의식 자체를 잃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헬렌 켈러를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1: 맞아요.
4: 자기가 언어를 몰랐을 때 동물이었다라는 그렇게 스스로를 회고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진짜 무서웠어요,
1: 대표님도 요 상태, 제 상태 좀 들으셨을 텐데.
4: 네.
1: 그 재활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극복이 되는 거죠?
3: 극복이 되죠.
1: 예.
3: 네, 극복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단순하게 그냥 그 몸만이 아니라 인지 능력도 같이 이제 나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1: 예.
3: 이제 이걸 이제 뭐 실제로 뭐 좋아지게 하려면은.
1: 예.
3: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 재활의 운동도 단계가 있어요.
1: 아.
3: 근데 요거를 정확히 보려면은 사실 그 우리가 보통 테스트 중에서도요.
1: 예.
3: 그 저기 있어요. 그 진압력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1: 진압력
3: 테스트.
1: 예. 예.
3: 그러니까 남쪽을 가리키는 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4: 예. 아, 진압력이 진암철 할 때
3: 예. 진암철 맞습니다. 진암철입니다.
1: 예.
3: 근데 이제 원래 영어 이름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1: 아,
3: 그 영어로는 동양쪽이고
1: 아,
3: 우리는 남쪽인데 그건 이제 원래 이제 서구권에서는 이제 동쪽을 네.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남쪽을 얘기하는 건데
1: 네.
3: 이게 뭐냐면 이제 PPT라고 하는데요.
1: 네.
3: 쉽게 말해서 PPT고요. 원래는 반대로예요. TTP예요.
1: 아.
3: 예. 그래서 그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 사람의 실제로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아. 그래서 첫 번째 T는요. 저겁니다. 그 타임이에요, 타임.
1: 몇 시에요? 환자가 네. 지금 몇 시에요?
3: 오늘 몇 시에요? 오늘 며칠이죠? 이러면 몇 시, 이제
1: 며칠이에요?
3: 환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상인들도 헷갈려요. 그래서
1: 오늘 며칠이지? 그래서 그럴 수 있죠.
3: 네네, 그럴 수 있죠.
1: 오늘 그럴 수 있고요.
3: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제 T는요. 그다음 P는 플레이스입니다. 플레이스. 네.
1: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맞습니다. CBS입니다. 목동 CBS 네. 사옥입니다.
3: 병원인데도 집인 줄 알고 집인데도 뭐 직장인 줄 알고 이런 거죠.
1: 아.
3: 이게 좀 중증이라는 데고 근데 마지막에가 P가 이제 person이에요.
1: 아.
3: 사람입니다.
1: 그래서 환자 누구세요? 이름이 뭐예요?
3: 네. 그래서 보면 아버지 저예요. 여러분들 누구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이 정도는 이제 심각한 정도의 단계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테스트의 과정인데 두 분은 지금 뭐 그런 정도 아니시니까.
4: 아, 저는 초기에는 중간 정도에는 갔었어요.
1: 네. 잘 몰라보셨어요?
4: 그러니까 그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고요. 그 누군지 아는데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났었어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났고 그러니까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 평상시 얘기를 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억이 나는데
1: 네.
4: 박재홍 아나운서 정도의 기억이 났죠.
1: 다행이다. 네, 박재홍 김재홍 그러면 아웃사다 환장당 들어가실게요. 막 이런 상황인건데.
4: 근데 진짜로 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뇌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상처가 났거든요.
1: 네.
4: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잃어버린 생각들은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생각들. 이거는 이제 저희 안 사람 안 보겠죠?
1: 예, 괜찮아요.
4: 예, 옛날 여자친구 이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1: 다행이다. 다행이다. 잘 스캔 없어졌네.
4: 아예 지워져 버렸어요.
1: 예, 이거 좋네 그런 거. 죄송합니다. 예, 새 인생.
4: 네, 새 인생. 완벽한 새 인생.
1: 완벽한 새 인생.
4: 깨끗합니다, 저.
1: 깨끗합니다. 예. 그래요. 저도 이제 5인실 딱 있을 때 보면 그 이제 환자분인데 진짜 날짜를 모르시고 정말 그. 자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막 속으로 눈물을 삼키기도 했었었는데 그러면 뇌경색, 뇌출혈 환자들이 주로 겪는 증상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마비가 와서
3: 네네네.
1: 기저귀를 차거나 대소변을 못 가시는 상황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3: 그렇죠. 예, 맞습니다.
1: 예?
3: 대체로 인지장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기본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신체적인 어떤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네. 본인이 누워 있는데 앉지를 못하고 앉아 있는데 서지를 못하고
1: 예, 예.
3: 서 있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재활로 인해서 누워 있는 분을 앉게, 앉아 있는 분을 서게, 서 있는 분을 걷게, 걷는 분을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재활인데요.
1: 예, 예.
3: 여기서 약간의 그 헷갈려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뇌졸중, 소위 말해서 뇌경색과 뇌출혈.
1: 예.
3: 와 치매 환자가 상당히 비슷해요. 네, 이 행동 유형이 비슷합니다.
1: 예예예. 예, 예.
3: 근데 이제 구분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보통 뇌졸중은요 아주 순간적으로 빠르게 옵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치매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서서히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예. 몸의 행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후에는 약간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는 뭐냐면은. 첫 번째가 낙상도 포함됩니다.
1: 넘어지는 거.
3: 그렇죠. 넘어지죠. 네. 그러니까 노인들이 우리가 인지가 떨어지고 하체근력이 떨어지고 시력이 떨어지면 중심을 잃고 넘어지잖아요.
1: 예, 예.
3: 그런데 뇌졸중인 분들도 마찬가지로 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 예, 예.
3: 바로 재활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기르고 균형력을 기르고 인지능력을 높여야 되는 거죠.
1: 어제 이제 서우근 교수님 저한테 근력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강조해 주셨어요. 유산소를 많이 강조하는데 낙상 때문에 그 근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 요즘 하는 운동이 태극권?
4: 예, 태극권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원래 이분이 약간 그 복싱,
3: 네.
1: 막 우슈, 쿵푸 막 이런 거 하신 분이어서
3: 네네네.
1: 외모는 굉장히 선비인데.
3: 네.
1: 아, 피는 무장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3: 네,
1: 관우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외모는 유비인데,
3: 네네네.
1: 관우 장비야. 전문 스타일은.
4: 제가 원래,
1: 형님 왜 그래?
4: 동양철아 특히 이제 그 네. 공자님 주로 이제 전공을 했었거든요.
1: 네.
4: 사실 이제 뭐 전공이랄 것도 그만큼 깊이 있게 하진 않았지만,
1: 네, 어쨌든.
4: 어쨌든 그때도 지금으로 치면 네. 운동이 반드시 필수 종목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1: 예, 예, 예.
4: 꼭 무사였기 때문에 한 건 아닌데
3: 네.
4: 제가 굳이 그래도 말씀을 꺼내니까 태권 하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
1: 예.
4: 그럼 아마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복싱하고 주로 패싱 네. 이런 것들을 하다가 네. 다른 사람을 그냥 공격하고 쉽게 더 쉽게 말씀드려서 때리는
1: 타격하는
4: 거잖아요.
1: 네,
4: 다른 사람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운동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나무를 어떻게 만들까?
1: 한 방에
4: 보일 것이냐? 아, 네. 이거를 이제 거의 뭐 한 20년 넘게 운동을 하다가 네. 태극권을 하니까 뭐가 달라진 거냐면 차이는 이.

0: 그러니까 네. 내 몸의 컨디션 테니스 치다가 엘보 생기잖아요. 네, 테니스 엘보고 네. 골프 치다가 골프 엘보 생기고
1: 그 갈비뼈 나와
0: 그럼요. 탁구 치다가 좌우 움직이다 무릎 나갈 수 있잖아요. 나쁜 운동이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력을 요하거나 스코어를 아. 가지거나 경쟁심이 있는 네. 운동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관절을 다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예,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중년이시고 건강을 위해서
1: 중년이시 50대야 50대
0: 그럼요.
2: 예. 50대 중반이요?
1: 예, 그러니까
2: 다
1: 예.
2: 인정해요. 예.
0: 내 몸에서 말하고 있는 걸 들어야 돼. 내 몸에서 네.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아. 그러려면 속도가 빠르거나 격하면 안 되죠.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2: 진짜 그거는 뭐 꼭 태권이 아니더라도 아. 그런 운동을 찾아보시는 게 아. 제가 평생 20년 넘게끔 그렇게 뭐 격렬한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아. 한 번도 내 몸을 돌아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다시 한번 그런 운동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뭐 필라테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요가 같은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1: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네. 수영도 좋을 것 같고. 질문에 뇌졸중 환자들의 회복률을 어떻게 되느냐. 노력하면 이전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 수 있겠냐. 임상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요? 박사님.
0: 실제로 그 뇌졸중 환자들이 완치됐다, 완치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아, 네, 예. 평생을 통해서 완치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맞겠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그 뇌졸중 상태에서 사실 치료받고 네. 병원에서 네. 그 회복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은 골든타임이 좀 필요하지만 재활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 그러니까 예, 예, 예.
0: 급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예. 나는 이전보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 3개월 전보다 내가 조금 더 몸이 편해졌다. 전에는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쉬워졌다. 이러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 상태, 몸 상태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는 그 환자 주변의 분들도 중요해요.
1: 아.
0: 너 이 정도면 됐는데 좀 이제 운동 좀 제대로 해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몰아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1: 너 이 정도 됐으니까 방송 좀 더 해봐.
2: 술 한잔 더 하지? 술 한잔 한번 해보지 이제는.
1: 그러니까 뭐 이런 우리 양문사 누나 지금 화면상은 정말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왜 우리가 부르는 모임에 왜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잖아.
2: 같은 친구들 중에서는 술 한잔 하자 뭐 이런
1: 그러니까.
2: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네.
1: 얼마나 또 친구가 많겠어요 양문사님.
2: 너 밉습니다.
1: 노 알코올. 노 알코올입니다 여러분. 네. 진짜 노 알코올. 예예예.
0: 그래서 주변의 분들의 말에 너무 또 현혹돼서 거기에 또 끌려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중요한 것은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중요하잖아요.
1: 예, 예.
0: 저는 지금 뭐 AI 시대라고 하는데 AI가 모든 사람의 직업을 대체한다는데 우리 몸은 대체할 수가 없어요.
1: 그러네요.
0: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1: 예, 그래서 AI 시대도 내 몸은 내가 지켜야 AI가 운동 대신 못 해주잖아.
0: 그럼요. AI가 운동도 못 해주고 살도 대신 못 빼줍니다.
1: 아.
0: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내 몸은 대체할 수 없는.
1: 그리고 우리 정조 박사님은 노후가 아주 휘황찬란한데요. 아주 밝은 미래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 저희는 굉장히 어둡거든요.
2: 아니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1: 아, 지금 시작한다.
2: 바닥부터 시작하고 올라가면 더 훨씬 많이 남았어요.
1: 더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어.
2: 아니 좀 박사님은 이제 더 올라가실 데가 없는 거고.
1: 아,
2: 저는 이제
1: 정상이야?
2: 한참 가는 거예요.
1: 알았어. 야, 마음의 근육이 좋네. 치료됐어.
0: 이미 벌써
1: 치료됐어.
0: 굉장히 치료됐어. 지금 상태가 좋으신 거예요.
1: 좋네요, 좋네요. 아, 야, 이게 또 저희 마음까지 돌봐주셨는데 우리 양문사님 경우는 이제 약 7개월, 8개월 이렇게 됐는데 네. 여전히 그래도 일상생활에 좀 어떤 부분을 또 조심하라고 또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2: 아직도 저는 이제 막상 좀 몸이 낫고 나서 보니까 한참 아팠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공포감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도 공포감. 중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1: 그러니까.
2: 그게 이제 혹시라도 재발하지 않을까 예, 이런 공포감도 예, 있기도 예, 하고요. 예.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몸이 좀 나아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반대 방향인데 예전 어떤 생활 습관이 다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조금 나 사람이 진짜 간사한 것 같아요.
1: 아.
2: 조금 나아지니까 이제 뭐 이거 한 번 더 뭐 이거 좀 해도 돼야 하지 않을까? 한 두 달, 석 달 지나면 샌드백 한번 때려볼까? 뭐 이런
1: 생각. 복싱 네. 체육관 다시 네. 가고 싶고
2: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자꾸 안 좋은 걸로 되는,
1: no.
2: 돌아가려는 그런 것도 있어서
1: no.
2: 그거를 제가 일부러 그렇게 시간을 여유를 둔 겁니다. 저는 금년 안에는 추가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일부러라도
1: 아. 이런 마음가짐 몇 점?
0: 어, 이거는 100점짜리
1: 100점. A+. 감사합니다. A+.
0: 어, 정말 좋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덧붙이면은 그 내 몸의 속도를 마음의 생각의 속도가 앞서 나가지 않도록.
1: 아.
0: 예, 내 몸이 허락되는 정도까지만 예. 어, 가는 것이 좋겠죠.
1: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그 재활치료사님이 막 이제 저 걸어보세요.

0: 라고 하면서 이제 할 때, 자, 박정 환자분, 앞으로 몸이 100% 회복되시면, 앞으로 50%만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 아~
0: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100으로 충전이 돼도, 네. 옛날같이 막 70, 80, 오, 되네? 하면서 막 네. 90으로 막 달려가지 말아라. 앞으로 50만 쓰시는 거,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오두방정 떨지 말고. 교만하지 않고 예. 겸손하게.
1: 딱 10일 동안 방송을 딱
0: 하고. 아, 여기 허락된 한판 승부 정도만 제가 열심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연휴 마지막인데요. 연휴에 또 체한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건강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께서 연휴를 보내서 마음이 어두운 분들 한 말씀 짧게 해주시면. 네.
2: 연휴 동안에 시간이 많잖아요.
0: 네.
2: 그 시간 동안에 음식 많이 드시지 마시고 기쁘게 그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그리고 연휴 동안에 걸을 시간도 많잖아요. 네. 이럴 때 많이 움직이시면서 네. 온 가족 모이잖아요. 연휴 때 그죠?
1: 걸어요.
2: 그때 온 가족이 동네 나가서 걸으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0: 맞아.
2: 다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추석은 좀 가벼운 몸으로 네. 건강을 회복하면서 보내시는 그런 그 풍성한 그런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걷기 가득한 추석 보내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게 돌아와서 양지열 변호사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운동 전문가 아시죠? 재활각 박사 정주호 스타트레인 대표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케이라디오 제1회 홀 19 대 뉴욕 유저지 스트링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시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며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 19배 팀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오늘 저녁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글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따끈한 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한국산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6불99, 제스프리 골드 키위박스당 21불99, 풋고추 파운드당 1불99, 깻잎 5번들당 3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8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6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예, CBS 라디오 박정기 한판승부. 오늘 2부에서도요, 그동안 반응이 좋았던 인터뷰를 다시 들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연휴 둘째 날인데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죠? 이 한가위만큼 정말 행복한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자, 30년간 행복을 연구한 분입니다. 서운국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1: 아, 행복하자, 행복해지려고 사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 꼭 행복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30년간 행복을 연구해오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서운국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님과 행복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1: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이런 질문을 우리 일단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행복 전문가로 행복을 연구하시니까 교수님께서는 행복하신가? 이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2: 많이 받습니다. 네. 많이 받는데 뭐 제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등등을 네. 하는데 사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다 보면 늘 좀 행복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은 그것도 늘 우울한 것과 마찬가지로 약간 문제예요.
1: 아, 늘 행복하려고 하는 것도
2: 그렇죠. 또 늘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 자체도 네. 사실은 그거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네. 어쨌든 이렇게 연구들을 보면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95% 이상의 시간에 네. 불행보다는 약간 행복해요.
1: 아, 대부분의 시간이 행복하다. 네.
2: 막 뭐 안 좋다 불행하다 뭐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작은 소수의 시간을 우리가 너무 좀 확대해 가지고 네. 마치 인생 자체가 막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네.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네. 그거는 사실과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1: 네.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행복에 관한 정의인데요. 네. 어떤 상태를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2: 그거는 뭐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떤 무슨 교주 같은 사람의 행복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 그래도 어떤 이론적이거나 학문적인 정의
2: 있죠,
1: 같은 게
2: 있죠. 있을 있을 때 오랫동안 사실 이 행복 그러면 떠올리는 우리의 어떤 이미지는 네. 사실은 벗어나 올라가면 히랍 철학자들 중에서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1: 예.
2: 그래서 간명하게 얘기하면 행복이라는 게 지금 현대인들이 쓰는 행복과는 좀 얘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네. 좀 되게 거창하게 네네. 어떤 가치로운 삶을 구현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네. 또 하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지만 네. 그런 것 자체가 어떨 땐 목적이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무슨 회사 다니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닌데.
1: 그렇죠, 예.
2: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그럼 나는 인생을 왜 사는 거야?
1: 예.
2: 했을 때 그 종착지가 약간 행복이야. 이런 어떤 메시지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얘기를 했고 우리가 네네. 어디서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듣고 해가지고 행복이 결국 종국적인 내 삶의 목적이야.
1: 네네.
2: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거는 어떤 그럴듯한 인문학 스토리지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1: 네.
2: 사실은 약간 F학점을 줘야 되는 네. 어떤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그 생각의 어떤 뭐랄까 패러다임이 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계속 어떤 계속 쳇바퀴를 도는 공회전을 하는 일을 계속 경험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러면 과학적으로는 어떤 상태인가요? 행복이라는
2: 어떤 상태라기보다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어떤 대단한 학자가 앉아가지고 예, 예. 행복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1: 네네.
2: 사실은 과학이라는 게 별 게 아니라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뭐랄까요 결론을 내가는 것이잖아요.
1: 네네.
2: 그랬을 때 긴 얘기가 짧게 하자면 초기에 이제 행복이 뭐냐라는 질문을 2000년 동안 얘기했지만
1: 네네.
2: 그거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1: 아.
2: 근데 과학은 그게 네. 아니고
1: 예.
2: 그러면 이렇게 시작해보자 거꾸로
1: 네.
2: 사람들에게 당신 얼마나 행복하냐 물어보자.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하다.
1: 네.
2: 그럼 그 사람들의 경험적인 특성이 뭔가를 보자.
1: 네.
2: 그런 식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1: 네.
2: 크게는 행복한 사람들이 들은 행복한 사람에 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삶이 만족스럽다.
1: 아, 삶의 만족. 예.
2: 또 하나는 긍정적인 정서,
1: 뭐 네.
2: 즐거움이라든지
1: 네.
2: 이런 정서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확실히 자주 느껴요. 반면에 부정적인 정서, 당연한 얘기지만 뭐 우울이라든지 불안 같은 거는 덜 느끼고
1: 네.
2: 이게 뭐 한두 명의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수만 명의 자료를 계속 보면
1: 네.
2: 이 어떻게 얘기하면 이 세 발을 가진 스툴 같이
1: 네.
2: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요 세 가지 경험이 핵심적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네. 위로 아래에서 위로 결론을 이제 내다 보면 그런 세 가지 것이 행복감에 있어서는 중요한데 행복이 그것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1: 네네.
2: 이런 얘기죠. 행복 경험의 핵심 내용은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1: 그러니까 만족 삶의 만족도와 또 긍정적인
2: 정서와,
1: 네, 정서와
2: 부정적인 정서가 비교적 적은 것.
1: 부정적인 정서가 적은 것.
2: 적은 것.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완전히 없는 것이 이상적이다.
1: 예.
2: 그거는 그렇지 않죠. 왜냐 부정적인 정서, 긍정적인 정서 다 쓰임새가 있는 거거든요.
1: 그렇다면 이게 주관적인 거지 않습니까?
2: 중요한.
1: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는 없는 것 같고.
2: 네.
1: 각자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
2: 맞습니다.
1: 각자가 느끼는 어떤 긍정적인 뭐 즐거움,
2: 맞아요.
1: 네.
2: 맞아요.
1: 이런 걸 텐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그냥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생각하기 따라 달려 있다. 그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2: 저는 뭐 한계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2: 뭐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그런 면도 있죠. 그래가지고 뭐 우리 흔히 뭐 감사하는 생각을 갖자,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1: 네,
2: 그게
1: 네.
2: 약간 도움이 돼도.
1: 네.
2: 여기서 크게 놓치는 바는 뭐냐면 행복은 본질적으로
1: 네.
2: 아주 간명하게 얘기를 하면 즐거운 경험의 합이에요.
1: 즐거운 경험의
2: 네,
1: 합이다.
2: 네. 그런데 이 즐거움은 내가 뭐 자기 최면을 걸지 않는 이상
1: 네, 네.
2: 뭔가 내가 의지로 생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네. 쓰임새가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제가 이 헤드폰을 보고 너무 즐거워.
1: 네.
2: 이건 약간 뇌가 제대로 작동 못하는 뇌거든요.
1: 뭐 이상한 거다.
2: 그런
1: 예,
2: 이상한 예, 거죠. 예. 그랬을 때 이런 정서적인 시스템은 우리 어떤 설계상
1: 네.
2: 진화의 설계상
1: 네.
2: 우리의 생각과 독립적으로 진화가 됐어요.
1: 네.
2: 다시 말하면 우리 어떤 논리적인 이성과 생각을
1: 네.
2: 어느 정도 그것과 무관하게 지멋대로 놀도록 작동을 하고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을 참견을 해가지고
1: 네.
2: 고치는 것이 한계가 있죠.
1: 네. 그런데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즐거운 경험의 총합이라면 이게 어떤 자극 같은 거일 텐데.
2: 그렇죠.
1: 예. 근데 그게 너무 많아도 즐거운 경험의 총합이 늘 즐거운 상태여도
2: 네.
1: 그게 행복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2: 네. 그 뭐 총합의 문제가 아니라
1: 예.
2: 약간 아까 얘기한 즐거움 대비 약간 부정적 경험의 어떤 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
2: 그게 많아도 뭐 100개 대 50개가 될 수도 있지만
1: 예, 예.
2: 적어도 10개 대 5개.
1: 네,
2: 중요한
1: 네.
2: 거는 그 양이라기보다는
1: 네.
2: 상대적인 어떤 뭐랄까 빈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1: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험이나 부정적인 정서보다 긍정적이고 즐거움.
2: 상대적으로 얼마나.
1: 상대적으로 얼마나
2: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예. 근데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심리학자시잖아요.
2: 네.
1: 근데 행복을 연구하신다는 게
2: 네.
1: 어떤 걸 연구하시는지 제가 학문에 대해서는 무례하긴 하지만 궁금해집니다.
2: 저도 이게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행복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일상의 어떤 뭐랄까요? 용어가 됐잖아요. 초등학생도
1: 예, 예.
2: 얘기하고.
1: 예.
2: 그런데 사실은 행복에 대한 연구를 심리학에서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1: 아, 네.
2: 한 3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1: 네.
2: 행복은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선입견과 마찬가지로
1: 네.
2: 되게 이제 뭐 철학이나 문학 같은 데서 다루는 소재지
1: 네.
2: 심리학은 어떤 과학적인 학문이라고 자칭을 하거든요.
1: 네, 네.
2: 어떤 과학의 연구 소재가 되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1: 네.
2: 이 에드 디너라고 하는 좀 돈키호테 같은 분이
1: 네, 네.
2: 아니야. 과학적인 연구에 필요하고 측정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1: 네.
2: 그래서 연구실이 생겼고
1: 네.
2: 그게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1: 네.
2: 그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하게 되면서
1: 네.
2: 오늘날 이렇게까지 됐어요.
1: 네.
2: 근데 저는 우연이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이 연구실이 막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1: 네.
2: 그래서 유학을 가서 그 연구실에서
1: 네.
2: 공부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1: 네, 네.
2: 무엇을 공부하냐?
1: 네.
2: 뭐 앉아가지고 이렇게 도딱듯이 행복이 뭐냐가 아니라
1: 네.
2: 간명하게 얘기하면 행복한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그냥 제자 이거예요. 좋은 것이, 그 시력이 좋은 사람이 행복할까? 네. 아, 당연히 아니겠죠. 네. 가장 대표적인 후보가 뭐냐면 사실 부자가 행복하냐?
1: 네.
2: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어숨, 가정을 하지 말고 네. 진짜 수만 명의 데이터를 보자.
1: 네.
2: 도대체 어떤 변인들의 행복감이 높고 낮은 사람을 구분하는가? 그것도 초반에 큰 이슈예요.
1: 네.
2: 근데 결론적으로 물질적 부는 의외로 행복의 개인차와 큰 관련이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1: 예.
2: 사실 연구를 하지 않았으면 알기 어려운 예. 것이었죠. 그것보다는
1: 네.
2: 제일 중요한 건 유전이에요.
1: 유전.
2: 유전적으로 모든 것이 약간 좋아 보이고 뭐 즐겁고 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1: 예.
2: 그런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생물학적인 요인 또 성격적으로는 외향성 같은 것도 좀 중요하고
1: 외향성
2: 등등
1: 네.
2: 같은 요인들이 이게 행복감이 높고 낮은 사람의 행복한 사람은 덜 뭐 무슨 일을 해도 술술 일이 잘 풀리고
1: 네.
2: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항상 무슨 뭔가 행운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완벽한 인생을 살아서가 아니다라는 것 같은 것들을 연구 덕분에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1: 지금 그러면 이제 교수님 말씀 듣다 좀 궁금해지는
2: 네네.
1: 게 그런 이제 물질적 조건, 부와 같은 그런 게 윤택하면 풍요로우면은 사실 조금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을 있습니다. 것 같거든요.
2: 있습니다.
1: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2: 네.
1: 때. 근데 그런 것보다
2: 네.
1: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유전 이런 것들이 더 지배적인 요인일 수 있다.
2: 예, 이게 좀 오늘 요 시간 얘기가 좀 복잡한 얘기지만
1: 네.
2: 개인차와 개인 내에서의 변화값이 또 다른 거거든요.
1: 아, 네.
2: 개인차 키가 크고 작은 사람.
1: 네네.
2: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 키 큰 사람이 매일 치즈를 먹어서 커진 게 아니거든요.
1: 그렇죠. 유전적이죠.
2: 유전적이죠. 예. 그런데 어릴 때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나의 어떤 유전적인 뭐랄까 잠재성이 뭐든 간에
1: 네.
2: 좀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걸 먹으면 개인적으로 좀 커질 수 있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2: 이런 얘기, 논리가 행복에도 적용이 돼요.
1: 네.
2: 그런 유전적인 뭐 이런 요인 등등 수많은 요인들이 이런 개인차를 좌우하는 요인들도 있지만
1: 네.
2: 이제 우리가 좀 또 알고 싶은 거는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삶에서 우리는 뭘 할 때 어떤 뭐 경험을 할 때 행복감이 더 높아지고
1: 네.
2: 낮아지는가
1: 네.
2: 이거는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총체적인 국가적인 행복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중요한 이슈예요.
1: 네.
2: 행복한 사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면들이 기초적으로 갖춰져야 되는지 이런 예. 것들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1: 네. 네. 제가 그 기사를 예전에 오래전에 본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보통 이제 한 사회나 국가의 경쟁력을
2: 네.
1: 측정하는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 있죠.
1: 대표적인 게 이제 GDP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2: 네.
1: 이제 행복을 지표로 국가 경쟁력을 측정했을 때 의외로 이런 선진국이나 부자 나라보다도 무슨 부탄 같은 나라 그런 나라가 이제 행복 지수에서 가장 앞선 나라다 이런 그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2: 아니요.
1: 근데 아까 이제 측정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측정이 됩니까?
2: 이게 측정은 별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1: 예.
2: 물어보는 거예요.
1: 아,
2: 시청자도 얼마나 행복해?
1: 예.
2: 그 국가의 총 평균 값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는 건데
1: 예.
2: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예. 뭐 이런 기회에 제가 약간 수정 바로 잡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1: 네네네.
2: 부탄이 행복하다라는 황당무계한 소리예요.
1: 아, 근데 그런 얘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2: 있었죠. 있었죠.
1: 예.
2: 그러니까 기사라는 게
1: 네.
2: 수많은 연구에서는
1: 네.
2: 100번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을
1: 아.
2: 99번은 아니거든요.
1: 예.
2: 그러면 99번 그러니까 이런 거죠.
1: 네.
2: 이 개가 사람을 물면 누수가 아니지만
1: 네.
2: 사람이 개를 물어야지 누수가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2: 이런 식으로
1: 네.
2: 아주 우회적인 얘기가 너무 많은 일반들이 인들은 약간 뭔가
1: 아, 한 번의 조사값인데 마치
2: 네,
1: 그게
2: 한 번은 아니지만
1: 네.
2: 뭐
1: 네.
2: 부탄의 행복 연구는 좀 특이한 문항을 사용해요.
1: 아.
2: 다른 국가에서 높게 나오기 어려운
1: 아.
2: 부탄이 국가적으로 행복을 되게 좀 뭔가 여러 가지 홍보 수단 같은 거를 만들고 싶은
1: 국가 브랜드 같은 걸로
2: 그렇죠 그렇죠
1: 네. 네,
2: 그런 일이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의 사례들도
2: 네.
1: 비교 연구나 이런 걸 하셨을
2: 네.
1: 것 같은데
2: 네. 네.
1: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행복한가요?
2: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인구의 95%는 약간 행복해요.
1: 네.
2: 언해피한 사람은 없어요.
1: 네.
2: 근데 이거는 절대값의 수준이고
1: 네.
2: 우리가 흔히 이제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우리 한국의 행복이 더 떨어졌다 이런 말이
1: 네.
2: 나오잖아요.
1: 네.
2: 그거는 사실은 절대값 수준이 막 이렇게 떨어졌다기보다는
1: 네.
2: 뭐 이런 지금 세계 행복 연구소 뭐 이런 데에서 매년 행복을 잰단 말입니다.
1: 네.
2: 그랬을 때 이 상대적인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수평 뭐랄까 등수죠.
1: 네.
2: 등수가 한국이 불행한 건 아니고 왜 자꾸 이 행복과 관련해서 한국이 뉴스가 되느냐면
1: 네.
2: 전반적으로 국가의 행복 수준 등수는 그 국가의 인프라 수준이라든지 GDP나 GDP를 넘어서
1: 네.
2: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1: 네.
2: 것과 손에 손을 맞잡고 같이 가요.
1: 네.
2: 근데 왜 자꾸 한국이 자꾸 이 얘기가 나오느냐면
1: 네.
2: 한국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삶의 어떤 지금 수준을 고려했을 때
1: 네네네.
2: 그렇다면 행복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1: 네.
2: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국가가 되었지만
1: 네.
2: 행복은 이 수준이 아니라 왜 이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게 뉴스거리예요.
1: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수준에서 불행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상치에서 좀 굉장히 좀 벗어나는
1: 우리 기대치보다 좀 낮다.
2: 그렇죠.
1: 네.
2: 그런데 이게 한국만의 어떤 얘기는 아니에요.
1: 네.
2: 공통적인 게 이렇게 약간 기대치, 객관적인 삶의 컨디션에 비해서 행복은 거의 미치지 못해. 이게 대표적으로 한국도 있고
1: 네.
2: 사실 일본도 그렇고요.
1: 네.
2: 뭐 싱가포르 같은 국가도 좀 그래요.
1: 아, 동아시아 국가들이네요, 주로. 네,
2: 동아시아지만 여기에 공통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유교 국가들이에요.
1: 집단주의적인 문화나 규율이고
2: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집단주의가 어떤 뭐랄까요 어떤 순응적인 가치도 있지만
1: 네.
2: 또 행복 차원에서의 약점은 어떤 집단을 위한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자유도 같은 게 희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근데
2: 행복에 있어서는 그게 핵심이에요.
1: 근데
2: 그 부분이 이제 뭔가 자꾸 갈등이 생기고
1: 네.
2: 일상에서 부닥치면
1: 네.
2: 그거는 내가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1: 네.
2: 뭐 번듯한 사회에 살아도
1: 네.
2: 행복감이 끌려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1: 네.
2: 그게 약간 우리의 지금 어떤 현실일 수도 있어요.
1: 그 교수님 말씀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2: 네.
1: 개개인의 그런 개인성이 존중되고
2: 네.
1: 또 뭐랄까요 그런 것들이 잘 보장되는
2: 그렇죠.
1: 이런 사회일수록 상대적으로 행복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2: 매우 그렇습니다.
1: 네.
2: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자유도예요.
1: 자유도.
2: 그리고
1: 네.
2: 개인의 경험 또 너무 어떤 우리가 좀 획일적인 목표를 가지고 막 뭐 전 국민이 막 쫓아가는 사회 이거 뭐 불가피하죠.
1: 네.
2: 경쟁적인 사회
1: 네.
2: 거기에서는 약점이 뭐냐면 어쨌든 간에 구조상 위너는 소수이고
1: 네.
2: 상대적인 뭐랄까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다수일 수밖에 없어요.
1: 네.
2: 그죠?
1: 네.
2: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런 또 핸디캡을 주기도 하죠.
1: 네.
2: 행복감이 높은 사회에서는
1: 네.
2: 사실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나 인생에서 이상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1: 네. 네.
2: 너는 절로 가고 나는 절로 갈래.
1: 네. 네. 네.
2: 그럼 둘이 부닥칠 일이 적어요.
1: 네.
2: 그러니까 약간 제로섬적인 인생이 아니라
1: 네, 네.
2: 너대로 나대로 그러면은 당연히 약간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1: 네,
2: 이런
1: 네.
2: 것이 당연히 좀 낮아질 것이고
1: 네.
2: 그것도 행복감을 국가의 사회 행복감을 좌우하는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1: 교수님 지금 말씀드리니까 결국 어떤 그 개인성이나
2: 네.
1: 혹은 다양성 이런 것들이 존중되는 사회가 조금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
2: 맞을
1: 것 같은데.
2: 네.
1: 근데 또 이 사회적 관계도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2: 매우 중요합니다.
1: 그리고 내 옆에 누가 있느냐.
2: 있죠.
1: 어떤 사람이냐. 어떤 환경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2: 네.
1: 그 관계 혹은 사람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2: 절대적입니다.
1: 아, 네.
2: 제가 사실 뭐 최근에 다른 뭐 대학 저 외국 교수들이랑 최근에 지금 지난주에 논문을 완성한 게 있어요.
1: 네네.
2: 우리의 그 뭐 논문 내용은 지난 10년 동안의 행복 연구가 어떤 것들이 있었고,
1: 네.
2: 제일 중요한 결론은 뭐다?
1: 네.
2: 이걸 요약하는 논문인데,
1: 네.
2: 저희 한 줄은 사회적 경험이에요.
1: 사회적 경험이다.
2: 이 성격에 무관하게, 사회에 무관하게,
1: 예.
2: 이거는 초월해서 호모사피엔스의 행복감에 있어서는
1: 네네.
2: 가장 절대적인 것이 양질의 사회적 경험이에요.
1: 네.
2: 근데 이거는
1: 네.
2: 좀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1: 네네.
2: 우리의 지금 아시아 국가들의 약점은 약점 행복 차원에서는
1: 예, 예.
2: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의 투자하는 어떤 시간과 노력, 관심들이 네.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네. 우리는 아주 좀 협소한 테두리 안에 우리의 관심이 다 들어가요.
1: 네.
2: 가족,
1: 네.
2: 그다음에 뭐 절친.
1: 예.
2: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네. 약점은 예. 그러다 보면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당히 좀 소홀해질 수도 있고
1: 네.
2: 어떨 때는 무례하기도 해요.
1: 예.
2: 최근 연구들을 보면 국가의 행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거는
1: 예.
2: 울타리 안에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1: 예, 예.
2: 울타리 밖에서의 아주 사소한 다른 사람과의 스쳐 지나가는 작은 사회적 경험들. 그건 뭐 동료 직장, 뭐 그냥 우리가 전철에서 마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뭐 별거 아니어도 훈훈하고
1: 네.
2: 잠재적인 친구처럼 느껴져.
1: 모르는 사람인데도.
2: 모르는 사람이어도. 네. 우리가 외국 여행 가면 저랑 제일 부러운 게 그런 것 같아요.
1: 네.
2: 그럼 뭐 특집에서 말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 예.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1: 네. 네.
2: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금 협소한 관계에다가 모든 것을 집어넣으면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잠재적인 아군이 아니라 경쟁자고
1: 네.
2: 또 내가 뭐 잘못하면 나를 뭔가 좀 피해를 입힐 수 네. 있는 사람이 되고 이거는 인간의 아주 민감한 이 사회적인 뇌를,
1: 예.
2: 뇌를
1: 예.
2: 아주 긴장시키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1: 네.
2: 근데 그게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가족 중심적인 어떤 문화적인 전통을 가진 사회들이
1: 네네.
2: 갖고 있는 약간의 약점 중에 하나예요.
1: 네. 아니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결국 이런 사회적인 교류나 경험의 폭을 좀 넓히고
2: 굉장히 중요하죠.
1: 그리고 개방성, 일종의 네. 개방적으로 맞습니다. 넓혀야 된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교수님 한 30초 남았는데요.
2: 네.
1: 그 사회적 관계라는 맥락에서
2: 네.
1: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2: 어떤 사람이 된다. 뭐 약간 무책임한 얘기인데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1: 매력적인 사람.
2: 그래야지
1: 예.
2: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고 서로가 매력적이지 만나고 싶지
1: 예.
2: 매력적이지 않고 아주 이기적이고
1: 네.
2: 이러면 사실 그렇게 큰 교류를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오늘 서은국 교수님과 행복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연휴에 저희가 보내드린 행복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듣고 보니까 박원석 전 의원은 진행을 참 잘하시고 서은국 교수님의 강의는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파운드당 79센트, 코이모 고구마 3불 99, 이노키 버섯 200g 2불 99, 한국산 원앙배 7과 8과 박스 각각 34불 99, 골드키위 싱글박스 29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아, 미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 하루의 중심이죠. 1시의 음악 중심, 아, 음악 중심이 아니구나. 음악 다방이에요. 야, 드디어 추석입니다.
1: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일 내내 추석했는데 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0: 굉장히 분위기가 추석했는데 오늘 추석입니다. 어떻게 좀 우리 청취자들 송편은 드셨는지요?
1: 그러게요.
0: 저희 방송국은 대표님께서 예쁜 송편을 섬섬옥수 또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추석 분위기가 그냥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1: 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맛을 봤는데요.
0: 추석 먹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아주 배를 채우고 들어왔습니다.
0: 아, 그래요?
1: 왜 이렇게 맛있어요?
0: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다 배부른 소리가 되겠습니다.
1: 맞아요. 네.
0: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할 정도로 정말 1년 중에 가장 정점인 그런 날인데요.
1: 맞아요.
0: 가장 또 정점인 한시에 음악다방이에요.
1: 지금 여러분은 어떤 추석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국처럼 연휴가 아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아마 평상시처럼 일터에서 시간을
0: 저희도 그렇고요.
1: 그렇죠.
0: 똑같이 그냥 가게 셔터 올리고
1: 하지만 또 카톡에는 네. 저희 뭐 한가위 같아라 뭐 추석 잘 보내세요 해피 추석 네. 하면서 덕담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0: 자, 그러나 섭섭해하실 것 없어요. 추석의 유래를 좀 들어보셨나요? 추석이 언제부터 지금의 추석이 됐을까요?
1: 그러고 보니까 궁금하네요.
0: 거슬러 올라가면
1: 네.
0: 신라까지 올라가는데요. 신라 3대 유리왕.
1: 네.
0: 굉장히 멘탈이 유리였기 때문인지 유리왕이에요.
1: 네.
0: 유리왕 시절에 도성의 여인들이 두 편으로 딱 나눠서
1: 네.
0: 엄청나게 많은 도성인의 인원이
1: 엄청 많겠네요.
0: 한꺼번에
1: 정말. 네.
0: 7월 16일부터
1: 네.
0: 한 달 내내
1: 네. 네.
0: 삼배를 짜는 길삼내기를 한 달 동안 했대요.
1: 야.
0: 그리고 딱 8월 15일 오늘이죠.
1: 네.
0: 오늘 보름달이 둥그렇게 뜬 날
1: 네.
0: 양팀이 승부를 가려가지고 진 팀이 이긴 팀에게 푸짐한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던 음주가무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네, 그게 바로 한가위의 시작인 가베라는 행사였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저는 처음 알게 되는 사실이네요.
0: 그렇죠. 방송이 네. 이렇게 좋아요. 방송을 하는 게.
1: 야, 아주 유용한 상식인가요?
0: 그랬으면 좋겠어요.
1: 야, 한 달 동안 길쌈내기.
0: 네.
1: 아니, 여인네들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 달 내내 이렇게 배를 짜야 되는 거잖아요.
0: 남자들은 길쌈을 안 하니까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응원만 하는 거죠?
0: 무슨 응원이요? 우리는 마지막 날 와서 잔치에 먹기만 하는 거죠.
1: 이런. 아니, 한 달 내내 길쌈하고 그리고 나서 지면은 상대방에게 술하고 음식까지 대접을 해야 되니까.
0: 아니죠. 이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도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명절에 여자분들만 열심히 일을 하는 이런 전통으로 붙여졌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
1: 너무 슬프네요. 그때부터 이 여인들의 슬픈 명절이 시작이 됐군요.
0: 그렇죠.
1: 아, 힘들다 진짜.
0: 네?
1: 한 달 내내 길쌈하고 그 다음에 또 음식해서 대접하고 아우 정말 너무 힘들다.
0: 우리 남자로 태어나신 분들 소리 한번 지를까요?
1: 우!
0: 자, 우리 청취자들이야말로 정말 한 달 내내가 뭐예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우리 청취자들이 바로 이 추석에 정말 진실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네. 즐거워하셔야 될 그런 주인공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추석을 즐길 자격이 차고도 있습니다. 넘치십니다.
0: 네. 자,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추석 선물 정말 축 처지는 노래죠. 토니 베넷의 Fly to the Moon 준비했습니다. 우리 달 구경하러 가요.
1: 네.

0: 아, 그냥 뒤에 그 V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네요. 네, 우리 토니 베네스. 네, The V. 네, 토니 베네스 들려주신 Fly to the Moon. 우리, 미국의 달 타령이죠. 네, 달 타령을 듣고 왔습니다. 정말 엄청 처지네요.
1: 아, 근데 오늘 밤에는 아쉽게도 네. 보름달을 못 볼 것 같습니다.
0: 네, 한국도 그렇고요. 네, 네. 오늘은 날씨 때문에 뭐 그럴까요? 주말에 또 태풍이 온다고 해서.
1: 맞습니다.
0: 네, 아쉽게도 달은 못 보겠지만, 제 얼굴을 보시면 달덩이처럼 둥글게 좀 떠 있습니다. 오늘 옷도
1: 오늘 다리 두 개가 떴어요?
0: 네, 그렇죠. 다리 두 개죠.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또 송묘의 어떤 느낌을 살리려고 올블랙으로 오늘 입고 와서 김부장 느낌으로 쫙 입고 왔는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자, 저희 한시의 막대박 추석에도 함께해 주시는 저희 단골손님들 만나뵙겠습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 화자들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 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에서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 더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공진단.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네게브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 시간에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야엘을 통해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 전화는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1: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뉴욕 최초의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십시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드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0: 자, 모든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죠. 혹시 의료보험이 없으셔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NIC케어 통해 1차 진료와 예방 의료 서비스는 물론 필요한 의료기기와 저렴한 처방약도 이용하실 수 있는 이 보험 가입과 갱신을 KCS가 도와드립니다. 자, 전화번호 718-939-6137로 전화주셔서 NIC케어 가입 그 다음에 갱신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18-939-6137번입니다. 우리 뉴욕 어른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아, 이 여자분들 때문에 여성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추석 공휴일이 생겼군요 해주셨습니다. 정답입니다.
1: 자, 감사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0: 네.
1: 대표에서
0: 아,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영호 씨 감사해요.

0: 주제. 아, 그리고 오늘 기대해 주세요. 드디어 그 랜덜 사일랜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궁금했는데 그 2010년도 랜덜 사일랜드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먼저 주간 베스트 주제는 추석의 추억. 아, 네. 추억이었습니다. 얽혀야 되나요? 네, 아무튼
1: 추석 얽혀있는,
0: 얽혀있는
1: 사연들.
0: 얽혀있는 네. 추석의 추억.
1: 여러분의 이 추석 이야기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이번 주 주간 베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0: 다시 한번
1: 머리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0: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네. 네. 오늘은 그 중에서 네 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요. 여러분이 가장 좋았다 싶은 사연에 투표를 해주십시오. 가장 많은 득표를 얻으신 분께 H마트 상품권 댁으로 우송해드릴게요.
0: 아쉽게 2등 하신 분께는 국수집 20불짜리 상품권. 그리고 투표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중에 공정하게 한 분 선정해서 국수집 심사위원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는 사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괜찮습니다. 다 투표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다 집계를 할게요.
0: 네. 자, 주간 베스트 주제 1위. 아, 1위라네. 첫 번째 네.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를 듣고 와서 1번 사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업 홉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 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업 홉 홈 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업 홉 홈 모기지.
4: 뱅크업 홉 홈 모기지.
5: 뱅크업 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들.
6: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7: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9: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결정하는 주와 연방의 지도자를 투표로 뽑아주세요.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ycvotes.org/ku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뉴 택시?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후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 1

한가위 추석을 맞아 추석 특집으로 저희 주간베스트 특집으로 함께하는 추석의 추억. 네,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아름다웠던 시절, 네, 그 추석의 추억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사연 만나봅니다.

0: 성우님, 영원님 안녕하세요. 1160 라디오 오랜 애청자예요. 오늘 방송에서 추석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문득 가슴 한 구석이 찡해졌었어요. 지금으로부터 꼭 5년 전 추석이었습니다. 미국 건너 앞만 보고 먹고 살다 보니 무려 14년 만에야 겨우 시간을 내어 한국 땅을 밟아들였죠. 제 고향은 경북 상주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차창 밖을 보며 몇 번이나 눈을 비볐는지 모릅니다. 제 기억 속에 있는 상주는 감나무 늘어선 흙먼지 심장로와 나지막한 기와집들이 전부였는데, 아, 번듯한 아파트 단지에 새로 뚫린 시원한 도로, 화려한 카페들까지 14년 세월 동안 너무나 변해버린 모습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생경하고 놀라웠죠. 야, 여기가 내 고향이 맞나 낯설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건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제가 14년 만에 내려왔다는 소식에 타지에서 일하던 고향 알 친구 솔들이 추석 전날 밤, 원래 내전데요.
1: 예. 속꿉 친구들이.
0: 아, 속꿉 친구들이. 아주 그런 좋은 표현이 있었네요. 읍내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야, 이 문디자스가 14년 만에 나타나서 얼굴이 어째 반쪽이 됐노?

0: 가슴이 그 밤새 친구들의 체온으로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14년 만에 본 아들 얼굴이 다를 새라 거친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으시며 밥 드무라 고기도 언제 줄까 하시던 우리 어머니 구분오리로 차려내신 따뜻한 송편과 토랑국을 말없이 삼키던 그 가을 아침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 따뜻했던 우리 어머니 작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니 이제는 한국에 가도 문을 열고 마중 나와줄 사람이 없어 내가 또 언제 고향 땅을 밟아볼 수 있을까 싶어 바람만 불어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비록 저는 이제 명절에 찾아뵐 어머니가 계시지 않지만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뉴욕 뉴저지의 모든 아버님 어머님들께 자식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부디 찬바람 조심하시고 식사 잘 챙겨서 아프지 마시고 장수하십시오. 자식들에게는 부모님이 그 자리에 건강하게 살아 숨 쉬어주시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눈물겨운 명절 선물이니까요. 성원님 영원님 두 분도 올 추석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1번 사연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는 제 얼굴이 보름달 같다 그 말씀하시는 줄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네요. 다행입니다.
1: 저는요 아주 보름달처럼 넉넉한 거 하나는 자신 있네요. 네.
0: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2번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베스트 후보 추석 특집 추석의 추억 2번 후보입니다.
1: 한반도 지도를 펼쳐보면 호랑이 꼬리 끝자락 거친 바다와 맞닿은 곳에 제 고향 구룡포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저희 집안은 그야말로 작은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무려 9남매에 딸린 식구들까지 합치면
0: 우와.
1: 그 육중하던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한 대가 오롯이 우리 식구들로 꽉 찼으니까.
0: 와, 그렇겠네요.
1: 야, 9436 그러네요. 서울에서 출발한 버스가 종일 달려서 포항에 닿으면 그때부터가 진짜 여정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완행 시골 버스로 갈아타고 굽이굽이 험한 고갯길을 넘어가야 했죠. 어느 해 추석이었을까요? 유독 장대비가 쏟아져서 산길이 끊기고 차가 더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단이 났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일가친척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피난민 행렬이었습니다. 어린 저는 비에 젖지 말라고 엄마 등에 바짝 업혔고요. 어머니는 머리 위에 무거운 보따리와 가방을 인 채 진흙탕 언덕길을 걸으셨습니다. 휘청이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던 어머니의 체온 그리고 저 멀리 빗속을 뚫고 아싸히 보이던 고향 바다의 풍경은 지금도 눈을 감으면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친가에서 우리를 가장 먼저 반겨준 건 따뜻한 수증기였습니다.
0: 수증기?
1: 수산업을 크게 하시던 할아버지께선 동네에서 목욕탕도 함께 운영하셨거든요.
0: 네.
1: 흙탕물 범벅이 된 온 식구가 목욕탕으로 우르르 들어가서 뜨끈한 탕에 몸을 담그면 온몸을 짓누르던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서울서 내려온 삼촌들과 사촌들이 나란히 앉아서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물장난을 치고 밖에서는 거친 바닷바람을 이겨낸 뱃사람들의 쾌청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 목욕탕은 먼 길을 달려온 가족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안식처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요, 동해안 수산업의 선구자로 불리셨던 분이랍니다. 1945년에 건조된 유서 깊은 배로 서해안에서는 조기를, 또 동해안에서는 꽁치와 오징어를 건져 올린

0: 그러면서 언제나 만선의 기적을 일구셨죠. 지금은 세월이 흘러 고향 박물관에 할아버지의 발자취와 그 시절 바다를 주름잡던 어선이 당당히 전시되어 있어서 후손으로서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끼곤 합니다. 명절이 되면 만선을 이끌던 뱃사람들과 온 동네 이웃 그리고 친척들이 한데 모여서 큰 마당에서 며칠 밤낮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당 가득 차려진 싱싱한 해산물과 또 구수한 고기 굽는 냄새, 어른들의 노래가락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 끝까지 넘쳐나던 날들. 비바람을 뚫고 엄마 등에 엎여 찾아가던 그 험했던 귀향길도, 피로를 씻어내던 목욕탕의 온기도, 사람 냄새 가득했던 구룡포의 잔칫날도 이제는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바다보다 깊고 넉넉했던 할아버지의 품과 젊고 따스했던 어머니의 등판이 문득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1: 네, 2번 주간베스트 후보 2번 사연이었습니다. 아, 너무 따뜻하네요. 아.
0: 야, 할아버님이 굉장히 멋진 분이셨네요.
1: 멋진 분이셨네요. 대단한 분인데요. 그러니까. 박물관에 할아버지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0: 아니 거기다가 어떻게 탁 또 목욕탕을 운영하실 수가 있어요. 아,
1: 그래서 이게 정말 가족들이 모여서 대단하겠는데요. 3, 40명이 모여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서로 등 밀어주고.
0: 야, 예전 기억만 이렇게 돌아봐도 아.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1: 네. 갑자기 저는 그 목욕탕 집 사람들이라는 드라마가 생각났어요.
0: 그러네요. 아니 언제 가도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곳.
1: 그러니까요.
0: 정말 부럽습니다.
1: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0: 맞죠.
1: 마음껏.
0: 그렇죠.
1: 아무도 눈치채는 사람 없이. 정말 부럽습니다.
0: 자. 네, 이번 사연님의 사연 들어봤습니다.
1: 지금 베스트 추석의 추억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잔디바의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고향으로 가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0: 교통연구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1시 음악도방 금요일 주간베스트 특집 네, 추석의 추억으로 우리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1: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리의 뭉치와 함께 만든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의 뭉치.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2: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피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K-가디언스 화장품이 4주년을 맞아서 최대 50% 세일과 하나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뉴저지는 9월 25일까지 오트리 구 갓도 베이커리에서, 뉴욕은 9월 30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매장에서 세일합니다. K-가디언스 4주년 50% 세일을 뉴욕과 뉴저지에서 만나보세요. 문의는 646-765-5117번입니다.
1: 뉴욕 뉴저지 골퍼분들께 알려드립니다. 4인이 한 팀이 돼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 상금과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18홀 중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를 만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에는 첫 게임비, 선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까 5,000불의 주인공에 많은 도전 바랍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929-766-0088, 929-766-0088번입니다.
2: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두란노 아버지학교 뉴욕 뉴저지 51기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10월 10일부터 3주간 뉴저지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되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201-320-3330번입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가 함께합니다.

주간베스트 특집 추석의 추억. 네, 이번에 세 번째 주간베스트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바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동한다고 꼭 3번에 투표하지 않으셔도 돼요. 댓글 렌달 사일랜드 2010년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금.

0: 성우 씨, 영화 씨, 점심마다 두 분의 정겨운 목소리 애청자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이 수요 민담극장, 야, 어쩌면 그렇게 맛깔나고 구성지게 연기를 잘하시나요? 수요일 한 시만 되면 매주 놓치지 않고 챙겨 듣고 있으니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가 주세요. 영원히 이어가 주세요.
1: 영원히. 아, 감사합니다.
0: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주제가 추석의 추억이라길래 바로 두 분께 간절히 찾으시던 그 사연 잊지 못할 2010년 랜달 사일랜드 오호우 추석 대잔치 추억을 한번 꺼내봅니다.
1: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0: 그때가 랜달 사일랜드에서 크게 잔치를 열었던 해인데 당시 제 기억이 맞는다면 신문이랑 뉴스를 그때 보고 이틀 동안 2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해요. 이틀 동안.
1: 아, 진짜 대단합니다.
0: 엄청나죠. 20만 명. 근데 정말 그 숫자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짜구나. 행사날 아침 일찍부터 온 가족을 차에 태우고 RFK 트라이버로 브릿지로 넘어가는데 세상에 다리 위부터 이미 거대한 주차장이었죠.
1: 왜 아니었겠어요.
0: 뉴욕 뉴저지는 물론이고 커네티컷 필라델피아에서까지 온 차들까지 모였는지 섬 입구부터 차가 꼬리를 물고 늘어섰더라고요. 셔틀버스 정류장마다 늘어서 예전에 이 얘기 들었어요. 버스를 타고 오셨대요. 오늘 대절해가지고 네. 오늘 뉴욕 일대 한국 사람들은 죄다 여기로 이사를 왔구나 싶었습니다. 아 진짜 이랬구나. 겨우겨우 행사장 잔디밭에 돗자리를 폈는데 바람을 타고 솔솔 풍겨오는 숯불 갈비 냄새. 빈대떡 부친의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섬을 진동했어요. 축제로구나 이거지.
1: 아, 이 냄새 때문에 타민족들도
0: 난리가 났겠는데.
1: 그렇네요.
0: 아 이거 지금은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모래판에서 열린 천하장사 씨름대회였습니다. 이 얘기도 들었어요. 예, 인기가 정말 대단했다고 들었는데 점심 먹고 남편이 빈대떡 사오겠다고 먹거리 장터로 사라지더니 한 시간이 넘도록 안 오는 겁니다. 전화도 안 터져서 애들 손잡고 찾으러 다녔더니 아 글쎄 남편이 씨름판 맨 앞줄에 쪼그려고 앉아서
1: 선수로 나간 건가요?
0: 모래바람을 뒤집어 쓴 채 밀어라! 배지게! 하면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한 손에는 그 먹다 남은 핫도그를 쥐고 양말에 붉은 모래가 잔뜩 묻어갖고 아이처럼 신나던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얘기 들었어요. 왜냐면 그 왜 변호사님들 막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그 우통을 벗고 나오셔갖고 씨름을 했대요.
1: 그랬군요.
0: 그러니까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잔 빼시던 분들이. 저 멀리 이스트로버 너머로 맨하탄의 마청로 빌딩 숲이 웅장하게 보이는데 눈앞 잔디밭에는 한복 입은 어르신들과 연을 날리는 아이들 그리고 구수한 우리 노랫가락과 꽹가리 소리가 울려퍼졌죠. 타항사리의 외로움과 고단함이 그날 하루만큼은 20만 명의 뜨거운 함성 속에 눈 녹듯 다 씻겨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왜 아니겠어요. 강산이 훌쩍 변한 지금도 명절 무렵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2010년 그 푸른 잔디밭에서 온 한인들이 함께 울고 웃었던 그날의 온기가 떠오릅니다. 성우님, 영화님, 두 분의 목소리로 그 그리운 추억을 전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세요. 3번 사연이었습니다.

0: 됐구나 이랬어.
1: 아니 제가 말로는 여러분들한테 좀 들어보긴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써주시니까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듯하고 냄새도 막 나는 것 같아요.
0: 저는 2002년도에 왔는데도
1: 네.
0: 뭘 아예
1: 몰랐을까요? 아니 저는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래프를 해갖고 상품을 굉장히 좋은 걸 줬다고
0: 거를,
1: 했다고.
0: 어마어마한 거를.
1: 네, 뭐 TV도 주고 항공권은 항공권도 주고 굉장히 상품이 좋았다고
0: 근데
1: 하더라고요.
0: 일단 이게 뭐 외신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1: 네?
0: 현지 미디어에서도 크게 다룰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했다. 말이 20만 명이지.
1: 그렇죠.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네. 네.
0: 보통 그 멜라이프 스타디움에 거기 월드컵 때 꽉 차면 그게 8만 명인데 그 인원이 잔디밭에 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장관이야 진짜.
1: 아니 그 당시에 고기를 굽던 분들도 팔이 떨어지셨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많은 분들 다 먹이시려면 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0: 장사하셨던 분들도 장사도 잘 됐었을 것 같고.
1: 맞습니다.
0: 그때 떡볶이 맛이 어땠지 궁금하네요. 자,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들어와서 우리 4번
1: 네 번째 네, 사연
0: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의 추억 네 주간 베스트 특집 한시의 막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4: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3: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4: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3: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4: 제4회 K-Radio Cup 미주한인 여자 축구대회
3: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3: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리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최 로펌.
3: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4: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3: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종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드, 라인김 합동법률사무소.
4: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3: 메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치킨하면 메리카나. 베리카나 치킨이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와 함께합니다.

늘 혼자해. 자, 이제 3번 후보까지 만나봤고요. 네, 마지막 4번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됐어. 자, 우리 정겨웠던 그때 추석. 아, 이번에도 또 서울. 그리운 고향으로 한번 네. 가보도록. 서울은 아니고요. 네. 한국 그리운 고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후보입니다.

0: 성우님, 영화님, 안녕하신가요? 점심때 두 분 입담 들으면서 재미있는 오후를 보내고 있는 방송국 근처에 베이사이드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추석 특집 사연들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저 멀리 전라남도 보성 등량만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뒹굴던 까까머리 코흘리게 시절이 눈앞에 삼삼하게 떠오릅니다.
1: 진나도 그만 진나도.
0: 제 고향 보성은요, 명절만 되면 온 동네가 잔치집이었죠. 부엌마다 참기름 냄새,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고 솥단지에서는 벌교 꼬막 삶아지는 구수한 김이 벌벌 났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에 가장 찬란하고도 아찔했던 추석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그 당시는 국민학교였죠. 추석 꽃가옷 장딱 포획 작전이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너무 재밌잖아요. 추석 꽃가옷 장딱 포획 작전. 그 시절엔 추석이나 설날 아니면 새 옷 한 벌 얻어 입기 힘들었잖아요. 서울서 돈 벌던 삼촌이 추석 비미라고 사다 준 빳빳한 청바지에 노란 티셔츠를 입고 온 동네를 거들먹거리며 뽐내고 다녔더랬죠. 그런데 차례 전날 오후 마당 평상에서 송편을 빚던 어머니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한숨을 푹 쉬시는 겁니다. 아따 이놈아, 차례상에 올릴 장당 녀석이 아유 눈치를 까고 그냥 뒷동산 대숲으로 도망을 쳐버렸어야. 아유 저놈 안 잡으면 내일 조상님께 제사상을 못 올리게 생겼다. 어머니의 비명에 이 열살배기 사내 대장부의 의협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새 옷 버린다고 벗고 가라는 어머니 만류도 뿌리치고, 아유 엄니 걱정 붙들어 매쇼. 내가 10분 안에 모가지 채서 올 땡케. 큰 소리를 탕탕 치며 대숲으로 돌진했죠. 아유, 하지만 장딱이 어디 보통 놈인가요?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장딱 잡아보신 분이 계실까요? 정말 장딱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놈이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감나무 위로 돌담 너머로 막 날아다니는데 그냥 눈가를 뒤집어서 쫓아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그만 감나무 밑에 진흙탕 구덩이에 얼굴부터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닭다리 한 짝을 보여잡고
1: 잡긴 잡았네요.
0: 간신히 닭다리 한 짝을 보여잡고 마당으로 개선장군처럼 돌아왔는데요. 제 꼴을 본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빳빳하던 새 청바지 무릎은 사정없이 찢어져서 너덜거리고 노란 티셔츠는 똥물인지 흙물인지 모를 누런 물이 들어있었거든요. 등짝 스매싱이 날아오려는 찰나 마루에서 꼬막을 까시던 외할머니가 닭을 뺏어들며 껄껄껄껄 웃으셨습니다. 아따야, 아가 냅둬라. 아유, 저놈이 그냥 지금 조상님 모시겄다고 꽃가옷 다 버려가면서 장딱을 잡아왔는데, 어? 장하다 해야지. 옷이야 꿰매 입히면 되지. 저 붉은 장딱살이 아주 그냥 도실도실하니 조상님이 복을 한 바가지 주었다야. 할머니 품에 안겨 훌쩍거리며 먹었던 그 달콤한 삶은 밤과 모신잎 송편 맛은 지금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진흙 묻은 얼굴을 마당 수돗가 찬물로 뻑뻑 씻겨주면서 등골을 토닥여주시던 어머니의 거친 손길도요. 타향살이 수십 년에 이제는 플러싱 마트에서 포장된 송편에 생닭까지 손쉽게 사다가 차례를 지내지만 가을바람이 선선해지면 그 대숲을 휘젓던 풀잎 냄새, 할머니의 따뜻했던 잔소리까지 참 뼈저리게 그립습니다. 정우님, 영화님, 올 한가위에는 고향의 흙냄새처럼 구수하고 정 넘치는 따뜻한 명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1: 야, 재밌네요. 4번 아. 사연이었습니다.
2: 아니, 그 모습을 상상을 하니까 아니 웃음이 확 터지네요.
1: 그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흔히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2: 그러니까요. 이리 장, 뛰고 저리 뛰다가
1: 장난 아니에요. 진짜 뭐 지붕에 웬만하면 올라가기 때문에
2: 네.
1: 거기 가서 맨날 새벽에 4시마다 이렇게 울잖아요. 아까 지금 맨날 울잖아요.
2: 그렇죠. 네. 아니 그 장딱을 잡느냐고
1: 쉽잖아요.
2: 아니 4학년짜리가 네. 얼마나 뛰어다니겠어요.
1: 네. 그리고 닭이 서열이 있는 거 아시죠? 철저하게 서열이 있거든요.
2: 네.
1: 그래서 그 장딱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짱이에요.
2: 네네. 네.
1: 다 쪼고 다녀요. 그래서
2: 아니 공격도 받았겠어요. 잡으려다가.
1: 아, 그럼요. 잘못하면 쪼이죠.
2: 그러니까요. 네.
1: 그래서
2: 아우 근데 또 엄마한테 큰 소리는 뻥뻥 치셨으니 꼭 잡았어야 했으니 네. 아,
1: 한참 그 효심이 불타던 시절이 저도 9살 10살 때가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2: 이야 너무너무 재밌는
1: 사연이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4번 사연이었습니다. 자, 저희 방송 끝나도 여러분들 또 마음에 이렇게 오셨던 그런 사연들이 있으시면
2: 네.
1: 번호를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중에 투표해주신 분들 중에 또 저희가 잘 꼽아서 국수집 선물 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늘 그렇지만 금요일은 너무 짧게 그냥 금방 지나가 버리는데
2: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연이 너무나 재밌어요. 재밌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이번 주에도 주간베스트 주제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2: 네, 저희가 늘... 잘 득표를 해서 월요일에 네. 어떤 분이 장원을 차지하셨는지 발표해드리도록
1: 하겠습니다. 자, 고향을 떠나온 지 수십 년이 흘러도 추석이라는 두 글자에는 우리네의 삶을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그런 마법 같은 힘이 있죠.
2: 맞습니다.
1: 비록 지금 계신 곳이 번잡한 고속도로 위든 어디든 참 이 추석에 대한 추억들 우리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추억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 마침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가족들 모일 수 있는 시간 좀 마련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1: 자, 따뜻한 가족분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추석 보내시고요. 저희는 주말이 멀리 떨어진 월요일 아침에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행복한 추석 되시고요. 추석 주말은 저희 K라디오와 함께. 지금까지 1시의 음악다방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2: 성령하였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넨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용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이번 주말 예정되었던 뉴저지 추석 대잔치 K-페스티벌이 날씨 관계로 9월 25일 금요일 하루에 모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 음악과 춤,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정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해켄셋 병원에서는 고혈압과 포도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며 굿뉴스 보청기에서는 무료 청각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또한 KMI 한국의학연구소가 직접 현장을 찾아 한국 방문 시 필요한 건강검진 예약과 관련된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축제의 즐거움도 풍성합니다.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을 비롯해 한복 모델 콘테스트, K-POP 댄스 콘테스트, I Love Dance 등의 BTS 랜덤 플레이 댄스,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 등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대와 국적을 넘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뉴저지 추석 대잔치 K-페스티벌. 한국의 맛과 멋, 흥과 정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축제에 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 금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모든 행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뉴저지에서 만나는 한국의 가을 K-페스티벌에서 함께하세요.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 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 비타민 김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추석 연휴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뭐 추석이라고 쉬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출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도 마음만큼은 추석입니다. 고향 생각도 나고 가족 생각도 나고 괜히 맛있는 송편 하나 먹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한국은 추석 분위기로 한창일 텐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방식대로 추석을 맞아봅니다. 자, 오늘 하루만큼은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 가족 생각하시고 맛있는 것도 챙겨 드시고 그래 나도 아주 잘하고 있구나 하는 여유로운 마음 하나씩 가져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한 주의 끝 그리고 주말의 시작 괜히 절로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이면 빼놓을 수 없죠. 오늘의 금요 비타민 퀴즈 추석인 만큼 더블로 준비했어요. 문제도 더블 선물도 더블 추석의 따뜻함과 금요일의 설렘을 한꺼번에 따따블로 담아서 오늘도 신나게 함께 할게요.

추석을 맞이한 뉴저지 오버페 공원에서 펼쳐지는 K-페스티벌 오늘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원래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던 추석 잔치가 이 날씨가 좀 안 좋은 관계로다가 오늘 모든 행사를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오시면요 더 풍성하고 꽉 찬 추석 잔치를 한꺼번에 만나실 수가 있겠죠. K-페스티벌 한복 콘테스트 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 합창 또 동포 노래자랑 또 풍성한 먹거리 체험 부스 그리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와 꿀팁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 쏟아지는 라풀 추첨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고국에서 가족들과 또 추석을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오늘 오버팩 공원에 오시면 우리끼리라도 뭐 추석의 온기를 이렇게 제대로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한국에서는 바로 추석 당일이잖아요. 지금 다들 주무시고 계시겠죠? 지금 한국에서는 가족들 만나러 가는 길 나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정체가 또 많다고 하는데 오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송편도 나누고 또 차례를 지내고 또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또 여기에 또 미국에서의 방식대로 또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달을 보고 같은 명절을 기억하고 또 비록 거리는 멀어도 이렇게 마음만큼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버필 공원에서 열리는 추석잔치도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한국에 가지 못했어도 그렇다 하더라도 추석이 아닌 건 아니니까요. 오늘 하루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한복도 입으시고 또 웃음으로 함께 하시면 다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추석이죠.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금요일 오버페 공원에서 열리는 추석잔치 가족과 함께 또 친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많이 찾아가 보시고요. 오실 때는요 따뜻하게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추워졌죠. 쌀쌀하다못해 진짜 저처럼 좀 추위를 많이 타신다 하는 분들은 그냥 겨울 자켓을 챙기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추석 연휴는 없어도 여유로운 금요일 마음 많은 추석의 온기 오늘은 가까운 오버팩 공원에서 함께 느껴보시죠.

일요일 마음을 여는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자,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퀴즈에 새롭게 입장해 주실 분들을 기대하며 K-레이드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메인 화면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클릭하시고요. 껌뻑껌뻑 커서 옆에 K-레이드 카카오톡 생방송 아이디죠. K-R-A-D-I-O-U-S K-Radio US 치시고 검색. 자,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요 친구 추가 눌러주시고 신청곡 사연도 보내주시고 잠시 후에 있을 퀴즈의 정답도 보내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모든 K-Radio 진행자들을 보고 듣고 물고 뜯고 하시면서 함께 달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금요일 선물이 팡팡 기쁨이 뿜뿜 비타민 퀴즈 나갑니다.

가장 떠오르는 음식. 그쵸, 송편 되겠습니다. 아, 바로 문제 나갑니다. 추석에 먹는 송편은 왜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오늘도 헷갈리는 사지선다형 보기 나갑니다. 자, 추석에 먹는 송편이 반달 모양인 이유. 1번, 보름달이 되기 전의 달을 닮아서. 2번,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3번, 먹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4번, 특별한 의미는 없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한국산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6불99, 제스프리 골드 키위박스당 21불99, 풍고추 파운드당 1불99, 깻잎 5번들당 3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8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침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6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친구야, 시원해.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1: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치러?
2: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에이틴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1: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2: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1: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2: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3: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0: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 Happy Ending.com에서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그냥 정답을 떠서 먹여드리는 금요 비타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두세 비타민 함께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 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더 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플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 한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 한벌 가격에 맞춤 양복 2벌.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특별한 기회.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718-359-3600. 718-359-3600.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엠 뭉치와 함께 맞는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엠 뭉치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엠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엠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섬세하게 먹는 송편. 이 송편은 왜 반달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가 오늘의 금요일 비타민 퀴즈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헷갈리는 사지 선다형 보기 나갑니다. 1번 보름달이 되기 전의 달을 닮아서, 2번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3번 먹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4번 특별한 의미는 없다. 자, 우리 청취자님께서 제가 노래가 나가고 있는 동안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어떤 뇌 흐름으로 보내주신 카톡일까 하고 두 번, 세 번 읽고 나서 아, 이제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담으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내 눈빛만 보고 여학생들이 말을 걸어 주는 줄 알았어요. 하하하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게 무슨 뜻이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죠. 혹시 우리 청취자님 반달론 가지고 계실까요? 했죠. 흐흐흐 보내주시네요. 아, 반달론. 그쵸, 반달론 예쁘죠. 가만히 있어서 웃는 것 같고. 아, 그래서 여학생들이 우리 청취자님의 눈을 보고 말을 거는 줄 알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제가 꿀떡까지 얘기를 해도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송편, 아 진짜 따끈따끈한 송편 너무 맛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콩 들어간 거 빼곤 다 좋아해요. 근데 이 송편을 꼭 추석에만 먹었던 거는 아니더라고요. 우리 조상님들은 이 조선시대 음력 2월 1일을 중화절 또는 머슴날이라고 불렀었대요. 머슴날.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때였다고 하는데요. 이날 양반들이 머슴이나 노비들에게 송편을 크게 빚어가지고 나눠줬는데 재밌는 건 그냥 몇 개씩 준 게 아니라 그 노비들의 나이만큼 줬다는 거죠. 15살이면 15개, 20살이면 20개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이떡, 아니면 노비송편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나이떡, 노비송편. 농사철 시작하면서 아 올해도 잘 좀 부탁하네 하고 챙겨주는 거였겠죠. 지금으로 치면은 맛있는 특식 한번 쏘면서 분위기 북돋아주는 것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송편 하면은 예쁘게 잘 빚으면 예쁜 달을 낳고 또 송편은 못생기게 빚으면 아주 어쩌라고 하는 거 뭐 그런 약이 있었잖아요. 뭐 애들이 못생기

수 있다, 나를 넣으면 못생길 수 있다, 뭐 그런 미신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 송편 안에도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함께 숨어 있었네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퀴즈는 너무 쉽죠. 자, 송편을 반달로 만든 이유. 1번 보름달이 되기 전에 달을 닮아서. 2번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3번 먹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4번 특별한 의미는 없다. 자, 추석에는 보름달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먹는 떡, 동그란 보름달이 아니라 예쁜 반달 모양이잖아요. 여긴 아주 오래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요, 백제 의자왕 때 궁궐 마당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땅속에서 이상한 빛이 보여서 파보니까 거북이 한 마리가 나왔는데 그 거북이의 등딱지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죠. 백제는 만월이고 신라는 반달이다. 백제는 만월이고 신라는 반달이다? 의자왕이 이제 점술가에게 요것이 또 무슨 뜻이냐 물었겠죠. 그랬더니 점술가가 풀이하기를, 만월은 이미 가득 찼으니 이제 기울 일만 남았고 반달은 앞으로 점점 차오를 일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요 왕 입장에선 참 듣기 싫은 이야기겠죠. 특히 백제가 기우는 일만 남았다고 하는데 누가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신라에 전해졌는데 반대로 신라는 신바람이 났겠죠. 오, 우리가 반달이라고? 반달, 그래 이제 점점 가득 찰 일, 점점 차오를 좋은 일들만 남았다는 뜻이라는 거지. 그래서 신라에서는 반달 모양의 떡을 빚어서 실제로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승리를 위하여 군사들에게 먹였다고도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송편을 만들 때 처음 이렇게 반죽을 동그랗게 굴려가지고 놓으면 일단은 꼭 보름달처럼 동그란 모양이잖아요. 그러다가 그 안에 소를 넣고 오므리면서 접으면 어느새 반달 모양이 되죠. 보름달이 반달이 되고 또 그 반달이 우리 입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죠. 아예 먹고 싶다. 근데 송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는 얘기 있어요. 이거 뭐 또 떡 얘기하면은 우리 전래동화 이거 빼놓을 수 없는 그 얘기 있잖아요. 깜깜한 밤을 우리 어머니께서 잔치집에서 일을 거들고 일을 마친 어머니가 산길을 넘어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머리에는 뭐가 있나요? 온우에게 가져다 줄 그 떡을 소쿠리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산길을, 컴컴한 산길을 넘어오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산길에서 굶주린 호랑이가 떡하니 나타나는 거죠. 떡하니 나타나요. 자, 여기서 느닷없이 이 당황스러운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어흥, 이 호랑이가요 떡을 담은 소쿠리를 이고 있는 이 어머니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어흥 아닙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도 지금 카카오톡에 정답 올려주세요. 자, 오늘은 문제가 두 개인 만큼 정답도 두 개가 되겠고요. 그러면 선물도 두 배가 되겠죠? 당일 바로 뽑은 생생한 면, 또 따끈한 육수에 쫄깃한 면, 국수집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두 퀴즈 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당연히 두 장 드릴 텐데요. 요 국수집 쿠폰 두 장 가져가셨다고 해서 두 분이서 두 장 쓰시면은 정말 안 되겠죠. 단 한 장만 한 테이블당 쓰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한 장, 내일 한 장 이런 식으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따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그런 계절이네요.

꿀꺽 비타민 수준이 엄청 높아진다고요, 퀴즈가? 어머나, 많이 고민 끝에 답을 보내셨다고 해주셨어요. 얼마나 고심을 하셨을까요? 어려운 문제를 내서 굉장히 송구하네요. 신성홍입니다. 진성, 태클을 걸지 마!

쓸수록 더 좋아지는 피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K가디언스 화장품이 4주년을 맞아서 최대 50% 세일과 하나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유저지는 9월 25일까지 포트리 구 갓도 베이커리에서, 뉴욕은 9월 30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매장에서 세일합니다. K가디언스 4주년 50% 세일을 뉴욕과 뉴저지에서 만나세요. 문의는 646-765-5117, 646-765-5117번입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뉴욕 유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4인이 한 팀이 되어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 상금과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18홀 중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하여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과 선물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까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929-766-0088, 929-766-0088.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플러싱 32-38, 148 스트레스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퀴즈의 정답은 잘 모르지만 일단 4번으로 보냈어요 하시면서, 이렇게 제가 오픈을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 유래가 있지만 그게 꼭 맞는 건 아니니까요 하면서 4번을 선택해서 보내주셨어요. 과연?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1, 2, 3, 4가.

0: 백종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파운드당 79센트, 코이모 고구마 3불 99, 이노키 버섯 200g 2불 99, 한국산 원앙배 7과 8과 박스 각각 34불 99, 골드키위 싱글박스 29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1: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0: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에 먹는 송편은 왜 반달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굳이 이걸 또 답을 파헤쳐봅니다. 1번이었어요. 1번. 보름달이 되기 전에 달을 닮아서. 그렇죠. 송편은 보름달이 아니라 차오르는 반달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네 조상님들은요. 송편에 앞으로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퀴즈. 정말 어려웠죠. 호랑이가 한 말은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0: 였어요. 요거 글자 하나라도 틀리시면은 5점 처리하겠습니다. 두 문제 정답 다 맞추신 분들께 국수 쿠폰 당연히 두 장 드릴 거고요. 테이블당 한 장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이 남았다 하시면은 그 다음날 또 쓰실 수가 있고요. 국물에 따뜻함이 좋은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마음은 주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이기도 하고 벌써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러 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주말을 앞두고 각자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성취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추석 연휴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추석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90 비타민 김전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어릴 때는 추석이나 설날이나 명절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새 옷 한 벌 얻어 입고 아침부터, 아니 전날 저녁부터 맛있는 음식이 집안 가득하고 고모, 삼촌들 그리고 사촌 동생들 모두 오고 하면 그야말로 집안 한가득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귀하고 다시는 똑같이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었다는 걸요.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때의 부모님 나이가 되어 자식들을 기다리고 명절이 되어도 자식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고요. 특히 이민 와서 사는 우리에게 추석은 기쁜 날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고향 생각, 가족 생각이 유난히 많이 나는 날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고향집에 계신 부모님,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형제들은 또 잘 지내고 있는지. 명절이면 함께 모였던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번 추석은 유난히 그리운 사람이 참 많아지는 날입니다.

0: 오늘은 2026년 9월 25일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들었을 뿐인데 갑자기 마음속에 고향 풍경 하나가 펼쳐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기차역에 누군가를 마중 나가던 기억, 명절이면 고향으로 내려가던 길. 지금은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고향이지만 마음속 고향은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마음속 고향에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 이어집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금요일의 남자 우리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 나오셔서 추석맞이 또 빅세일 얼마나 또 좋은 많은 물건들을 갖고 오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이고요.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6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백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케이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이야기. 최근 25년간 본국의 추석 평균 기온은 과거 25년보다 2도 이상 높아져 선선한 한가위라는 말 대신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는 추세였습니다. 1976년부터 최근 추석까지 평균 기온이 2.2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추석 당일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사례가 과거에는 드물었으나 최근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추석 연휴에는 사상 첫 추석 열대야에 역대 가장 늦은 폭염 경보가 내려지며 추석 당일 서울 최고 기온이 33.2도, 대전, 광주 35.7도, 부산은 33.8도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선선한 한가위라는 말 대신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는 추세로 절기가 무색하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에 30도, 화씨 87도 가까이 오르면서 맑은 날씨 가운데 낮 동안 가을볕도 강하게 내리쬐지만 수도권의 대기는 차츰 건조해지고 있어 특히 가을맞이 산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화기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겠다는 예보입니다. 화기 사용은 본국뿐만 아니라 여기 미국에서도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와 함께 보름달 기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본국은 이번 해에 보름달 보기는 어렵겠다고 합니다. 연휴 첫날부터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겠고 추석 당일은 현지 시간으로 매우 흐린 가운데 중부를 중심으로 비 예보까지 들어 있습니다. 비 구름대가 남하하면서 토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사실 미국에와 보름달 본 적이 몇 번 있었나 할 정도로 하늘 바라보는 것이 왜 그리 어려웠는지 오늘 밤에는 하늘 한번 꼭 봐야겠다 싶습니다. 오늘 DMB 지역 부분적으로 흐리겠지만 한 주의 마무리를 훨씬 밝게 장식하는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70도 초중반까지 오르겠고요. 북풍이 시속 20에서 25마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북동풍이 발달 중인 가운데 주말을 앞두고 정확한 진로가 점점 더 중요해질 전망인데 주말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를 보이고 있고요. 습도는 54%이며 자외선 지수는 6으로 약간 높은 편입니다. 오늘 밤에는 구름이 많아지고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로 쌀쌀한 금요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흐리겠으며 대체로 건조한 날씨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바람은 북서풍이 때때로 최대 순간 풍속 30마일까지 불 수 있습니다. 북동풍으로 부는 폭풍은 해상에서 세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되며 워싱턴 DC 지역은 폭풍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델마바 반도나 뉴저지 해안에 더 가까이 이동할 경우 특히 I-95 고속도로를 따라 동쪽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강풍이 동반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광범위한 강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토요일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은 해와 구름이 섞인 날씨에 최고 기온은 60도 중반에서 70도 가까이 오르겠고요.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 않겠지만 주말 날씨는 폭풍이 해안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풍이 해상으로 멀리 이동하면 바람이 불고 건조한 주말이 될 것이고 해안에 더 가까이 접근을 하면 특히 95 동쪽 지역에서 바람과 소나기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일요일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해와 구름이 섞이겠으며 폭풍이 물러가면서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주 워싱턴 DC 지역에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다시 찾아올 예정이며 수요일에는 최고 기온이 8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7시 1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 또한 오전 7시 1분으로 오늘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정확한 추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밤보다는 내일 밤에 뜨는 보름달이 더 밝고 휘영청 둥근 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금요일엔 솔직해집시다. 평소에 안 하던 이야기 오늘은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금요일엔 솔직해집시다. 오늘은 더도 덜도 말고 꼭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속담이 있듯 넉넉한 금요일 오후이면서 추석입니다. 일단 추석이라면 고향 생각이 먼저 납니다. 특히 고향이 이북이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고향 생각이 나실 텐데요. 혼자 자란 저에게는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다 모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사촌 동생들이랑 영화관 가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부모님들 제사 음식 준비에 손님 맞이하시느라 귀찮았을지도 모르겠지만 나이가 더 들고 보니 그래도 그때 북적북적했던 명절이 그립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명절이 꼭 반갑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명절 음식 준비하는 거 힘들잖아요. 아우 이번에는 간단하게 하자고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막상 명절이 되면 또 이것저것 다 하게 되죠. 가족들이 모이면 반갑기는 한데 한두 시간 지나면 살짝 피곤해지기도 하고 또 술자리판이 벌어지면 예전 섭섭했던 일들 끄집어내 결국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들이 보고 싶으면서도 막상 만나면 잔소리부터 하게 됩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어떻게 돈은 잘 벌고 있어? 아유 넌 몸이 왜 그러니? 배가 더 나왔다. 운동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아유 명절이라고 와줘서 얘 너무 고맙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또 추석이 되면 가장 보고 싶은 사람 누구세요? 아니면 명절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지 않으신가요? 어렸을 때와는 달리 저는 솔직히 이런 명절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안부 인사를 해야 하는데 너무 많다는 거죠. 예전에는 안부 인사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카톡이라는 것이 나와서 다소 편해지기는 했지만 그나마 카톡으로도 보내는 것조차 조금 힘들 때도 있습니다. 선물 주는 것도 그래요. 뭘 해야 할지 누구누구에게 보내야 할지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차라리 안 받고 안 주는 것이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또 사람 마음이 막상 그렇게 해봐요. 아우 나름대로 명절인데 멋지게 뭐 하나 갖고 오는 사람이 없어 하며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저는 명절이 그닥 좋지만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만 쓰레기 되는 건 아닌지 살짝 걱정도 되는데 모르긴 몰라도 저와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다고 해서 또 제가 정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정이라면 세상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도 많고 의협심도 강하고 오지랖도 둘째가라면

사실 올해는 안부 인사 제대로 전한 분이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 먼저 인사를 해온 분들에게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로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예쁜 거 찾아서 보내고 사람 특성마다 각기 다른 걸로 보내면 문구도 생각하고 했는데, 아휴, 올해는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저를 아는 지인분들 있으시다면, 아유, 송은경이 많이 힘들구나, 저런 마음이었어, 힘들게 산다, 애 내 키우며 얼마나 힘들겨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보니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추석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꼭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도 있듯, 오늘은 다소 귀찮더라도 넉넉한 마음 갖고 가까운 분들에게 늦게라도 안부 인사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늘 안부 인사해오던 사람이 올해는 아무 소식이 없다면 이 사람도 올해는 좀 힘든가 보다 생각하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이 말은 꼭 해야겠죠?

그 명절 때면 부모님 생각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빌면서 유수용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부모

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0: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세금 문제, SBI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세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I 론, 비즈니스 리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픽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3: 어, 한 모금 아니잖아.
2: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2: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5: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6: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7: You see, paid family leave?
8: That prevents child abuse.
6: And high 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7: Prevents child abuse too.
9: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8: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5: we prevent child abuse
7: from ever happening.
9: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10: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텍사스주에서 10대 여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만난 낯선 행인에게 생후 1개월 된 갓난아기를 신분증명 서류와 함께 넘긴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경찰은 18세 까를라 이바라라는 소녀를 아동 유기 및 위험 방치 혐의로 입건해 기소했다고 밝혔는데 법원이 책정한 보석금은 $7,000라고 합니다. 사건은 샌안토니오 도심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바라라는 소녀는 자신의 아들을 아는 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대화 중 여성이 품에 안긴 아기를 보고 So cute! 귀여워! 라고 칭찬을 하자 이바라는 아기를 키울 생각이 있느냐? 라고 돌발 질문을 던진 후 나는 더 이상 이 아기를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한다며 아기의 출생 증명서와 소셜 시큐리티 카드, 메디케이드 카드 등 신분 서류 일체를 불쑥 건넸다고 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성은 이바라를 진정시키고 아기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인근에 거주하는 지인의 집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이바라는 지인의 집에 아기를 남겨둔 채 곧바로 우버를 불러 현장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여성과 지인은 홀로 남겨진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준 뒤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바라는 이후 현장 인근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고 합니다. 아동보호당국은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 후 친척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고 하는데요. 합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은데도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까우며 아기가 위험한 사람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도움을 받아서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텍사스주를 비롯한 미국 다수 주에서는 영아 유기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베이비 모세법을 시행 중인데 부모가 양육을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생후 60일 이하에 다치지 않은 신생아를 병원이나 소방서, 응급의료시설 등 지정된 안전시설에 익명으로 인계하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공인된 안전망을 통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개인에게 아기를 넘긴 채 떠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영아 유기 및 아동학대에 해당을 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현지 법조계는 지적하고 있네요. 좋아서 그랬으면 책임을 지야지. 막상 낳고 본 게 겁나지. 이자 겨우 18살인데 무엇을 알겠냐고. 이바란가 개바란가 그래도 화장실에 안 버린 것이 용하네. 돼지 신장을 이식받았던 한 남성이 이번에는 인간의 신장을 이식받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 및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진은 국제의학학술지를 통해 해당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신장질환자 팀 앤드류스라는 남성은 지난해 1월 유전자 교정 돼지 신장을 이식받고 271일간 투석 없이 생활했습니다. 신장은 정상 작동했고 초기 급성 거부 반응은 치료를 통해 회복됐으며 감염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식 6개월 후 면역 억제제를 줄이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며 장기 부전이 찾아왔지만 이후 적합한 사후 기증자의 신장을 찾아 성공적으로 재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돼지 신장 이식 사례 중 최장기간 투석 없이 생존한 기록이며 또 이종 이식 동물의 장기를 인간 장기 이식으로 이어진 최초의 성공 사례입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교수는 장기 부족은 현재 의학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며 말기 신부전 환자에겐 최선의 치료는 이식이지만 인간 장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종 이식은 환자들이 인간 기증자를 기다리는 동안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면 그 자체로 최종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하네요.
1: 안 보내도 지가 야그를 한 것 같은데 말이오. 아니 실제로 지 아는 분이 흑인 여자고 술도 잘 먹는 이 젊은 여자 심장 이식 받았는데 아이고 시상에 머리도 곱슬머리로 나고 맥주를 드시더라니까 그니 술 한 모금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니 돼지 신장을 이식받았다고 말이오. 목숨은 건졌을랑가 모르겠지만서도 돼지 신장인디. 돼지. 이.
0: 독일 검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벌어진 다수의 살인사건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105세 남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독일 도르트문트 지방검찰청은 독일 서부 노르타인 베스타발렌주 제네 지역에 있던 슈탈라크 326 포로 수용소의 감시원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105세 남성을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성명을 통해 피의자가 수용소에서 한 활동 때문에 다수의 살인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용소는 1941년부터 1945년 4월까지 18만에서 20만 명의 소련군 포로를 수용했던 곳입니다. 전쟁 당시 소련군 포로 최대 570만 명이 독일에 수용이 됐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나치 부역자들이 사망하기 전에 법정에 세우려는 독일 사법당국의 시급한 막판 총력전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법적 노력은 2차 대전 후 80년간 단순 조력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던 수많은 피의자가 실제로는 히틀러 정권의 살인 실행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판례는 폴란드의 한 수용소 간수로 근무했던 존 데미안 뉴크 재판을 계기로 마련이 됐는데 그는 수용소 근무 당시 2만 8천 명 이상의 유대인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2011년 금고 5년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독일은 전후 유대인 학살에 직접 가담한 증거가 있는 이들만 처벌하다가 이 판결을 계기로 학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 그는 항소를 기다리던 중 고령과 건강 악화로 2012년 3월 91세의 나이로 사망해 실제로 수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판은 공모 혐의 입증 기준을 낮춰 90대 나아가 최근에는 100세가 넘는 고령자들까지 재판에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하네요. 아니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못 오는겨? 이? 유대인 못지않게 잔인하게 학살당하고 유린당하고 였는데 아니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냐 말이죠. 전범들 재판에 세울라는데 애지간히 울고 먹으라는 말만 짓거리고 말이오. 한국놈 맞아. 다음은 본국 소식으로 중국인에게 군사 기밀을 넘기고 금품을 챙긴 현역 육군 병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으나 대중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일반 이적 및 군기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전 육군 병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90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 육군 병장은 복무 중이던 지난 202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중국 측 인사의 지시를 받아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문서, 최신 육군 동향 등 보안자료를 손목시계형 카메라 등으로 촬영을 해 전달하고 그 대가로 1,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국가안보 핵심 자료를 유출한 육군 장병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모두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그에 대해 강한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안보의 핵심인 현역 군인이 타국의 정보 조직과 접선을 해 기밀을 유출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인데 고작 1,700만 원 남짓한 돈 때문에 나라의 안정과 동료 부대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느냐? X의 많고 적음을 떠나 안보를 돈과 바꾼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징역 4년이라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는데요. 대다수 네티즌들은 매국 행위에 징역 4년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보안이 생명인 군대에서 기밀을 팔아넘겼는데 형량이 너무 관대하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울러 군 당국의 부실한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가 됐는데 한 네티즌은 현역병이 카메라까지 들여보내 기밀을 찍어 넘길 동안 간부들은 뭘 했느냐며 군 내부 보안 구멍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까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하네요. 다 보니까 그냥 나도 분통이 터지네. 아니 무엇이가 이 내고가 들어간 것 같은디. 사실적으로다가 중국도 초공서부터 부녀자들 약탈하고 일본처럼 악의적으로 아예 말살시킬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말이오. 얼추 비슷이야. 근데 왜 중국 사람들한테는 관대한지 모르겠네. 나부터도 그래.

일반 혈액검사 결과에서 젊은 층의 대장암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의료정보기업에서 45세 미만 성인 1만 1000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했는데 이들 가운데 간 효소인 AST와 ALT 수치가 낮은 경우 조기 대장암 진단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정도의 AST와 ALT 수치는 일반적인 혈액검사에서는 정상 범위로 판단될 수 있어 젊은 층의 대장암 위험을 찾아내는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연구진은 낮은 수치가 곧바로 대장암을 유발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현재 대장암 검진 권고도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균 위험군의 경우 45세부터 정기적으로 대장암 검진을 받으라고 당부했다고 하네요. 의료 기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데 도대체 치매 치료제는 영 소식이 없는겨?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치매라고 하는데 아이 코거나 좀 우치게 빨리 맹 그랬으면 좋겠네.

최근 일본에서 젊은 여성들의 생계형 성매매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일본의 경제 부진과 저임금 문제로 거리 성매매나 온라인 성매매로 내몰리는 여성들이 급증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원정 성매매를 오거나 성관광이 이루어진 시절이 있었으나 현재는 일본 경제 침체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고 합니다. 외신과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성매매 실태를 경고하고 나섰다는데, 한 2년 전에 외신에서 일본이 아시아 성매매의 수도가 됐다고 보도해 일본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며, 이로 인해 법을 개정해 여성뿐만 아니라 성구매 남성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국내의 경제적 곤란을 피해 해외로 나가는 원정 성매매도 대폭 늘어났는데, 호주 국경수비대의 최신 데이터를 보면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호주 입국 거부를 당한 165명 중 154명이 여성이고, 이 가운데 87명이 일본인이었다며, 입국 거부자의 절반 이상이 일본 여성이라는 발표가 나오고 그야말로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어 미국에서도 원정 성매매 목적으로 들어오는 일본 여성들이 워낙 많다 보니 아예 타겟이 돼 입국 금지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일본의 왜곡된 최저임금 구조와 실질 소득 감소를 꼽고 있는데,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 격차가 커 오키나와의 경우 시급이 10달러도 되지 않으며 도쿄조차 12달러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비해 임금은 약 20% 낮고 생활 물가는 20%가량 높아 젊은 층과 여성들이 경제적 한계에 부딪힌다고 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상이 주신 몸뚱아리를 함부로 굴려서 되가니? 생활고는 핑계요. 아니, 그걸로 따지자면 5, 60년대 못 살았던 시대 여성은 그냥 죄다이? 이? 아니자뇨. 정신 상태가 글러먹은겨. 고생하기 싫은겨.

일본의 동네 목욕탕인 센토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정의 욕실이 보편화된 데다 시설 노후화와 경영자 고령화, 연료비,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지난 50년 사이 센토의 80%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중요 가격과 물가가 오르면서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입장료도 지난 8월 성인 요금 상한을 550엔에서 600엔으로 올렸으며 홋카이도도 오는 10월부터 550엔으로 50엔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중목욕탕 연구가 말에 의하면은 온천이 많은 지역일수록 시내 센터에서도 온천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일부 센터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탈의실에 약 7,000권의 만화와 잡지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곳도 있으며 심지어 과자, 맥주, 안주 등과 함께 판매하며 주말에는 행사도 연다고 하는데요. 센터가 입욕 서비스로만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센터라는 곳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거리감을 유지하며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지는 목욕탕하면 설날 정신없이 엄마 손에 이끌려 정신없이 목욕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 설날 전날 이 동네 목욕탕 가면 아이고 난리도 난리도 그런 난리는 없었죠. 일단 수도 하나에 두세 명씩 붙어야 하고 대야 차지하느라 싸움까지 오고 아이고 6.25도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을겨. 여행을 앞두고 사진을 찍기 위해 옷을 사고 여행이 끝나면 처분하는 소비 방식이 중국 젊은층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이른바 차포이로 불리는 의류 소비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한두 번 입은 것을 전제로 저렴한 옷을 구매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여행지에서 사진을 남기기 위해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는 화려한 옷을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옷 자체의 활용성보다는 여행 사진에서 눈에 띄는지가 중요한 셈인 것입니다. 실제 중국 SNS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한 이용자는 7일간의 여행을 위해 옷 5벌을 샀지만 모두 합쳐 200위안 약 4만 원이 채 들지 않았다고 소개했으며 여행이 끝난 뒤 옷을 계속 보관할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 판매업체들도 여행객을 겨냥한 상품을 빠르게 내놓고 있는데 한 의류 매장 관계자는 주요 고객층이 18세에서 30세라며 인기 상품 가격이 몇십불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비를 두고 중국 네티즌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평소 입지 않은 옷을 비싸게 사느니 여행할 때만 저렴하게 입는 게 낫다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사진 한 번을 위해 옷을 버리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9,200만 톤의 섬유 폐기물이 발생을 한다며 의류 생산은 늘고 있지만 옷을 입는 기간은 오히려 짧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과 여행 편의성 때문에 등장한 새로운 소비 방식이지만 옷을 짧게 사용하고 폐기하는 습관이 확산할 경우 섬유 폐기물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참 예전엔 양말도 해지면 전구 담아놓고 꿰매 신었는데 시상 참

0: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줄이고요. 안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일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창립 52주년을 맞아 홈 스위트홈이라는 비전을 품고 기금 모금 런천을 준비합니다. 아픔과 상실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가정이 평안과 소속감,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미션을 주제로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비엔나 웨스트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목회자 상담가이자 프랜스턴 신학교 교수인 존 허 박사님이 키노트 스피커로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티켓은 $150이며 자세한 내용은 703-761-2225 또는 event@fccgw.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홈 스위트 홈, 더 따뜻한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마음을 워싱턴 가정상담소와 함께 나누어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0: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여기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K-Radio. 저 송은경에 있는 라라랜드입니다. 2부 시간 문을 열었고요. 이 시간 변함없이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길목인 신나는 금요일이자 오늘은 추석입니다. 멋지게, 활기차게,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제니퍼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나훈아의 고향요. 아, 요거 오늘 일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얼마나 배려심이 있으시냐면은, 만약 안 된다면 송대관에 차표 한 장 부탁해요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드려라. 그래서 2부 첫 곡은 제니퍼님이 신청해주신 송대관의 차표 한 장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라랜드 송프로님 해피 추석. 참으로 포근한 가을 오후네요. 불금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하루에 루틴은 변함이 없지만 만만은 명절입니다. 라라랜드가 있어 더욱 풍성함 만부자 같아요 하시면서 바쁜 금요일 오늘은 청취만 하겠습니다. 아, 우리 여미님은 이제 라라랜드 다 꿰고 계세요. 아, 오늘은 신청곡 안 하는 게 낫겠구나 싶으면 안 하시고요. 예, 벌써 우리 방정희 부장님 저희 스튜디오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뵐 거거든요. 또 복별님께서도 기도문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신청해 주신 곡은 김훈과 트리플스의 곡 정주고 내가 문에

은경 씨 또 어김없이 찾아온 불금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어울리는 글귀와 시 그리고 노래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윌리엄님께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금요일에 좋은 글귀는 수고한 한 주의 끝에는 잘했다는 말 한마디를 나 자신에게 먼저 건네세요. 오늘은 마음 놓고 웃어도 좋은 날입니다. 아울러 금요일에 어울리는 짧은 시 한 편도 보내주셨는데요. 제목은 금요일 저녁. 한 주 동안 바쁘게 달려온 마음이 이제 잠시 쉬어가자. 지는 햇살도 아름답고 따뜻한 차 한 잔도 좋고 좋은 사람과 나누는 웃음은 더 좋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자. 금요일은 행복을 미루지 않는 날이니까. 한 주를 견뎌낸 당신, 오늘은 충분히 행복해도 됩니다. 웃음 가득한 금요일 보내시고 좋은 주말 맞이하세요.

이번에는 임영진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과 함께 또 보내주신 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글 제목은 나그네.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성당에는 세 가지 아치로 된 문이 있다. 첫 번째 문은 장미의 꽃이 새겨져 있는데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는 글귀가 있고 두 번째 문은 십자가가 새겨졌는데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라고 쓰여 있고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다. 터키 사람들은 고난과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빨리 지나가기 바랍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서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 성서 전체를 보면 인생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라고 했고 야곱도 나그네라고 했다.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인생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떠나간다는 뜻일 것이다.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깐이라는 뜻이다. 어린 시절은 아침과 같고 젊은 시절은 낮과 같고 늙은 시절은 저녁과 같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인생이 나그네라는 뜻은 사람이 세상에서 떠나갈 때에 모든 것을 두고 가야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호텔의 손님으로 있는 동안에는 최고급의 시설과 서비스를 누리지만 일단 그 호텔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한다. 그것들은 호텔에 속한 것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에는 좋은 호텔의 손님같이 모든 시설을 자유로 쓰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하늘나라로 떠나갈 때에는 그 좋은 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봉사하고 베풀면서 더불어 잘 살아야 한다. 오늘도 내가 건강함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남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가 넘치다 보면 우리의 삶도 저절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

0: 딸기랑 수박 맛?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6불 99, 라고포도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통통배 100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케이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에이치마트의 방정희 부장님과 함께 세일 품목 알아보는 이 시간.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많이 갖고 오셨죠?
1: 예, 많이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0: 제일 반가워, 제일 반가워. 우리 청취자분들도 어서 오세요. 방 부장님 바로 카톡을 올려주셨어요. 좋으시죠? 은근히 팬 많은 거 아시죠?
1: 뭐 팬까지야 그렇게까지
0: 하지. 아 진짜요? 뉴저지에서도 알아요. 방정일 부장님을. 아,
1: 또 봐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왜냐면 뉴욕 뉴저지 새벽에 재방송이 나오거든요.
1: 아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어요.
0: 그래요. 네. 잘하셔야 돼요. 대표님도 듣고 계시다며.
1: 됐어요.
0: 오늘은 말을 좀 천천히. 자, 오늘 어떤 상품을 갖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1: 뭐 상품 소개하기 전에 그래도 네. 떼면은 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0: 해피 추석.
1: 아, 예, 해피 추석. 예, 오늘 추석이잖아요.
0: 네네.
1: 아, 추석 하면 한국에 계실 때 무슨 생각이 나세요?
0: 저는 당연히 영화관 간 거, 우리 사촌 동생들이랑.
1: 아, 저는 그 고향이 좀 시골이었어요.
0: 네네.
1: 지금은 시골이 아니지만 추석 때 되면은 그 노래자랑을 많이 했어요.
0: 네?
1: 노래자랑.
0: 동네에서?
1: 동네에서.
0: 이야.
1: 노래자랑을 많이 해서 그때 제가 이제 4H 활동을 하니까
0: 네네.
1: 청년들.
0: 야 4H 오랜만에 들어본다 진짜. 와.
1: 메이크로바.
0: 메이크로바 알죠 알죠. 네.
1: 4H 활동 그런 거 하면서 네. 이때 이런 때 되면은 이제 추석 때 네. 이제. 무대를 만들어요. 동네 공터에 드럼통 갖다 놓고 반내리 깔고 그다음에 그 이웃 동네에서 이거 뭐 조금 이제 그 악기 다루는 학생들
0: 나름대로
1: 그럼 기타 그다음에 드럼 뭐 키보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0: 노래자 틀려 또 막
1: 그러면서 노래자랑을 해요. 근데 그런 노래자랑을 하면은 이제 고향에 이제 많은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0: 네.
1: 오시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노래자랑하고 거기 앞에서
0: 상품은
1: 상품은 이제 딱 정해서 이제 사회 뭐. 때에서 주죠.
0: 고구마 뭐 한자루 뭐 이런 겁니까?
1: 아니었어요.
0: 그럼요.
1: 제가 기억 안 뜨는 거는 그때 솥이었어요.
0: 솥? 오유 큰데?
1: 정규합솥.
0: 뭐 이런 거. 와, 그런 거 탐낼 만한데요?
1: 주고 노래. 근데 그 노래자랑 하는 것보다 또 그 앞에서 이렇게 상. 옛날에는 시골에 네. 큰 잔치를 하려 그러면은 마을에 간에 상이 다 있었어요. 공동으로 쓰는 그릇,
0: 네, 네.
1: 뭐 수조, 네. 상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 빼놓고 그럼 저쪽에서 이제. 그 음식 해주시고 이제 분유회에서
0: 예, 예.
1: 분유회에서
0: 그 돈 내고 먹나요? 그냥 먹나요?
1: 그냥 먹는 거죠. 근데 이제
0: 있었구나.
1: 노래 자랑 대회를 하면은 창가비가 있잖아요.
0: 아 창가비 봤습니까?
1: 창가비가 있는데
0: 그렇지.
1: 근데 그 창가비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 이제 노래하시는 분들이 이제 17만 동으로 이렇게 이제 창가비를 내주시는데
0: 우리 방 부장님도 참가하셨어요?
1: 저는 이제 참가를 안 하고 창가비를 내줬어요.
0: 오.

0: 야외치 활동할 때는 청년이었으니까 그런 걸 안 했지만 이제 네.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나서는 네. 그래도 이제 동네 방문하면 이제 말해 그 이렇게 돈을 주고 아이고.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또 참가비를 내면은 또 그 방구 깨내야 동네에서 낀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면 뭐 10만 원, 20만 원, 막 50만 원씩 이렇게 내고 하니까 네. 이제 그거 다 모아서 음식값 하고 또 이렇게 그 밴드 불렀으니까 예. 그것도 이렇게 그 사례비도 주고
1: 그렇게 하고요.
0: 그래서 매년 그런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안골이다. 그러면 안골에서 하면은 그 다음 날은 이제 뒷골에서 하고
1: 뒷골에서 하고 옆골에서 하고
0: 그것도 다음 날에는 건너말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 자랑을 했던 추억의 추석의 기억이 있네요.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그 저는 추석하면 그게 제일 기억에 나더라고요. 그 그렇구나. 활동했던 게.
1: 예, 저는 오로지 그냥 영화관 가고 뭐 이랬던 기억밖에 없어요. 최고였어요, 최고.
0: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 동네가 맞아요. 달랐으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이렇게 또 추석 되면은 날이 아무리 더워도 네. 날이 확 바뀌어버려요.
1: 갑자기.
0: 그게 이틀 전에부터.
1: 깜짝 놀랐어요, 저.
0: 제가 그래서 반팔을 입다가.
1: 우스우스 춥다니까. 진짜 그러네. 예.
0: 그래서 이렇게 긴팔을 입었어요.
1: 근데 지금 한국은 와. 폭염 한가위래요.
0: 아 그래요?
1: 33도, 32도. 어휴,
0: 지금도 폭염이면 어떡하네.
1: 글쎄 말이에요.
0: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24절기 그걸 딱 옛날 분들이 나눠준 게 그때 되면 그때 예. 맞는 날씨가 딱딱딱 그러니까,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찬바람 불고 그러면은 이제 감기 또.
1: 아 요새 지금 많아요. 목감기 특히.
0: 감기 환자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마스크 하신 분들도 많고. 네. 그런데 아무래도 면역력이 좋은.
1: 그럼요.
0: 우리 홍삼.
1: 홍삼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봄부터 서쪽 새는 울었나 보다.
0: 서두가 길었지요.
1: 그렇게 네. 마려워. 네.
0: 주머니 속의 활력 에브리타임 그 정관장 제품 지금 네. 한 달 동안 저희가 세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뭐 69불 99, 9불 99전, 뭐 파워폰 같은 거는 14불 99전, 그다음에 면역 서포트는 14불 99전,
1: 네. 그 마이크를 좀 가까이.
0: 칼로 트림은 14불 99전 이렇게 세일하고 있고요. 네. 이제 요 이거는 이제 한 달 동안 지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또 10월달 네. 건강 코너 세일이 나올 때니까 그때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추석이면 이제 고국통신 많이들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전 예약 기간은 이제 끝났어.
1: 끝났어요.
0: 예. 전주 일요일날 끝난 거죠. 예. 일요일까지 하고 저희가 10월 5일까지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5일까지 혹시 뭐 사전 예약 기간을 못 보내셨던 분들 네. 10월 5일까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니까요. 네. 요 추석 고국에 보내실 분들 선물 같은 거 보내실 분들 요거 에치마트 팜프렛 한번 보시면요.
1: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네, 뭐 네. 고기, 과일, 한과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렇게 딱 고르시면 딱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300불 이상 구매하시면은 옛날에는 20불 드렸잖아요. 작년에는. 네. 이번엔 40불 드려요.
1: 그럼 내년엔 60불 주나?
0: 아무튼 이제 근데 이게 보니까 팜프렛 안에 보니까 이렇게 상품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300불 이상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거 해갖고 또 40불 기프트카드 받으시니까 네네. 더 이게 세일가로 나와 있는 거에 더 세일을 받아서 가실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저희가 10월 5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예.
0: 전주 제가 안내 드렸었는데 전라남도 특판전 현재 지금 이번 주까지 진행하고요. 이제 목요일 날 종료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쌀가자 한복자 한가 쌀가정이 쌀강정이 5불 99전 나와요.
1: 이거 쪘네 안 나고 진짜 맛있어요.
0: 쪘네 안 나고 맛있죠.
1: 진짜 네. 맛있어요.
0: 이거 한가가 또 좀 오래되면 그 쪘네가
1: 어쩔 수 없어. 예.
0: 그런데 그다음에 또 약가 같은 경우는 또 약간의 기름 냄새가 많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데 요거는 제가 전주에 가져왔었죠.
1: 맛있었어요.
0: 맛있거든요. 그래서 5불 99전이고요. 홍어의 무침 3불 99전. 해풍 맞고 자란 태양초 고춧가루, 섬마을 태양초 고춧가루가 16불 99 지금 나와 있고요. 네. 요 제품 외에도 또 많은 상품, 나물류하고, 그 다음에 유자차, 뭐, 그 다음에 쌀, 한국산 쌀, 이런 것들도 지금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전라도 하면 음식이 참 맛있잖아요.
1: 맛있죠?
0: 그러니까 이런 특산품도 아주 맛있습니다. 예, 예. 믿고 사서 드셔도 됩니다.
1: 예.
0: 다음은요, 40주년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이제 네. 첫 번째로, 저번에 한번 이거 40주년 나왔었는데, 신라만가에서 나온 오린진 단팥빵. 요거 다시 한번 세일이 나와 있고요. 이게 10월 1일까지 진행하고요.
1: 네.
0: 이게 16개가 들어가 있는 게 9불 99전.
1: 예.
0: 요 단팥빵 너무 맛있어요. 저번에 한번 드셨던 기억을 되살려서.
1: 아유, 맛있지, 맛있지.
0: 이거 너무 우린 유명한 거예요.
1: 아니, 원래 단팥빵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 일단 단팥이 맛있잖아요.
0: 맞아요. 그 옛날 그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이제 파고 오면은 제 그 분식집이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러면 거기서 떡볶이도 먹고.
1: 네.
0: 그러면 거기서 찐빵 먹잖아요.
1: 어? 찐빵도 팔았어요? 그럼요. 분식점에서?
0: 분식점에 찐빵도 팔았어요. 근데 저는 찐빵에 팔면은 꼭 단팥빵만 든 것만 먹었어요.
1: 저는 야채.
0: 저는 야채는 잘 안 먹었어요.
1: 왜, 야채가 맛있는데.
0: 그래서 단팥빵만 해서 예, 예. 예, 팥 들어가는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런 기억도 나는데 네. 이거 오린진 단팥빵 너무너무 유명한 거니까요. 이거 16개 들어가 있는 게 9불 99전입니다.
1: 예.
0: 그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40주년 안내 드릴 건요. LG 라이스 테라피 폼 클렌저.
1: 아.
0: 요게 옛날에 우리 그 어머님들이
1: 예.
0: 쌀뜨물로 세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1: 저 쌀뜨물로 세안해요.
0: 지금도요?
1: 지금도.
0: 아, 근데 그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게 그렇게 피부 미용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1: 먼저 쌀을 한번 그냥 휙 해갖고 버려요.
0: 예.
1: 그 다음에 물을 붓고 쌀을 팍팍 씻어요. 근데 그 물을 이제 조그만 데다 받아요.
0: 예.
1: 그래서 그걸 내비둬요.
0: 예.
1: 예. 그리고 이제 쌀 다 씻고 하고 저녁 때쯤 그걸 냉장고에 넣어둬요, 저는.
0: 예.
1: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그 냉장고에 있는 쌀뜨물을 꺼내서 다 세안 폼클렌저로 세안한 다음에 그 쌀뜨물로 얼굴을 헹궈요.
0: 아.
1: 그러면 그 밑에 약간 그 뭐가 이렇게 남아요.
0: 예.
1: 찐덕찐덕하게 예. 그거 얼굴에 톡톡톡톡 발라서 그냥 이렇게 해요.
0: 이게 이 폼클렌저가 라이스 테라피 폼클렌저가요.
1: 예.
0: 그거를
1: 맞아요.
0: 착안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1: 이거 좋습니다.
0: 좋습니다.
1: 아마 맞아요. 저를 보신 분들은 제 피부가 얼마나 좋은 거를 다 아실 거예요.
0: 그건 저도 인정해요.
1: 제가 나이에 비해서 20살을 어리게 봐요. 제 나이에 비해서 20살 때 왜 대답이 시원찮지? 왜 대답이 시원찮지?
0: 아무튼 이게 그 옛날 어르신들이 쌀뜨물로 세안하는 거 들어서 착안을 해서
1: 네.
0: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이게 쌀겨 파우더가 들어가 있대요.
1: 이거 진짜 좋습니다. 가격도 와 이건 진짜
0: 1 플러스 1 699예요.
1: 너무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이 아니 한 2주 전에 H마트에 있는 그 화장품 가게 가서
0: 예.
1: 그 제 친구가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제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해갖고 걔가 야 좋은 거 없어? 그랬더니 폼클렌징 좋은 거 났어. 그래서 줬거든요. 근데 젤은 괜찮았어요. 오일은 괜찮았는데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 폼 클렌저만도 못해. 아이가 또 이 방송 들으면 또 서운하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좋아요. 거의 여기다 공이 하나 더 붙는데도 이게 훨씬 나아요.
0: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예. 제가 이거 화장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는.
1: 비싸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0: 근데,
1: 절대.
0: 고객 만족도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한국에서.
1: 이거 강력 추천.
0: 예. 요거 LG 라이스 테라피 폼 클렌저. 이거 두 개 세트에 6불 99전 40주년 세일 나와 있습니다.
1: 꼭 추천드립니다.
0: 다음은요, 저, 롯데 모험전. 저희가 지금 과자 모험전을 해요.
1: 네.
0: 그냥 이거 과자를 제가 롯데의 과자를 이렇게 모험전 하면서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바삭 코코넛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1: 바삭 코코넛 미치겠다.
0: 거기에 과자가 뭐, 몽쉘, 뭐, 카스타드, 뭐, 밀키스, 초코파이, 마가렛,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게 바삭 코코넛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어렸을 때,
1: 네.
0: 아버지가, 밖에 일부씩 들어오시면 그 바다코코는 요거는 이제 낱개로 포장인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1: 예, 옛날엔 그랬어요. 맞아요. 예.
0: 이제 그거를 하나
1: 은박지에 쌓여져가지고
0: 그렇게 쌓아가지고 이제 와서 그걸 하나 주시면은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1: 와 아버님 너무 멋지다.
0: 근데 이게 지금도 그 맛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1: 나요.
0: 바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를 갖고 나왔는데
1: 너무 맛있어.
0: 이게 갖고 나와서 분명히 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1: 진짜 좋아요.
0: 생각을 해가지고.
1: 왜냐하면 그래서요.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미제 과자인 줄 알았어.
0: 미제 과자.
1: 옛날에 그 저기 미제 뭐 샴푸, 린스, 레브롱 뭐 이런 거. 네. 이야 이 버러 이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돼가지고
0: 길게
1: 그죠
0: 생겼죠.
1: 맞아요. 근데 오늘 낱개를 돼서 한 번에 먹기 딱 좋네요.
0: 딱
1: 긴 거는 좀 먹다가
0: 또 남겨놔야 돼.
1: 그렇지. 네. 그러면 또 눅눅해져.
0: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요거 가격을 내가 보니까 네. 4불 99전이더라고요. 요게 지금 4불 99전인데 가격 너무 좋아요. 여기 롯데 가자 몸전 하는데 여기 이제 몽쉘통통하고 카스타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899. 그다음에 옥수수 아이스크림. 옥수수 아이스크림이 699 나와 있고요. 뭐 빼빼로 그다음에 밀키스 초코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롯데 과자 모험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야, 요거 맥주나 와인 안주에 아주 딱이네.
0: 옛날에 커피에 많이 드시지 않았었어요?
1: 야, 여기서 또 이렇게 차이가 나나? 나만 또 쓰레기가 되나? 물론 지금 저는 술을 전혀 안 합니다.
0: 근데 이게
1: 맞아. 커피에도 멋있죠. 네, 맛있죠. 그
0: 추억의 맛인 것 같아요. 예. 다음 안내 드릴 건요. 이제 광어. 추석맞이 그 제주 활강어 판촉전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광어가 27불 99, 28불 99 정도 우리 레귤러 플라이스로 판매하는데 21불 99 추석맞이에서 대폭적으로 가격 내려서 지금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 활강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광어.
1: 아니 우리 근데 한국분. 왜 우리 한국 분들 이렇게 광어에 애착이 많으시지? 나는 솔직히 이건 너무 쫀득거려서 별로던데.
0: 근데 제일 무라는 것 같아요, 광어가 먹는 게.
1: 저는 오히려 방어가 더 낫던데.
0: 방어 맛있죠.
1: 옐로우테일.
0: 옐로우테일.
1: 근데 이거 많이 먹으면 살쪄요, 이것도.
0: 네. 이거 이제 광어 21불 99, 이거 너무 좋은 가격, 착한 가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27불 99 해가지고 광어 한 마리 뜨면은요.
1: 네.
0: 한 120불, 130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큰 것 같은 경우는.
1: 예, 예, 예.
0: 근데 21불 99니까 거기 100불 안 짜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1: 네, 네.
0: 근데 사실 이거 광어가 이렇게 비싸가지고 그렇게 많이 못 드시잖아요.
1: 그쵸.
0: 근데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때
1: 요때
0: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 네. 다음은 이제 청가부 쪽 안내 드릴 건데요.
1: 네.
0: 첫 번째로요. 타미망고 박스에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1: 네.
0: 점보 블루베리가 여기 패키지에 4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로켓사가 3파운드 패키지가 7불 99전이고요. 씨 없는 청포도 파운드에 2불 99전. 또 이렇게 가을 되니까 단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1: 네, 슬슬.
0: 3파운드 패키지에 11불 99전 나와 있고요. 백도 복숭아 4개들이 패키지가 8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느타리버섯 파운드 5불 99전 나와 있고요. 노란 옥수수 5개에 2불 지금 세일 진행하고 있고요.
1: 이거 달아요?
0: 달아요.
1: Are you sure?
0: 개런티.
1: 개런티. 개런티. 아니 요새 뜬금없이 이렇게 옥수수가 먹고 싶더라고요.
0: 옥수수 좋아하시는구나.
1: 네, 저 좋아하죠. 여자들 대부분 옥수수 좋아하죠.
0: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옥수수 좋아해요.
1: 특히 식당에 가면 옥수수에다가 치즈 얹어서 나오면 그거 너무 맛있죠. 살이 너무 쪄.
0: 그거 치즈 얹어서 하는 거. 그래서
1: 한국에서도 해먹어.
0: 한국에 식당 가면은
1: 네네.
0: 밑반찬이 깔리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그게 꼭 나왔어.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1: 나와요.
0: 그게 꼭 나왔어요. 그 스시집에 가도 그게 꼭 나오고.
1: 꼭 나와.
0: 그러면 그거 이렇게 딱 떠서 그 치즈가 찡 늘어나면서 이렇게
1: 맛있어,
0: 타먹으면
1: 맛있어.
0: 고소하고 얼마나 맛있지. 저기요 하나만 추가요.
1: 달라 그러기 미안하니까.
0: 이러면서 먹었던 그 야 노란 옥수수 지금 다섯 개.
1: 이거 오늘 사야겠네요. 싸네요.
0: 다섯 개 입으면.
1: 다섯 개 입으면 거저지 거저.
0: 거저지. 그린빈 파운드에 1불 99전 나와 있고요. 유기농 생대추가 2파운드 패키지에 11불 99전 나와 있고요. 파가 3개에 1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 그 대파 5위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굵기가. 저희 집사람이 이 방송을 딱 듣고 나서 네. 그 여보 그 대파 좀 사가지고 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파를 이제 두 단을 사가지고 왔어요.
1: 너무 그랬더니, 멋진 남편이야.
0: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어 진짜 오이만큼 두껍네 그러면서
1: 오, 만족.
0: 만족. 만족도 100%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도 내가 올 때 대파는 세일이 나와 있지 않지만 대파를 보니까 그 정도 사이즈가 되더라고요. 지금이 대파가 그렇게 실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1: 아, 지금이 철이구나.
0: 아, 예. 그 다음에 그 한국산 사인 머스컷 포도가 패키지에 16불 99 나와 있고요. 네. 슈가비사가 박스에 24불 99 나와 있습니다. 라거 포도 박스 12불 99전 나와 있는데요. 이제 라거 포도 시즌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때 아니면 또 내년을
1: 또 기약해야 되네요.
0: 되니까
1: 네.
0: 지금 세일 12불 99전 좋은 가격이고요. 이게 라거 포도 이렇게 딱 보면은 딱 그 안에가 약간 이게 드라이가 돼 있는 듯한 그런 현상이 많은데 네. 이번에 난 라거 포도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싱싱하고 너무 좋으니까요. 예. 가격 너무 좋습니다. 12불 99전. 그다음에 골든키 박스 21불 99 나와 있고요. 금토일 한정 판매로 지금 스마트카드 온리 세일하는 자연담은 건강한 콩나물 요게 1불 2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산부 쪽 안내 드릴 건데요. 아까 한병어 제가 말씀드렸는데 21불 99 나와 있고요. 연어 스테이크 이게 파운드에 8불 99전이에요. 근데 연어 스테이크를 이렇게 좋아서 사서 드시던 분들이 이거 무슨 또 899야? 699, 799 이랬었는데 899가 연어 값이
1: 올랐어요?
0: 주마다 올라가요.
1: 주마다?
0: 예. 네. 주마다 막 가격이 막 올라갔다 올락날락.
1: 아니 그래요. 가격도 자라?
0: 맞아요.
1: 얘네도 잘하나? 네.
0: 그래서 연어가 연어 좋아하시는 분, 이거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해가지고 저희도 낼 수 있는 가격이 요 가격밖에 안 돼요.
1: 그래도
0: 그래서,
1: 뭐.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그 구매하는 거에 관련해가지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 가격을 네. 낮추려고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네. 또 금방 내려갈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아, 그다음에 쭈꾸미 파운드에 5불 99전 요거 딱 그 데쳐가지고 착 초장에 찍어 먹으면 참 맛있죠. 그다음에 킹크랩 다리 요게 파운드에 21불 99 그다음에 대구정감 파운드에 9불 99전 머리새우가 파운드에 5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아, 정육부 쪽 안내 드릴 건요. 첫 번째로요. 전주까지는 우리가 생갈비를 13불 99전 세일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양념 LA 갈비. 양념 LA 갈비를 파운드에 12불 99전 일부를 더 내렸어요. 네. 양념까지 해서 12불 99전. 너무 좋은 가격이지 않습니까?
1: 그럼요.
0: 요거 양념 LA 갈비 12불 99전 하는 거 꼭 기억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아롱사태. 요거 이제 국거리용으로 쓰셔도 좋고 아니면 수육을 해서 드셔도 좋은 아롱사태가 10불 99 파운드에 지금 세일 나와 있고요. 육개장용 앞치맛살 파운드에 9불 99전. 그다음에 생삼겹살. 요게 파운드에 7불 99전. 그 다음에 뼈 없는 돼지 앞다리살. 요거 수육해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찌개거리로 쓰셔도 되고, 얼려가지고 얇게 썰어서 불고기 하셔도 되고요.
1: 네.
0: 요런 정도로 쓸 수 있는 게 파운드에 3불 99전. 그 다음에 닭다리. 파운드에 79센트 세일 나왔어요.
1: 터실터실한데요.
0: 이게 닭다리가 제일 싼 것 같아요. 진짜로.
1: 어떻게 79센트에 1불도 안 해? 아유, 세상에.
0: 1불도 안 해. 이거 저희가 이렇게 패밀리팩으로 묶어서 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 닭다리가 이렇게 싸면 한 25개 정도가 들어가요.
1: 네.
0: 그럼 25개면은 그게 5불도 안 가요. 5불도 안 가. 그거 갖다가 집에서 닭도리탕에서 드시면 가족들
1: 튀겨 먹고 지져 먹고 쪄 먹고
0: 애불 드실 수 있습니다.
1: 네, 맞아요.
0: 그거 닭다리 파운드 79센트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다음은 이제 스마트카드 온리 세일 안내 드리면요. 첫 번째로 국보살 15파운드짜리가 13불 99전.
1: 네.
0: 농심 신라면 박스가 14불 99전이고요. 오사키 게맛살 요게 5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1: 네.
0: 한국산배 요게 9가에서 10가가 29불 99고요. 헤어룸 손 군만도 4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반 그로처리 상품 안내 드리면요.
1: 네.
0: 첫 번째로 궁중당면, 프리셀 궁중당면이 3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1: 추석 상품이네요. 네,
0: 추석 상품이고요. 튀김가루, 부침가루, 곰표 아유. 2불 99전 나와
1: 빼놓을
0: 있습니다.
1: 빼놓을 수 없죠. 예.
0: 그 다음에 또 추석 관련 상품 청정원 바베큐 양념 소스가 4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추석 상품으로 진간장 6불 49전 나와 있고요.
1: 네.
0: 가도야 참기름 5불 99전, 롯데 미림 4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1: 네.
0: 한국산 말린 나물 지금 여러 가지 종류 지금 판 이게 5불 99전 패키지에 지금 세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건나물 예.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일부러 미국에서 이거 건나물 이렇게 집에서 말려서 드시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구차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디서 채취를 할 데가 없어요.
1: 맞아요.
0: 근데 이렇게 잘 포장돼서 들어온 거 이거 다
1: 감사하죠. 감사하죠.
0: 아주 맛나게 드실 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무원 라면 멀티팩이 5불 49전, 헤어룸 밥도둑 도시락김 5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K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2불 99전이고요.
1: 예.
0: 통통배 백진미채 기획상품, 요게 10불 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도미노 설탕 4파운드짜리가 3불 4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1: 네.
0: 그 다음에 부산 장인들의 어묵 4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1: 네.
0: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유기농장 유기농 구운 깜방 이게 2개에 2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1: 네.
0: 아이들 좋아하는 크랑 쿠쿠다스 하이미 4불 99전. 그 다음에 빙그레 싸만코 아이스크림이 4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안내는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고요.
1: 네.
0: 우리 양념 LA갈비 12불 99전 기억해 주시고
1: 네.
0: 양념 삼겹살이 아니고 냉장 삼겹살
1: 네.
0: 7불 99전 그 다음에 팔광어 광어 21불 99전 세일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자, 매주 금요일 인사드리는 금요일의 남자. 지금까지 방정일 부장님이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 시간이 좀 빠듯한데요. 그래도 랄랄라 퀴즈. 자, 지금부터 노래 한 곡 한 곡 들으시고 공통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곡은 한암석의 곡으로요. 노래 제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랄랄라.

자, 두 번째 곡은 김건모가 부르는 곡인데요. 원래 이 곡은 이승철의 곡이었죠. 김건모가 재해석을 하면서 혜성과 같이 등장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곡. 자, 세 번째 곡은요, 코나입니다. 중간에 노래를 들어보시면 이소라의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다섯 번째 곡 이순희의 곡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곡 들으시고요. 공통점 떠오르신다면은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맞춰주시는 분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저 이만 물러갔다가요. 월요일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 송은경이었고요. 해피 추석!

0: 김치윤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빌더가 짓고 있는 새 집을 살 때 랏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프리미엄 랏이라고 하면서 돈을 더 요구하는 랏이 따로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좋은 랏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빌더와 미팅을 할 때면 랏을 고르기 위해 동네 조감도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 길가에 있고 어떤 집은 숲속 앞에 위치한 것 같기도 하고 남향집, 서향집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은 랏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의 랏이고 동시에 내가 살면서 베네핏이 있는 랏이 가장 좋은 랏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프라이빗이 보장된 랏입니다. 뒤가 숲이라던가 호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큰 길이 너무 가깝지 않고 막다른 길, 컬데색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동네의 조감도가 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감도만 내려다보면서 큰 길이 가까운지 나무로 표시되어 있는 집 뒤편에 다른 집이나 시설이 들어올 예정인지 그 나무는 얼만큼 심어지는지 등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을 짓고 있는 빌더에서 불필요한 내용까지 조감도에 상세하게 그려넣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뒤가 나무로 표시되어 있어서 프리미엄 랏을 웃돈까지 주고 샀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정작 나무는 몇 그루 안 되고 그 나무 뒤는 쇼핑센터의 뒤편이었다고 빌더에게 속았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겠냐고 찾아오신 손님이 계셨습니다. 빌더에게 연락은 해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쇼핑센터는 빌더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해줄 이유가 없었으며 빌더가 개발 중인 땅은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도면에 나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타운홈인 경우 엔드 유닛을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새 집뿐 아니라 리세일 집을 살 때도 유독 엔드 유닛을 고집하시는 손님이 많으십니다. 중간에 있는 유닛보다 프라이빗하고 옆에 창문이 있어서 채광도 더 좋은 이유이기 때문이겠죠. 이 역시 자세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엔드 유닛이지만 바로 옆 건물이 너무 가깝게 붙어있는 엔드 유닛이면 서로 창문이 마주하기 때문에 프라이빗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동네 사거리에 스탑사인이 내 바로 집 앞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거리가 차량 통행이 많다면 내 집 앞에서 계속해서 섰다가 가고 하는 소음과 밤에는 불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남향집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향을 선호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집들은 창문이 집 앞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이 남쪽을 보고 있어야 하루 종일 채광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미국 집들은 오히려 뒤편에 더 창문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구조를 살펴서 앞쪽이 남향인 것과 뒤편이 남향인 것을 잘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새 집의 경우는 동네 조감도를 자세히 보면서 중간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렉트릭 트랜스포머라던가 스톰 드레이니지, 파워타워, 엘리베이션까지도 고려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건축 도면에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코드나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날리지와 경험이 있는 에이전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멋지게만 그려놓은 조감도를 가지고 랏을 잘못 고르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음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없이 가벼운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소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슴에 품고 거룩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오현명과 국립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서울 모태탑창단이 부른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 즐거운 우리 집 235장을 유용운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최미경과 한병진 국립합창단의 찬양이고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박인수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럴의 자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김혜영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박운성님께서 청하신 만세반석 열리니 나무엔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Joy For You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Joy For You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사랑이야기의 주님의 숲 보내드리고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라는 제목으로도 불리우는 찬양이죠. 손영진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드려요.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물가로 나오라 조이 오중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황병덕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K라디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한 영화의 홍보 문구로 유명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 글인데요. 영화 속 원래 대사인 우리는 방법을 찾아낼 거야.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해서 가져온 문장이죠. 실패하더라도 다시 방법을 찾고 결국 답을 찾아낸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라는 의지와 믿음이죠.

누군가가 부르거나 묻는 것에 말을 하거나 어떤 질문이나 의문을 풀어내는 걸 답이라고 하죠. 답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고요. 지금 답을 찾고 계시다면, 그 과정이 힘들다면 꼭 기억하세요. 나는 답을 찾아낼 거야.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바흐의 신나는 사냥은 나의 즐거움이라 사냥 칸타타 가운데 아홉 번째 곡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칼 뮌치커가 주연한 슈투트가르트 카모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살면서 참 수없이 많은 질문을 만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방법이 없는 것처럼 탁 앞에 벽에 막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그렇게 답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믿고 단단하게 나아가시길 늘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론 코플랜드의 Simple Gift, LA 기타 콰르텟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847번님 사연인데요. 얼마 전 오프닝 멘트를 듣다가 저도 누군가의 곰살 맞고 사근사근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그런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5847번님도 워낙에 애청자셔서 기억하는데 항상 그 하나하나 쓰실 때마다 그런 느낌이셨어요. 따뜻하시구나. 참 배려가 깊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런 분 아니실까 싶은데요. 레온 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치 가운데 시뇨레 시뇨리 신사숙녀 여러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리톤 고성현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레온 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치 가운데 시뇨레 시뇨리 고성현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4947번님 사연인데요. 어제 수업 중 강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며 제일 어리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서 중도 포기할까 고민했는데 70대 분들 보며 그 마음이 쑥 들어갔어요. 다음엔 뭘 배우지? 도전 욕구가 불끈불끈 오늘도 파이팅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요. 또 이렇게 정말 어른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보면요. 또 반성하게 되죠. 또 도전 욕구, 학구열 다 좋습니다. 열심히 재밌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통통했던 사춘기 이후 감자를 먹으면 왠지 살이 찔 것 같아서 잘 먹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 내 기억 속의 감자는 우리 가족의 따스함이 깃든 추억의 간식이기도 하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할머니가 찐 감자를 양푼에 수북이 쌓아서 내오시면 우리는 그 뜨거운 걸 하나씩 덥석 집어들고는 왼손 오른손으로 던져가며 호호 불어서 먹곤 했다. 그 시절 감자는 내식으로 표현하자면 바로크풍으로 울퉁불퉁한 것이 크기도 모양도 제멋대로였다. 그러나 못난이면 어떠랴. 찐 감자 그대로 왕소금을 찍어 먹으면 찰지고 쫀득한 맛이 기가 막혔다. 그리고 이건 당시로서는 제법 고급스러웠다고 생각되는데 접시에 뜨거운 감자를 넣고 하얀 설탕을 솔솔 뿌린 후 마가린을 얹으면 감자 속까지 스며들어가 고소하고 달콤한 향을 풍겼고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다. 엄마가 솜씨 좋게 만들어주신 감자조림과 감자채 볶음 맛도 기억이 생생하다. 특히 감자조림은 엄마만의 노하우가 있었는데 큼직한 깍두기처럼 썬 감자와 양파에 간장과 술, 설탕을 넣어 어느 정도 졸이고 나면 냄비 손잡이를 잡고 마구 까불리는 것이 포인트다. 그러면 감자 모서리가 조금씩 으깨지며 희끗희끗 감자분이 생겨서 양념이 맛있게 스며들고 반질반질 윤이 나면서 먹음직스러운 도시락 반찬이 되었다. 소금 간을 해서 휘리릭 볶아내는 감자채 볶음도 깔끔했다.

어릴 적 먹던 못난이 감자가 그랬듯 모든 감자 요리는 어느 자리, 어느 요리에나 튀지 않고 잘 어울리는 소박한 음식이다. 우리 집에도 그렇게 조연이었던 감자를 주연으로 만든 감자 요리가 몇 가지 있다. 언젠가 고급 클럽에서 스테이크에 곁들인 감자칩을 먹어본 뒤 아이들 간식으로 자주 해주곤 했는데 시중에서 파는 오리지널 맛의 감자칩과 비슷하면서도 덜 짜고 고소한 맛이 너무 좋았다. 또 하나는 강원도에서 사온 피문어와 찐 감자로 만드는 지중해풍 샐러드다. 으깬 감자와 새우 크로켓은 강원도산 단새우와 다진 양파, 러셋 감자를 으깨 보슬보슬하게 만들면 더욱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다. 한편으로 일본의 평범한 가정요리인 고기 감자조림도 언제 만들어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있는 음식이다. 그 외에도 닭감자 당근조림, 감자 그라탱, 감자전 등 감자는 메뉴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요리로 변신한다. 저렴한 가격과 무한한 조리법으로 세대를 이어가며 우리 곁을 지키는 감자야말로 진정한 가정요리의 승자가 아닐까?

나이 들수록 점점 더 고구마보다 감자가 좋아져서 지금은 완전히 감자 팬이거든요. 또 엄마의 그 감자 조림에 담긴 작은 그 레시피에서는 가족을 향한 정성과 사랑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감자는 참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소박하고 친근한 식재료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오래 기억하는 그 맛이라는 건 음식 자체보다 그 음식과 함께했던 사람, 또 그 시간들인지도 모르겠어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 B 플랫 장조 쾌일 번호 595 가운데 3악장 알렉으로 듣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 B플랫 장조 쾌활번호 595 가운데 3악장 알렉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마리아 주앙 피르스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모차르트의 연주였습니다. 5033번님 사연인데요. 광주에서 올라온 중학교 동창들과 충무아트센터에서 뮤지컬을 보고 동묘 벼룩시장에 갔는데 주말이라 인파가 엄청났어요. 사람들에 밀려다니다가 장당 1,000원이라는 종이 안내가 적힌 LP박스가 눈에 띄었죠. 20년은 넘은 듯 보였지만 그중 자켓이 괜찮아서 3장을 추려 가져왔어요. 집에서 올려봤는데 모두 음질이 괜찮네요. 베토벤 월광,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였어요. 클래식 음악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잘 듣기는 한답니다 하셨어요. 와, 장당 1,000원. 횡재하셨네요. 클래식 음악 잘 알지는 못한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그렇게 LP, 클래식 LP를 3장이나 사오실 정도면은 애호가시죠. 즐거운 추억 만드셨네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독일 민요입니다. Wenn ich ein Vöglein wäre. 만약 내가 작은 새라면. 이 독일어권 민요를 바탕으로 한 가곡인데요. 가사는 16세기부터 구전되었다고 합니다. 테너 페터 슈라이어의 노래 그리고 콘라트 라거스니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테너 페터 슈라이어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Wenn ich ein Vöglein wäre. 독일 민요고요. 아마 이 멜로디 들으시면서 따라 부르신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이 몸이 새라면 이런 거 말이죠. 가사가 이 몸이 새라면 바로 너에게 날아가리 이렇게 시작됩니다. 5646번님 사연입니다. 저 얼마 전 DVD로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 봤는데 마지막 피아노 치는 분 정원님 맞으세요? 같이 본 식구들이 저 사람 연기 어설퍼 근데 피아노는 잘 치네 했는데 마지막 자막에 피아노 김정원이라 써 있어서요. 맞습니다. 그 어설픈 연기가 바로 저예요. 근데 저 좀 억울한 게 그때 연기한다는 말 아예 못 듣고 끝에 나와서 피아노만 치면 된다는 그 음악감독 병우형, 이병우 기타리스트의 꼬등임에 넘어가서 갔던 건데요. 갑자기 거기서 대사를 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독일어로 얼마나 당황했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클래식 음악을 뭐 소재로 한 요즘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몇 편 있는데 이 호로피츠를 위하여라는 영화가 거의 가장 처음 시조거든요. 한 편의 동화 같은 예쁜 영화입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최영섭의 곡 우리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가사 없이 미샤 마이스케 첼로 선율로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가곡 그리운 금강산 최영섭 곡인데요. 오늘은 이 곡을 가사 없이 첼로 선율로 보내드렸습니다. 미샤 마에스키의 연주였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0번 A장조 도이치번호 959, 959 가운데 2악장 안단티노 머레이 페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이 곡 듣고요.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용호 씨, 김동진 곡 저구름 흘러가는 곳, 테너 박세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칼 젠킨스의 현을 위한 콘체르토 그로소 팔라디오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칼 젠킨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355번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정원님. 13년 전 입사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 아가 김예지가 오늘 토요일 19일에 결혼을 합니다. 아주 많이 축하한다고 행복하게 이쁘게 잘 살라고 우리 정원님의 목소리로 전해주세요. 우리 예지 결혼 축하해 보내오셨습니다. 아, 또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인데 많이 예뻐하시는 또 아끼시는 후배신가 봐요. 우리 예지님 결혼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선배님이 축복해 주신 만큼 행복하게 예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이 축복을 담아서 이어가도 좋겠네요. 엘가의 사랑의 인사 살리따모로 보내드릴게요. 핑크스 커만의 바이올린 마크 네이클럭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Salut d'amour, 사랑의 인사 함께 들었습니다. 핑커스 투커만의 바이올린과 마크 네이트크럭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686번님 사연인데요. 저는 회사 때문에 평일엔 생방으로 듣지는 못하지만 쉬는 날에 가장 기쁜 일이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생방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원님과 함께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또 쉬는 날 여러 좋은 일 있을 텐데 가장 기쁜 일로 또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는 거를 꼽아주셨네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자, 다음 곡은요. 멘델손의 론도 카프리치오소 2장조 보내드립니다. 초등학생들이 사실 전공자 초등학생들이 많이 치는 곡인데요. 곡이 참 예뻐요. 머레이 페라이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펠릭스 멘델손의 론도 카프리치오소 2장조 보내드렸습니다.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9841번님 사연인데요. 그간 제겐 큰 산을 넘는 일이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넘어진 후 12일간 마음고생 참 심하게 했어요. 힘든 시간이 지나가니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가족들 마음고생시킨 것도 미안했고요. 모두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군요. 이 주차장에서 넘어지는 사고 의외로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그 주차할 때 자동차 바퀴 더 못 굴러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방지턱 있잖아요. 그게 안 보여서 차 세우고 이렇게 걸어 나오시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기가 참 쉽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유,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회복하신 뒤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땅을 안 보고 많이 걸으셔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좀 가끔 예, 화냅니다. 아니 제발 좀 밑에 보고 그러세요. 어머니도 여러 번 넘어지셔서 많이 다치셨거든요. 자, 이어진 곡은요. 두페이 오페레타 경기병 가운데 서곡 함께합니다. 폴 파레가 주연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두페이 오페레타 경기병 가운데 서곡 보내드렸습니다. 폴 파레가 지휘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6381번님 사연인데요. 저는 해운대 사는데 남편이랑 정원님 연주 들으러 양산과 김해 공연 두 번이나 다녀왔어요. 카덴자 연주 들으며 너무 감동적이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린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양산 김해 오셨었군요. 거기에 아당님들, 경남 지역 사신 아당님들이 몇 분 오셨어요. 특히 네 번 공연을 다 개근하신 분도 계셨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위로해 주셔서 얼마나 따뜻한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감사드립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자, 이어지는 곡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송어 가운데 4악장 주제와 변주 듣습니다. 파멜라 프랭크의 바이올린, 레베카 영의 비올라, 요요마의 첼로, 에드가 마이어의 더블 베이스, 그리고 엠마뉴엘 엑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송어 디 포렐레 가운데 사악장 주제와 변주 보내드렸습니다. 파멜라 프랭크의 바이올린, 레베카 영의 비올라, 요요마의 첼로, 에드가 마이어의 더블 베이스, 그리고 엠마뉴엘 X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7013번님 사연인데요. 가을의 별미, 고구마 줄기에 힘든 껍질 벗기기. 아휴, 언제 다 하지? 하고 시작했는데 힘든 마음은 사라지고 흐르는 선율 따라 줄기 다듬는 제 손가락이 우아하게 움직이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는데 정말 고구마 줄기 별미죠. 좀 고생하시지만 또 식구들이 맛있게 덕분에 잘 먹겠어요. 감사한 마음 가지고 먹어야 될 텐데 말이죠. 자, 이어지는 음악, 기분 좋은 음악 함께 할게요. 산탈루치아 함께 듣습니다. 테오도르 코트라베의 곡이고요. 테너 알피보의 노래로 함께 합니다.

산탈루치아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알피보의 노래였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스코틀랜드 환상곡 작품번호 46 가운데 1악장 서주 그라베 아다지오 칸타빌레 준비했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 루돌프 캠페가 주연은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띄우고요.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누구에게나 90점짜리 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나한테 뭔가를 물어본다? 그러면 내가 이미 그거에 90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만 있을 때는 매력적으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여러 개가 합쳐지면 어느 순간 시너지가 빵 하고 발생하거든요. 물론 90점도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90점을 못 만들더라고요. 90점 인간 노동산이라고 합니다. 90점이라고 하면 어떤가요? 좋은가요? 좀 애매한 숫자죠. 이게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90점 인생을 살아왔는데 사실 좀 끈기가 좀 없습니다. 좀 산만하기도 하고 요즘 사람들은 그거를 ADHD라고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항상 어정쩡한 사람, 심한 경우에는 무엇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제 경력이 그 증거인데요. 저는 컴퓨터 공학 전공하고 삼성전자 때려치고요. 지금 조금 후회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계 IT 기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실 생활을 했어요.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6개월 지났을까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런 게 지루해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나을까 싶어가지고 중국으로 그냥 MBA를 갔습니다. 보통 MBA를 나오면 이게 컨설팅 쪽이라든지 뭐 파이낸스라든지 이런 쪽에 빠지는데 저는 우연히 아이들이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봤는데 예사롭지가 않아서 그냥 나도 해볼까? 라고 했는데 그게 무려 2015년에 제가 크리에이터 생활을 2년 가까이 MBA 졸업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유튜버냐고요? 그건 좀 아닙니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딩고라는 곳에서 100명 넘는 PD와 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샌드박스 네트워크 다 아시죠? 거기서 600명의 크리에이터의 경험을 설계하고 동시에 빅데이터로 추천 알고리즘 분석하는 일도 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좀 하고 싶어서 책도 두 권이나 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창업해가지고요. 저도 이제 AI에 검색하면 요즘에 이제 내 브랜드 나오게 해주는 GEO 에이전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컨텐츠도 하고 빅데이터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심지어 기술 개발까지 하는 굉장히 요상한 일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면접에 가면 꼭 듣는 얘기가 있었어요. 다 좋은데 그래서 제일 잘하시는 게 뭐죠? 이 얘기를 항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 거죠.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너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지만 모르겠다는 거죠. 속이 참 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지속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거든요. 제가 외국계 대기업에서는 이 맥킨지가 만든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고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고요. 중국에서는 제가 이제 좁았던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는 경험을 했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면서는 대중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법을 되게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하면서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큰 그림도 볼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재밌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90점으로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누구에게나 90점짜리 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살림 잘하는 주부님들, 러닝 잘하는 사람, 하다못해 아이 쇼핑을 많이 해서 브랜드를 많이 하는 사람, 뭐 맛집 많이 하는 사람, 전부 다 90점 이상의 능력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친구 5명이 모였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들이 나한테 뭔가를 물어본다? 그러면 내가 이미 그거에 90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0점은 그렇게 어려운 능력은 아니에요. 근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는 공통점이 좀 있거든요. 결국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우리 인생의 90점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영어 다 배우잖아요? 왜 못할까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즐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심이라든지 호기심, 열정, 몰입 이런 것들이 핵심인 거죠. 이게 90점을 딱 달성하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딱 두 가지의 갈림길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더 갈고 닦아서 95점, 100점을 가느냐.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90점을 찾아 떠나느냐. 그런데요, 이 90점부터는 1점 올리는 게 정말 어려워집니다. 노력해도 변화가 안 보이고요. 때로는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90점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0에서 90 올라갈 때가 너무 신나고 재밌더라고요. 물론 90점도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잡고 시작을 하면은 엄청나게 몰입을 합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을 빼고는 거의 그거에 올인을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지만 직접 하면서 몸으로 막 시행착오를 다 겪어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남들보다는 훨씬 빠르게, 조금 빠르게 90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 그거는 그냥 끈기가 없고 하고 싶은 거 흥미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실행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제가 처음에 딩고라는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긴 했지만 이 공식 이력 자체가 그냥 IT잖아요.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유학 갔다 왔는데도 저는 연봉을 낮춰서 갔습니다. 이 방송계에 보면요, 선골, 진골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중파냐, 케이블 출신이냐, 그다음에 이제 뭐 모바일 출신이냐에 따라서 급이 나눠지는데 저는 여기도 끼지 못하고 맨 밑에 있는 천민 등급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나는 기술을 아니까 데이터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딩고가 만들었던 컨텐츠가 8,000개나 되는데 아무도 이거를 분석한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분석하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컨텐츠는 유튜브에서는 잘 되는데 페이스북에서는 잘 안 돼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망했는데 또 반대 케이스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쪽 플랫폼에서 다 잘 된 케이스는 한 5%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잘 되는 컨텐츠는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페이스북 어떻죠? 실명 플랫폼이고 우리 지인 간의 연결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보다 내가 있어 보이는 나의 이미지에 도움되는 컨텐츠에 좋아요, 댓글, 공유를 많이 누릅니다. 유튜브는 어떻게 하죠? 혼자 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소 마이너하더라도 누군가의 취향 저격을 제대로 하는 것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만의 인사이트를 내부에 공유하면서 일하다 보니까 자리를 잡게 됐고 6개월 만에 이제 플랫폼 전략 총괄팀을 맡게 됐습니다. 연봉도 다시 좀 많이 올렸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저는 이 90점짜리 능력치가 여러 개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크리에이터로서 컨텐츠도 만들어 봤고요.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도 할 줄 알았고 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0점의 매력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매력적으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여러 개가 합쳐지면 어느 순간 시너지가 빵 하고 발생하거든요. 그게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주부로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요리를 90점 정도 잘한다. 뭐 가족들은 좋아하겠지만 뭐 특출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영양소라든지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고 있다. 그럼 적어도 인스타에서 인플루언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거기다가 플레이팅도 잘하고 그릇도 잘 쓴다. 그러면 이제 벌써 상위 5%의 능력자가 되고요. 거기에 내가 음식에 막는 칵테일, 와인 이런 거를 페어링 할 줄 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예, 고급 레스토랑을 차려도 되는 수준의 시너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단지 차이는 뭐냐? 하나의 90점에 만족하느냐, 늘리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뿐입니다. 사실 이런 성향의 이제 사람을 오늘 경계인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다는데요. 사실 경계인의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창업하고 3년 전에 창업하고 나서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창업하고 나서는 이제 제가 할 줄 아는 거를 다 팔았어요. 그냥 유튜브 채널도 운영해주고 개발도 하고 빅데이터 수집 분석도 하고 오죽 정체성이 없었으면 회사 홈페이지를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더 큰 문제는 고객들이 또 다 만족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하면서 좀 반응이 안 좋은 걸 좀 이렇게 밀어내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걸 찾아야 되겠다 했는데 오히려 이제 미궁에 빠진 거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랫동안 이제 잡지를 발간하던 기업에서 인테리어 유튜브 채널을 맡아줄 수 있겠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인테리어 전혀 몰랐거든요. 인테리어 채널은 타겟도 50대 여성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 경계 밖에 있는 카테고리였어요. 하지만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능력들을 다시 하면서 빠르게 90점을 만들면서 채널 런칭했습니다. 결과는요, 저희가 1년 만에 구독자 10만 달성해서 실버 버튼 받았고, 그 다음에 해당 기업에서 꽤 큰 금액의 이제 투자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외주 제작사에서 이제 관계사까지 발전이 된 거죠.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묻더라고요. 90점 만드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그건 너만의 재주가 아니냐. 그런데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90점을 못 만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관심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있고 궁금한 일을 하면은 지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래서 여기 목동이죠? 교육열. 대단하죠? 아마 수험생 부모의 상당수가 저는 90점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영역은 뭐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뭐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없다면 애초에 90점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조금 부끄럽지만 짜증입니다. 사람은 편하면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서 항상 좀 불만이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바꾸면 더 좋아질 텐데 이걸 왜 아무도 안 바꾸지? 하면서 평소에도 혼자 짜증을 좀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짜증이라는 감정을 약간 문제 개선을 위한 감지 센서로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짜증만 내는 게 아니라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90점짜리 능력들이 하나씩 이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요. 예, 도파민입니다. 요즘은 좀 중독이라는 느낌의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지만 사실 저에게는 굉장한 이 성장의 연료예요. 이 0점에서 90점까지 가는 그 오르막길이요. 너무 재밌고 신납니다. 어제 못했던 거를 오늘 할 때의 그 감각, 그 다음에 90점까지 가면서 어느 정도 내가 숙달됐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본질적인 깨달음, 그게 너무 좋아서 저는 계속 90점을 콜렉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0점은요. 여러 개가 있어야 시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관심 있던 영역이 있다면 당장 오늘부터 한번 저는 90점 만들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유튜브 영상 하나 올리는 것도요. 기획해야죠. 제작, 썸네일, 제목도 지어야죠. 유튜브 UI도 만져야죠.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요즘에 AI 시대라서 정보도 많고 몰라서 못하는 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90점 옆에 어떤 90점을 붙이면 내가 시너지가 날까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신 걸 추천드리고요. 이거를 하고 나면은 아마 여러분한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실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관심이 없다면 일단 무언가에 관심부터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가 돼도 관계없습니다. 실력이 언제 그리고 가장 빨리 느는지 아세요? 네, 시행착오를 겪을 때입니다. 이게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좌충우돌 하면서 내 온몸이 학습을 해 나가야 실력이 엄청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행만 해도요 이미 50점 시작이에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무슨 경계인 홍보대사처럼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도 사실은 그냥 제가 관심 있고 좋아하고 이런 거를 쭉 해온 거지 처음부터 태어나서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계획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세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동안 저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느라고 굉장히 서럽고 힘들었거든요. 이제서야 조금 저의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계인이 기질에 맞는 사람이 있고요.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95점, 100점 파는 게 맞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같이 경계인 많은 사람도 있는데 결국 정답은 다 자기 자신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루하루가 되게 행복합니다. 저도 대표지만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업무, 스트레스 있거든요. 근데 하루를 전체를 통계를 한번 내보면 제가 즐거운 시간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경계인이냐 아니냐라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요. 결국 내 주도하에 어떤 걸 하느냐, 내가 관심 있는 일을 하고 작은 성취감을 또 거기서 맛보고 거기서 저는 그 행복감이 온다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설레고 행복하지? 뭐 할 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지? 그거를 지금 당장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미 그게 90점이라면 95점에 도전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90점을 찾아 떠나셔도 좋습니다. 단 1분이라도 우리가 이제 그런 실행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이상 90점 전도사 노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타 씨는 고등학교 시절 큰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삶이 한순간에 멈춰설 수 있는 경험이었죠. 그런데 다시 래퍼로 살아가기 위해 그가 붙잡은 일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불안은 쪼개서 조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제목은 이겁니다. 불안은 쪼개서 조져야 합니다.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니고요. 몇 해 전에 세바시 45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이 출연했을 때 제가 배운 표현입니다. 불안을 조진다니 듣기에도 통쾌함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핵심은 사실은 조진다보다는 쪼갠다에 있습니다. 불안은 잘 타이른다고 금방 물러나지 않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해도 불안은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생각보다 고집이 센 놈이거든요. 그래서 그 큰 불안을 한 번에 이기려고 하면 대체로 우리가 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대단한 용기가 아니라 조금 구체적인 기술입니다. 불안을 작게 나누는 기술, 모호한 걱정을 하는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바꾸는 기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저에게도 큰 불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올해 쓴 책, 올해 써서 올해 낸 책, 마음을 읽는 감각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만 부 가까이 찍었고요. 정말 고마운 일인데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1만 부만 되어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걸 넘기고 또 2만 부 가까이 되니까 또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저희 회사가 출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조금이라도 더 팔아야 저희 회사의 사정이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걸 더 많이 팔아야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네, 사실 욕심은 끝이 없죠. 하지만 제가 또 출판사 사장이다 보니까 회사 경영을 생각하면 좀 많이 팔리면 좋겠다는 욕심을 내는 건 어쩌면 당연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불안이 되는 겁니다. 10만 부요? 듣기만 해도 근사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10만 부 달성이라는 목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 안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책을 계속 알려야 합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짧은 영상 쇼츠도 막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 만들어야 됩니다. 페이스북에도 글을 써야 되고요. 스레드에도 올려야 됩니다. 독자들도 만나러 다녀야 되고 기업 강연도 계속 연결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생각하면 야, 이걸 언제 다 하지?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마음이 턱 막힙니다. 10만 부라는 숫자는 멋있는데 그 숫자를 해야 할 일로 환산하면 갑자기 거대한 산이 됩니다. 뭐부터 해야지? 이게 될까? 내가 너무 큰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커지면 불안도 같이 커집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10만 부는 너무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할 일 하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늘 원고 하나 고치기, 이번 주에 영상 한 편 찍기, 뭐 편집본 확인하기, 또 짧은 클립 하나 고르기, 혹은 뭐 기업 담당자에게 보낼 문장 한 달락 쓰기, 뭐 이렇게 쪼개면 갑자기 손이 움직입니다. 목표는 여전히 크지요. 그리고 불안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할 일은 분명히 작습니다. 여러분, 불안이 힘든 이유는 그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불안은 안개와 비슷합니다.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더 무섭습니다. 가까이 있는 나무도 왠지 괴물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안개 속에서는 작은 그림자도 큰 위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불안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불안하다, 우리 회사가 불안하다, 관계가 불안하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큽니다. 모호합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불안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먼저 불안의 이름을 작게 붙여야 합니다. 내 인생이 불안하다가 아니라 이번 달 고정비가 걱정된다. 회사가 불안하다가 아니라 다음 분기 매출 계획이 아직 흐릿한 것 같다. 관계가 불안하다가 아니라 요즘 그 사람과의 대화가 부쩍 줄은 것 같다.
이렇게 작게 이름을 붙이면 불안은 조금 다루기 쉬워집니다. 덩어리였던 불안이 구체적인 문제로 바뀝니다. 구체적인 문제로 바뀌면 우리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고정비가 걱정된다면 오늘 지출표를 열어서 조정하면 됩니다. 다음 분기 매출 계획이 흐릿하다면 오늘의 전략 하나를 써볼 수 있습니다. 대화가 줄어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짧은 안부를 하나 보내면 됩니다. 불안을 쪼갠다는 건 불안을 가볍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제대로 보겠다는 뜻이죠. 자, 크고 흐릿한 감정을 작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일, 그게 필요합니다. 저는 세바시 강연을 만들 때도 이 원리를 자주 씁니다. 처음 무대에 서는 강연자들은 대부분 15분 전체를 걱정합니다.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지루해하지는 않을까? 내 이야기가 의미 있을까? 중간에 까먹으면 어떡하지? 뭐 그 걱정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15분 전체를 한 번에 잘하라고 하면 누구나 막막해집니다. 대중 앞에 서서 강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강연을 쪼갭니다. 먼저 핵심 메시지 한 문장, 그 다음에 오프닝 에피소드 하나, 그 다음에 필요한 사례 두세 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길 문장. 이렇게 나누어서 구성하면 15분 강연 구성은 더 이상 거대한 산이 아닙니다. 몇 개의 길이 됩니다. 강연자가 해야 할 일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오프닝 한 장면만 찾는 겁니다. 오늘 훌륭한 강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처음 무대이지만 그래도 괜찮게 할 수 있는 강연자가 되어보는 겁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앞에 지인 한 사람에게 피드백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 조각씩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강연의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수없이 받고 제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불안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불안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작게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15분 강연도 그렇고요. 책 한 권도 그렇고요. 회사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멈춥니다. 하지만 작게 나누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세바시 강연자 래퍼 치타 씨가 강연에서 했던 이야기도 이 대목에서 자주 떠오르는 이야기입니다. 치타 씨는 고등학교 시절 큰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삶이 한순간에 멈춰설 수 있는 경험이었죠. 그런데 다시 래퍼로 살아가기 위해 그가 붙잡은 일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매일 8마디 가사를 쓰는 거. 딱 8마디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작은 단위가 참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래퍼가 되겠다는 목표는 너무 큽니다. 음악으로 성공하겠다는 말도 너무 큽니다. 하지만 오늘 8마디는 쓸 수 있습니다. 오늘 8마디가 쌓이면 내일의 8마디가 됩니다. 그것이 한 곡이 되고 그 한 곡이 여러 곡이 되면 또 무대가 되고 그 무대가 자기 삶을 다시 붙잡는 힘이 됩니다. 꿈은 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클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작아야 오래갑니다. 우리는 종종 반대로 하죠. 실천을 오히려 더 크게 잡습니다. 올해 독서 100권 완독! 매일 아침마다 5km씩 러닝! 석 달 안에 10km 감량! 이런 무거운 결심은 며칠 지나면 나를 다시 짓누릅니다. 그래서 변화는 결심의 크기보다 단위의 크기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을 만큼 작아야 합니다. 너무 작아서 민망할 정도라도 좋습니다. 책 한쪽 읽기, 문장 하나 쓰기, 계단 한층 오르기, 매일 내 글의 제목만 써보기. 작은 행동은 자존심은 덜 세워주지만 삶을 실제로 움직입니다. 불안을 작게 나눈다고 해서 문제가 작아지는 것은 물론 아니죠. 회사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계의 상처가 바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돈 문제가 한번 해결되지도 않죠. 건강, 그 걱정이 곧장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불안이 가장 무서운 순간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내 삶인데 내 손이 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때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행동을 하나 하면 마음에 미세한 변화가 생깁니다. 아직 전부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감각. 이 감각이 중요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일은 돈 문제 전체를 해결하지 못하죠. 하지만
내가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감각을 줍니다. 5분 걷기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몸을 다시 돌보기 시작했다는 감각을 줍니다. 첫 문장 하나는 책 한 권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쓰기 시작했다는 감각을 줍니다. 그 감각이 불안을 조금씩 바꿔줍니다. 불안은 여전히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안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불안을 데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불안을 쪼개는 일은 사실 마음의 편집과도 비슷합니다. 편집실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영상이 너무 많습니다. 찍어놓은 영상만 해도 막 수십 시간, 수백 시간 짜리입니다. 강연 전체, 인터뷰 전체, 현장의 소리, 표정, 침묵, 실수한 거, 좋은 말, 긴 말, 처음부터 완성본을 떠올리면 막막합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보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편집점이 보입니다. 그거부터 하면 됩니다. 인생 전체를 편집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한 장면만 편집해도 흐름은 조금 달라집니다. 자, 요즘 저에게 제 책 10만 부 판매라는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 숫자를 계속 바라보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 장면을 보면 조금 나아지죠. 오늘은 오늘 이야기할 원고를 고치면 됩니다. 오늘 이 원고를 통해서 영상 한 편 찍으면 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닿게 하면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10만 부는 제가 혼자 한 번에 들어올릴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꿈이 크죠. 하지만 오늘 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닿게 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고요.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 자기 불안을 조금 작게 볼 수 있다면, 막연히 무섭던 마음에 이름 하나를 붙일 수 있다면, 또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찾을 수 있다면, 그걸로 이 영상은 충분히 일을 한 겁니다. 책도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10만 명이 아니라 오늘 한 사람, 또 내일 또 한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조금씩 닿는 방식으로요. 자, 오늘은 댓글에 거창한 이야기를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두 줄만 써보세요. 요즘 나를 가장 크게 짓누르는 불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불안을 쪼개서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는 무엇인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솔하게 써주신 분을 뽑아서 제 책 마음을 읽는 감각 저자 사인본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조금 더 잘 읽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바시 구범준 PD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호남신학대학교 최상도 교수입니다. 오늘은 화해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교는 저항이기도 하지만 화해의 장을 열어내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순교신학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삶이다. 그리고 순교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이 땅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순교신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은 첫째,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순교의 신학입니다. 세 번째는 왜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폭력에 의한 폭력의 순환 관계를 끊어내고 그곳에 화해와 평화의 공간을 마련해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첫 3세기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순교신학의 정신, 그리스도의 본받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성과 소수성과 약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진 교회가 잘 지켜냈고, 박해와 기소의 위험 속에서도 종교 권력과와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야합으로 죽임당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희생적 사랑과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것으로 읽어내므로 해서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박해와 기소의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간 것이 첫 3세기의 그리스도교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제국으로부터 제국의 인정을 받고 제국의 종교가 되었을 때는 얼굴 모습을 정반대로 바꾸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다양성은 획일성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소수였던 이 공동체는 다수가 되었고, 소수로서 약할 수밖에 없었던 공동체는 제국의 공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성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제국의 교회를 위협하는 그 모든 세력을 향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칼을 휘두르는 킬링폴 같다는 교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국교회의 킬링폴갓 하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상해시키고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제국의 패러다임이 오늘날은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순교의 정신, 순교의 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시작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1832년 귀칠라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감자씨를 전해줬다라고 하는 귀칠라프의 내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866년 너무나도 유명한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망한 토마스 목사가 한국에 내연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1878년 존 노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오늘날 중국의 땅 고려문에서 한국의 청년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개신교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이 만주 지역에서 최초의 한국인 4명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약간 1879년 최초의 한국인 세례자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땅에 아직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없었던 때입니다. 1883년에는 이수정이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서구 세계에 한국의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1884년 최초로 한국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 한국에 입국한 알렌 선교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의 선교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알렌 선교사가 내한 선교사로 최초로 입국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인 세례자가 등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선교의 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마침내 부활절에 1885년에 입국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특별히 미국의 교파 선교사들이 1908년까지 계속해서 내한하여 한국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1884년 알렌이 내한한 이후에 1885년은 미국 북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1889년 호주 장로교, 1890년 성공회, 1892년 미국 남장로회교, 그리고 1900년의 정교회, 1908년 구세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계의 교파들이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교파 선교사들이 한국에 내한하는 이 시기가 한반도에게는 굉장히 불운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내한 선교사들이, 교파 선교사들이 한국에 내한했을 때의 한반도의 정세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있었고요. 1882년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문호를 세계에 열 수밖에 없었던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고 그 농민혁명이 조정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일본과 청으로부터 군대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전쟁이 청일전쟁. 우리는 이것을 제1차 한반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10년 후에 똑같은 이유로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2차 한반도 전쟁으로 불리는 러일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서 러일 전쟁의 결과 우리는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완전히 빼앗기는 을사늑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때 가츠라 테프터 협약이 맺어지는데 미국은 필리핀을 그리고 일본은 조선을 식민화하는데 서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되죠. 그런 다음에 1907년 정미 7조약을 통하여 우리의 근대 군대들이 완전히 해산이 되고 비로소 일본의 통감부가 조선 조정에 상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10년 마침내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한일합방이 일어나게 되죠. 이후에 1945년 해방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백오인 사건, 3.1운동, 신사참배 등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 나라의 조국의 해방을 위해 우리 선조들 그리고 믿음의 선조배들 그리고 교회들이 이 일에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가 점차 일본의 세력에 의해서 잠식되어 가던 그때에 선교사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비정치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각국의 외교 정책이 그대로 선교부에 전달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한반도에 온 선교사들은 절대로 우리는 한국의 상황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교부의 비정치화 선언을 바로 1901년 목회서신으로 모든 전국교회에 배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대한나라의 일과 정부의 일과 관련해서는 도무지 간섭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습을 본다면은 대한 백성들이 예수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될지라도 그 전과 같이 대한 백성인데 우리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말씀 거스름 없이 황제를 충성으로 섬기며 관원을 복종하여 법을 다 순종할 것이요. 네 번째, 교회가 사사로이 나라일 편당에 참례하는 것을 시킬 것이 아니요 금할 것도 아니요 또 만일 나라일에 실수하거나 범죄하거나 그 가운데 당한 일을 교회가 담당할 것이 아니요 가릴 것도 아니요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신의 부친 교회요 나라일 보는 교회가 아닌데 예배당이나 회당 사람이나 교회 학당이나 교회일을 위하여 쓸 집이요 나라일 의논하는 집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의 식민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선교사들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환되는 데에 철저하게 민족의 독립을 위해 함께했던 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1901년 선교사들이 나라의 일,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조선, 우리의 한국인 교인들은 나라의 운명과 자신의 신앙을 동일화하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신앙의 의미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총독부 역시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민족 독립운동에 가장 거세게 저항하는 세력들이 바로 교회 내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이다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바로 교회 내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그를 돕고 있는 일부 선교사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꾸며낸 사건이 바로 백오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백오인 사건은 일본과 한일 합방 후 항일 독립운동 사전 방지와 제거, 일제의 비협력 선교사들을 추방할 목적으로 총독부 경감 아카시 겐지로가 날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기독교 세력이 컸다라고 하는 서북 지역 개신교계 애국지사를 일망타진하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백오인 사건은 1911년 10월에 서북 지역 개신교인들을 예비금속하기 시작했는데요. 총독 드라우지를 암살하려고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모의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예비금속을 하게 됩니다. 예비금속자 수는 적게는 600명, 기록에 따르면 많게는 6,000명가량 서북지역 기독교인들이 잡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금속자들의 자백을 받기 위해서 총독부는 72가지, 이런 두 가지의 종류의 잔혹한 고문을 시행했고, 1912년 6월에 첫 공판에서 389명의 혐의자 중에 123명을 이 고문에 의한 자백에 기초하여 기소를 하게 되고 105명이 형을 확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105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운데 94명이 개신교인이고 그 가운데 장로교인이 84명, 감리교인이 6명, 회중교회가 2명, 기타교파가 2명이었습니다. 105명 가운데 90여 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1913년 대구 복심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명이 일본의 자백 그리고 거짓 기소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것이 밝혀져서 무죄가 석방되고 6명이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6명이 윤치호, 양기탁, 안태국, 이성옥, 인치정, 꽃관빈입니다. 백오인 사건이 결국에는 이 6명도 모두 풀려나게 되지만 백오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비금속의 고문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김근형, 정희순, 한필우 그리고 전덕기 길진형, 길선주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길진형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전덕기 길진형 두 명만 현재 한국교회 순교자로 추소되어 있습니다. 600명에서 6,000명 가까이 예비검속에 사망한 사람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을 아직도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마침 극적으로 드러난 독립운동이 바로 1919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전민족적 운동이었으나 이 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개신교인이었다라는 사실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이 운동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만세 첫날 7,800여 명 중에 개신교인 수가 1,700명, 전체 2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에 비해 1.5%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민족의 독립운동에 성심성의껏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하여 참여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던 것입니다. 물론 3.1운동은 민족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그리고 그 확산에 기여했던 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최소한 민족운동과 임의 동시에 기독교인에게 어떤 의미로 이 운동에 참여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지도자들은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이 행위를 어떻게 봤느냐? 단순한 민족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바로 신앙 고백의 행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승훈 장로는 민족 자결은 하늘의 혜택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검사의 신문조서에 나타내었고요. 신홍식 목사는 조선도 하나님의 의사로 독립국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고요. 김창준 당시 전도사인데요. 이 김창준 전도사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은 하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석구 목사님은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 운동에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2월 27일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919년 2월 27일 새벽 기도 중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4천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너에 대해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세운동에 참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기독교인들의 독립운동의 참여는 철저하게 신앙고백적 행위에 의한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고백적 행위가 공약 3장 그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인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엄을 위하여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위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제가 밑줄 그었습니다.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운동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행동 강령으로 보이는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이 독립단 통고문은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그 방법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 존경스럽고 고귀한 독립단은 여러분들이여 무슨 일이든지 일본인들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이니 독립의 주의를 손해케 할 뿐인즉 다 바라건대 각자 주의할지며 신도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아가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으로 순환하여 독려할 것이니라. 만세운동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참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폭력 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태극기 들고 비폭력으로 심지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본인들을 향하여 돌 던지지 말고 폭력적으로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향해 용서를 선포했던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이 독립단 통고문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선교사들은 우리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철저한 신앙 고백적 행위로 십자가 정신에 의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의 정신은 생명을 지키려는 운동이며 평화를 이룩하려는 운동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철저하게 폭력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제국교회의 패러다임 킬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되 그로부터 오는 억압으로 나는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순교의 정신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1930년대 일본 군국적 전체주의가 팽배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일본은 철저하게 전쟁을 치르는 전시체제로 전환이 됐을 때 이 전시체제의 동원 이데올로기로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선 일체 황민화를 강요하게 되었고요. 여기에는 창씨개명과 일본어 사역, 동방요배와 신사참배, 국가신도의 애국적 국민의례로 전쟁 이데올로기에 참여하라라고 강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운동에 많은 교회들이 굴복하게 됩니다. 1936년 가톨릭이 신사참배를 허용하게 되고요. 국민의례다, 종교적 의례가 아니다라고 해서 허용을 하게 되고요. 1936년 일본 개신교회가 신사참배를 허용하게 되고요. 마침내 우리 교회도 장로교 신사참배를 허용함으로써 무너졌습니다만은 저항하는 200여 개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2000여 명의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약 50여 명이 일제히 고문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순교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타깝게도 이 50여 명의 순교자들의 이름을 다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운동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현재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송길서 선생님은 안창호의 기독교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해 기독교인의 민족운동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자기 이웃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서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확대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았고요. 장규식 선생님은 한국의 기독교회는 애국심과 동포에 단결력과 자주자립의 기상이 있어 언연 중에 무용지강을 이루는 민족운동의 유력한 거점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정민 선생님은 한국 기독교가 민족의 고난에 동참한 것일 뿐 아니라 가장 고통받는 소수자의 자리에서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진 아름다운 자취로 평가했습니다. 이만열 선생님은 3.1운동 당시에 흘렸던 선배 기독교인들의 피가 넓은 의미에서 순교의 피였다고 이해할 수는 없을까? 아마도 그들 중에는 기독교를 몰랐다면 피를 흘리지 않았을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평가합니다. 순교가 철저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려내는 것이고요.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폭력의 순환관계를 끊고 화해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 순직 제도는 철저하게 이 십자가를 구현해내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순교의 장소는 기념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기념하고 훈련하는 공간의 의미, 그것은 저항을 넘어 화해의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화해의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반목의 현장에서 분노와 복수를 넘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의 결단과 자기 희생적 사랑, 용서, 화해의 실천의 현장이 바로 순교 사적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본받아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교자적인 삶은 화해를 추구하는 삶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순교 신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순교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바탕 그리스도, 희망의 원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 본보기로 삼도록 자극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순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을 결정하는 주와 영광의 지도자를 투표로 뽑아주세요.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y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탈북자들의 시신이 봄이 되면 골짜기들에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네. 눈에 빠져 들어갔다가 기력이 없으니까 나오다 끝내 못 나오고 죽는 거예요.
2: 아이고야.
1: 그때 제가 아차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때 이제 고무장이 이제 막 이제 그
2: 그때 상처가 있잖아요.
1: 예, 늑막염이 와가지고 네. 막 이 가래도 끓고 막 숨쉬기도 힘들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저는 내가 다 죽었구나. 그때 진짜 울면서 그때 있잖아요. 기도라는 게 그때 북한에 있을 때는 그 듣기만 했지 기도를 해본 적은 없어 진짜로.
2: 아 라디오 들으면서
1: 듣기면서 네.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듣기만 했죠 계속. 네. 아 그랬는데 그때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2: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북한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시면서 김일성, 김정일 일가의 건강과 장수를 연구하셨던 분입니다. 지난날 북한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고백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북방연구의 대표인 김영수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저희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3: 네, 예, 저는 17년 전인 2009년에 예, 북한을 탈출하여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집사님. 네. 집사님. 한국에 오시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텐데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3: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2: 네, 집사님께서 한국에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날 정도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3: 네. 그렇습니다. 저는 네. 지금도 이게 꿈이냐 하는 생각 많이 들 때가 있는데요.
2: 네.
3: 특히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그 집사님께서 네. 카인과 아벨 그때 나오실 때인데
2: 드라마요.
3: 네.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네. 아 내가 진짜 꿈꾸는 건 아니구나. 생시가 맞긴 맞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2: 네.
3: 너무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2: 반갑습니다.
3: 하여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한국 민족의 삶은
2: 네.
3: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들이
2: 아멘.
3: 네. 계속 매일매일 매 순간 보여지는 거예요.
2: 네.
3: 그래 참 이게 너무도 새롭고 네. 새 생명으로 지금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2: 집사님 얼굴에서 이미 보여집니다.
3: 네.
2: 네.
3: 감사합니다.
2: 북한에서 대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오셨다고 하던데요. 부모님께서는 어떤 일에 종사를 하셨나요?
3: 예, 저희 아버님은 북한에 있을 때,
2: 네.
3: 슬로바키아에 있는 대학을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2: 예.
3: 일생을 대학 교수로 이제 근무하셨고요.
2: 네.
3: 또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셨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또 대학 기간에,
2: 네.
3: 북한의 성진지강소라고 있어요.
2: 네.
3: 거기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일하러 나가거든요. 나갔다가 김일성이가 이제 현지 시찰로 왔을 때 네. 접근하게 됐는데 그때 바로 이제 앞에서 접근을 한 거예요.
2: 네.
3: 그래서 한 거의 40분 동안 접근했기 때문에 북한은 30분만 접근해도 김부자하고 접근하면 접견자라 그럽니다.
2: 네.
3: 1호 접견자.
2: 네.
3: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그래서 여생을 대학 교수로 사시면서
2: 네.
3: 북한에 충성했던 분들이고
2: 네.
3: 그리고 대학 교수 하다 보니까 저희 형제가 셋인데
2: 네.
3: 엄청 공부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2: 아, 그러실 것 같아요.
3: 네,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삶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들처럼 충성하려고 살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저 공부한 걸 가지고 당에 충성당한다 하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뭐 우물안의 개구리 삶이었죠.
2: 네.
3: 네, 근데 한국을 오게 되면서
2: 네.
3: 북한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
2: 네.
3: 지옥이 아닌 천국 같은 삶,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2: 네. 어머님께서도 네. 교수님이셨어요?
3: 네, 그랬습니다.
2: 야 아버님, 어머님, 네. 진짜 엘리트 코스를 다
3: 밟으셨네요. 북한은 말이에요.
2: 네.
3: 그 외국어를 배워주는 거 옛날에 러시아만 배워줬어요.
2: 네.
3: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청진교원대학에 러시아과를 다니시다가
2: 네.
3: 김일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2: 네.
3: 특별 이제 대상이 된 거예요.
2: 네.
3: 그래서 다시 평양에 있는 김영식 사대에 가서 영어를 또 배워가지고
2: 네.
3: 어머님은 두 개 외국어를 그러니까 두 개 대학을 다니고 두 개 외국어를 하게 된 거예요.
2: 야, 그러기가 힘든데요.
3: 네, 그래서 이제 매 도마다 그 도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들
2: 네.
3: 그들을 이제 시험을 계속 재격을 해가지고 시험을 쳐서 굽수를 주는 게 있어요.
2: 네.
3: 그런 기간이 교원 재교육 강습소라는 게 있거든요.
2: 네.
3: 거기서 교수를 했습니다.
2: 예.
3: 그러니까 아버지는 대학생들을 교수하고 어머님은 선생들을 배워주는 이런 기관에서 이제 교수를 했죠.
2: 네. 야, 정말 대단한 스펙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DNA를 물려받아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 수제 소리 들으셨어요?
1: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항상 그저 경기에서 1등을 했죠. 그래서
2: 야, 대단하시네요.
1: 북한에서 제가 종합대학에 가기까지는 실력이 없으면 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가 있을 때 전국 아라마추이 경이라 하면 골든벨 같은 건데 네. 거기서 제가 도 선수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90년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80년도 1980년도에 처음으로 네. 전국 수학기념대라는 걸 했어요. 네. 제1차로 그때 도 선수로 올라갈 때 거기에 또 이제 참여하게 돼가지고 네. 종합대학 가서 시험 친 거예요.
2: 예.
1: 거기서 제가 전국적인 3등권 3등권 그 등수 안에 들어가지고 네. 결국 제가 종합대학 갈 수 있는 가정적인 그런 간부 레벨은 아니지만은 네. 성적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종합대학 시험을 쳤습니다.
2: 네.
1: 그렇지 않으면 제가 종합대학 갈 수가 없죠.
2: 그래서 집사님의 소원대로 김일성 대학에 합격을 하신 건가요?
1: 예, 합격도 했고 네. 그다음에 북한이 유독 종합대학만 법학부가 있어요.
2: 예.
1: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법학부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예비과 졸업하면 자기가 전공을 이제 가르거든요.
2: 예.
1: 그러니까 1지망, 2지망, 3지망 이 세 가지 지망을 써내라 그래요.
2: 네.
1: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예비과 끝나고 지금 방학 갈 때 부모들한테 물어봤죠.
2: 네.
1: 근데 부모들한테 처음에 전화 평양에서 전화해보고 그다음 방학 가서 지금 그때까지 이동이가 안 된 거예요.
2: 네.
1: 제가 가실 동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하시는 말씀이
2: 네.
1: 북한이 그 당시에 생물공학 발전에 대해서 그때 80년도 6차 당대회를 했어요. 그때 생물공학을 중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2: 네.
1: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21세기는 네. 생물학의 시대다.
2: 빠르셨네요.
1: 그 아버지는 무조건 예. 아버지는 이공계 출신 아닙니까?
2: 예, 예. 그러니까
1: 아버지는 이공계 출신이니까 이공계를 그 특지 생물학부를 저를 막 밀고 어머님은 유독 북한이 법학대라는 게 딱 종합대학 안에밖에 없어요.
2: 네.
1: 그러다 보니까 법학부 가라고 막 그러고 근데 아버지 말씀은 법학이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사람을 다루는 게 너무도 안 좋은 일이다.
2: 네.
1: 오히려 고상한 생물학을 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결국 북한은 또 이제 가부장제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2: 예.
1: 그 어머니가 거기서 쑥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지망 써낼 때도 1지망 생물학부, 2지망, 3지망까지 다 생물학부 써낸 거예요.
2: 네.
1: 그러다 보니까 생물학부를 갔던 거예요.
2: 예.
1: 근데 그게 엄청 도움이 됩니다. 북한에 있을 때도
2: 네.
1: 졸업할 때 그때 이제 제가 갔던 연구소도 이제
2: 네.
1: 유명한 연구소였잖아요.
2: 네.
1: 그것도 생물학을 했기 때문에 된 거고 한국에 와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2: 네.
1: 북한에서 배웠던 거의 그대로 써먹잖아요. 역시 우리 아버지는
2: 네.
1: 선견지명이 있구나.
2: 아버님께서 앞서가셨네요.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 네. 대학 졸업 이후에 북한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김 씨 일가의 건강과 장수에 관한 네.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지금 북한에 김부자를 위한 연구소가 있다. 그거는
2: 네.
1: 만순강 연구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2: 네.
1: 근데 사실은 명칭이 그게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제가 다녔던 연구소 이름이 만청산 연구원이거든요.
2: 네, 무슨 뜻인가요?
1: 만청산. 그게 네. 김일성의 만년장수, 김정일의 영원한 청춘.
2: 야.
1: 네, 그래서 만청산 연구원이에요. 근데 네. 연구소에 들어가면 이거 지장을 찍어야 돼요.
2: 네.
1: 서약서 쓰고.
2: 네.
1: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회사 명칭은 집에서도 말하지 말라. 만약 집에서 와이프나 부모들이 물어보면 그래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오래 살기 위한 만순강 연구를 한다고 말해라.
2: 네.
1: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 영화랑 똑같네요.
1: 네,
2: 첩보
1: 그래,
2: 영화랑.
1: 네, 그래 집에 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2: 네.
1: 그 연구소 이름이 만순강 연구소야.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2: 네.
1: 그러다 보니까 집에도 그렇고 또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알다 보니까 그게 유포돼 가지고 북한 일반 주민도 저희 연구소 명칭 모릅니다.
2: 네.
1: 지금 우리 탈북자분들 많잖아요.
2: 네.
1: 그분들도 제가 와서야 아, 그 연구소 명칭이 실제는 그거네. 그거 이제 아는 거죠.
2: 아.
1: 네. 근데 그 연구소에서 제가 연구를 했죠.
2: 그동안 철저하게 숨겨온 거 아닙니까?
1: 네. 근데 네. 사실 지금 보게 되면 진짜 제가 재인의 재인이 맞다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2: 네.
1: 진부자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연구소에서 우리가 했던 연구에서 제 연구실 이름만 들어봐도
2: 네.
1: 아주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취업을 하려고
2: 네.
1: 야 여기 와서도 내가 같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네이버에다 검색을 했어요.
2: 네.
1: 저 연구실 명칭이 뭐냐면
2: 네.
1: 식품보약화실입니다.
2: 보약이요?
1: 식품보약화.
2: 네.
1: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도
2: 네.
1: 그런 용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2: 네.
1: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게.
2: 예.
1: 식품 보약화 의미가 뭐냐면요. 하루 먹는 모든 식품들, 하루 식기 음식에 들어가는 식자재가 100% 약품화하라. 약재를 만들라.
2: 예.
1: 그러니까 보약으로 만들라. 그겁니다.
2: 그러니까 구체적인 연구가 바로 이거네요.
1: 그거죠. 그러니까 레암이 어떻게 하냐면 네. 김일성, 김정일이 먹는 만약 우유다 하면 네. 소한테 사람도 먹기 어려운 고가 약을 먹여요. 네. 그 약재를 먹으면 우유에 그 약재 성분 들어갑니다. 네. 그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동화식품이라는 걸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원리거든요. 그리고 레암이 닭한테도 닭한테 먹이면 네. 약재 좋은 것들 먹이면 계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계란도 약달걀이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그들이 먹는 모든 식자재들 네. 그리고 야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북한인 특수 목장이 있어요. 운곡 목장이라고. 예. 저는 계속 거기 나가서 연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김부자 먹는 모든 음식들을 건강식품만 만드는 거고요. 네. 마지막에 저희가 했던 거는 네. 평양산원이라고 아마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산부인과 병원이 있어요. 평양에. 예. 예. 그러니까 평양산원에서 나오는 태아들의 탯줄을 가지다가
2: 어이구야.
1: 거기서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네. 그 배양한 세포에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을 넣었을 때 네. 그때 그 세포들의 증식 효과라든가 아니면 독성 효과 이런 것들 다 검토해가지고 네. 이거는 식자재에 들어갈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그런 연구도 했거든요. 예, 그런 연구소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지금 네. 보게 되면 북한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때 진부자들은 진숭차를 먹었잖아요. 예. 그런 걸 연구했고 그걸 했다는 걸 해서 저는 일주일 매주마다 주공급이라 해가지고 식자재를 계속 공급받았어요, 저희가.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지금은 많은 재수 좀 들죠. 어렵게 살던 네. 탈북자분들에 비하면 네. 북한에 살았던 삶이 뭔가 그 좀 어디 가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 사실은.
2: 근데 그 연구소에 투입된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인가요?
1: 네. 그러니까 만수방 연구소 하면 북한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당, 국가, 그 다음에 정부가 경쟁적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경쟁적으로 그 연구소가 이제 운영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연구소 토탈하게 되면 거의 3천 명까지 되거든요. 네, 저희 연구소만도 김성 종합대학 졸업생이 13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도요 네. 바이오 연구소가 엄청 큰 연구소들이 많지만은 그런 연구소들 보게 되면 뭐 100명이 아니라 한 50명짜리 연구소도 드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엄청 큰 연구소를 운영하는 거죠.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몇천 명이 되는 연구사가 일한다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 당시 당위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전 세계에서 그 나라의 왕들과 네. 그 나라의 대통령들을 건강을 위한 연구소가 있다. 네. 영국에도 뭐 왕립연구소에서 그런 네. 연구한다는 거예요. 진짜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한국 와가지고 네. 영국, 독일, 외국에 많이 다녔잖아요. 네. 다니면서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요. 네. 북한만 오직 있는 거예요, 그런 연구소가.
2: 이야. 이 정도면 북한에서 국가 기밀일 정도로 엄청난 프로젝트였는데요. 요즘에 김정은이 후계자로 딸 김주혜를 앞세우면서 건강 이상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장수했다고는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제가 네. 한국에 와서도 그렇고 이제 강의를 막 다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그런 연구소에 있었는데 북한이 그런 연구소에 있다면서 왜 이렇게 빨리 죽었냐? 네.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합니다. 지금 북한의 고위층들은 다 90 이상씩 건강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네. 뭐 김영남이도 그렇고 그냥 기타 이제 최태복 주변 고위 간부들은 다 오래 살거든요. 그런데 예. 김부자들은 오래 못 삽니다.
2: 왜 그랬을까요?
1: 북한의 일반인들 비해서는 좀 꽤 산다고 보긴 볼 수 있지만은 네. 그래도 오래 못 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사람이 오래 살자면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 김일성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김정일 때는 유럽 국가가 다 붕괴됐고 네. 북한 고난행군 시기 어려워지고 언제 체제가 허물릴지 모르니까 네. 맨날 술에 의존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김정일은 양주 있잖아요. 특히 그 프랑스 헤니스 술 같은 네. 그런 좋은 권약 같은 것도 계속 마신 거예요. 예. 그것도 컵으로 마셨거든요. 완전히 네. 그러니까 건강에 해를 치는 거고요. 그리고 밤에도 불안하니까 잠 제대로 못 자니까 네. 사람이 중요한 게 잘 먹고 그리고 잘 자야 되잖아요.
2: 맞습니다.
1: 김정일은 잠 제대로 못 잤습니다. 맨날 밤 늦게까지 기분조 대령시켜가지고 아이고야. 그 스트레스를 거기서 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연구한 거는 맛은 없을 수가 있어요. 네. 건강에 좋은 음식은 별로 맛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술 마시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 제공되는 안주는 맛은 있지만은 네. 건강엔 참 나쁘거든요.
2: 그렇죠.
1: 특히 야식은 정말 나쁘잖아요. 네. 그게 다 몸을 파괴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지금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인 게 네. 건강을 위해서는 저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네. 알지만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2: 어쩔 수 없이 또
1: 네,
2: 계속.
1: 김정은도 마찬가지인 게 아마 지금도 김정은이가 항상 불안할 겁니다. 네. 예, 지금 세계적으로 압박받고 있고 예. 북한 내부도 지금 최근에 또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 체제에 대한 불안이 항상 위험 요소가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지금 비만 온 것도 예. 마찬가지인 게 스트레스 받으면 또 술 많이 마시고 예. 연구소가 있어 뭐랍니까? 아무리 네. 연구소에 있어도 예, 그들은 제 생각에는 예,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김일성보다 김정일은 더 빨리 죽었어요. 그런데 네. 또 김정은은 저는 뭐 당장 죽진 않더라도 수명이 꽤 길겠습니까? 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2: 아버지랑 할아버지 닮으려고 몸을 키운 것도 너무 좀 재밌는 네. 에피소드 같습니다.
1: 그렇지, 그렇죠.
2: 네. 어떻게 보면 김 씨 일가의 장수를 위해서 연구에 매진하면서 북한 최고의 권위자에게 충성된 삶을 살아오신 거잖아요.
1: 네.
2: 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아, 사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종합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그렇게 생각해 왔다가
2: 네.
1: 제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와 나의 모든 것들이 막 허물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북한에서 라디오를 들었던 겁니다.
2: 네.
1: 저희 친구가 밀수꾼이었는데 그 친구 도움으로 라디오 접하고 나서 네. 한국의 라디오 속에 나오는 하나님과 또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내용들 속에서 제가 처음에는 의심도 하고 네. 믿지 않게 되다가도 항상 또 거기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는 자꾸 듣다 보면요. 네. 마지막에는 야 이게 뭔가 막 제가 지금 머릿속에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중에도 저는 생물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성경 말씀 중에도 많은 것들이 이제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물학부니까 찰스라인의 진화론도 제가 배웠어요.
2: 네.
1: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첫째로 선진국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고
2: 네.
1: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생명을 준다는 그런 멘트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라디오에서. 네, 네. 그 멘트 속에서 제가 궁금했어요. 생명을 전한다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 속에서 자꾸. 그래서 생명을 전합니다. 이 방송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말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생명을 왜 주지 나한테? 우리한테 무슨 생명을 주는 거야?
2: 네.
1: 근데 북한도 무슨 말이 있냐면 정치적 생명, 육체적 생명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육체적인 이런 생명도 있지만은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2: 예.
1: 그래서 그때는 영적인 생명이 뭔지도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그 복음이 어느 순간에 지금 서서히 제 몸에 지금 들어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중독이 됐습니다. 라디오에.
2: 예, 예.
1: 낮에 일하러 나가면 그러면 이제 오침을 무조건 했어요. 왜냐면 밤에 몰래 들어야 되니까.
2: 예.
1: 듣는 과정이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계속 이제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 하지만은 배급도 안 주고 어렵게 살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던 탈북자들이 이제 증언 나오는 게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직업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됐다가 탈북했는데 네. 한국 와서 목회자가 되고
2: 예.
1: 또 그들이 삶 속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그런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와, 이게 뭐지? 진짜 우린가 뭔가 모르는 게 있다.
2: 네.
1: 그러니까 계속 중독돼가지고 라디오를 열심히 들은 거예요.
2: 예.
1: 제가 6년을 듣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2: 그렇죠.
1: 그 라디오 듣다가
2: 네.
1: 언제 한 번은 라디오 들었던 한 간부를 총살하는 적이 있었는데
2: 어이구야.
1: 그 저희 양강도 해산시에 탄광연합기업소 조업당 부비사라는 간부를 총살했어요.
2: 네.
1: 그때 충격받은 게 왜 우리가 듣는 한국 라디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들을 들었다고 저렇게 무조건 총까지 쏴 죽여야 되냐.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거는 뭔가 진리가 있다 이거는.
2: 네.
1: 그래가지고 더 들은 거죠.
2: 네.
1: 결국 이 라디오가 결국 저는 저를 살린 거죠. 한마디로 라디오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린 겁니다.
2: 네.
1: 근데 한국에 왔을 때 제가 하나원에서 매일 아침 새벽마다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보호하사 그때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2: 네.
1: 정말 저를 보는 사람마다 복 받았대요.
2: 네.
1: 항상 제 인상은 막 계속 웃거든요. 그러니까
2: 네.
1: 어쨌든 이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는 저한테는 계속 날마다 기적이었습니다.
2: 네. 네. 이렇게 집사님과 얘기하면서 느끼는 건데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함이 느껴집니다.
1: 네.
2: 집사님 잘 오셨어요.
1: 아 그렇죠. 맞습니다.
2: 네, 네. 정말 사랑합니다.
1: 네.
2: 네. 북한에서 엘리트로 인정을 받으시고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북한에서의 삶을 포기하시고 한국으로 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아, 큰 계기 같은 게 있으세요?
1: 예, 제일 중요한 계기가 사실은 탈북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2: 아, 그렇죠.
1: 근데 듣기 전에 혼자 아니라 온 가족을 데리고 탈북하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돈을 모으는 족족 중국 위안을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밀수하는 친구 통해가지고 그때 CD 플레이어가 한창 이제 밀수할 때인데 네. 그 CD 플레이어를 가지다가 밀수해가지고는 북한이 이제 안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도매를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모아 게 그때 거의 3만 6천 위안을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돈 준비한 상태에서 지금 탈북할 것인가 네. 아니면 좀 기다릴 것인가 이렇게 네. 하다가 2008년도에 네. 북한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게 네. 김정일이가 지금 와병설 나온 거예요. 푹 만났다 하고 네. 그때는 제가 아차 됐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김정일의 네. 김정일의 그 뭐야 자식이 딸밖에 없다고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네. 저 와병설 그 김정일이가 네. 죽게 되면 네. 우리도 못해도 중국만큼은 개개방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속에 지금 탈북할까 말까 하다가도 대기하고 기다려야되는데 네. 아니냐 2008년도 12월 달 돼가지고 그때 라디오에서 북한선 언급하지 않은 라디오에서 네. 김정은이 등장이 된 거예요. 예. 그때 충격받은 게 아, 저보다 20년이나 아래인 김정은이까지 이제 앞으로 후계자 되면 네. 내가 죽을 때까지 여생을 이 지옥 같은 땅에서 살지 않겠냐. 그게 너무도 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숨은 탈북을 하자. 탈북하려고 제가 브로커 통해서 전화하다가 현장 체포된 겁니다.
2: 아이고야.
1: 그 보협에 끌려가서 고문을 엄청 당했죠.
2: 아유.
1: 예, 고문 당하고 나서 네. 탈출하게 됐는데요. 라디오 들으면서 혹시 걸릴까봐.
2: 아, 예.
1: 아파트 살다가 단층 독집하고 집을 바꾸고, 독집 살면서도 언제 들이닥칠까봐 제일 끝방에 비상구를 만들었었거든요.
2: 도망칠 수 있는.
1: 네. 그래서 잡혀서 고문 당하다가 저희 집에 가면 탈북하려고 했던 돈이 있다고 마지막에는 제가 그 말까지 안 하면 무조건 이제 거기서 못 나오고 죽을 것 같으니까 네. 마지막에 그 말까지 해가지고 유인해가지고 집까지 끌고 왔다가 네. 제가 탈출한 거예요.
2: 이야.
1: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는 김정일의 와병설과 네. 김정은의 등장이 북한에서 말하지 않을 때 라디오를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예. 결국 탈북한 게 계기고요. 제일 중요한 탈북 계기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2: 첩보 영화 저희가 네. 많이 봤지만 정말 이렇게 보면서도 막 불안하고 막 안타깝고 막 그렇잖아요.
1: 제가 탈출할 때 말입니다. 네. 그때도 나와가지고 네.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네. 근데 2월 달인데 영하 30도로 오르내릴 때입니다. 그 추위가.
2: 예.
1: 예. 근데 눈이 얼다 보니까 압록강이 꺾고 얼었지만은 넘어가다가 서라할 때 서지 않으면 무조건 총으로 쏴주게요.
2: 예.
1: 사살 명령을 내렸거든요. 북한에서는.
2: 예.
1: 그러다 보니까 밤에 이제 그 보연 그 국경경비대가 쏠까봐 지그자그형으로 있잖아요. 딱 영화에는 이자그처럼 첩보 영화처럼 네. 뛰어가다가는 뻗었다가 네. 또 이쪽 방향으로 지그자그형으로. 일생 처음 그런 동작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해보면 야 그게 영화라면 얼마나 웃을까 이런 네. 생각 들긴 해요.
2: 아유 그 당시 얼마나 한국 라디오를 많이 들었는지 잠꼬대까지 하셔가지고
1: 아 맞습니다.
2: 지금 아내분한테 뭐 뺨도 맞고 그러셨다면요. 아,
1: 그렇죠. 제가 사실 라디오 네. 듣는 것도 말이에요. 그게 가정에서 같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와이프도 몰래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예. 북한 라디오는 예. 라디오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2: 네, 네.
1: 라디오 판매되는 것이 돌리게 되면 전원만 넣으면 네. 북한 FM 방송밖에 안 나와요.
2: 아, 다른 채널은 안 나오군요.
1: 채널 나오는 걸 안에서 다 이제 파괴시켜가지고 네. 그 회로에서 주파수 변환 장치가 작동 안 됩니다.
2: 네.
1: 그래서 우리 밀수군 지구 통해서 중국에서 직접 이제 하나 구입을 했는데 라디오가 부피가 있잖아요. 네. 다 뜯었습니다. 뜯고 회로판만 가지고 네. 그 회로판에 12V 플래시 그 변압기하고 연결되는 그 단자를 꼭 만들어 놓고 네. 이어폰 꽂기를 만들고 네. 그리고 다이얼 돌리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네. 뜯었어요.
2: 네.
1: 그러면 거기 지타바퀴 같은 것밖에 없어요. 네. 그걸 손으로 돌리면서 들었거든요.
2: 네.
1: 그 깜추고 몰래 듣다가는 집사람이 없을 때 또 그걸 또 넣고 이불 속에서 몰래 듣고 막 그랬거든요.
2: 네.
1: 그래서 집사람이 잘 때는 몰래 또 피해서 듣고
2: 네.
1: 근데 원래 라디오 나오는 시간이 제일 잘 들리는 게 제일 깊은 밤에 잘 들려요.
2: 새벽에.
1: 예. 네. 그러니까 그때만 기다렸다가 듣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걸렸죠. 그래서 몰래 듣겠다고 막 사정해가지고 듣기 시작했는데 어느 하루는 다 됐는데 갑자기 깃밤을 때리는 것 같아요. 정말 놀랐죠.
2: 예, 예.
1: 근데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그래, 왜 그래 하니까 정신 나갔다고 미쳤냐고 막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김정일 막 하면서 뭐 XX 막 김정일 막 욕했다는 거예요.
2: 예.
1: 그래요. 야, 이게 뭐 진짜? 하니까 진짜래요. 그때 이제 충격받은 야, 내가 여기서 못 살겠다. 무조건 탈북해야 되지 않냐.
2: 네.
1: 네,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제가 꿈을 계속 꾸면 예.
3: 맨날 한국 꿈꿨어요. 라디오 들으니까.
2: 네. 동경하셨구나.
3: 네네. 그러니까 뭐 제가 어찌 보면 한국에 정착할 때 우리 여름 탈북자보다도 좀 어떤 측면에서 좀 빨랐다고 보는 거는 네. 그게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 라디오 속에서 저를 정착 연습시켰던 것 같습니다.
2: 아.
3: 네. 그래 그때는 몸은 북한인데 마음. 이 머리는 항상 한국에 와 있었고 네. 벌써 그때 저희 머릿속에는 하나하나 이제 성경 말씀이 계속 계곡 쌓여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2: 네. 이렇게 바위에 성경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새겨지듯이 네. 집사님 네. 마음에 이렇게 말씀이 새겨지신 네, 것 같아요.
3: 네.
2: 듣다 보니까 진짜 영화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 라디오도 네. 본체를 다 분해해가지고 네. 아이고야.
3: 네, 그 감추는 것마저도 네. 감추는 장소를 매일 바꿨어요.
2: 들킬까봐.
3: 네, 그리고 뭐 이불 속에 감췄다간 또 아 이건 아닌데 하면 또 그 탄짱 있잖아요. 그 네. 우리 그 여기 한국에서 말하면 그 싱크대라 그러잖아요. 네, 싱크대라 하면 네. 그 뒤에 붙이다 보면 짬 있잖아요. 그 네. 짬에다 비닐로 싸가지고 아이고야. 짬에다 넣다 꺼내기도 하고
2: 네.
3: 막 그다음 비상구 났으니까 비상구 해가지고 위에 올려다 감추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2: 아이고 대한민국을 너무 동경하셨네요.
3: 예, 네, 정말 네. 그 마지막에는 정말 북한하면 배신감이 들고 싫더라고요. 아 이게 네. 속아 살아왔던 삶이
2: 어렸을 때부터 속아 살았으니까
3: 네, 너무 네. 속아 살아왔죠.
2: 자, 탈북 과정 속에 중국 국경을 넘으면서 북한 고향 땅을 보셨을 텐데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3: 예, 그때가 제가 지금 새벽에 4시에 보위부에서 보위원을 유인해가지고 내려왔다가 집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예비 핸드폰이 있다는 걸 먼저 주고
2: 네.
3: 돈 가지러 들어간다 하면서 들어갔다가 비상구로 뗐거든요.

0: 아이고.
1: 비상구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옆집 마당으로 떨어지거든요.
0: 네.
1: 그리고 그날 그 주례낭 나가지고 바로 이제 암록강물까지 가서 넘은 건데 그때 새벽 한 6시가 넘었어요.
0: 네.
1: 넘어가가지고 올라가면 건너에 장백현이 탑산이라고 있어요, 탑산.
0: 네.
1: 그 탑산에 올랐죠. 왜냐면 마을에 가면 고문당한 흔적이 온통 얼굴이 핏자국이었습니다. 그때는 네. 다 파랗게 물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탑산에 올라갔는데 그 추운 날씨에 땀 흐리다 보니까 이 머리카락 만지니까 그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채꼬쟁이처럼
0: 얼어버려요.
1: 예, 네, 그래 됐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저희 해산이 쫙 보이는 거예요.
0: 어, 예.
1: 그때 제가 눈물을 진짜 표현이 그래서 바가지를 흘렸다.
0: 네, 네.
1: 그렇게 될 겁니다.
0: 네.
1: 죄를 눈물이 그렇게 몸에서 나오느냐 그때 처음 놀랐어요, 완전히.
0: 예, 예.
1: 내가 이제 다시 못 올 빵이구나. 우리 앞으로 어머님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 우리 가정은 이제 어떻게 될까? 무조건 내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내가 다 같이 가려고 했던 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막, 그때 그 눈물이 엄청 났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고 결심한 게 무조건 가자. 내가 사는 게 가족 살리는 길이다.
0: 네.
1: 그리고 제가 고생, 중국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한 게 얼굴 상처 때문에 마을에 못 내려가고
0: 네.
1: 그 추운 겨울에 눈판에서 일주일 거의 굶었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버티고 먹을 게 없지만 뭐 있었냐면 운명설에 올라와서 제사 지낸 사람들이 그 제상 음식은 없지만은
0: 네.
1: 중국 그 묘지들의
0: 네.
1: 그 빠이주 있잖아요.
0: 네, 네.
1: 빠이주라고 그 저 고랑주.
0: 고량주.
1: 고량주하고
0: 네.
1: 페트병 물은 있는데 물은 꽁꽁 얼어가지고
0: 네.
1: 술은 그 추위에 얼지 않더라고요.
0: 네.
1: 그래 페트병 있는 물을 나무에다 막 바위에다가 쪄가지고
0: 네.
1: 그걸 이제 물을 뽑아가지고 먹고
0: 예.
1: 그 페트병 빈병에다가 고랑주를 넣으니까 두 병이 차더라고요.
0: 예.
1: 산판을 헤매가지고 그래서 그걸 그게 저희 그 영양 칼로리를 보충했습니다.
0: 아이고야.
1: 한 잔 마시고 기운 내고.
0: 네.
1: 추우니까 낮에는 절대로 밤에는 못 잡니다.
0: 네, 네, 네.
1: 낮에는 계속 걸어야 되고
0: 네.
1: 낮에 12시, 1시, 2시 그때 이제 해가 비칠 때 그때 거기서 한 30분, 1시간씩 나무 등거리에 딱 앉아가지고 해를 마주보면서 이렇게 조금 쪽잠 자죠.
0: 네.
1: 그렇게 하면서 고생하면서 중국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하다가 결국은 브로커를 만나는데요.
0: 네.
1: 그 과정에도 또 이제 중국 변방대도 막 잡혀가지고 정말 역사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0: 아유, 그리고 브로커도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 을지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 네.
1: 스트레스 뭔지 아세요?
2: 네. 스트레스. 항상 같이 살고 있죠. 네.
1: 스트레스가 뭡니까?
2: 정확히 모르겠는데 뭔가 좀 열받고 이러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아요. 네, 열받고.
3: 열받고. 뭐 외부 압박 이런 뜻 아닌가요?
1: 외부 압박.
2: 불안해지고 막.
1: 불안해지고. 루카스 씨는 스트레스 있어요?
4: 스트레스
2: 계속 신경 쓰는 거.
4: 예, 네, 있죠. 있는데 그 이제 뭐 또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좀 해결하는 편입니다. 네.
1: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4: 예. 네. 네.
1: 전은혜 씨는?
3: 저는 좀 집에서 혼자 쉬거나 먹거나.
1: 아, 먹어요?
3: 네. 먹어. 좀 그럼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2: 근데 생각해보면 스트레스가 언제 받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하면 또 풀리고 이게 풀린 건가 이런 것도 잘 못 느끼겠어요. 생각해보는데. 네.
1: 정확하게 지금 이제 말씀드릴 날 하셨어요. 스트레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3: 네.
1: 초등학생들도 요즘엔 스트레스 받아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2: 엄청
1: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정의해봐라. 그러면 정의를 잘 못하죠. 어? 그래? 스트레스가 뭐 스트레스지 뭐. 아니 그렇게 정의하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참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인데
2: 네.
1: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네.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3: 네.
1: 자 스트레스라는 것을 정의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돈이나
2: 네.
1: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을 겪으면서 받은

0: 내 마음의 상처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1: 상처.
0: 자, 맞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있었었어, 나 있었다니까. 근데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2: 아니, 네. 남아있을 것 같은데. 네?
1: 그렇죠. 네. 이제 괜찮아 하는 거 많아요.
0: 네. 그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다 이 증상은 스트레스 때문에 온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나 스트레스 요새는 없어요. 그 맨날 바람 피던 남편 요새는 말 잘 듣고요. 집에 꼬박꼬박 잘 들어오고요. 우리 애 대학 다 갔다니까요. 이제 스트레스 없어요. 이렇게들 이야기하시죠. 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 그게 여러분들 기억에 저장이 돼요. 내 기억 속에 저장이 돼.
2: 네.
0: 그러면 여러분 기억을 바꿔줄 수 있어요?
1: 아니요. 아니요.
2: 지울 수도 없잖아, 내가 그걸.
0: 지울 수 있어요?
1: 아, 없죠.
0: 없죠. 네. 뭐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그죠?
2: 네.
0: 자, 한번 받은 마음의 상처가 기억에 저장이 되고 나면 그 일이 해결돼도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만 번을 빌어도 그 환경이 좋아져도 그 돈이 돌아와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해하십니까?
2: 네. 이해가 됩니다.
0: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쌓여요. 어디에? 여러분의 기억에. 이 쌓여서 쌓인 양이 내가 견딜 수 있는 그 한계점을 넘어가면
2: 터지는 건가?
0: 그렇죠.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육체적으로 증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육체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요. 근데 검사에는 아무것도 없죠. 의사 선생님이 아니 검사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병이 없다고. 아니 근데 나는 아프다고. 이게 이제 환자와 의사가 계속 싸우게 되는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 네.
0: 검사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본인 환자분은 불편한 거죠.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게 아니라고 내 몸을 좀 해결해 달라고 저희한테 자꾸 요구하시죠. 근데 저희가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거예요. 이게 스트레스의 정의입니다. 어려워요.
2: 네.
0: 여러분들은 아니 나는 뭐 스트레스 잘 해결하고 있어요. 나 뭐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운 게 없어요. 이런 소리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죠? 저라고 잘 되겠냐고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저도 다만 공부해서 아 이런 것들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걸 알고 있을 뿐이지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자,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1: 네.
0: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제일 괴로운 부분이 어디예요? 스트레스는 뭐죠? 감정적인 거죠. 그죠? 네. 그럼 어디가 받나요?
2: 머리 아파요. 네.
0: 머리 아프죠.
2: 머리 아파요. 진짜.
0: 아, 쟤 때문에 머리 아파. 그 일 때문에 아 죽겠어 나.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가 아프다 그래. 뇌가 괴롭습니다. 이걸 해결해 내야 되니까. 이 갈등을, 이 힘든 꼬여있는 것을 어떻게든 풀어내야 되니까 머리가 괴로워요. 머리가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을 해결해 내기 위해서 머리 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티졸도 만들고 오피오이드라고 불리는 마약도 만들고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도 만들어서 이겨내려고 해요. 간단한 스트레스들은 이런 것들로 이겨져야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한계를 넘어갈 정도로 쌓이면 얘네들은 무용지물이야. 얘네들이 나와야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한계를 넘어갈 정도로 쌓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 자율신경에 영향을 줍니다. 자율신경. 아, 중추신경도 어려운데 자율신경은 또 뭐야. 아, 정말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자꾸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중요해요. 자율신경 뭐냐면 이 뇌에 있는 신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등뼈를 따라가면서 있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해요. 이 뇌에는 대뇌, 소뇌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2: 네.
0: 그다음에 뇌에는 12개의 뇌신경이 있어요. 그 뇌신경 12개 중에 4개가 이 목구멍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등뼈신경하고 합쳐져요. 그걸 자율신경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자율신경은 왜 있느냐? 뭐 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사자라고 들어보셨어요?
1: 네.
3: 네.
0: 뇌사자.
3: 네.
0: 식물인간.
3: 네. 네.
0: 그 사람들은 뭐죠?
2: 몸을 못 움직이고 이렇게.
1: 이렇게 정신만 살아있는?
2: 네.
0: 정신이 살아있어요?
1: 아니, 숨만 쉬고 눈만 깜빡이고.
0: 응. 뇌가 죽었으니까 뇌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1: 몸도.
0: 뇌는 죽었어. 중추신경은 죽었는데 자율신경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자율신경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자율신경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일을 합니다.
2: 살아있게.
0: 여러분을 살아있게 해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멈출 수 있나요?
2: 아니요. 멈추죠. 네.
0: 멈출 수 없어요?
1: 네. 자의로 멈출 수 없죠.
2: 아, 스스로?
0: 아, 그래요? 아. 멈출 수 있는 사람 있어요?
1: 심장을요?
2: 안 돼요. 안 되지 않아? 숨만 쉬는 건 돼요.
0: 아, 숨만 쉬는 건 돼요?
2: 잠깐 동안요. 잠깐.
0: 자, 심장이 뛰는 거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죠. 그죠?
3: 네.
0: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고 있는 거죠.
3: 네.
0: 그 저절로 하는 일을 자율신경이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들은 다 자율신경이 해주는 거예요. 이 등뼈를 따라 있는 신경이
3: 네.
0: 등뼈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팔같이
3: 네.
0: 제 팔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지가지를 계속 뻗어서 뼈와 뼈 사이사이에 그 공간이 있어요. 그
3: 네.
0: 척추뼈가 이렇게 하나씩 둘씩 묻어있잖아요. 그래서
3: 네네.
0: 목뼈는 7개, 뭐 등뼈 척추에 5개, 그 다음에 요추가, 아니, 7개, 뭐 요추가 5개,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3: 네네.
0: 그 사이사이로 팔같이 이렇게 신경이 나와서 여러분의 목 밑에서부터 이 다리 위에 있는 이 내장 기관에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지, 폐, 심장, 위, 뭐 소장, 대장, 콩팥, 뭐 쓸개, 췌장, 방광, 생식기, 이 모든 곳에 자율신경이 가서 양쪽에서 신경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여러분의 이 기관들을 다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이 살아있으면 자율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자, 심장을 저절로 뛰게 해주고 숨을 쉬게 합니다. 잘 때도 숨 쉬죠?
1: 네.
0: 숨 안 쉴 수 있어요? 잠깐.
2: 잘 때는 안 돼요.
0: 잠깐.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참는 사람은 뭐 몇 분간 참을 수 있죠. 하지만 안 쉬면 어떻게 되죠?
1: 죽어요.
0: 왜?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심장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온몸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우리 몸의 온도는 항상 일정한 정온 동물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36.5도 내장 속의 온도가 36.5도를 늘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가끔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이 손발이 시리다. 그래서 와요. 선생님 손발이 시려요. 도대체 나는 손발이 왜 시리는 거예요? 온도 조절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2: 자율신경.
0: 그러면 손발이 시린 건 뭐야?
2: 자율신경이 좀 문제가 된 거죠.
0: 그렇죠. 자율신경이 뭐야? 컨트롤 타워예요. 그렇죠? 내 몸에 모든 저절로 되는 것들의 컨트롤 타워인데 얘가 일을 잘 못하면 기능에 문제가 생기겠죠?
3: 네.
0: 얘가 기능을 잘못하면 자율신경이 문제가 되면 그래서 생명 유지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자, 또 보면 소화를 시킵니다. 소화는 굉장히 복잡한 기능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탁 먹으면 입에 넣으면 씹기 시작하죠. 씹으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소화는 입에서 침이 나와서 섞죠. 섞으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음식이 뒤쪽으로 밀려가요. 혀가 밀어냅니다. 그래서 어디로 넣어요? 식도로 집어넣죠. 식도로 집어넣어지는 순간 식도와 위에 있는 관략근이 있어요. 위와 식도, 위와 소장 사이에는 관략근으로 이렇게 꽉 묶여 있어요. 이렇게 묶여 있어요. 왜? 왜냐하면 위에는 위산이 나와. 이 위산은 염산이에요. 염산 알아요?
3: 아닌데.
0: 염산을 여러분 옷에다 뿌리거나 얼굴에 뿌리면 어떻게 돼요?
1: 녹아요.
0: 싹 녹아버리죠. 뼈도 녹아요.
1: 우와.
0: 그게 여기서 나와요. 하루에 1리터 이상씩.
2: 엄청나.
0: 어마어마하게 나와. 그래서 이게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 위로 올라오면 식도가 다 녹아버리고 그냥 내려가면 소장이 녹아버려요.
1: 우와.
0: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관략근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식도로 딱 들어가는 순간 이 관략근이 살짝 열려요. 그래서 음식물이 쏙쏙쏙 내려가면 꽉 닫혀요. 왜?
1: 우와.
0: 올라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음식이 여기 들어가면 위장은 우리 위는 몇 개죠?
2: 하나요.
1: 하나.
0: 오, 잘하네.
2: 우와.
0: 소나 말은 위가 몇 개예요?
1: 네 개.
0: 잘 알아요.
2: 어떻게 알아? 네 개나 있어?
1: 기본 상식이죠.
2: 어 잘난 척, 얄미워.
0: 자, 그래서 소나 말은 되새김질을 해요. 한쪽 위에다 넣어놨다가 그래서 다시 꺼내서 계속 씹어서 다시 다른 쪽 위로 넘기고. 근데 사람은 하나인데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위가 작동을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맨 위에 상부에 저장이 돼요. 그러다가 중앙부로 내려가요. 조금씩. 그러면서 위산이 나와요. 위산과 소화액이 그걸 녹이는 거거든요. 가운데에서 그걸 녹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섞어요. 그리고 죽이 되면 맨 아래 위쪽으로 내려가요. 맨 아래에서 다시 채로 쳐. 덩어리가 있다. 다시 올려. 또 녹이는 거야. 이걸 이 위가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 죽이 됐어. 내려가야죠. 네. 그냥 내려가면 어떻게 돼? 위산이 그냥 내려가죠. 안 되잖아. 예. 그죠? 그래서 내려갈 때는 알칼리성 소화액이 같이 싹 나와서 내려가요.
1: 너무 신기하다.
0: 신기하죠? 예. 이 과정이 소화 과정이에요. 와. 근데 이거를 내시경을 하면 이거 보여요?
1: 아니요.
0: 음식물도 하나도 없고 껍데기를 보는 건데 그 껍데기가 이런 작용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게 보이냐고요. 안 보이잖아요.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는 거지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
1: 그렇구나.
0: 위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해서 식도부터 위까지 보죠. 저 십이지장까지도 봐요. 네. 암이 있거나 그죠? 심각하게 손상이 있거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과정은 알 수가 없다. 그 과정은 누가 관장해? 자율신경이. 자율신경이 일을 못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3: 그럼 정신적인 거라는 얘기네요.
2: 소화가 잘 안 돼요.
0: 감정적인 거죠. 소화가 자주 안 되는 사람, 소화가 자주 불편한 사람, 먹은 것이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이 위장 기능의 문제보다는 이런 쪽의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손발이 시린 것도 아까 그렇게 이야기 해줬죠. 혈압과 당을 조절을 합니다. 자율신경이. 자,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혈당을 재요. 그럼 아, 정상입니다. 밥 먹고 재서 또 정상입니다. 밥을 먹고 혈당이 올라가고 밥 먹기 전에 혈당이 떨어져 있는 것은 누가 조절해? 얘가 알아서. 당이 필요해, 우리 몸에. 왜? 움직일래도 당을 쓰고 생각할래도 공부할래도 당을 써야 돼. 그러면 당을 늘 일정한 정도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먹은 것이 당분이 하나도 없는 단백질만 먹었어. 그래도 당이 조절이 돼. 어떻게 조절이 되죠?
1: 자율신경.
0: 단백질에서 당을 만들어서 조절하고 지방에서 당을 만들어내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 조절로 하는 거예요. 와. 근데 이 컨트롤 타워가 망가져. 그럼 어떻게 돼? 당 조절을 못하죠. 무슨 병이 와?
1: 당뇨병.
0: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100m 달리기를 하고 딱 나오자마자 혈압을 재면 얼마가 나와? 220이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고혈압이라고 하나요?
1: 아니요.
0: 그걸 고혈압이라고 하지 않죠? 자, 고혈압은 편안하게 누워서 아주 안정을 한 5분 이상 취한 다음에 쟀을 때 혈압이 높으면 고혈압이라고. 자, 여러분의 혈압은 다 알고 있어요. 한 번씩 재봐서. 그런데 지금 상태의 혈압을 알고 있냐고요. 모르잖아요. 왜 달리기를 할 때 혈압이 올라가죠? 달리기를 할 때 근육에 혈액과 영양소와 산소를 보내야 쓰니까 빨리 많이 보내야 되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조절을 누가 해? 얘가 하는 거죠.
1: 똑똑해.
0: 그런데 평상시에 얘가 올라가 있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혈관이 좁아졌거나 막혔거나 뭐 다른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건 고혈압이고 치료를 해야 되지만 그 조절조차도 자율신경이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상처가 많고 그 상처를 잘 해결해내지 못하면 이런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어떤 뭐 그 감염이 됐다거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제 1형 당뇨는 이런 자율신경하고는 큰 관계가 아직은 없는 거로 돼 있고 성인이 돼서 생기는 2형 당뇨병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율신경의 이상.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손쉽게 물어봐서도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잡니까? 못 잔다고 나왔죠. 꿈을 많이 꿉니까? 물어요. 꿈 많이 꾸나요?
2: 저는
3: 잘 안 꿔요.
2: 많이 꿔요.
0: 잘 안 꿔요. 잘 안 꾸는 사람은 잘 자는 사람이고 많이 꾸는 사람은 못 자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나는 잠도 잘 자고 꿈도 안 꾸는데 안 개운해요. 못 자는 거예요. 예의 문제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나오는 땀이나 침이나 이런 것들도 누가 분비를 시키냐면 제가 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날이 더우면 땀을 내서 증발을 시키면서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고 침이 나오는 것도 입안에 음식물이 들어갔거나 입이 너무 건조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침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다 조절을 해주는데 이게 망가지면 조절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게 한계를 넘어갔을 때 초기 증상은 이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와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숨이 차요. 손발이 시려요.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체하고 구역질 나고 입맛이 떨어졌어요. 고혈압 당뇨병이 왔어요. 잠을 잘 못 자요. 입이 말라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병원을 옵니다. 그러면 육체를 검사해서 찾아내지 못할 때 그때는 얘를 의심해야죠. 그렇죠?
1: 네. 네.
0: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진행이 돼. 스트레스를 해결 못하고 계속 괴롭고 힘들고 한 상황이 점점 더 지속이 되면 이렇게 발전을 해요. 머리가 아파요. 뒷목이 뻣뻣해요.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다녀요. 그래서 남자 같으면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검사를 했는데 전립선 괜찮아요. 근데 왜 자꾸 밤에 가죠? 원인이 뭐예요? 방광에 과민성 방광일 수도 있지만 원인이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높죠. 귀에서 소리가 나요. 어지러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향이 있고 또 피곤하다고 많이 와요. 선생님 피곤해 죽겠어요. 제 얼굴에 피곤이 써 있죠? 안 보여요. 피곤은 자기만 느끼는 거예요. 또 뭐 머리가 빠진다거나 얼굴에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하는 것도 영향이 있는데 여성분들한테 특히 이게 아주 순서대로 나와요. 완경이 되기 전에 여성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제일 먼저 여드름이 나요.
2: 피부 안 좋아지고
0: 피부가 뒤집어진다 그러죠.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생리불순이 와요. 생리를 안 하거나 뭐 한 달에 두 번씩 하거나 이런 변화가 생기고 그보다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빠지죠. 원형 탈모가 와요. 그 다음에 당뇨병이 올 수 있어요. 남자는 이 앞단계가 없어요. 단순해. 남자는 바로 당뇨병으로 와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재밌죠?
1: 네.
0: 근데 이런 분들이 와서 검사를 해서 육체에 문제가 없다고 나는 병이 없네. 그러면 나는 계속 불편한데 왜 병이 없냐고 이 병원은 왜 이렇게 이런 것도 못 찾냐고 이제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환자분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가면 그러네. 서로 좀 소통이 되지 않겠어요?
1: 네.
0: 그죠? 자, 그 스트레스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스트레스 설문지도 있고 호르몬도 측정해 볼 수 있고 또 염증 지표도 측정을 해볼 수가 있고 자율신경도 검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보면 내 상태를 알아낼 수 있고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오래 받았는지 또 최근에 받는 건지 양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 누가 스트레스를 더 받을까요?
2: 10대1이야.
1: 여자가 아주
4: 남자가 좀 단순하긴 해요.
0: 좀 단순하긴 해요.
2: 네, 제가 느끼기
0: 많이 단순하고 남자를 일반화하면 남자와 여자를 일반화하면 감정의 크기가 이 정도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기분이 좋다가 1점밖에 없어. 기분이 좋다.
2: 좋다 안 좋다.
0: 30억 로또가 당첨됐다. 그 기분 좋음도 1이고 오늘 바람이 시원하게 보면 날씨 진짜 좋다. 이 기분도 1이다.
2: 진짜 단순하네.
0: 남자는 기분이 좋다는 1, 기분이 나쁘다는
2: 0,
0: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0: 그래서
2: 폭이 작다.
0: 부모를 죽인 원수를 남자는 못 갚는다.
2: 여자.
0: 왜? 기분이 나쁜 게 가다가 개똥 밟은 거나 그 심한 일을 당한 거나가 비슷하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여성은 10배잖아요.
2: 네.
1: 그쵸.
0: 기분이 나쁜 것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점까지 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점짜리 기분 나쁜 것은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치. 더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남자랑 다르게. 기분이 좋다도 10점짜리 30억 붙은 거하고 바람 살살 부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소풍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요.
2: 소풍
0: 가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2: 좋아요. 전날에 설레였어요.
0: 진짜로?
2: 네.
0: 어, 대단한 감성이에요.
2: 전 좀 좋아요.
1: 형스러운
0: 그 약간. 자, 사내 아이가 소풍을 갔다 왔어요. 부모가 묻습니다. 엄마가.
2: 뭐
0: 소풍 가 재밌었어? 첫 번에 대답하는 애가 있을까요?
2: 없어요.
0: 대답 거의 안 해요. 다시 물어요, 엄마가. 재밌었냐고. 대답 그래도 안 해요. 목소리가 올라가야 돼. 재밌었냐고, 임마! 이러면 이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2: 어, 재밌었어.
4: 그래, 우리 엄마 목소리가
0: 착한 아들이야.
1: 친절하다. 그냥
0: 착한 아들이야.
4: 엄마가 알아서 뭐하게.
0: 그래, 그렇지. 엄마가 알아서 뭐하게. 또는 아, 뭐 자꾸 물어봐. 그냥 그랬어.
4: 왜 물어. 왜 물어 그거.
0: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4: 그게 뭐가 중요해.
1: 그냥 그랬어서.
0: 하루 종일 1점이니까. 아침에 떠날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1: 좋아요. 좋아요. 근데 1점이
0: 몇 점이에요, 그럼?
2: 1점.
0: 1점. 1점. 가면 뭐예요? 보물찾기.
2: 1점.
0: 기분이 좋아요, 나빠.
2: 나 안 좋아.
1: 좋아.
2: 안 하고.
0: 점심 먹어. 학교에서 먹는 점심, 소풍 가서 먹는 점심. 어떤 게 더 기분 좋아?
1: 소풍.
0: 그럼 몇 점이야?
1: 1점이죠.
0: 점심 먹고 나면 뭐 하죠? 놀아. 오락하고 놀아. 그럼 몇 점이야?
2: 1점.
0: 1점. 소풍은 일찍 집에 와. 집에 와서 또 놀 수 있어. 올 때 기분이 몇 점이야? 기분이 1점. 하루 종일 1점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뭔가를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 감정의 크기가 다 똑같은 것만 있어. 뭘 꺼내서 할 얘기가 없어.
2: 계속 1점이어서. 어제,
0: 그러니까. 아. 똑같아. 어제도 1점? 일주일 전부터 계속 1점? 한 달 전부터 1점? 1년 전부터 1점이야. 뭘 얘기하라는 거야?
4: 엄마한테 해야겠다. 재밌었어. 1점이야.
0: 딸은 안 그렇죠. 딸은 소풍 가기 전날.
2: 계속
0: 미쳐요, 미쳐. 옷을 골라야 돼. 예쁜 옷을. 한 벌 골라요? 아니에요. 두 벌 이상을 골라. 왜?
2: 딸이요.
0: 다음 날 아침에 눈 떠서 다시 봐야 돼. 어떤 게 더 이쁜지. 자, 진짜 이쁜 옷으로 입고 학교 앞으로 가요. 기분이 몇 점이야, 아침에?
2: 몇 점이야?
1: 한 3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0: 3점밖에 안 돼요?
1: 왜냐면 아침이잖아요.
0: 아침이라.
1: 해도 3점.
2: 싹 올라가는구나.
0: 아침이라. 최고로 이쁘게 입었어.
1: 최고로 이쁘게 입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10이죠.
0: 10점이지.
1: 네.
0: 학교 앞으로 가는, 아, 나 오늘 천사야. 설레. 학교 앞으로 갔는데, 저기서 나보다 훨씬 잘 입은 애가 나타났어. 아. 내 점수가 몇 점이다?
2: 빡 떨어져.
0: 마이너스 10점이다.
2: 거기 심지어 똑같아.
0: 보자마자. 아. 1초도 안 된 시간에. 그 엄마가 찌르기만 기다리다가 재밌었냐 딱 찌르는 순간.
2: 터지겠다.
4: 짜증이.
0: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옷을 왜 골랐고, 누가 사줬고, 얼마짜리고, 색깔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언제 입고 나가서 즐거운, 누가 이쁘다 그랬는데, 걔가 입고 온 옷은 무슨 백화점에서 파는데 세일도 안 하고, 색깔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한 사건당 설명하는 데만 15분씩 걸립니다. 할 얘기가 많은 거죠. 남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상처를 훨씬 더 여자가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훨씬 여자가 많을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2: 예.
0: 자, 오늘 제가 할 강의는 이 뒤가 또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드려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알아도
2: 네.
0: 상당히 스트레스를 이해하셨잖아요.
1: 네.
0: 그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스트레스라는 것이 이렇게 오랫도록 나를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Why, baby? 뭐가 문제야?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6불 99.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통통배 100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K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Ojig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가 전하는 구속사 강해입니다. 구속사 강해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과 완성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정재 목사의 구속사 강해를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구속사 강해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제9권 신묘한 영광의 비밀 성막과 언약궤 내용 중 성막의 외부 구조에 대해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곳은 성막의 문이 되겠습니다. 문은 여닫게 해놓은 물건, 건물의 출입을 용이하게 만든 곳을 말합니다. 성막에는 출입문이 총 세 곳이 있는데 이 세 곳 모두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막들에 있는 뜰의 문과 문장, 성소 입구의 문과 문장, 그리고 지성소 입구와 그 휘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들의 크기입니다. 전체 성막의 입구인 뜰 문은 높이가 5규빗, 이것은 2.28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비가 20규빗, 9.12m이고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은 높이 10규빗 이상, 즉 4.56m 이상, 그리고 너비가 10규빗, 4.56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성소의 문과 동일한 크기의 문이 있는데 이 세 문은 모두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의 휘장은 기둥과 받침에 의해 세워지는데 뜰문에는 4개의 기둥과 높받침, 성막문에는 5개의 기둥과 높받침, 지성소 입구의 휘장에는 4개의 기둥과 은받침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7장 16절에서 18절, 38장 18절에서 19절, 26장 32절, 37절, 36장 36,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들의 문장과 휘장입니다. 먼저 뜰 문의 문장입니다. 뜰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 포장이며 높이는 5규빗 2.28m, 길이는 남쪽에 100규빗 45.6m, 북쪽에 100규빗, 서쪽에 50규빗 22.8m이며 동쪽은 뜰 문 좌우로 각각 길이가 15규빗 6.84m 되는 세마포 장을 쳤고 뜰 문은 길이가 20규빗 9.12m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 볼 때 뜰문의 문장은 성막 제일 안쪽의 앙장, 즉 내부 앙장과 동일한 네 가지 색상의 실, 즉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문을 통해 언제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진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3지파씩 진을 치고 있었기에 사방에 하나씩 문을 낸다면 어느 지파나 들어가기에 편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동쪽에만 문을 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성소 입구의 문장과 지성소 입구의 휘장입니다. 성소는 일반 백성이 출입할 수 없으며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 입구에 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으며 그 입구의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는 차단과 보호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언약궤가 이동 중일 때에는 지성소 입구의 휘장이 언약궤를 덮어 가리는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사용된 널판의 길이가 10규빗이었고 기둥이 널판과 같은 길이였다면 성소 입구의 문장과 지성소 입구의 휘장은 은받침과 높받침의 길이도 고려해야 했기에 10규빗보다 조금 더 길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문들의 휘장과 문장의 제작입니다. 성막에 있는 세 개의 문은 지성소 입구의 휘장, 성소 입구의 문장, 뜰 문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모두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아름답게 수놓은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지성소 입구의 휘장에만 그 위에 그룹을 공교히 수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청색은 유대인들에게 무한히 높고 넓으며 청명한 하늘의 색으로 여러 가지 색깔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당시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 연안에서 자생하는 하늘색 조개 껍질에서 청색 실을 만드는 염료를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색 실은 성막의 내부 앙장이나 성소 입구의 문장과 휘장, 대제사장의 에봇과 받침 겉옷, 판결 흉패 등 제사장 의복을 지을 때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살펴본다면 성막 재료나 제사장 의복에 사용된 하늘 빛깔의 청색 실은 하나님의 한없이 넓은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 그리고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색은 최고 권력자들의 영화와 부유함을 대표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3장 6절 말씀 볼 때 감독과 방백이 입는 옷 색깔이었고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볼 때 비유 가운데 한 부자가 입었던 옷 색깔이었으며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볼 때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극도의 사치품 중 하나가 자색 옷이었던 것입니다. 청색이 하늘의 아름다움과 신성함을 상징하는 색이라면 자색은 땅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자색은 지중해에서 자생하는 붉은 조개 껍질에서 추출한 염료로 만든 화려한 색상입니다. 그리고 왕이 입는 복식의 색상에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색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고 공의로우신 성품, 곧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셋째로 홍색의 히브리어 원형인 톨라는 보통 벌레로 번역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9절 말씀 볼 때 네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히브리어 톨라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홍색 염료를 참나무 연지충이라는 그 벌레에서 취했기 때문입니다. 홍색은 붉은 피를 생각나게 합니다.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피 흘려드린 제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제사를 드리지만 죄가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그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핏빛과 같은 홍색은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보혈을 흘려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음받게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늘게 꼰 배실에서 가는 배실로 번역된 셰시는 애굽어에서 유래하였고 애굽에서 수입한 좋은 품질의 흰색 세마포나 품질이 우수한 애굽의 아마에서 뽑아낸 것으로 염색하지 않은 가늘고 부드러운 배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흰색은 의로움과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성품과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고운 배실을 꼬았다 함은 고통과 시련을 견디어낸 순결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고 그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완전하신 인성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성소 입구의 문장과 뜰 문의 문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37절 말씀 볼 때 장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성소 입구의 장은 확실히 출입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장의 히브리어 마사크는 덮다, 보호하다, 막다라는 뜻의 사카크에서 유리하였는데 이는 덮개, 방어라는 뜻으로 쓰여서 장이 외부로부터 성소안을 보호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소 입구의 문장에는 기둥 다섯 개와 각 기둥에 놋받침이 있었고 뜰문의 문장에는 그 기둥이 넷이고 놋받침이 넷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순서를 따라 맨 먼저 지성소 입구에 휘장을 만들고 네 기둥을 만들어서 그 위에 휘장을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성소 입구에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다섯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뜰문의 문장을 위하여 네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성소 입구의 기둥이 다섯 개로 지성소 입구의 기둥보다 하나 더 많은 것은 네 겹의 앙장과 덮개를 펼치고 있는 출입국 쪽에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 두 개씩 나란히 붙여 양편 넓판 끝과 맞닿게 하여서 출입구에 견고함을 더하고 나머지 하나는 중앙에 세워 중심을 잡았던 것입니다. 또한 뜰문의 문장에는 네 개의 기둥이 있는데 두 개는 중앙에 있고 두 개는 문장의 양쪽 끝에 각각 하나씩 세워져서 양 끝에 있는 기둥이 울타리의 기둥과 함께 문장의 양쪽 끝을 든든히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입구에 휘장을 받쳐준 네 개의 기둥들은 기둥 머리와 가름대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소 입구에 있는 다섯 개의 기둥들에는 기둥머리와 가름대가 있어서 지성소 입구에 있는 기둥과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하겠습니다. 성막문의 기둥의 기둥머리와 가름대는 금으로 쌌으며 갈고리는 금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뜰문의 기둥은 넷인데 기둥머리 싸개와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고 그 받침 넷은 놋이었습니다. 첫째 성막문의 다섯 기둥에는 기둥머리가 있습니다. 성소 입구에 있는 다섯 기둥은 기둥머리가 있고 가름대로 연결되어 기둥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서 내부 앙장과 외부 앙장과 막의 덮개와 웃덮개 총 네 겹의 무게를 잘 지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금으로 싼 기둥머리는 외적 아름다움을 더하였습니다. 또 뜰문에 있는 네 기둥의 기둥머리도 줄들로 말뚝에 연결되어 기둥을 견고하게 함으로써 문장을 튼튼히 지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둘째로 성막문의 기둥들에는 가름대와 금 갈고리들이 있어 문장을 단단히 붙들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7절 말씀 볼 때 그 문장을 위하여 다섯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을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름대의 경우 사람들의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둥머리가 있는 상단 부분에 위치하여 문장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셋째로 성막문의 다섯 기둥 아래 각각 놋받침이 있었습니다. 성소 입구에 있는 기둥과 기둥머리를 금으로 싸고 또 그 기둥들의 받침을 놋으로 만들었으므로 성막문에는 금과 놋이 동시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뜰과 성소의 결합, 즉 이스라엘의 거처와 하나님의 거처가 친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성막 전체에서 유일하게 밖으로 노출된 부분인 금으로 싼 기둥 다섯 개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신성한 곳임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었을 것입니다. 한편 뜰문에 있는 네 기둥도 네 개의 놋받침이 있고 기둥머리 싸개는 은으로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처하는 성막이 구별된 장소임을 나타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성소 입구의 휘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에는 그 장이, 즉 지성소 입구의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은 히브리어 파로케트로서 엄함, 가혹함, 잔인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페레크에서 유래하였고 구별하리라에 쓰인 히브리어 바달은 나누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성소 입구의 휘장을 가혹할 정도로 철저하게 통제하고 구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셨음을 가르쳐준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지성소가 죄인들에 의해 함부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휘장을 만들어 가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큰 네 번째로 문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막의 문들은 모두 동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 말씀 볼 때 동을 향하여 뜰 동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이란 동편 곧 해 뜨는 쪽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강신택 박사는 그의 히브리어 한글 대역 구약 성경에서 해 뜨는 방향으로 동쪽 편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리적 방향을 언급할 때 항상 동쪽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쪽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볼 때 참으로 신기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쪽은 히브리어로 미즈라흐라는 단어, 그리고 히브리어 케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즈라흐는 솟아오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자라흐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해가 솟아오르는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케뎀은 앞에 있다, 앞으로 가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담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앞쪽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앞쪽으로 하여 방위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쪽을 앞쪽으로 기준해서 볼 때 뒤쪽은 서쪽이요, 왼쪽은 북쪽이요, 오른쪽은 남쪽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동쪽 곧 해 뜨는 곳은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동쪽은 신구약 성경에서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타락 전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에덴 동산도 동쪽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하셨다고 창세기 3장 2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사람이 능히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이 그곳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시해 주신 성막의 구조를 볼 때 성소의 서쪽, 북쪽, 남쪽이 앙장과 덮개로 뒤덮이고 동쪽 전체가 출입문이었던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쪽은 해 뜨는 곳으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볼 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동쪽에는 유다지파와 이사갈지파와 스불론지파가 진을 쳤는데 동쪽에 위치했던 이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동방에서 역사하실 것을 예언하였으며 메시아를 동방과 관련하여 언급할 때 해 뜨는 곳을 뜻하는 히브리어 미즈라흐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을 통해 들어온다고 예언하였고 시편 84편 11절에서는 하나님을 해로 비유하였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해돋는 곳에서 일어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쪽 곧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문 곧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회막문은 제사장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성소 앞에 출입문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막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 볼 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다섯 번째로 문들의 구속사적 교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뜰 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뜰의 문은 세마포장으로 둘러싸인 성막을 출입하는 유일한 입구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볼 때 예수님이 문이니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소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문으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매우 좁은 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은 좁은 문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볼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그것을 믿는 자는 다 멸망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은 선택받은 참성도와 버림받을 거짓 신자를 확연히 구분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받은 성도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성소의 문은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됨으로써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볼 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휘장은 헬라어로 카타 페타스마로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찢어져라는 단어는 헬라어 스키저어로서 쪼개다 갈라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마치 바위가 쪼개지듯이 완전히 나누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편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휘장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길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고라는 단어는 헬라어 프로스 파토스인데 이 단어에는 금방 죽임을 당한 최선의라는 두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장 새로운 구원의 길이 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만들지 못했던 최초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또한 산 길이요에서 산은 헬라어 좌우의 현재 분사형으로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길이기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다시는 다치지 않는 영원한 길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성막의 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궁극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볼 때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입니까? 아니면 천국문 앞에서 들어가는 자도 막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 자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는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귀하는 자, 곧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성결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0: 두드려서 응답받아 구속사를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오직 예수교회는 구속사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찬양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한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1980 갤러스로드 비엔나 버지니아 22182이며 문의는 240-753-5321로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직 예수교회 구속사 강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1: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포스트처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워싱턴 비전교회입니다.
1: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를 표현하는 놀라운 사건, 이걸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경을 보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거고 또 그 이야기를 나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됐던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어떤 잔치집에서 어떻게 끈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던 그 표적과 기적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성경을 본 것처럼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런 위기, 그런 부족함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것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교훈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오히려 더 예수님을 더 깊게 믿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본문을 중심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점을 보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보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부족함, 이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 이럴 때 다가옵니다. 여기에 있는 그 요한복음 오늘 2장에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그 한, 잔치집에 특별히 이렇게 결혼식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 대부분 그들은 한 7일 정도 이렇게 뭐 결혼식을 했다고 그래요. 뭐, 옛날 우리 한국도 좀 했어요. 그렇게 길게. 여기, 신랑 집에서도 하고 신부 집에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어쨌든 우리가 크게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 같은 데도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뭐 따뜻하게 뭐 그렇게 결혼식은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보면 뭐 음식도 가득 만들고 우리 한국에서는 특별히 음식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떨어지면 큰 실례가 돼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음식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다들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지 그 잔칫집에 와서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서로 숨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음식이 부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어렵게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너무 커요. 그래서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막 해요. 그리고 음식이 남아야 된다. 그래서 싸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스라엘 그 결혼식도 포도주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결혼식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의 상징이었던 것이 이 포도주였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쁘고 즐거움의 상징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끝이 날수 있도록 그렇게 돼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있는데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저들이 이제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할수 있는 것을, 상황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들이 예수님이 말하고 나서 하인들에게 또, 이 엄마가 이야기하는 부탁하는 것이 있죠. 5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순종하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뭐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 우리가 배우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나가고 그 문제를 또 함께 도울 수 있는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고 살아가라. 그럴 때 다시 그곳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 마리아를 통해서 믿음의 목은 뭔지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좀 힘듦이 있고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사라져가고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있고 힘겨운 일이 있을 때 먼저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끼리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노력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내 상황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 자신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대로 따라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떨어지고 뭔가 부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신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좀 냉정한 것 같아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예수님 대답하는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야 했나이다. 되게 냉정한 것 같아. 또 어떨 때는 뭐 어머니라고 하든 뭐 다른 데 됐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여자여, 어머니 하면서 하는데 자기 엄마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냉정하게 나는 지금은 하나님의 이로써 그 일을 할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냉정한 거절을 여기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죠?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으니 그대로 해라.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할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냉정하게 하는 것도 같아요.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아. 우리에게 안 들어주신 것 같고, 교회에 부흥을 놓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아프신 것 놓고 기도할 때도 안 들어주신 것 같고, 내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도 안 들어주신 것 같고,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신 것 같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 여자여 하면서 내가 내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을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실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주님께서 말씀한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을 할 때 예수님이 선하시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녹음이 돼서 이야기해서 되는지 모르면 제가 우리가 아들한테 냉정하게 그랬지. 야,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못 도와주니까 빨리 넌 좀 알아봐라. 넌 좀 알아봐서 빨리빨리 해서 학교를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막 녀석이 막 빛이 막 늘어가니까 여기 본지에서 학교 다닌 사람들, 애들은 몇천 불이 안 늘어가는데 얘는 거기에서 하니까 한 학년당 한 3만 불을 내야 되고 또 플라이트를 해야 되니까 5만 불, 6만 불이면 빛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가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 고민을. 근데 어떻게 냉정하게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너무 고민한 것 같아서 내가 또 불렀어요. 야, 우리가 엄마 아빠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줄 테니까 어쨌든 너도 논을 하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가 고민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들리더라고. 그렇죠? 그가 말 안 해도 부모는 그게 보여. 아, 저 녀석이 고민하고 있구나. 저 녀석이 힘들어하고 있는 게 보여. 근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자녀들의 그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것을 못 보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하면 다 우리를 우리가 말씀하는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유니스라는 선교사님 계세요. 그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동영상에 보실 수도 있어요. 그 유니스라는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케어 고함을 하는데 그 유니스 선교사님 쫙 산등위에서 뭔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유니스 유니스하고 막 부른대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다 들린대. 아, 저 녀석들이 학교 가는데 학교 학용품이 떨어질 때가 됐구나. 저 어린애들이 옷이 이제 없구나. 신발이 떨어졌구나 하고 그 유니스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저 학용품을 사주고 어떻게 하면 신발을 해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한대요. 다 들린다는 거야. 멀리 있어도 그들의 마음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고 할 때 안 듣게 했어요. 다 들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들어온다시는 또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정말 그분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비약이가 아니었을까요? 마리아에게도 말하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아니지 않느라고 그게 말했을 때 아마 예수님은 그에게 시험했을 수도 있어요.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미 하인들에게 그 자리에서 문을 길러보라고 말하거든요. 들어주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한번 물으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 너가 정말 네 입으로 고백한 그것을 네 삶 속에서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렵고 힘듦이 있을 때 우리에게 뭔가 허들이 있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산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라는 대로 저는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인들의 모습을 볼까요?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있었던 걸 보고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그가 아기까지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니까 또 그것을 갖다 주었다라고 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분명히 물이라는 걸 자기들이 알아. 자기들이 갔다가 물을 길렀어.
그리고 길렀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물 갖다 연회장에 갖다를 주러 갈 때 연회장에 그 갖다 줄 때 연회장이 무슨 말을 할까요? 물 갖다 주는데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하고 있을 때 그는 곧바로 순종할 때 포도주가 물로 변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죠.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9절에 자, 시작. 열애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갖고 오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하인들은 뭐라? 알고 있더라는 거 알겠더라고요. 열애장은 몰라요. 전체를 이끄는 리더라고 하지만 리더인지도 몰라. 가장 그 밑에서 하인들이 서빙하고 있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말씀에 순종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까지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즉각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물을 통한 하인들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뭘 했다? 알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분명히 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포도주가 돼서 연회장에게서 너무 기뻐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어떨 때? 순종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요, 예수님이 우리의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라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일들 없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막 예수님하고 씨름할 때,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삶 속에 보여줄 때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 순종할 때.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시 산을 넘어서 또 불 속에서 그들이 자라갈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는 10여 년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도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체험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신 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절부터 1절 볼까? 1절과 2절, 자,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참여함을 받았더라.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신 그곳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예수님 계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냐? 손님으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손님으로 계셨을 때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거기에 주관자가 되셔서 물이 포도주로 받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이 됐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알고 계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누군지도 알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건 무엇인가 알고 계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손님으로 와 계시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지 못하면 내 삶에는 문제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주관자가 되셨을 때,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됐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가장 변화된 삶을 그들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가장 기쁨을 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냥 내 옆에다 놓고 그냥 손님처럼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내 옆에 있을지라도. 놀랍지 않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사라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사랑이 식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희망과 소망을 가졌던 것이 없어진다 하고 내가 경제적인 것이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인들이 순종했듯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순종을 할 때 순종을 할 때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성경이 뭘 가르쳐준다고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역사가 안 이루어진 게 뭐예요? 내가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무를 가르쳐줘도 순종을 안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우리 순종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삶 속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풍성한 은혜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합니다. 잔치집 하인들은요, 순종으로 퍼올린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연회장은요? 모르더라 거예요. 연회장은. 자,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야, 근데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치아에 낮은 것을 내거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 누구를 불러가지고, 보니까, 그대로 보니까 누구를 불렀어요? 신랑을 불러가지고.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게 누가 은혜를 베푼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사람인 신랑에게 찾아간 거예요. 너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냐? 어떻게 너가 이렇게 놀라운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놨다가 나에게 주냐고 연회장은 신랑한테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놀라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내 순간이 나에게 줬던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지 조차 내 삶이 주님께서 주셨던 거. 그런데 여기에 본 것처럼 포도주가 그 연회장이 칭찬할 만큼 신랑을 불러다가 야, 다른 집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에다가 우리가 취하고 나면 맛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좀 그냥 일반적인 포도를 줬는데 너는 어떻게 더 좋은 걸 나에게 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그게 하나님의 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인데 내가 조금 더 깊이 하나님 알아가면 거기에서 더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청년 때요. 우리가 이런 못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가 있잖아요. 강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마지막 날,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 예수님 나 좀 기억해달라고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와 오늘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좀 나중에 믿을 거. 그냥 멋대로 막 재밌게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 왜 내가 미리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고된 삶을 바르게 살아가 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 청년들이 하면서 웃은 적이 있어요. 신앙의 초창기 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알고 나니까 그 말이 바뀐 줄 아세요? 죽였어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체험하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그때 뭐라냐면 예수님을 조금 더 먼저 알았었다면 얼마나 내 삶이 행복했을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 지금도 예수님 좀 늦게 믿고 마지막에 그냥 예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천국 가기 원하세요? 그럼 아직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갈 기쁨을. 네? 네?
예, 그런 사람 많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쁨을 알고 나면, 기쁨을 알고 나면 이렇게 행복한 것을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수님께서 만나고 나면 오늘 내 삶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최고의 포도주를 주었던 것처럼 내 삶의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삶을 우리가 누릴 거예요. 또 누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실 뿐이 아니라 그 피로가 풍성해지고 오히려 그 풍성해진 것이 그냥 아무런 것이 아니라 최고의 진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 전까지만 봐도요. 오늘 저 성경에 보면 몇 절 전만 봐도 그들은 부족했고 수치스러웠어요. 포도주가 없었어요. 그 기쁨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때 그들은 풍성한 기쁨과 또 칭찬이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주셨는가 한 거예요. 왜 이 표적을 주셨을까? 자, 11절 볼까요? 11절 거기 답이 나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간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나 그런 걸 공부할 때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 놀라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리 막내를 차를 이렇게 운전을 내가 훈련을 시킬 때 보면 표지가 많아요. 그 표지가 뭘까요? 파랗고 하얗고 거기에 녹색으로 된 그것을 아름답게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 표적은 뭘 갈게요? 여기서 내가 길을 빠져야 된다. 이 길로 쭉 가야지 완신던 DC가 나온다. 라고 가르쳐주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표지는. 그 표지 자체가 아름답고 좋다. 그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표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표적이 그 물과 포도주에서 야 우리가 포도주 마셔도 돼 그걸 가르쳐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게 한다. 물 같은 그것이 우리가 완전히 화학 반응이 돼서 그것이 완전히 변화돼서 새로운 어떤 창조가 됐듯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내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인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을 거기에 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표적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그 표적을 보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표적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오늘 물로 포도주 된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또 예수님께서 보면요,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다 참여하실까? 어떻게 일반 사람들의 결혼식까지 하나님께서 다 관여해 주실까?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의미를 받는 게 뭐냐. 그렇지. 나같이 작고 작은 나까지도 우리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 관리해 주시고 계시구나. 내 결혼식 하나도, 또 내가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 것도, 내 목회를 위해서,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흘러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 일상적인 필요와 행복까지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또 그걸 채워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주목해야 된다고 우리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신상인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게 나에게 크고 작은 은혜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회장은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고 그런 친다서 누굴 걸려? 신랑도 와봐, 우리 신랑이. 야, 너네 지금 왜 이렇게 이 놀라운 이런 포도를 지금 줘라고 말해요. 근데, 하인도 그가 무엇이 누가 했던 것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폴스처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6불 99,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통통배 100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케이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뉴욕 우리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2001년 9월 11일 여러분들 어디 있었습니까? 네, 2001년 9월 11일 저는 영국에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막 그 유학 가서 처음 어학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TV를 보고 영화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구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10월 어느 날 이 맨하탄 그라운드 제로에서는 복구 작업이 엄청난 잔해더미 속에서 복구 작업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마어마한 잔해 속에서 뜻밖의 생존자를 10월 어느 날 찾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한 그루의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투게더 통신을 통해 보내줬던 사진입니다. 겉으로 드러났던 게 아니라 빌딩의 잔해 중앙에 깊이 박혀있던 나무였습니다. 뿌리가 끊어졌습니다. 가지들은 곳곳이 부러졌습니다. 불에 탄 흔적이 나무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나무를 잔해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차에 담지 않았습니다. 가져와서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오랫동안 죽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어느 날 그 나무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0년 9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나무는 월트레이드 센터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있고 사람들은 그 나무를 Survival Tree, 생존의 나무라고 부릅니다. 옛날 줄기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마가 휩쓸고 간 그 참상을 그 나무는 마치 기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 상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새로운 가지가 자랍니다. 상처와 생명이 한 나무 안에 함께 있습니다. 제게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이 보통 그 나무 앞에 가면 이 사람들의 댓글이나 리스판스가 야, 나무 정말 신기하다. 정말 생명이 질기다, 강하다, 뭐 이런 반응을 한다는데 제 마음에 가장 남는 것은 누군가가 그 나무를 그냥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익명의 그 사람, 잔해가 가득한 자리에서 누군가가 그거를 자세히 본 거고 아직 생명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놓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아직 살릴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옮겨 심었겠죠. 이것이 오늘 로마서 11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던져주는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욕을 잔뜩 퍼붓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이 보여준 그 완고함, 그 표독스러운 완고함, 그거를 9장, 10장에 꽉 채워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예수로부터 말씀을 세상 전 인류보다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특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은 오늘 그 전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순종하지도 않고 거슬러서 말하는 그들에게 내가 종일토록 손을 벌려가지고 펼쳤다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서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특권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등을 끝까지 돌렸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매니지할 거냐? 버릴 거냐? 버렸다고 우리는 생각할 거냐? 이건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질문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도 사람에게 등을 돌리느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관한 지식으로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그에 마땅한 리스판스가 하나님에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도 사람에게 등을 돌리냐?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과연 취소할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바울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에 인간과 하나님 결정적 차이가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너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잔해를 보고 아까 우리 송 목사님께 설명도 해주시면서 찬양하던데 딱 그 가사인데 우리는 잔해들을 보고 그건 내 삶의 잔해든 내가 잔해든 내 주변의 환경의 잔해든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잔해든 그 잔해들을 보면 It's over,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어떤 상황에서도 끝내지 않은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신만의 그라운드 제로가 있을 수 있겠죠. 신앙의 그라운드 제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신앙이 바닥을 칠 때도 있겠죠. 가정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한 오늘의 마음? 그것도 분명히 있겠죠. 무너진 관계, 숱한 종목으로 다양하게 우리 삶에는 그라운드 지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쌓아왔는데, 열심히 빌드업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충성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잔해가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끝인가? 로마서 11장은 그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러면 버리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증거는 바울이 내민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내놓은 증거는 자기 자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는가? 날 보라. 나는 그럼 완벽하게 버려져야 되는 사람이다.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따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행동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에 위배된다고 확실했습니다. 교회를 없애려 했습니다.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분명하게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섬긴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런 바울이, 이건 엄청난 착각에 빠져있던 지식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앞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람인데 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세웠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인생 자체가 은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버릴 수 있냐 없냐? 버릴 수 없다. 저들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보라. 그럼 나는 저들보다 저들의 무리에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는 버림이 확정되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에비던스다. 은혜 에비던스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 있지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간 이야기를 주로 기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갔는지 기도했고 또 어디 교회 다녔고 몇 년 다녔고 나 뭘로 섬겼고 충성을 다했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던 여러 가지의 흔적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다니는 이야기를 씁니다. 아담이 숨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 만나셨습니다. 바울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길을 막았습니다. 숱한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 그 영웅의 품성과 영웅의 자질과 영웅의 기질과 뛰어남을 우린 주목하지만 성경은 그런 스토리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끊임없이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버림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교리라고 하는 도그마가 우리를 그런 생각에서 아예 그냥 벗어나게 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 앉아 있다는 사실,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은 그냥 숨만 꼴딱꼴딱 잘 쉬고 오늘 내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그런 의미만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언제나 강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비가 오는데도 아 그래도 난 교회 가야지라는 선택만으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많고 많은 이 많은 교회 중에서 아 나는 오늘 뉴욕 우리 교회 예배당 가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려야지라고 하는 의지가 발동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정체는 뭡니까? 대체 우리는 여기 어떻게 왜 앉아 있습니까?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고 늘 실망스러운 우리 각자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자리의 여백을 여전히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우리는 약속을 잊지만 우리는 내 관심사대로 가거든요.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 약속의 중심에서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거리적으로 멀어져 갈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범주에 어떤 거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짧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깁니다. 우리의 감정은 바뀝니다. 계획도 바뀝니다. 때로는 믿음조차도 한 주에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한 장면을 보고 그 사람의 결말까지 결정하려는 이상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을 보고 그 사람의 그 다음의 챕터도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는 우려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내 주변의 지인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 누가 그 어마어마 박해했던 사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했겠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맞이할 때 놀랐습니다. 그가 회심한 뒤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회심한 직후에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반응한 장면들이 소개가 되는데 아나니아가 먼저 있었고 다메스쿠스로 가서 만난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적대자들이 있었고 또 사도들이 있는데 모두 다 두려워하고 또 공모하여 죽이기를 바라니 두려워 떨고 믿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사울을 향해서 박해자로 봤습니다. 사람들은 박해자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사도로 보신 겁니다. 사도로 보신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에게 어떤 근거와 가치로? 자꾸 그래도 좋은 쪽으로 방향해야 내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의 타협을 자꾸 좋은 쪽으로 굴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하지만 세상은 또 나는 우리 각자 자신을 실패자로 기억할 수 있고 실패자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박해자로 보지 않고 사도로 보셨다는 것. 놀라운 희망의 근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과거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 쓰여지지 않는 챕터를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만 보고 내일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아직 여기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직 우리의 얘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전히 쓰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아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싶지만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아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두 번째 증거로 내밉니다. 오늘 3절에 있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걸 우리는 압니다. 바알의 850 예언자들과 맞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걸 실제로 가장 정중앙에서 체험하고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쩌면 강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왕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청합니다. 믿음이 강하다 해서 지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먹여주신 음식을 먹고 회복이 되어서 호렙산까지 가는 길에 동굴에 은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어찌 여기 있느냐? 왜 동굴에 숨어 있느냐? 두 번에 걸쳐 묻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들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 목숨도 그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의 아픔은 진짜였습니다. 모든 게 팩트입니다. 무너진 제단도 사실입니다. 죽임당한 선지자들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엘리야가 잘못 본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가 보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한 겁니다. 문제는 잘못 본 게 아닙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한 게 그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칠 때 이런 생각하죠. 한 번의 실패가 내 미래 전체가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실패한 건데 난 이제 끝났구나. 한 번의 거절이 한 번 거절당한 건데 세상 전체가 나를 거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한 관계의 아픔이 사랑 자체가 실패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대에 맞춰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내 모든 속 다 꺼내놓고 그렇게 기대에 맞춰줬는데 어느 순간 더는 못하겠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엘리야의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그 뉘앙스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내 목숨도 강탈하려고 쫓아옵니다 라고 엘리야가 대답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즉시 답을 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는 한 명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는 7천명이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걸 봤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남겨두신 사람들을 봤습니다. 서바이벌 추리도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구 작업자들이 잔해만 봤다면 거기 쌓여있는 그 잔해를 빨리 치워야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고 이 트라우마에서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게 하는 게 뉴욕시 당국의 방침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복구 작업자들이 잔해만 보았다면 그 나무는 영락없이 쓰레기와 함께 사라졌을 겁니다. 이건 백발백중 쓰레기로 가야 되었던 운명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 만져봤습니다. 누군가 생명의 흔적을 봤겠죠.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잔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보는 게 전부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우리 의지에 관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 1절에 6절까지의 말씀을 이 사람들의 의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서는 완벽해 생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아서 생존한 사람들의 생존기가 성경입니다. 야곱은 도망갔습니다. 모세도 도망갔습니다. 엘리야도 도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이라는 허허벌판에서 만나줄 줄이야 야곱도 몰랐습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도망한 모세를 그 앞에 사라지지 않는 불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실 거를 생각도 모세도 못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 다시 먹여 일으켜줄 줄을 엘리야 자신도 몰랐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울의 길을 막아 사울을 붙잡아 바울이 되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내가 지쳤다고 은혜까지 지칠 수 없는 법입니다. 실패가 우리의 마지막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삶에 하실 일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앞쪽의 문이 닫히면 뒤쪽의 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문을 하나님은 여십니다. 사람들이 이미 포기한 세대 안에서 이 다음 제너레이션, 이 줄어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난리입니다. 선진국에 포함된 모든 교회들이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포기한, 아 이젠 안 되나 보다. 그런 제너레이션 안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남은 자들을 통해 믿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인간이라는 작자는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자들 도망했습니다. 모든 약속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 역사의 가장 거대한 잔해처럼 보여지는 게 십자가의 그날의 풍경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거절이 하나님의 포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릴 수 없느니라. 절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덤조차도 마침표가 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저 남쪽의 어떤 미국 목사님 말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아닙니다. 낙관적으로 세상을 대하자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그래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거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없습니다. 우리 희망은 이겁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모든 게 잔해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서바이벌 추리에는 지금도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이건 세상의 수준보다도 낮은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이거는 희망 고문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서바이벌 추리에는 지금도 상처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옛줄기는 거칠고 뒤틀려 있었습니다. 우리 국경선 평화 순례할 때 우리 청소년 데리고 가서 아주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처난 자리에서 새 가지가 자랍니다. 과거가 지워진 게 아닙니다.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때론 흉터가 남습니다. 아주 그 흉터를 볼 때마다 트라우마가 걸릴 때도 있습니다. 제 배에도 수술했던 흉터가 있습니다. 늘 봅니다. 기억도 남습니다. 그런데 흉터가 마지막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처가 난 자리에서도 새로운 것을, 새로운 싹을, 새로운 길을 자라게 하시니 중요한 것은 내가 상처가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도 새 것을 자라게 하고 계시는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잔해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다 잔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때론 더한 것은 내가 잔해처럼 보일 때입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나는 뭐야? 나는 쓰레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아직 남아있는 생명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생존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생존자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는 은혜의 전우들이 모여있는 동문회입니다. 내가 손 놓을 때도 하나님 붙들어주십니다. 내가 남은 것은 내가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나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는 잔해만 보일 때에도 그 안에 남은 생명을 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들어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지친 마음에 너무 빨리 끝이라고 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상처난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가지를 내신 주님, 작은 씨앗 하나도 다시 자라게 하신 주님, 그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남겨주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34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케이라디오 꿈꾸고 나누고 안녕하세요. K-Radio 꿈꾸고 나누고의 정준영입니다. 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나의 이름으로 빛났던 나라. 여러분들은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찬란한 금빛 문화재 뒤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아직도 풀어내지 못한 수많은 신비를 간직한 나라. 바로 우리 삼국시대의 신라입니다. 오늘 꿈꾸고 나누고에서는 비밀과 신비로 가득 찬 천년왕국, 신라의 문을 깊이 있게 두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역사 속 숨은 이야기와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이 시간 아사달 역사연구의 대표 강사이자 인기 역사 콘텐츠 유튜버로 활동 중이신 이충복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예.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오랜만에 인사 좀 나눠주시죠.
2: 네, 네 제가 한 3주간 고국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예,
1: 아, 네.
2: 잘 구경하고 왔고, 네.
1: 한국은 어떠셨어요?
2: 아유, 상당히 좀, 그 서울 시내는 매우 복잡하고요.
1: 아, 네.
2: 제주도까지 갔다 왔는데, 뭐. 하여튼,
1: 제주도까지 네, 갔다 왔어요.
2: 많이 좀 구경하고 왔습니다. 예.
1: 네. 재미난 것들 많이 보시고, 또 역사 네. 강사이시니까, 아무래도 네. 역사적인 그런 유물이나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나 역사적인 장소나 뭐 이런 네. 것들도 관심 갖고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2: 갔다 왔습니다. 여러 군데
1: 아,
2: 갔다
1: 그래요?
2: 왔는데. 정작 오늘 신라의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
1: 예.
2: 경주는 못 가본 것 같아요.
1: 신라 네. 하면은 경주 우리가 네. 생각하는데요. 네. 네. 신라, 경주.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신라의 문을 이제 두드려 본다면은, 그 신라. 그 삼국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변방의 위치에 있지 않나요?
2: 그렇죠. 이제 그
1: 출발도 가장 늦은 편이었잖아요.
2: 네, 출발도 늦었고 그런데 그 신라인들이 가서 과연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한번 의문을 또 던져보고요.
1: 아, 네.
2: 그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는 달리 하나의 성씨가 아닌
1: 예.
2: 박씨, 석씨, 김씨, 세 성씨가 하나의 왕조를 이룬 매우 특이한 국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 아, 박씨, 예. 성씨, 김씨.
2: 네, 박씨, 석씨, 김씨.
1: 아, 석씨, 김씨.
2: 예.
1: 박하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은 있습니다.
2: 예, 박혁거세 오늘
1: 박혁거세.
2: 주로 박혁거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1: 예.
2: 근데 이렇게 세 성씨가 하나의 왕조를 이룬 특이한 국가인데 아시아의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왕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1: 어떤 면에서 그렇죠?
2: 이렇게 세 성씨가 하나의 왕조를 이룬
1: 아, 세 성씨가 하나의 왕조를 이룬
2: 왕조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세 성씨가 하나의 왕조를 그것도 천년의 역사를 가진 국가를 유지했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가 하나의 신비의 극치라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아, 볼 수가 있어요. 예.
1: 우리나라 역사 중에 천년 동안 그 왕국을 유지했던 나라는 거의 없는 거죠?
2: 아니죠. 고조선은 뭐 2000년간
1: 아 고조선은 예, 2000년
2: 유지됐으니까 예. 이제
1: 고조선 그리고, 빼고는 그러면은 그럼 신라가 유일한가요?
2: 근데 이제 고구려도 사실은 그 고구려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북부의 단계까지도 고구려 역사는 아. 볼 적에는 뭐 한 900여 년 되는데

0: 예.
1: 하여튼 신라가 가장 큰 고조선
0: 다음에 오래된
1: 예, 국가로서는 가장 오랫동안 존속한 나라를 보고
0: 아, 예.
1: 그 초기에 보면 또 왕의 칭호에서도 좀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뭐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등의
0: 아, 예, 예.
1: 독특한 예, 왕호를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고 이 왕호 칭호의 호칭들의 생성 배경과
0: 예.
1: 과정이 또 하나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을까 아. 볼 수가 있고 왕후들이 또 살펴보면은요.
0: 네.
1: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아이를 잉태한 경우도 많아요. 아,
0: 다른
1: 왕후인데,
0: 남자의 왕후인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1: 네, 남편이 아. 아닌 다른 남자아이를 잉태한 경우도 있고 그 아이가 왕이 된 사실도 신라에서만 볼 수 있는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또한 사위가
0: 예.
1: 사위가 왕위를 잇는 경우
0: 네.
1: 또 여왕을 배출한 왕조도 신라만이 그렇죠. 갖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0: 우리가 선덕여왕,
1: 예, 예. 진덕여왕, 뭐 진성여왕 이렇게
0: 진성여왕.
1: 신라인들의 백성 전체가 서로 성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가족 집단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말하자면 신라는 거대한 가족 집단인 그런 셈인데 이는 아주 보잘것없었던 작은 나라 신라가 삼국, 삼한통일의 대업을 일궈낸 힘의 원천이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아,
0: 그게 힘의 원천이다.
1: 아, 그렇게도 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0: 예.
1: 앞으로 21세기에 한반도 대한민국의 통일 시기가 온다 왔다고도 볼 수 있을 적에 신라의 최초의 민족 통일로서의 신라의 통일이 가는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한번 이렇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0: 예.
1: 신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0: 예.
1: 그럼 신라인들은 누구이냐?
0: 예. 어떻게, 정말 신라인은 누구입니까?
1: 어떻게 살았는가?
0: 예.
1: 이런 단순한 물음에도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역사학계의 또 현실이에요.
0: 아, 그게 뭔가요? 그러면은 어디서 왔는지, 뭐 네, 어떻게
1: 출발했는지
0: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1: 그런 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 확실한 해답을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이 또 오늘의 역사학계 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0: 예.
1: 우리 역사의 어떤 기록이
0: 예.
1: 이렇게 좀 확실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심리상관에 의해서 또는 중국이
0: 아...
1: 강조하는 동북공정의 중국의 역사 속에서
0: 예.
1: 이렇게 현실 속에서 바로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다는 그런
0: 그 말씀은 이제 일제 어떤 식민사관이라든지
1: 네.
0: 중국의 동북공정 그런 역사관에
1: 네.
0: 외에 우리가 자주적으로 역사관을 가는 그렇죠. 데 있어서 연구를 많이 못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가 없다라는 건가요?
1: 자료는 있는데 바로 역사가 세워지지 않았다.
0: 아, 자료는 있었는데
1: 네, 바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0: 아,
1: 상황에서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분명한 것은
0: 예.
1: 신라를 이렇게 건국한 주체는
0: 예.
1: 한반도 원주민이 아닌 망명객이었다는 사실 정확한
0: 어쨌든 한반도에서
1: 예.
0: 있었던
1: 네, 원주민이
0: 아니고 원주민 아니다.
1: 네, 망명객들이 아니다. 이렇게 신라의 주체였다 그렇게 보고 그 배경을 볼 적에 BC 221년에 중국의 진시황이
0: 예.
1: 그 전국 시대의 일곱 나라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 진시황의 지배를 피해 온 연나라의 망명객이 또 1차 한반도로 도래한 신라의 주체였다고 보고
0: 아, 그럼 중국에서 왔다는 네, 건가요?
1: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째로는 또 그 이만조선
0: 예.
1: 때 그 고조선의 진조선의 그 일부 세력들이 또 한반도로 유민 상태로 넘어온 2차 망명객이었다고 볼 적에 그렇기 때문에 말과 풍속이 그 삼국시대에 신라는 어떻게 특이했다고 보며 원래 있었던 마한,
0: 예.
1: 마한의 백제 고구려와는 아주 다른 삶의 방식을 지니고 있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0: 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추측이고 이런 학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학설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우리 역사 속에서 정확히 정리가 안 된 상태로
0: 아직 정리는 안 됐고.
1: 네.
0: 그렇게 추측을 예. 할 수 있다.
1: 네, 그래서 신라인의 삶을 언급하자면 그래서 모두가
0: 예.
1: 신비롭다고 해야 할 것인데 그래서 비밀과 오늘의 제목을 신비로 가득 찬 천년왕국의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고
0: 아,
1: 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성씨가 이렇게 하나의 왕조를 읽은 매우 특이한 국가이고
0: 네.
1: 그 왕의 호칭에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의 뜻의 내용 속에서도 독특한 나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0: 네.
1: 좀 전에 또 잠깐 소개했던 신라인의 성풍속은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특이하고
0: 예.
1: 개성적이었다고 보면서 그에 따른 결혼 풍속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문화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0: 예.
1: 신라의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의 내용 속에서 골품제도.
0: 골품제도.
1: 그다음에 네. 뭐 화랑제도. 뭐 화랑과 비슷한 내용의 어떤 그런 청소년 집단의 나라를 위한 그런 수양단체는 고구려나 백제도 있었지만 독특한 예. 그 화랑제도라는 내용 속에서도 특징을 더욱 강조할 수가 있고
0: 예.
1: 그런데 이 성풍속도의 내용 속에서 보면은 사실은 신라의 성풍속도가 고려시대까지는 연결이 됐어요, 사실.
0: 아.
1: 왜냐면.
0: 그러면 통일신라 이후로도.
1: 네, 고려시대.
0: 고려시대 때도 그 성풍속은 이제 네, 이어졌다.
1: 이어졌는데, 그걸 이제 고려 왕건의 결혼 상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고려 왕건은, 고려를 세운 왕건은 부인이 무려 왕비가 여러 명 했잖아요. 28비까지 있었잖아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어머니가 다른 형제끼리도 형 그다음에 남자와 딸과 아들 사이에도 결혼을 시키는 그런 풍속도가 고려 시대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었다고 보고
0: 네.
1: 이런 이성 남매의 결혼 자매가 한 남자에게 또 시집 가는 일 뭐 형제가 한 여자를 공유하는 일 한
0: 아.
1: 여자가 여느 남자를 거느리는 일 또 전 왕의 후비나 왕비조차도 다음 왕과 관계하는 일
0: 이거 완전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콩가루 집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런
1: 심지어
0: 거네요.
1: 심지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양보하는 일.
0: 아.
1: 뭐 이런 게 사실은 언급은 하지 않지만
0: 예.
1: 내용 속에서 다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0: 아니 우리 신라 이야기할 때
1: 네.
0: 뭐 빠르면은 사실 뭐 중학교 때부터 사실 네. 이 신라에 대해서 배우고 빠르면 또 뭐 초등학교 때부터도 아마 삼국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배우지 않았잖아요.
1: 역사 속에서 얘기를 안 했죠. 사실 실제 네. 상황인데도. 그래서 이게 그 이런 신라인들의 역사를 우리가 유교적인 사고 방식에 빠진 역사학자들이
0: 예.
1: 응? 그릇된 시각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 있다 이렇게 봐야 돼. 우리가 아. 살펴볼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0: 예.
1: 유교적 관념 속에 사고 방식에 빠져 있는 조선시대 이후의 역사학자들에 의해 그릇된 시각으로 볼 적에는 여전히 무덤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나라다 아. 이렇게 볼 수가
0: 있어요. 아 그래서
1: 있고.
0: 이제 강사님께서 네. 처음부터 이제 왜 신비와 비밀로 가득 찬 네, 이런 나라냐? 그런 역사냐라고
1: 네.
0: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군요. 일단 그렇죠. 정리를 해보자면
1: 네.
0: 일단 신라의 그 시조 자체도 네.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네. 이제 사실 밝혀지지 아직 않았다라는
1: 네.
0: 사실. 그러나 추측하기로는 아무래도 중국의 연나라에서 이렇게
1: 네.
0: 넘어온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위만 조선에서
1: 네. 네.
0: 예 이렇게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1: 네.
0: 또 한 가지는 이 신라의 왕 어떤 계승 방식이 아까 독특했다고 했는데 그 네. 성씨가 세 가문이 있다고 그랬죠. 박씨, 석씨, 김씨.
1: 네, 네.
0: 예, 박씨, 석씨, 김씨가 이를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계승하는 형태로 이제
1: 네.
0: 신라가 유지되고
1: 네.
0: 이런 상태로 어떻게 천년간 이어졌다라는 것도 참 신기한 거고. 네,
1: 그런데도 어떤 예, 천년간 유지된 나라가 이제 신라였고.
0: 네.
1: 한국을 그리고, 통일한 나라가 신라였고.
0: 예, 그렇죠. 네. 삼국을 통일한 나라도 신라였고. 그리고 더군다나 사실 그 안에 집안 어떤
1: 네.
0: 집안의 어떤 사정들을 찾아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1: 네.
0: 그런 상당히
1: 신비의 나라
0: 예 신기한 그런 풍습의 성문화가 있었다라는 거 예 진짜 신기하네요
1: 네,
0: 신기했고
1: 많은 학자가 신라사를 조선사의 조선시대 사대부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유교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20세기의 윤리의식을 잣대삼아 그 풍속을 재단하는 어리석음을 계속 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 예.
1: 그런 까닭에 우리 앞에 던져진 신라사는 그야말로 껍데기와 알맹이가 모두 변질되어 본 모습을 거의 볼 수 없도록 서술된 것이 신라사였다고 이렇게 보면서
0: 예.
1: 그런 현실이다 보니 현재 역사학도의 입장이나 역사학의 입장에서 볼 적에 비단 학자들에게만 책임 있는 것은 아니고 항상 우리 한국인의 머릿속에
0: 네.
1: 생각되는 것이 광대한 영토에 대한 동경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암암리의 신라의 삼한 통일에 대한 거부감으로 귀결되어지는 현실일 적에
0: 네.
1: 신라가 통일하지 않고 고구려가 통일을 했다면 우리는 지금 강하란 영토의 주인으로 알고 있으리라는 희한한 역사의식이 강하다는 의미를 또한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또한 신라가 당이라는 그 어떤 애세를 끌어들여
0: 그렇죠.
1: 백제와 고구려를 망하게 했다는 원망 섞인 시선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
0: 네.
1: 그러나 이것은 중국에 비해 지나치게 작아 보이는 한반도 땅 그것도 반으로 쪼개진 현실의 상황 속에서
0: 네.
1: 그런 나라에 사는 우리 백성들의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현실에 처해 있는 남북한 통일의 어떤 시점의 시기가 왔다고 보는 상태에서도 신라의 삼국 통일이 갖는 의미는 매우 또 중요하다고 보면서 그런 신라들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본다는 것은 새로운 어떤 시각에서 거죠. 중요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면서 오늘의 시간을 이렇게 가져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예.
0: 신라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1: 네.
0: 일단 뭐 시작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골품제도 뭐 그리고 박석심 김씨가 네. 이렇게 가문의 왕이 계승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네. 초기 신라의 이런 독특한 사회적 구조 이런 네. 국가 형태 이거 어땠나요? 골품제 하면 우리가 성골, 진골 한데 그 골이라는 게 뼈죠?
1: 네, 그렇죠.
0: 아, 왜 그런 제도가 있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신라가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신라 주체로서 등장하는 에덴 세력이 외부인 세력들이 자기의 신분을 높이는 단계에서 그런 상태가 결정된 것으로 보고
0: 네.
1: 그다음에 해서 이 신라에 대한 초기 단계의 사항을 해서 네 단계로 이렇게 한번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데
0: 아, 초기 단계도 네 단계로 예.
1: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건국의 그 주체로서 신라의 첫 번째 임금
0: 네.
1: 혁거세 왕, 박격거세에 대한 것을 네. 이렇게 네 단계로 이렇게 나눠보는데 그러면 신라인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걸 좀 살펴보고
0: 아, 예.
1: 혁거세의 등장이 어떤 배경하에 이루어졌는지
0: 예.
1: 그다음에 건국 시조 혁거세 왕과 신라의 세력이 확대되는 과정
0: 예.
1: 그다음에 혁거세 왕 시대에 이제 그 시대의 세계의 역사는 어땠는지 그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신라의 건국상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0: 네.
1: 신라인들의 정체를 좀 더 살펴보면은 신라인들이 중국 대륙에서 흘러든 종족이라는 것은 이미 다들 좀 알려진 사실이에요.
0: 아까 말씀하신 연나라.
1: 네, 연나라 세력에서 망명객들이었고 또 이만 조선이 그 고조선 상태에서 멸망되는 네. 상태에서 또 흘러들어온 한반도로 들어온 세력이 한반도로 들어와서 경상도 지역에 이렇게 정착을 했다는 것을 보고 그 상황 속에서 신라인의 정체 속에서 삼국지 네. 이지동이전의 삼국지의 이지동이전의 한편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진시황이 통일한 전국시대의 나라가 일곱 나라거든요.
0: 네. 예.
1: 진초 연제 한, 이, 조.
0: 아,
1: 거기에 한 나라가
0: 네.
1: 대한 한자를 쓰는 한 나라예요. 중국의
0: 한 나라. 한 나라 말씀하신, 한무제 말씀하신 거죠?
1: 한무제가 아니고, 그건 중국의 유방의 한 나라가 아닌.
0: 아, 유방의 한 나라가 아닌.
1: 전국시대에 아. 한 나라가 있었어, 일곱 나라 중에.
0: 아.
1: 연 나라가 아닌 한 나라. 예. 그 한 나라가 대한 한자예요. 우리 한민족의 한자예요.
0: 말씀하신 건 춘추전국시대 때 네. 말씀하신 거죠?
1: 춘추전국시대, 전국시대.
0: 예.
1: 그 일곱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중국의 한 나라.
0: 네.
1: 한족의 한 나라가 아닌 대한한자의 한 나라예요.
0: 예.
1: 그 세력이 진시황에 의해서 통일되면서 대부분의 한 나라 세력이 연나라 세력과 연관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반도로 이렇게 유입된 그런 상황의 내용 속에서
0: 아.
1: 삼국지 이지동이전에 그게 나와요.
0: 예.
1: 삼국지 이지동이전에 그 한편에 진한 사람에 대해서 옛날에 그 진나라의 노역을 피해서 한국으로 망명하여 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0: 진나라에 흡수되지 못하고 이제 망명된 네. 거군요. 네.
1: 그래서 예. 연나라 세력과 같이 연계된 상태에서 진한 쪽으로 이렇게
0: 예.
1: 경상도 지역으로 흘러들어왔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서 북부역이라는 역사책이 있는데
0: 아, 북부역.
1: 북부역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북부역의 나라의 5대 황제였던
0: 네.
1: 고두마칸
0: 아, 고두마칸.
1: 네, 고두마칸의 예. 딸이 파소인데.
0: 파소.
1: 파소가 이렇게 한반도로 그 주도 세력으로 해서 들어올 적에 한반도에서 와서
0: 예.
1: 경상도 지역에서 그 낳은 아들이 박격거세래요.
0: 아, 고두마칸의 그 딸
1: 네,
0: 파소가
1: 딸이.
0: 낳은 아들이 네. 박격거세다. 우리가 박격거세는 사실 알에서 낳았다 그러잖아요.
1: 그래서 알에서 낳았는데 그 알을 파소분이 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상황으로 예. 연결되는데 이미
0: 아.
1: 진한 땅에는
0: 예.
1: 사만으로 마한 진한 변한으로 얘기를 적에 경상도 지역에 진한 땅에는 사로 육촌의 육부족이 형성돼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육부족이 형성된 상태에서 그 육부족의 주도 세력들이 오늘날 경상도 지역을 배경을 해서 나타난 우리나라 성씨의 여섯 성씨라고 얘기되는데
0: 네.
1: 그게 경주 최씨 정주희 씨, 씨, 경주정 씨, 예. 그다음에 배 씨, 배 씨, 손 씨, 서 씨인데 아, 그들이 그 박효거세를 추대해서 지난 땅에서 신라를 형성하는 초기로 신라로 건국되는 배경이 됐다고 이렇게 나오죠. 예.
0: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전승이죠. 전승에 네. 의하면 이제 박효거세는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그 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 알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뭐 자주 양산촌 예. 금량부 땅에 이제 그 알이 예. 나온 발견된 거죠.
0: 아.
1: 그걸 소호천의 그 족장이 그 알을 받들어서 이렇게 결국은 여섯 부족이 이렇게
0: 아, 받들어서 예, 이제
1: 박효거세를 추대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신라 건국의 아. 내용 속에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다 나와요 그게.
0: 아 그래요.
1: 네, 다 기록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처음에 이제 신라의 왕을 박효거세 당시에는 거서관이라 한 것은 서쪽에 거하던 사람이 와서 왕이 됐다는 그런 내용 속에서 원래 그 마한 진한 편안의 종주국 형태의 나라는 그 마한의 목지국의 월지국의 왕이 사만을 통솔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분국 형태예요. 분국 아. 형태가 무슨 얘기냐면 78개의 부족국이 있었지만 형식상의 국가의 원수는 목지국, 월지국의 왕이지만 그 각 나라의 그 국가의 소국가 형태의 권력 형태는 분권 형태예요. 중앙 집권 형태가 아니라 아, 분권 네. 형태이기 때문에 지난해 영향을 미친 것도 만의 목지국의 왕이었지만 그래서 신라가 처음 형성될 때 지난 땅에서 사도국의 형태에서 출발할 적에
0: 네.
1: 박효거세가 왕으로 추대됐지만 그 박효거세는 서쪽에서 온 왕이라는 뜻에서 거서관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는 그런 아, 기록이 있어요. 네.
0: 아 그래서 네. 거서관이군요. 네.
1: 서쪽에서 온 그 서쪽에 거하던 사람이 아, 와서 네. 왕이 됐다, 칸이 됐다 그런 내용에서 거서관이라는 칭호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0: 예.
1: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육촌의 육부족의 추대에 의해서 그 거세가 BC 57년에
0: 네.
1: 13살에 왕으로 추대가 된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0: 아, 13살에.
1: 그래서 그걸 추정해서 볼 경우에 박효거세는 그 탄생 시기가
0: 예.
1: BC 69년이 되죠.
0: BC
1: 69년이 예. 되고 왕으로 추대된 것은 BC 57년.
0: 아무래도 13살 이렇게 네. 거슬러 올라가다 네. 보면은 네.
1: 근데 그것도 이제 삼국사기에서 그 김부식이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됐다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일컬어진 그런 내용이고 사실인즉은 그 후에 박효거세가 더 나이가 든 성장한 그 이후에 신라가 정착되는 그런 신라가 완전히 왕권을 유지되는 상태 삼국의 국가로서 이렇게 그 자리매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0: 초창기에는 일단 여섯 부족이 예. 이제 박효거세를 거서관으로 추대를 했다. 이 네. 거서관이라는 게 서쪽에서 왔던 칸이다라는 뜻인가요?
1: 그렇죠.
0: 아.
1: 서쪽에 거하던 그 칸이 와서 왕이 됐다 이런 의미인 예. 것 같아요. 하여튼 망명객이고 유민의 세력들의 주도 세력들이 신라를 건국했다는 그런 내용 속에서도 그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고
0: 네.
1: 그 건국 시조 효거세 왕이 그 신라의 세력을 확대하는 과정을 보면 아까도 육부족의 그 상 속에서 그들의 추대에서 왕이 돼서 신라가 이렇게 발전되는 상인데 왕위에 오른 효거세는 17세가 되던
0: 네.
1: 아까 13세 왕으로 지겠는데 17세가 되던 제5년
0: 네.
1: 서기전 53년에 고허촌 출신의 아령을 왕비로 맞아들여요.
0: 네.
1: 그래서 왕이 된 것은 BC 57년.
0: 네.
1: 결혼한 것은 17세에 BC 53년.
0: 53년에.
1: 그래서 고허촌의 그 아령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이렇게 신라가 더욱 발전되는데 그 얘기는 양산촌과 육부족 중에
0: 네.
1: 양산촌과 고허촌의 그 합력 세력이 결국 신라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된 것이 아닌가. 육부족 중에도
0: 아.
1: 그렇게 볼 수가 있고 31세가 되던 제19년에 변안의 일부 나라를 또 합쳐요.
0: 변안의 일부 나라를.
1: 변안의 12국가 중에 한 두세 개 국가가 신라에 합쳐져요.
0: 네.
1: 그렇게 해서 항복해 오면서 신라가 영역이 확대됐고 그 박효거세가 33세가 되던 제21년
0: 예.
1: 서기전 37년에 설아벌에 금성을 쌓고, 금성이 이제 왕궁이죠. 금성을 쌓고, 6년 후인 서기전 31년에 비로소 궁실 왕궁이 그 완성되면서 아마도 이때가 실질적으로 신라의 개국 시점이 아닐까. 이 아, 얘기는 예. 건국을 갖다 BC 57년에 했다는 것은 삼국사기에서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됐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개국 시점은 그 BC 37년 네. 그때가 이제 그 신라의 개국 시점이 아닐까 볼 적에 요걸 기준으로 볼 적에는 고구려 건국과 신라의 건국이 같은 시점이에요.
0: 어 그러면은 신라가 늦게 건국된 게
1: 늦게
0: 아니네요?
1: 건국된 건데도 불구하고 삼국사기의 기록 속에서 결국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된 것으로 이렇게 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고
0: 그러면 삼국사기 뭐 삼국유사 뭐 네. 전부 다 신라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겠네요.
1: 그렇죠. 신라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역사책이라고 봐야 되죠. 예.
0: 예.
1: 그런데
0: 알겠습니다.
1: 그 박격거세가 결국 72살까지 네. 존속이 되는데 그때가 이제 신라가 그 좀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박격거세의 죽음에 대한 의문도 많이 제거되고.
0: 박격거세는 오래 살았나요?
1: 72세까지.
0: 72세까지. 네. 그럼 통치 기간도 그동안 72세까지 통치를 한 건가요?
1: 13세 통치를 시작했으니까 와. 한 61년간을 통치한 거죠.
0: 아, 굉장히 오래 했네요.
1: 네. 그래서 근데 그 말년에 박격거세가 죽음에 대한 것이 상당히 의문시대요.
0: 아, 네. 그래서 왜 뭐
1: 왕이 다툼의 어떤 상황에 아들들 사이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딴 세력이 왕권을 도전하는 상태에서 박격거세 아들이 남해왕이 왕이 됐는데 네. 그가 장자가 아니었던 상황이 또 밝혀져요.
0: 박격거세하고 아까 아령 부인 네. 네. 그 두 사람 사이에 뭐 자녀들이 많이 있었나요?
1: 아니, 자녀들이 네 명이 나타나는데
0: 아, 네 명.
1: 첫째 아들 태자는 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 예. 아들 그 남해왕이 왕이 됐는데 그 관계에서도 남해왕이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 속에서 태자의 죽음이 있었고 아. 딴 세력들이 왕권을 도전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다고.
0: 아무래도 여섯 부족이 이렇게 네. 추대를 했고
1: 하다 보니까 이제
0: 네 그러니까 여섯 부족이 보기에 박격거세가 마음에 안 들면은 뭔가 이렇게 또 예, 왕권에 이제, 도전하는 네. 그런 네, 일들이
1: 삼국사기 기록에서 나와요.
0: 아 그렇군요.
1: 금성에 두 용이 나타났다 이렇게 아. 박격거세 말년에
0: 박격거세 말년에
1: 그 왕의 다툼의 내용도 보이고 박격거세의 능도 다섯으로 나누어서 박격거세를 왕릉을 만들었다는 것은
0: 아 그래서 오릉이라고 하는 거군요.
1: 네, 그래서 아. 거기서 박격거세가 피살된 것으로 이렇게 유추가 아. 돼요. 아령 부인도 죽고
0: 아령 부인도 같이
1: 박격거세도 죽고 그 태자도 죽고 뭐 이런 식에 대해서 그 시체가 포망이 나서 어느 것이 박격거세인지 살펴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0: 예, 알 수 없다.
1: 불란증인 상에 초기에 있었다고 보고 이 시기에 이제 마무리된 상태에서 박격거세 왕이 있었던 신라 초기에 세계 역사는 네. 어땠냐면 서양은 로마의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쟁을 일으키고
0: 네.
1: 폼페이우스와 충돌하여 루비콘 강을 건너 반대 세력을 형성했고 그 폼페이우스는 암살되고 카이사르는 이집트와 서아시아에서 승리하여 개선하지만 카이사르도 결국 네. 그의 양아들이었던 브루타스에게서 피살되죠. 피살되고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의 제2차 3두 정치가 시작되는 상태에서 로마가 3분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결국 최후 승리자는 악티움 해전에서 안티오니우스가 격파되면서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로마 황제로 이렇게 등극하는 시기가 서양의 역사 속에서 그 신라의 건국 초기와 일치되는 시기였다고 보면서 오늘의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춘복 강사님과 함께 비밀과 그 신비로 가득 찬 천년왕국.
1: 네.
0: 사실 천년왕국을 다 나누기는 시간은 모자르고
1: 네.
0: 일단 건국에 대한 이야기만 네, 건국에 조금 대한 나눴습니다.
1: 예,
0: 신라의 그 첫 문을 열어봤습니다. 네. 아래서 태어난 신비로운 그 왕 건국 설화 뭐 육촌이 모여서 여섯 개의 그런 부락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뭐 설화벌을 이루기까지 예, 신라는 뭐 작지만 어쨌든 위대한 걸음을 이렇게 네. 걸어갔는데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우리 이춘복 강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한반도의 작은 소국으로 시작해서 천년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써내려간 신라처럼 우리의 삶의 위대한 여정 역시 어쩌면 조그만 첫걸음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창하진 않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또 딛는 그 작은 발걸음 머지않아 찬란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K-Radio 꿈꾸고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성경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

0: 제45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
1: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0: 제46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0: 제47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0: 제48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1: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0: 제49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0: 제50편 아삽의 시.
1: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1: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Klein.
2: Welcome back to our progra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주제가 상당히 특이하고 매우 좋습니다. 캘리그래피라고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그 글씨를 예쁘게 만들어서 약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키는 뭔가 그런 걸 캘리그래피라고 또 하는 것 같아요.
1: Yeah. Well, calligraphy itself, the definition is, you know, the design and execution of lettering with a broad-tipped instrument, like a brush, for example. 그게 자체가 calligraphy인데 I guess these days, when we say calligraphy, we focus more on the design, the style
2: 맞아요.
1: of writing, right?
2: 자신의 어떤 서체를 만들어
1: yeah,
2: 보는
1: yeah.
2: 거죠.
1: Yeah, yeah.
2: 자, 이 멋진 주제를 신청을 해주신 주인공은요, 문덕 초등학교 4학년 김초은 양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Mm-hmm. 할머니 댁에 가서 이걸 이제 캘리그래피를 한번 해보고 너무 재밌어서 집에 와서도 이제 아빠랑 자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 네.
2: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겠네요.
1: Yeah,
2: 있으신
1: 분들. Yeah.
2: 집중력에도 좋고.
1: Especially because, yes, a lot of people are taking up calligraphy. They're starting to learn calligraphy because it's a great pastime. It can be a good hobby. Pastime, hobby, 둘 다 이제 취미를 뜻하는
2: 그쵸?
1: 단어들인데
2: 취미 생활, 예, 예.
1: 아니면 정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도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2: 맞아요.
1: 막 글씨를 쓰다 보면은 you can clear your head.
2: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서예 학원 다녔어요.
1: Oh, you did?
2: 네. 그 한자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 그냥 따라 그리고 그랬는데.
1: Oh.
2: 근데 어쨌든 그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제 펜 글씨
1: yes.
2: 연습해서 그때 제 이제 그 손글씨가 그래도 좀 지금 손글씨가 이렇게 못생기지 않은 게 초등학교 2년을 다녔, 2년 동안 서예 학원 다니면서
1: oh,
2: 글씨
1: 좋아요.
2: 써가지고 그런 거랑 같은 차원으로 봐야 될지 어쨌든.
1: I think my son, yeah, he should start taking. Learning calligraphy.
2: 서예 학원 몇 년 만에 쓰는 단어인지 모르겠네요. Calligraphy. Calligraphy. 자, 스펠링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Calligraphy is C-A-L-L-I-G-R-A-P-H-Y. Like photography 할 때 graphy는 똑같죠?
2: 맞아요.
1: Calligraphy.
2: 자, 우리 초은 양이 올려주신 사연을 저희가 한 줄 한 줄 바꾸지 않고 영어로 그대로 바꿔봤습니다.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the art of calligraphy.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At stationery stores, you can find calligraphy books and purpose-made brush pens.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2: 캘리그래피는 자신만의 개성과 매력을 뽐내는 글씨체로 손글씨를 쓰는 것을 말한다. 자, 정의를 내려주셨네요.
1: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2: Write by hand. 손으로 글씨 쓰다라는 말이고요. Show off는 약간 뽐내다라는 얘기죠. 자랑하는 거예요. Show off your unique charm. 자신의 어떤 독특한 개성, 매력 같은 것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글씨체를 손으로 써보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1: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2: 글씨에 디테일을 더해서 뭔가 그림이나 그림자 같은 것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1: You can

0: And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1: 그러니까 글씨만 쓰는 건 아니란 얘기죠?
0: No.
1: 옆에 이렇게 좀 뭔가를 좀 추가해서 mm-hmm. 약간 예술 작품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뭔가 그림 같은 걸 illustration이라고 많이 하죠. Or shadows to add detail. 뭔가 세부적인 디테일을 추가하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Add detail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0: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1: 약간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0: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1: Distract가 주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긴 쓰입니다. 예를 들어 I got distracted 하면 집중해야 되는데 주의가 산만해졌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뜻이 다소 좀 달라요.
0: Mm-hmm. 그러게 원하는 거죠.
1: 맞아요.
0: Yeah. You're doing it intentionally, trying not to think about other things,
1: 맞아.
0: trying not to focus on other things.
1: 일을 하다가 한 3시간 했네.
0: Right.
1: 너무 좀 이렇게 머리가 좀 무거워요. 그러면 이제 캘리그래피 한 30분 하면서 뭔가 다른 쪽으로
0: 그렇죠.
1: 분위기 전환을 하는 거죠. 이게 distract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분 전환하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어로.
0: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1: 요즘은 캘리그래피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취미로 하다가 as a hobby를 붙이면 되거든요.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Pick up이란 건 뭘 줍다란 뜻이지만 취미를 시작하다 쪽에서 저희가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향 오래 들으신 분들은.
0: Right, so to learn in this case, to learn calligraphy.
1: Pick up a new hobby.
0: Right.
1: 이럴 때 썼었거든요. 자, 그런데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자,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요.
0: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1: 두 가지예요. As a hobby 하면 취미 삼아 하는 거고, for a living이라고 하면 생계를 위해서, 즉 직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요. 아빠와 자주 캘리그래피를 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0: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1: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자, 이제 할머니 집에 가서 캘리그래피 작품을 보고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그 계기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0: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I first, 처음으로, got into it. 여기서 is은 calligraphy죠. If you get into something, 뭐에 빠져드는 거예요.
1: 그렇죠.
0: 뭐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Okay? So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할머님 댁에 갔다가 할머니의 이 서체 calligraphy를 보고 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좀 빠지게 되었다.
1: I first got into it. 이거 뭐 하게 된 계기가 할 때 좋네요.
0: Right,
1: 내가 first.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거야.
0: Right, right.
1: I first got into 입지영 when I saw my friend listen to the show. 뭐 이런 식으로 친구 보면서 내가 처음 시작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집에 갔다가 집에 와서 바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0: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1: 처음으로 할머니랑 해봤다.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자,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That very day 하면 바로 그 당일을 말하는 거죠. That very day. 자, 다시 한번요.
0: That very day.
1: 그날이에요. One more time.
0: That very day.
1: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며칠 전에 hooked on something 배웠는데 on 없이 I have been hooked 끝이에요. Ever since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영어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0: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1: 문구점에 가면 캘리그래피 학습서나 전용 붓펜 같은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0: At stationery stores, you can find calligraphy books and purpose-made brush pens.
1: What does that mean? Purpose-made brush pens.
0: Purpose-made brush pens. 펜인데 이제 뭐 붓펜이라고 하죠, 우리도. 붓펜 하면은 brush pen인데 purpose-made라고 했으니까 it's made for that purpose. 그 뭐뭐를 하기 위한 뭐 붓펜 전용 붓펜이 되겠죠.
1: 이게 옛날에 저도 OMR 그때 칠할 때 컴퓨터용 사인펜을 써야 되거든요.
0: Exactly.
1: 그게 뭐냐면 purpose-made 펜이에요, 그것도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잉크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의 전용이 purpose made입니다. purpose made brush pens 했으니까 전용 붓펜 같은 것들과 캘리그래피 학습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자, 문구점을 영어로 stationery store 스펠링이 S-T-A-T-I-O-N-E-R-Y입니다. 발음이요.
0: Stationery.
1: Stationery stores. 자, 그 다음에 이 캘리그래피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붓의 힘 조절입니다.
0: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1: Apply가 어떻게 쓰였냐면 pressure 앞에 쓰여서 힘을 주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the way you apply pressure, 즉 힘을 주는 방식이.
0: 힘을 가하다?
1: 그렇죠. 힘을 가하는 yeah. 방식을 조절하는 게.
0: Uh-huh. 그러니까
1: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In calligraphy, 다시 한번요.
0: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1: 그렇죠. 선을 얇게 그리려면 붓에 힘을 덜 줘야 되고 두껍게 그리려면 힘을 세게 줘야 됩니다.
0: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1: 자, 구동사 두 개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Ease up.
0: Ease up.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1: 힘을 뺀다는 얘기죠. 자, 힘을 줄 때는
0: press down. Press down har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1: Press down hard. 좀 세게 힘을 주면서 굵은 선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문장 다시 한번요.
0: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1: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Talk about the art of calligraphy.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At stationery stores, you can find calligraphy books and purpose-made brush pens.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0: Pattern practice.
1: 자, 입지영 공부하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EB 트위는 영어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 질문들 답변 드립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인데요. 첫 번째가 손으로 글씨를 쓰다. Write by hand 하면 됩니다. 자, 캘리그래피 자체를 그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0: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1: Okay?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는 행위다. One more time.
0: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1: 초청장을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서 만들었다.
0: I wrote the invitations by hand.
1: One more time.
0: I wrote the invitations by hand.
1: 요즘 배달 음식 같은 거 시키면 직접 포스트잇에 사장님이 이렇게 손글씨로 감사하다고 주시는 경우 있더라고요.
0: They sometimes
1: write those thank you notes by hand.
0: Yeah.
1: Right? 자, 요즘 아이들이 손으로 뭔가 글씨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0: Kids these days rarely write anything by hand.
1: 자, 그럴 때 활용을 해보시고 기분 전환하다의 어감으로 distract라는 단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캘리그래피는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0: Calligraphy i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1: Okay? 나는 좀 속이 상해서 기분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0: I was upset and I needed something to distract myself.
1: One more time.
0: I was upset and I needed something to distract myself.
1: 다음에요. 기분 전환을 할 겸 만화책을 좀 읽을 때가 있습니다.
0: I sometimes read comic books to distract myself.
1: I sometimes read comic books to distract myself. 그 다음에 취미로 뭘 하게 되다 할 때 이 pick up이라고 하는 구동사 꼭 써보시면 좋은데요. Pick up something as a hobby. 취미로 무엇을 시작하게 되다.
0: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1: 요즘 이것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들이 취미로 뭔가 테니스를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0: I wish my son would pick up tennis as a hobby.
1: I wish my son would pick up tennis as a hobby. 나는 최근에 취미 삼아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0: I recently picked up yoga as a hobby.
1: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자, 요가 다시 넣어서요. One more time.
0: I recently picked up yoga as a hobby.
1: Okay. Good job, everyone.
0: Dialogue practice.
3: I'm practicing calligraphy with my kids these days.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2: What's calligraphy?
3: Oh, it'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a one-of-a-kind font.
2: Really?
3: You can create various font styles using a brush pen or other writing utensils.
2: That must be useful for improving one's handwriting.
1: Calligraphy를 요즘에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는 걸 대화로 만들어봤습니다.
0: I'm practicing calligraphy with my kids these days.
1: 자, 여기 practice는 연습의 의미라고 보실 필요 없어요. 뭘 하는 거를 그냥 practice라고 합니다. So I'm practicing calligraphy with my kids these days. 요즘에 아이들하고 캘리그래피를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0: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1: 머리 식히기 좋다는 얘기죠, 이거?
0: 네.
1: Clear one's head.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머리 식히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One more time.
0: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1: 그랬더니 뭐냐고 물어보죠.
0: What's calligraphy? Oh, it'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a one-of-a-kind font.
1: One-of-a-kind. 자, 요 네 단어를 하이픈으로 다 붙이면 독특한, 하나뿐인이란 뜻이 됩니다. One-of-a-kind font. 그럼 서체 아시죠? 정말 독특한 서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트예요. It i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구동사죠? 고안해내다, a one-of-a-kind font. 자, 천천히 다시 한번요.
0: It'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a one-of-a-kind font. Really? You can create various font styles using a brush pen or other writing utensils.
1: 붓펜은 아까 했었고요. Brush pen. Writing utensils라고 하면 뭔가 좀 글씨 쓰는 모든 도구를 다 말하죠. Writing utensils. Utensils. 스펠링이 U-T-E-N-S-I-L. Utensils.
0: Right. Writing utensils would include things such as pens, even notepads, for example.
1: Erasers.
0: Erasers.
1: Kitchen utensils 하면 주방 기기가 되겠고요. 뭔가 기구나 기기를 utensils라고 많이 하거든요. So writing utensils, 필기 도구를 말합니다. 그 밖에요.
0: That must be useful for improving one's handwriting.
1: 글씨체 교정 같은 것에도 도움이 되겠네. Improve one's handwriting. Handwriting은 이제 직접 손글씨를 말하니까 이제 글씨 잘 쓰고 못 쓰는 그런 얘기 있죠. 그럴 때 improve your handwriting. 그러면 누구의 글씨체를 개선하다라는. 자, 그런데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대화가 끝납니다. 자, 잘 활용해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96페이지에 5개의 영작 문장 매일매일 해보시고요. 자, 이 중에 1번과 3번 문장을 영작해 숙제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0: Alright, and a question for you. With computers used so widely, is good handwriting still important? Why or why not?
1: 요즘 시대에 뭐 글씨체 예쁜 것도 뭐 중요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And that's a wrap. Have a great day, everyone.
1: Bye, everyone.
0: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AI를 두 번째 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그 기술을 국가의 무기로 만드느냐. 반도체를 우리가 잘 만든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가 대체가 안 되나. 우리는 AI 시대에 미국과 중국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는 자유진영 안에서 한국이 겁니다. 여기에 한국만의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인구위

0: 안녕하십니까. 국가과학기술자문회 부의장 이경수입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는 보통 사람에게는 한 과학자의 전기 영화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한테는 특별하게 다르게 눈에 비칩니다. 그 영화는 그 전기라기보다는 과학이 실험실 안에만 머물 수 없던 시대에 그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원자탄을 만드는가? 누가 먼저 그 기술을 국가의 무기로 만드느냐? 그 질문 하나가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을 바꾸고 그리고 세계의 패권을 바꾸고 질서를 바꾸었습니다. 저에게는 또 그 영화가 조금 특별하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미국으로 가서 핵융합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는 이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수소탄 경쟁의 시대에 직접 그 파고를 넘어왔던 과학자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제 박사 지도 교수였던 마샬 로제블루스라는 교수님은 에드워드 텔러라는 박사와 함께 미국 수소탄 개발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서 단순한 과학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생존의 위기에 있을 때 과학은 그리고 기술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그 한 기술이 어떻게 세계 질서의 규칙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AI 경쟁을 볼 때마다 그 시대가 떠오릅니다. 기억해보면 2022년 11월이라고 기억합니다. 갑자기 챗GPT라는 것이 세상에 훌쩍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사이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OpenAI라는 국가, 구글의 딥마인드, 그리고 엔트로픽 이런 데가 앞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갑자기 4대 천왕이 나타나면서 딥시크, 문샷 AI 이런 새로운 선수들이 막 달려나왔습니다. 경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것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어디까지 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먼저 도달한 사람이 저번에 원자탄 그 상황과 같이 이제 세계의 규칙을 바꾸고 그리고 질서를 바꾼다고 믿기 때문에 그 원자탄 경쟁과 같이 수소탄 개발 경쟁과 같이 이것이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저는 좀 과격하게 이야기해 보면 AI를 두 번째 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두 번째 맨하탄 프로젝트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한국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하나? 반도체입니까? 문화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지 못한 다른 무엇인가입니까?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여기서 패권이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패권은 우리 혼자서 무엇을 다 만드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기업과 개인이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의 기술과 표준과 플랫폼을 디폴트, 즉 기본값으로 선택하는 힘이 바로 패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검색할 때 어떤 플랫폼을 열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개발할 때 어떤 모델과 도구를 쓰나요? 도시에서 자율차가 다니고 로봇이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가 만든 그 선택이 세상의 선택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저는 패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AI 시대의 패권은 단순히 모델 성능 순위를 매기는 경쟁이 아닙니다. 바로 시스템 경쟁입니다. 그것은 기술이 실제 산업과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하는 그 시스템이 바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경쟁입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대체불가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쉽게 대체할 수 없는가? 그게 반도체를 우리가 잘 만든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가 대체가 안 되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나라는 대체불가하고 안전한가?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대답을 잘 못 찾지만 AI 패권 시대에는 대체불가라는 것은 어떤 기술 하나를 잘 가진 나라가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우리가 가진 기술과 문화와 산업을 묶어서 세계가 쉽게 우리를 대체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 손에 쥐고 있는 무기를 점검해보죠.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지금 세계 AI 산업에서 한국 반도체가 차지하는 위상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HBM이라고 불리는 고대역폭 메모리는 AI 시대의 핵심 부품입니다. 거대 AI 모델이 돌아가려면 어마어마한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GPU가 엄청나게 빨리 계산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지금 뭐냐 하면은 이 HBM이라는 무지 빠른 데이터를 주고받는 AI 브레인이 쉬지 않게 할 수 있는 고속 통로가 필요한데 이 반도체가 드디어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 반도체를 필요합니다. 미국도 필요하고요. 중국도 필요하고. 우리가 빅테크라고 부르는 모두 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략을 이야기할 때 초크 포인트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것은 병목을 말합니다. 상대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목 그리고 그 길목을 우리가 지고 있으면 협상력이 생깁니다. 지금 한국의 반도체 HBM은 분명 하나의 초크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AI 세계 경쟁에서 한국을 쉽게 건너뛰지 못하게 어렵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불편한 질문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초크 포인트는 강할수록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을 조르고 숨을 못 쉬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쥐고 있는 그 길목이, 병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은 가나가나 빨리 이 병목을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HBM을 잘 만든다고 해서 한국이 영원히 대체불가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AI 시대에 우리가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AI 시대에 작동하는 방식을 만들고 있습니까? 좋은 부품을 만드는 것과 시스템을 우리가 주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AI 심장에 들어가는 주요한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AI 모델은 그러면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그 모델이 돌아가는 클라우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쓰는 플랫폼과 도구는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총알을 아주 잘 만듭니다. 그런데 총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이 AI 전쟁터의 전장에서의 전략과 설계도는 아직 우리보다는 남의 손에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AI 패권 시대에 한국이 정말 대체불가한 나라가 되려면 부품 공급자의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란 강력한 무기를 출발점으로 삼 때 그 반도체가 어떤 산업을 움직이고 어떤 표준과 어떤 운영체계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도체는 우리의 끝이 아니고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한국은 다섯 개의 큰 공급망을 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자와 반도체. 두 번째는 조선과 플랜트.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요즘 많이 뜬다고 하는 방산. 그리고 원자력 핵융합을 포함한 에너지. 그런데 이 다섯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는 사실 잘 없습니다. 자유진영 안에서 전자, 조선, 자동차, 방산, 에너지를 실제로 만들고 바로 급하게 바로 납품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 파워입니다. AI의 다음 무대는 지금 화면에서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있는 무대 안에 있지 않습니다. 공장에 들어가고 조선소에 들어가고 자동차에 들어가고 로봇에 들어가고 우리가 짓고자 하는 에너지 설비와 국방의 현장으로 AI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피지컬 AI가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좋은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가 아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로봇이 실제 공장에서 움직여야 하고 자율차가 실제 도로에서 다녀야 하고 선박과 항만과 물류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무엇인지 그러면 안전을 어떻게 담보하는지 하는 규칙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바로 한국의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공장을 알고 있습니다. 조선소를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생산 라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설비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책상 위에서 우리가 그냥 설계만 하던 그런 산업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사온 현장의 능력입니다. 이 땀이 바로 피지컬 AI가 되고 제조 AI가 되는 그 데이터라는 것이 우리는 서로 알고 있고 그게 우리의 중요한 재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AI 시대에 미국과 중국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사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물리적 산업에 이 AI를 입히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와 조선과 방산과 에너지를 AI로 연결해서 세계가 따라 설 수 있는 작동 방법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피지컬 AI의 파워는 어디에서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중요한 실험장 중 하나가 새만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이제 아주 흥미로운 변화를 만들고 있다 하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봇, 그리고 어반 모빌리티라는 것, 수소에너지 등을 함께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이 그 발표였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피지컬 AI 회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의 도시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도시에서는 자율차가 내가 부르면 오고 그리고 사적보행 로봇이 물건을 배달하고 도시의 전력망은 수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그리고 데이터센터가 연결되어서 이제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고 생각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더 어려운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배그른 하면 사람들이 질문은 그 도시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보면 아직 세계 표준이 없습니다. 기술 하나하나는 개발되고 있고 그것 하나하나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합해져서 사람의 생활 속에서 함께 돌아가는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새만금 같은 공간이 정말로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일을 우리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이런 실험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규제도 많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인지 그걸 사회가 떠들썩할 수 있는 충격도 클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만금처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공간에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도시 하나를 규제 샌드박스로 만들고 그 안에 자율차와 로봇과 에너지들이 소통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사는 미래의 도시를 하나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안전한가? 무엇이 불편한가? 어떤 규칙이 필요한가? 사람들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는 데이터를 실질적인 삶 속에서 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단순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의 운영체계가 되고 그리고 저는 이름을 AIOS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도시에도 이러한 운영체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한국만의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인구 위기입니다. 저는 이 말을 가볍게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공장, 일할 청년이 사라지는 지역, 돌봄이 필요한데 노인은 많아지는데 돌볼 사람이 없어지는 사회, 통계가 아니고 이것이 잘 알려진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 절박함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러한 피지컬 AI 실험작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AI와 로봇 자동화를 두고 오래 논쟁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로봇이 뺏는가? 규제를 어떻게 하지? 이건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나? 이런 논쟁을 하는데 우리도 이 논쟁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한국에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사람이 모자라면 로봇이 함께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돌봄 인력이 부족한데 나이 드신 어른을 우리가 돌봐야 되면 AI와 로봇이 그걸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 요소이지만 위기는 우리를 코나로 몰고 있습니다. 이 코나에 몰리면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만약 한국이 이 문제를 피해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풀어보자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풀어낸다면 이 해법은 이 모든 세계가 앞으로 만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먼저 만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패권 시대에 한국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술입니까? 문화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제답은 이렇습니다. 기술은 분명히 우리의 무기입니다. 반도체는 AI 시대에 한국이 손에 쥔 강력한 카드입니다. 문화도 분명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기술 하나, 문화 하나만으로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AI 시대에 대체 불가한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를 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따라 설 수 있는 그 작동 방식을 만드는 나라가 바로 저는 대체 불가한 나라라고 믿습니다. 한국은 AI를 가장 크고 세게 만드는 나라는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법용 모델에서 미국과 중국을 이기는 나라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AI를 실제 산업과 사회 속에서 가장 밀도 있게 작동시켜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공장이 있고 조선소가 있고 자동차 생산 라인이 있고 방산 에너지 현장이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 같이 빠르게 적응하는 시민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인들,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는 문화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위기라는 절박함까지 합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면 각각은 곧 순간적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자동차를 파는 나라가 아니고 자율차가 움직이는 도시에서의 운영 시스템을 함께 파는 나라. 로봇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 로봇과 사람이 어떻게 함께 일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규칙이 되는지를 만들어서 로봇과 함께 파는 나라. 반도체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 AI가 산업과 사회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표준을 만드는 그런 나라.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한 가지 답입니다. 저는 과학자로 오래 살아오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질문하고 먼저 실험하고 또 먼저 실패하고 그리고 조금씩 만들어 가다 보니까 새로운 신세대가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AI도 그렇고 AI 시대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답답해하는 그것만으로는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뽕에 차서 자부심만으로 미래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을 다시 해보는 용기 그 자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새롭게 묶고 우리 앞에 위기를 새로운 실험장으로 바꾸고 세계가 아직 풀지 못한 질문 앞에 먼저 서보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가장 큰 나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미래가 모든 세계 사람들이 미래가 막막할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을 보려면 한국을 보라. 이런 나라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경수 부의장님께 세바 AI가 묻는 질문입니다. 액션!
2: 이경수 부의장님께 여쭙니다. 부의장님은 한국이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잘하는 나라는 결국 만드는 나라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부의장님은 그 한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0: 신문에서 독파모라는 그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독파모, 예,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잘 줄여서 하고 신문에도 독파모라는 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LLM이라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지금 오픈 AI나 클라우드나 그죠? 그리고 중국의 키미 K3를 완전히 따돌릴 수 있는 그렇게 될 거라고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건 첫 번째 팩트. 우리가 못하진 않습니다. 잘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했듯이 우리는 그 AI를 잘 사용해서 정말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지컬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에는 땀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남아있는 몸에 있고 땀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게 부족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만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잘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리딩하고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피지컬 AI들을 앞장서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땀으로 만든 데이터를 엮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AI의 활용 능력을 만들고 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질문을 했듯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1등을 할 수는 없어도 저는 우리나라가 나중에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1: 예, 아주 좋습니다. 자, AI

안녕하세요. 내 삶의 찬양 이성훈입니다. 추석 한가위 명절에 북적거리던 온기가 골목을 지나간 자리, 주말의 창밖 풍경은 낯설 만큼 거칠고 또 분주하겠죠. 북상하는 태풍의 긴 숨결이 창틀을 덜컹 흔들어 깨우고 빗줄기는 차가운 유리창을 사선으로 굵게 긋고 지나갑니다. 바람에 꺾여 아스팔트 바닥에 젖어 누운 초가을 나뭇잎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계절의 길목마다 찾아오는 자연의 이 위세 앞에 문득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태풍 소식에 좀 긴장된 주말이긴 한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은 평안하신지요? 금요일이 또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었는데요. 이 명절 뒤끝에 나른함과 불어오는 비바람이 뒤섞인 이 시간, 불현듯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비바람 치는 바깥을 피해 창문은 꼭 닫았는데 내 마음속을 핥히고 지나가는 삶의 비바람은 어떻게 피해야 할까 하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상청의 예보도 없이 불쑥 들이닥치는 폭풍우를 만날 때가 더럿 있죠. 갑자기 찾아든 건강의 문제든 가족 간의 말 못할 속사정이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불안감이든 말이죠.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바깥 세상의 비바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도 거친 폭풍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단단한 바위 틈 같은 그 절대적인 쉼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0: 어느 지혜로운 왕이 나라의 화가들을 불러 모아 특별한 대회를 열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평화를 화폭에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저마다 이름을 날리던 화가들이 각자 완성된 그림을 들고 왕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 화가는 거울처럼 맑고 잔잔해서 티끌 하나 비치지 않는 아주 고요한 호수를 그렸습니다. 또 어떤 화가는 노을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들판에서 풀을 뜯는 평화로운 양떼를 그려냈죠. 누가 봐도 아늑하고 너무나 고요한 풍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눈길은 뜻밖에도 이상한 그림에 가장 거칠고 어두워 보이는 한 그림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 화폭에는 칠흑 같은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뒤덮고 있었고 번개가 번뜩이며 깎아지는 험한 절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깎아지는 절벽 아래로는 성난 파도와 흙탕물 폭포가 무서운 기세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그림 속에서 사나운 바람과 천둥 소리가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현장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신하들이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저런 사나운 폭풍우가 어떻게 평화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왕이 빙그레 웃으며 그림의 아주 작은 한 구석, 폭포수 바로 옆 바위 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고 있는 그 가파른 바위의 작은 균열 사이에 손가락만한 풀잎 둥지가 하나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둥지 안에는 작은 어미새 한 마리가 자기 날개를 활짝 펴서 어린 새끼들을 포근히 품은 채 눈을 감고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의 바깥 세상은 천지가 개벽하듯 벼락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어미새의 날개 밑에 안긴 어린 생명들에게 그 바위 틈은 온 우주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온한 자리였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안전이나 평안이라는 말을 아무런 고난도 풍파도 일어나지 않는 온실 같은 상태라고 오해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추석 명절의 잔잔한 기쁨을 지나 다시 삶의 바다로 노를 저어 나아갈 때 우리는 또 필연적으로 예기치 않은 폭풍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인 먹구름이 들이기도 하고 뼈를 내는 듯한 외로움의 바람이 우리 마음의 돛을 찢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평화는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나운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덮어주는 안전한 날개 그늘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그 절벽 틈새의 바위가 무너지지 않듯 우리를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품은 이 세상의 어떤 태풍과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견고하니까요.
1: 우리의 성문을 고백합니다.

이번 주말 혹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는 어떤 비바람이 불고 계실까요? 언제까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할까? 바람이 더 세게 불어오면 그나마 내가 쌓아 올린 이 작은 울타리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건 아닐까? 창문을 때리는 문 밖의 저 거센 빗소리가 꼭 내 마음에 신음같이 느껴져서 쉬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던 우리의 그 연약한 손을 누군가 잡아주고 계십니다. 시편 46편 1절과 2절에는 이런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위해 적어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살이가 늘 평온할 거라고 거짓말을 건네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이 꺼지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 만큼 거대한 어려움과 환란이 삶에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 시편의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풍랑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 때문이었겠죠. 배가 안전한 건 바다가 잔잔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닥에 단단한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키려고 애써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나요? 그 모든 비바람을 홀로 막아서려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그 힘겨움과 눈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바람을 맞고 서 있는 여러분의 떨리는 어깨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그런 표정들을, 그런 모습을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 중에 바로 여러분 곁에서 새의 날개처럼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바위입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품이 가장 안전하니까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 계신 곳에 지금 날씨는 어떤가요? 창밖의 바람소리가 여전히 분주한가요? 그렇다면 지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 온기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기를 소망해봅니다. 이번 주말 태풍이 지나가는 이 길목에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귀한 마음이 이 비바람에 젖어 감기가 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도 더 따뜻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아무리 하늘을 어둡게 가려도 구름 위에 태양이 떠 있는 것 다들 아시죠? 거센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마침내 먼지가 씻겨나간 청명한 가을 하늘과 비를 맞고 더욱 단단해진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 대사 같기도 한데요. 내일은 또 내일의 햇살이 뜹니다. 이번 폭풍우가 지나가는 주말도 안전하고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좋은 찬양들로 다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풍랑을 뚫고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생활 백성. 생활에 필요한 지혜는 이제 K라디오 11시 라디오 생활 백서에서 배우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제가 뉴욕 온 지 한 2년 조금 넘었는데요. 뉴욕에서 뵌 분 중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무흐한 웃음을. 자, 오늘은 스타 현대 샘뉴 딜러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얼마나 멋있길래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좀 부끄럽네요.
0: 그 얘기했더니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네요. 네. 자, 오늘 뭐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날이 추워지고 뭐 이게 날이 추워지면 자동차도 고장이 좀 잦지 않습니까? 그렇죠.
1: 조금 그럴 때가 있죠.
0: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아, 더 추워지기 전에 차를 바꿔야지. 새 차를 살까? 아니야, 중고를. 아니야, 리스하자. 뭐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차에 대한 얘기들을 싹 다 모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죠?
1: 아니에요.
0: 자, 샘뉴 딜러고요. 일단 스타 현대 샘뉴 딜러입니다. 스타 현대는 뭐고, 스타 기아는 뭐고, 스타 땡땡은 뭘까?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1: 네. 네. 스타 현대는 저희는 2008년도에 네. 열어서 2015년도부터 이제 제네시스를 같이 판매하는 이제 매장이고 저희 스타 그룹 밑에 네. 도요타, 닛산, 수바루 그리고 크라이슬러까지 네. 같이 이제 그룹에 한 판매하는 이제 컴퍼니입니다.
0: 네. 스타 그룹 아래 여러 매장들이 있군요.
1: 예,
0: 네.
1: 예, 한 8가지.
0: 네. 우리 샘류는 스타 현대에서 근무하신 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1: 저는 이제 2008년도에 네. 제일 첫 그 세일즈로 시작을 해서
0: 오픈과 동시에.
1: 예, 예. 예.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한 10년 만에 이제 매니저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0: 네. 총괄 매니저로 돌아온 샘류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출발부터 같이 해서인지 후기 보니까요. 샘뉴 딜러가 친절하다. 상세하게 꼼꼼하게 뭐 심지어 인내심을 갖고 잘 설명해 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1: 제가 노력은 합니다. 그렇게 다들 잘 친절하게 도와드리려고 네. 하고 그동안 이제 다행히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네. 찾아주시고 또 이제 소문을 내주셔서 이제 많이 저희 회사도 많이 크게 된 것 같아요.
0: 네, 스타 현대가 크게 된 데는 첫 출발부터 함께했던 샘유가 있었다.
1: 그건 아닌 것 같고.
0: 겸손함은 힘들어. 네, 겸손한 샘유입니다. 일단은 현대차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어떤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보면 좋을지 프로모션은 또 뭐가 있는지 요즘 어떤 차가 잘 나가는지부터 해서. 꼼꼼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짚기 전에 저희가 광고를 살짝 드릴 텐데요. 광고 듣기 전에 궁금하네요. 어쩌다 딜러가 되셨어요?
1: 제가 어릴 때부터 네. 그래서 차에 관심이 좀 많고 이제 뭐 거친 분들이 이제 세일즈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네. 한번 우연히 네.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벌써 이제 20년이 넘게 됐네요.
0: 어릴 때부터 차에 대한 관심이 쭉 있었으니까 이제 뭐 차종이라든지 이 차는 뭐가 좋고 이런 거 쫙 꿰고 있었을 텐데 또 딜러로 20년 하셨으니까
1: 예.
0: 거의 뭐 끝판왕이다 이렇게 보면
1: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
0: 네, 샘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스타이언드의 샘유 총괄 매니저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 나갈 때 물어봤거든요. 차는 뭐 한 달에 한 몇 대 정도 판매를 하십니까? 근데 깜짝 놀랐어요. 몇 대라고요?
2: 한 100대 정도?
1: 오, 예, 요 매장에서?
2: 저희 매장에서.
1: 와.
2: 새 차, 중고차 다 해서.
1: 와. 어떻게 보통 그 매장에서 다 그 정도 판매량이 나오나요?
2: 더 큰 매장들은 더 네. 많이 파는 데도 있고 한 네. 2, 300대 파는 데도 있고요.
1: 오,
2: 매달.
1: 네. 네.
2: 와. 생각보다 네. 많은 분들이 차가 필요하십니다.
1: 그러네요. 전 진짜 그냥 뭐 항상 깔끔한 매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운전하면서 보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많이 팔리나 싶었는데 진짜 많이 팔리네요. 네. 네. 사실 한국에서 예전에는요. 진짜 뭐 무조건 그냥 외제차 타면 오 이런 시선도 있었고 나는 무조건 외제차 탈 거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2: 예, 요새 보면 뭐 예전에 안 타시던 분들도 네. 한번 시운전 해보시고 마음을 바꾸시면서 이제 많이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1: 네.
2: 어린 친구들도 예전 같지 않아서 오히려 현대와 제네시스를 많이 찾아와요.
1: 네. 오. 사실, 미국 갔을 때, 오, 생각보다 너무 많은 한국 차가 눈에 띄어서, 그게 또 하나의 충격이었기도 했거든요. 네. 고속도로에 달리다 보면, 오, 한국 차, 오, 한국 차, 한국 차, 뭐 이랬는데, 점점 더 그 수가 늘어난다, 이런 느낌이에요.
2: 예, 예, 네. 예, 맞습니다. 뭐, 매달마다도 그렇지만, 매년 보면, 세일즈가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전, 네.
2: 저희만이 아니라, 모든 네. 그 미국 내내 보면.
1: 미국 안에 이제 한국 브랜드가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예. 현대가 1등?
2: 지금은
1: 1등.
2: 아직도, 예.
1: 예.
2: 그래도 제일 많이 팔고 있고, 뭐, 개수로 보면 이제 제네시스는 이제 고급차로 보면 돼서 좀 더 덜 나가고 있고, 이제 기아도 많이 이제 팔리고 있죠.
1: 네. 현대차만의 최대 장점은?
2: 워런티?
1: 보증기간?
2: 네, 보증기간. 뭐, 새 차 보증기간이 5년 6만 마일까지 커버가 되고요.
1: 5년 6만 마일?
2: 예. 네. 엔진이랑 트랜스미션은 이제 10년 10만 마일까지.
1: 10년 10만 마일까지.
2: 커버되고 네. 5년 동안 이제 차 문제 있으면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도 무료로 해드리고.
1: 네.
2: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보시면은 제일 괜찮죠.
1: 원이티 보증기간이 예. 최고인 현대자동차.
2: 예.
1: 네. 스타현대의 샘유 딜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타현대에 가면은 다양한 언어로 이 차를 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2: 예. 저희 지금 매장에 한국인, 뭐 스페인어, 러시아어,
1: 네.
2: 그리고 중국어.
1: 다 되네요.
2: 예. 뭐, 동네가 그래도.
1: 네.
2: 다양한 동네라 보니까.
1: 네.
2: 저희도 그렇게 맞게. 많은 분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1: 네, 뉴욕 가면 또 다양한 인종들이 다 모여서 살고 있는 동네니까 거기에 딱 발맞춰서 어떤 언어든 편안하게
2: 예.
1: 네, 설명들이 예. 특히 근데 뭐 샘유를 찾으시면 한국어를 편하게 네.
2: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1: 한국 자동차기도 하고 또 한국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손님 오면 더 잘해주시나요?
2: 뭐 다 잘 도와드리지만
1: 네.
2: 예, 특별히 좀 더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1: 네.
2: 뭐 가격이건 서비스건 어떻게건 좀 더 네. 제가 노력을 해드리죠.
1: 실제로 그 샘유하고 이제 차 거래를 하신 분들 후기랄까요? 실제 경험담 이런 얘기 나 들어본 적 있다. 어떤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동차를 판매하고 난 다음에 칭찬이랄까요?
2: 제일 뭐 많이 든 게 그래도 전보다 전에서 한 경험보다
1: 네.
2: 훨씬 그 간단했고 마음 편하게 샀다.
1: 네. 네. 그쵸. 차를 사는데 뭔가 막 마음이 불편하고 이러지 않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최고 아닐까 싶은데
2: 예.
1: 아,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었는데 스타현대 경영진이 싹 바뀌었다고.
2: 네. 네. 저도 지금 최근에 다시 돌아온 지 한 6개월 됐고
1: 네.
2: 스태프들을 지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좀 더 친절한 쪽으로
1: 네.
2: 손님들을 더 잘 도와드릴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1: 위치가 어디에 있죠?
2: 저희는 이제 201가 노던 블루바드에 있습니다.
1: 네. 201가 노던 블루바드 지나가면서 아, 스타현대 여기 있구나 아셨는데 혹여라도 뭐 약간 그런 얘기도 들렸어요. 예전에는 거기가 좀 불친절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어요.
2: 그랬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부터 그런 일이 없게 네. 제가
1: 싹 그냥 총괄 매니저로서 네, 분위기 진짜 확 바뀌었다고 하니까 현대차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스타현대의 샘유 딜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나온 김에 번호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상담하실 분들은 718-631-6700번입니다. 718-631-6700. 일단 뭐 새 차를 사시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고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타현대에 가면 중고차, 새 차, 리스 다 됩니까?
2: 예, 다 되고 뭐 중고차도 저희 매장에 한 100대가 넘게 있고요. 네. 항상 이제 새 차들이 들어오고 네. 하니까 리스건 할부건 뭐 현찰로 사시건
1: 네.
2: 다 이제 괜찮습니다.
1: 네. 근데 중고차를 이제 구매하시기를 망설이는 분들 중에서 예. 제일 그 이유 큰 이유랄까요? 어떻게 믿고 사? 그게 뭐 사고차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못 믿어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어떻게 믿어요?
2: 뭐 요새 보면은 이제 컬팩스라고 이제 차에 대한 기록 이 모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증을 저희가 뽑아 드릴 수 있어서
1: 네.
2: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해 보시고 시운전도 한번 해 보시고
1: 네.
2: 그리고 원하시면 그 개인 정비소에 차를 가져가 보셔서
1: 확인도 해 보시고
2: 예, 확인도 해 보셔도 되고 하니까
1: 네.
2: 뭐 방법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예, 해드리겠습니다.
1: 네, 중고차 어떻게 믿어 하시는 분들 뭐 심지어 뭐 본인이 잘 아는 뭐 정비소 가져가서 물어봐도 되고 일단 요즘은 딱 컴퓨터로 찍으면은 그 차 그렇죠. 이력이 다 나오니까 예.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이력은 혹시 조작 같은 건 안 되나요?
2: 뭐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서
1: 네,
2: 예. 뭐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1: 네.
2: 뭐 모든 매장에서 다 쓰는 그런 그 회사라 컴퍼니라
1: 네.
2: 예, 믿어도 될 만한 정보입니다.
1: 네. 지금 이제 질문이 올라왔는데 중고차를 가져가면 트레이드인 해 주시죠. 근데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나요?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2: 요새 저희 뭐 매장들로 보시면은 이제 홀세일 밸류를 우선 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서 차를 사서 만질 그 고칠 거는 다 고치고
1: 네.
2: 갈아야 될 건 다 갈고 해서 다시 파는 입장이라
1: 네.
2: 뭐 프라이빗 파리로 파시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덜 나을 수가 있긴 있어요.
1: 네.
2: 그래도 뭐 모든 매장들이 다 똑같은 그 가격대는 써서 저희 건 뭐 딴 데 건 매칭 네. 같은 거는 가능합니다.
1: 네. 개인적으로 이제 거래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가격이 살짝 낮을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딱 제대로 고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2: 그렇죠.
1: 예. 근데 일단은 그 어떤 브랜드에는 볼보를 받아주지 않던데 현대는 받아주나요? 아 현대차만 가져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2: 그거는 아닌데
1: 예.
2: 지금 뭐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1: 네.
2: 어떤 회사들은 리스를 하면 그 회사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폴리시가 있어서
1: 네.
2: 안 되는 차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 모든 그 매니팩처들이랑 일을 해서
1: 네.
2: 다 받아들입니다.
1: 모든 브랜드의 차를 다 트레이드인 예, 할 수 있다.
2: 트레이드인이건 네. 리스 리턴이건 가능합니다.
1: 네. 그러면 안 되는 브랜드가 있는 건 그쪽 지점에 따라서
2: 그렇죠.
1: 우리는 다 된다.
2: 예, 다 된다.
1: 스타 현대는 다 된다. 예. 자, 일단은 이쯤 되면 스타 현대가 차도 한번 보고 뭐 구경도 한번 해볼까? 샘유라 그랬나?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프로모션이랄까요? 요즘. 네.
2: 이번 달에는 뭐 투싼, 산타페 할부로 사시면 무이자가 있고요.
1: 네.
2: 리스 프로모션도 지금 아주 그 괜찮아서 시간은 괜찮습니다 지금. 월 네. 말까지.
1: 네. 뭐 무이자도 있다고 아까.
2: 예, 예. 5년까지 크레딧만 네. 괜찮으시면.
1: 네.
2: 예, 산타페, 투싼.
1: 네. 무이자. 무이자로. 예. 예. 괜찮네. 아, 산타페 관심 있었는데 하셨던 분들은 절호의 찬스 놓치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또 추수감사절 오는데 요때 되면 무슨 기간에 또 특별 프로모션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2: 예. 그 매달마다 이제 프로모션이 달라지는데 본사에서는 저희한테 그거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1: 네.
2: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때쯤 되면 이제 또 많은 이제 프로모션이 나오긴 나옵니다.
1: 네. 그러니까 미리 가서 상담하시고 그때쯤에 또 좋은 프로모션 나오면 그때 이제 선택하시고 이러면 되니까 샘유 딜러 만나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이것저것 따져보시고 차도 한번 시승해보시고 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기에는요. 2027년형을 기다리는 게 이게 해 바뀌면 자동차가 또 가격이 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월이니 9월이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2: 그게 차마다 그 바뀌는 시간이 다른데
1: 네.
2: 그때쯤 맞춰 가시면 잘 찾아서 맞춰 가시면 그래도 그 구형에 좀 DC를 더 받으실 수 있긴 있습니다.
1: 네.
2: 재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잘 찾아보시면
1: 네.
2: 예, 그때쯤이 괜찮겠죠.
1: 그때쯤이라는 게 이제 12월 뭐 11월
2: 이게 네. 차마다 달라서
1: 네.
2: 딱 뭐 10월 달이라고 다 2027년도형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1: 아 그렇군요.
2: 예, 어느 차는 뭐 5월 달에 나올 수도 있고 6월 달에 네. 나올 수도 있고 11월 그게 다 달라서
1: 네.
2: 그때 연구를 잘 하셔서 찾아가시면 예, 좀 더 DC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1: 네. 요런 것도 이제 샘유한테 물어보면 알아서 네. 요 차는 요 때가 좋네요. 그거 다 봐주시는 거죠.
2: 도와드릴 수 있죠.
1: 네. 자, 스타현대의 샘유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총괄 매니저고요. 뭐, 근무하신 지가 사실 2008년 오픈할 때부터니까 한참 됐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뭐, 다 이제 알고 있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은 차들을 이렇게 쭉 따져보면, 아, 이 브랜드는 이 차가 좋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 기능이 좋고 뭐 이런 거. 쭉 따졌을 때 지금 최고의 차는, 야, 빠밤. 과연?
2: 최고의 차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네. 저희 차들, 현대차들
1: 네.
2: 보시면 요새 테크놀로지가 그래도 딴 브랜드보다는 훨씬 나아서
1: 네.
2: 어린 친구들이 많이 찾아주고 있어요, 지금.
1: 네.
2: 그것도 그렇고 가치로 보면 디자인도 예쁘고 뭐 워렌티도 제일 괜찮고 그리고 예전 같지 않아서 차들도 많이 좋아져서
1: 네.
2: 지금 뭐 요새 보면은 예, 현대, 기아 네.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1: 한국차, 현대,
2: 예, 한국차.
1: 기아, 기왕이면 스타 현대, 샘유. 네. 아니 근데 예전에는요, 뭐 현대차나 이렇게 한국차를 사면 나중에 다시 되팔 때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2: 예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뭐 차에 대한 DC도 우선 엄청 많았고.
1: 아, 이때 예. 팔기 전에 디스카운트 엄청 했군요.
2: 예. 예.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중고차 값도 그만큼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질이 뭐 지금 같지 않아서.
1: 네.
2: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요새는 뭐 비교해서 중고차 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1: 네. 아니, 근데 현대차가 이렇게 좋아진 이유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국 분들이 뭐 하나 시작하면
1: 네.
2: 그래도 끝까지 잘 하는 쪽이니까
1: 네.
2: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잘 되는 것 같아요.
1: 네. 한국이지 않습니까? K! 지금 여러분께서는 K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늘 경쟁 브랜드가 도요타, 혼다, 니산, 뭐 일본 차들, 뭐 미국 차로는 포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차들 브랜드 중에서는 탑은 당연히
2: 뭐 제일 많이 팔리는 건 아직도 도요타겠지만,
1: 네.
2: 뭐 지금 보면 현대차가 도요타보다 더 빨리 잘하고 있고,
1: 네.
2: 곧 이제 제일 잘 팔리는 브랜드로 될 것 같습니다.
1: 네. 어떤 분이 이거 한번 물어봐도 되나요? 샘유는요 타고 다니는 차종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아이 진짜 눈치도 없이 네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2: 뭐 몇 가지 있는데 제네시스.
1: 아 차가 몇 대 있어요? 네네.
2: 근데 타고 뭐 지금 와이프는 이제 멀세디스 EV.
1: 네.
2: 전기차.
1: 네네.
2: 근데 타고 있습니다.
1: 어, 전기차 말 나온 김에 요즘 전기차를 선호하시나요? 어때요? 소비자들이?
2: 뭐 예전 같지 않아서 네.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고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충전하실 때만 있으면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1: 전기차 집에서 충전할 수 있어요?
2: 예, 예. 집에서 충전해서 이제 기름도 안 쓰고 하니까 그게 좀 편리하긴 편리하더라고요.
1: 근데 뭐 산 꼭대기에 갔는데
2: 예, 그런 게 조금
1: 예, 아직까지
2: 예, 아직까지는 예. 그런데 그런 뭐 장거리 많이 뛰시거나 그런 분들 좀 힘들겠지만
1: 네. 여기 가볍게 출퇴근하고
2: 예, 출퇴근하고 뭐 근처에만 다니시는 분들은 요새 괜찮긴 괜찮습니다.
1: 네. 전기차를 선호하는 게 아마 뭐 주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를 타시는 분이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트렌드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뭐 물론 장거리로 뭐 어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네. 아직까지 충전 문제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큰 문제 없고 뭐 기타 뭐 사고가 나고 이런 건 없죠? 전기차 관련해서.
2: 뭐 여기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요새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네. 바로 되니까 예, 바로 그게 고쳐지더라고요.
1: 몇 해 전이긴 합니다만은 뭐 한국 차들, 기아, 뭐 현대 이런 차들 뭐 차문을 열어 쉽게 네. 연다 뭐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뭐야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2: 뭐 해킹을 당해서 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바로 그 패치를 해서 네.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없습니다.
1: 걱정 안 하셔도 되네요. 네. 자, 스타현대의 샘뉴 총괄 매니저 또 딜러분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뭐 샘뉴를 찾아가면 디스카운트가 더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활짝 웃으셨는데 과연? 짜잔!
2: 라디오 듣고 오셨다고 하면 네. 저희가 500불 더 깎아드리겠습니다.
1: 헉? 어머! 이런 얘기 없었는데? 아니, 50불도 아니고 500불을요? 네. 지금 여러분 방금 들으셨죠? 라디오 듣고 왔어요 라고 상담하시고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질 경우에 500불 디스카운트 추가로 해주시겠다는 진짜 사전에 없던 얘기인데 해주셨어요. 통이 크십니다. 네.
2: 갑자기 또
1: 훅 들어갔는데 그 정도야 내가 또 샘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보세요. 라디오 생활백성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스타현대 위치가
2: 201가 노던 블루버드
1: 네 201가 노던 블루버드에 있는 스타현대입니다. 보신 분들 많으실 테고 또 예전에 갔는데 아 좀 불친절해 이런 기억을 갖고 계셨다면 잊어버리세요. 바뀌었습니다. 경영진이 확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총괄 매니저 샘뉴가 있는 한 더 친절하고 더 편리하게 차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타현대 샘뉴 딜러 전화하고 싶은데 번호가 문의 전화는 718-631-6700번입니다. 718-631-67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생활 백성.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스타현의 샘유 총괄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는 라디오 생활백서 듣고 계십니다. 자동차, 특히 현대자동차에 관심이 있는데 차를 바꿔야 하는데 하셨던 분들에게 알찬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는 게 말이죠. 사기 좋은 타이밍 이런 게 있습니까?
2: 정확한 뭐 타이밍은 없지만
1: 네.
2: 지금같이 이렇게 무이자였을 때 무이자보다 더 낮은 이자는 없으니까
1: 네.
2: 그때 좋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그 연도수가 바뀔 때
1: 네.
2: 그때 그 전 모델로 하시면 그래도
1: 직전에 조금 디스카운트
2: 예, 좀 더 디시를 받으실 수 있어요.
1: 저 진짜 몰랐어요. 무조건 12월을 기준으로 해가 바뀌니까 몇 년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당연히 뭐 2025년씩 6년씩 다르겠지 했는데 그게 월마다 또 다르군요.
2: 예, 차마다 이제 좀 다릅니다.
1: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때 왜 그 코비드 살짝 지나고 나서 이제 차 생산량이 줄었었나요? 그래가지고 차값이 막 중고차도 그렇고 엄청 오르고 실제로 웃돈을 얹어서 차를 사야 되고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죠? 네.
2: 예, 그때 많이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는 없고
1: 네.
2: 이제 그때 차가 많이 딸려서
1: 네.
2: 차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계셨고
1: 네.
2: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뭐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그런
1: 정찰제로
2: 예.
1: 딱 정해진 가격에
2: 예 그것보다도 네. 낮게 네. 요새는
1: 네
2: 그러니까
1: 여러 가지 이제 프로모션 활용하시면 그렇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론 같은 것도 같이 알아봐 주시나요 차를 구매하려고 하면
2: 예 저희가 할부도 다 해드리고 뭐 크레딧마다 그게 다 달라질 수 있지만
1: 네
2: 정확히 저희가 은행은 한 다섯, 여섯 군데를 써서
1: 네.
2: 그쪽에서 제일
1: 비교를 해보고
2: 예, 비교를 해보고 제일 낮게 나오는 은행을 써서 네. 저희가 그렇게 도와드립니다.
1: 그 아까 이제 뭐 5년 무이자 뭐 산타페하고 또 뭐
2: 투싼.
1: 네, 투싼은 예.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 무이자 요거 따지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2: 큰 차이 나죠. 그래도
1: 뭐 네.
2: 요새 뭐 크레딧이 괜찮아도
1: 네.
2: 이자율이 뭐 6, 7% 정도 나온다고 해요. 뭐 개인적으로 은행에 가셔서 받으셔도
1: 네.
2: 그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거랑 비교를 하면 그래도 한 4, 5천 불 정도 미니멈 예.
1: 예.
2: 0%랑 비교를 하면 차이가, 차이가 나니까
1: 네.
2: 예, 큰 차이가 나죠.
1: 뭐 이자 할부 있을 요 기간을 절대로 좀 이렇게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거의 갑자기 나온 거긴 하지만 샘유

0: 딜러분 찾으셔가지고 라디오 듣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추가 500불 말씀하셨어. 괜히 물어봐요.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 리스할까 차를 그냥 살까 뭐가 더 나을까 갈등하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1: 그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선 1년에 한 15,000마일 정도.
0: 네.
1: 보다 들 타시면
0: 네.
1: 사는 것보다 리스가 낫긴 나아요.
0: 아, 그렇게까지 15,000마일 1년에 미만으로 타시면
1: 그렇죠.
0: 그러니까 많이 차를 이용하지 않는 편이라면 리스가 낫다.
1: 예, 오히려 월페이도 저렴하고 3년 후에 아니면 뭐 리스 끝난 후에
0: 네.
1: 원하시면 그 차를 이제 일시비건 활부로 해서 사실 수 있으니까
0: 네.
1: 그런 방법도 있고 해서 요새는 그 방법이 좀 더 낫고 만약에라도 오래 타실 거면 몰라도 어차피 뭐 활부로 사셨다 몇 년 후에 바꾸실 거면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처음부터 리스를 해서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저렴하고 스트레스 없이 깨끗이
0: 네. 네,
1: 할 수 있는 방법.
0: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리스인데 이유가 그 새 차를 받을 때 뭐 그 기분도 좋지만 나중에 한번 사본 적이 있는데 고장 나는 거 이거 관리하는 게 장난이 아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 그렇죠. 그 장거리 고장은 또 비싸게 되니까 사신 후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리스는 이제 또 짧게 2년 3년 정도 타시는 거라 그 기간에는 이제 워렌티로 모든 게 커버가 되죠.
0: 예. 오, 갑자기 궁금하네요. 그럼 싼탄페를 리스로 한다. 그럼 요즘 월 얼마?
1: 모델마다 다르고 네. 뭐 마일리지마다 다르고 다
0: 기본
1: 그렇지만
0: 모델 대충
1: 기본 네. 모델로 해서 뭐 하시면 지금 한 299 정도.
0: 네. 예. 오. 자, 이렇게 살짝 정보를 흘렸고요. 근데 이제 그 차를 할부로 사셨다가 이 할부금을 일찍 갚으면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뭐 3년 이렇게 약정을 하고 샀을 테니까요.
1: 뉴욕에서는 법적으로 프리페이먼트 페널티가 없어서
0: 네.
1: 그 이자는 이제 없어집니다. 싹 없어집니다. 그냥 뭐 일시불로 안 갚으셔도 한 번에 많이씩 갚으시면 그 금액에 대한 이자가 떨어져서
0: 네.
1: 뭐 월페이는 이제 똑같이 나오겠지만 그 기간이 줄어들죠.
0: 네.
1: 예, 그만큼.
0: 할부 기간이
1: 예,
0: 줄어들고.
1: 예, 할부 기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네. 이제 이자를 이제 드린대시게 되는 거죠.
0: 네. 혹시 뭐 3년 동안 이자를 따박따박 내기로 했는데 1년 만에 싹 다 갚으면 그 이자 비용에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기에 갚으니까 상환 수수료 이런 게 있나요?
1: 그게 안 붙어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혜택이 있는데 그게 낫긴 낫죠.
0: 네.
1: 계속 월회를 쭉 내심 이자랑 붙어서 내시는 것보다 내시면은
0: 네,
1: 조금씩 더 내셔서
0: 네.
1: 예, 이자를 좀 더 내시는 게 낫죠.
0: 네. 뭐 아마 그 상황에 따라서 나는 지금 차를 뭐 구매하려고 했는데 갖고 있는 돈은 이만큼이고 뭐 타고 있는 차는 이거고 아마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딜러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요즘은 아마존으로도 중고차 사죠. 뭐 이런 시대기니까.
1: 네. 예, 그 시작했다고 들긴 들었습니다.
0: 광고로 봤어요. 네.
1: 예.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그래도
0: 네.
1: 사람이랑 만나서 상담을 하고 또 AS가 필요할 때는
0: 네.
1: 뭐 아마존 같은 데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장에 오셔서 정비소에 네. 가셔야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사람이랑 이제 또 그 관계를 갖는 게 좋긴 좋죠.
0: 네. 좋은 딜러를 선택하는 방법이랄까요? 일단 좋은 딜러 1번, 샘뉴.
1: 그것보다 뭐 리뷰 같은 것도 우선 보시고
0: 네.
1: 직접 방문해 보셔서 뭐 사람이 괜찮은지 한번 우선 보신 다음에 그거는 어떻게
0: 네.
1: 조정을 할 수 없는 거니까 몇 군데 가보셔야 되면 그렇게 하신 다음에
0: 네.
1: 뭐 편하게 같이 이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랑 찾아서 하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0: 네. 샘유랑 이제 거래를 하고 또다시 거래를 하고 이런 분들 아니시죠?
1: 엄청 많이 계시죠.
0: 예. 좋으시겠어요.
1: 네. 그래도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0: 네.
1: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도와드려서
0: 네.
1: 다시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0: 사실 딜러를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차는 샀는데 딜러가 뭐 그만뒀다든지 아니면 예. 딜러가 그때부터 태도를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불편할 것 그렇죠. 같거든요.
1: 그렇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도 처음부터 잘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처음부터 딜러를 잘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귀에는 처음부터 절 찾는 게 중요해요. 진짜로 믿고 찾을 수 있는 딜러입니다. 스타현대의 샘뉴 딜러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딜러를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랄까요? 그런 순간도 있을까요?
1: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딴 분한테 소개를 받아서 오신 분들이
0: 네.
1: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만족해서 차 사가실 때 네. 네, 좋고 이제 크레딧이 문제 있거나 형편이 조금 안 좋아서 상황이 안 좋아서
0: 네.
1: 좀 안 될 것 같던 분들
0: 네.
1: 그런 분들 도와줘서
0: 아, 해결해서 네. 아 네. 차는 꼭 필요한데 지금 이분 막 크레딧하고 이런 게 안 좋아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 같이 그냥 걱정하시네요.
1: 그렇죠.
0: 네. 네. 뭐 아 그렇게 되면 크레딧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1: 많이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잘 도와드리고 은행과 관계가 괜찮아서 저희가
0: 네.
1: 그래도 안 된 분들도 많이 되고 하는 네. 쪽이라 네. 찾아주시면 저희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0: 여러 은행하고 관계가 좋으면 혹시 뭐 이자율도 좀 더 낮아 이런 거는
1: 그럴 때도 있고
0: 있어요.
1: 예, 네. 그럴 때도 있고 안 되는 것들이 될 때도 있고 하니까
0: 네.
1: 혜택이 있긴 있죠.
0: 네, 믿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현대 샘유딜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한인 고객분들이 차를 살 때 물어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질문들 주로 많이 한다. 뭐가 있을까요?
1: 뭐 제일 많이 요새 오시는 분들이
0: 네.
1: 차에 하도 기능이 많으니까
0: 네.
1: 설명
0: 아.
1: 어르신들이 많이 네. 오시는데 하도 많아서 쓸 수는 없고 잘 쓸 수는 없고 해서 오시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래도 한국어로 잘 도와드릴 수 있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요.
0: 네.
1: 그리고 말씀하신 것 같이 리스냐 활부냐 어떤 네. 게 더 좋을까.
0: 네.
1: 그게 요새 제일 많이 여쭤보세요.
0: 앞서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15,000마일 미만으로 타시면
1: 네.
0: 그 크게 많이 차를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리스가 차라리 더 나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혹시 한인분들 중에서 연령대도 좀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차 기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최대 어디까지?
1: 많이 오셔도 계속 오셔도 저희가 계속 설명해 드립니다.
0: 예. 네. 아 이게 좀 그만 물어보세요 이러지는 않으시나요? 그러신 적 없으시죠?
1: 그러시진 않습니다.
0: 네. 아 근데 사실. 스마트폰도 그렇고 엄마 이렇게 스마트폰 가르쳐 드리다 예, 보면 예.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딜러로서 이거 설명 이렇게 드리면 워낙 새로운 그 기능들이 그렇죠. 많이 나오니까 이해를 좀 못하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네. 이유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천천히 차분하게 잘
0: 네.
1: 도와드립니다.
0: 진짜 믿고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스타 현대 샘유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현대자동차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현대자동차는 뭐가 있을까요?
1: 요새 투싼이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은데
0: 네.
1: 가격도 저렴하고 말씀한 것 같이 기능도 제일 그 급에서는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0: 네.
1: 또 요새 무이자
0: 네.
1: 그다음에
0: 아까 5년 무이자.
1: 네. 와.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0: 네. 뭐, 차를 안 그래도 내가 그럴 줄 알고 투싼을 내가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꼭 샘유 찾아서 상담 받아보시고 차가 그 뭐, 직접 타봐야 알기도 하고 또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뭐 이래야지 또 마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1: 맞습니다. 네. 지금 요새 보면 시운전을 또 많이 안 하시고
0: 네.
1: 차를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한국 분들 중에서 또 후회하시고 몇 달 후에 이 차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든다 새 차로 뽑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0: 네.
1: 그런 이유 때문에 꼭 시운전은 한번 해보시고 뭐 옵션상 색깔 그것도 중요하지만 승차감이 괜찮은지 나에 네. 맞는지 한번 보신 다음에 정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마 다 봤으니까 됐고 그냥 2차 주세요. 이거 하지 말고 꼭 한번 시승해보시고. 사실 딜러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냥 사는 것보다는. 하지만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꼭 한번 차를 타보시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차를 살 때 우리가 이제 뭐 따진다고 따지고 하는데 그래도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고객분들한테 차 살 때 요건 잘 체크하세요. 뭐가 있을까요? 네.
1: 뭐 가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0: 네.
1: 첫 가격보다 이제 세금 등록비 다 해서 총 가격.
0: 아, 그냥 차량 가격이 아니라 세금 뭐 등등 해서 총 가격을 꼭 확인하시고.
1: 예, 왜냐면 뭐 시작 가격은 쌀 수 있지만
0: 네.
1: 그 위에 뭐 비용들
0: 뭐
1: 쓸데없는 비용들을 붙이고 하면
0: 네.
1: 총 가격이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0: 네.
1: 일단 그게 얼마인지 정확히 비교를 해보시고
0: 네.
1: 보험
0: 네.
1: 또 한번 알아보시고
0: 네.
1: 요새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서
0: 네.
1: 이 지역에 한번 오시기 전에 이 차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보험료 부분.
1: 네.
0: 차를 샀는데,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이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꼭 직접 한번 타보고 내 마음에 쏙 드는지 보고 그리고 좋은 딜러를 만나서 차량을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한국 같은 경우에 차를 사잖아요. 그럼 딜러가 뭐 이렇게 서비스로, 요즘이야 블랙박스 다 있지만, 한때는 뭐 블랙박스를 달아주고,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죠. 혹시 샘유는?
1: 뭐, 저희는 첫 오일 체인지 우선 많이 해드리고, 네. 그리고 대부분 요새 고무 갈판을 많이 찾아.
0: 아, 고무 예. 발판이라고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1: 예, 네, 많이 찾으시는데, 그거를 이제 서비스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0: 아, 그거 깔면 이제 차 안에 먼지도 좀 덜 나고 청소도 쉽고
1: 예.
0: 네. 그거를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고
1: 엄청 많으세요.
0: 네. 요청 안 해도 어떻게 서비스 들어갑니까?
1: 예. 예.
0: 네.
1: 다 해드립니다.
0: 네. 지금 이제 뭐 차를 구경을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스타현대 샘유를 찾아주세요. 홍보랄까요? 잠깐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1: 뭐 딴 데보다 친절하고
0: 네.
1: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없이 깨끗이
0: 네.
1: 도와드리고 당연히 한국말로 친절히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셨는데 사실 차를 뭐 처음부터 무슨 문제가 있는 차를 팔 리는 없고 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딜러를 찾으면 다 이렇게
1: 예, 그게 또 요새 보시면은
0: 네.
1: 뭐 브로커 에이전시도 많이 쓰시고 딴 데서 차를 많이 사시는데 차를 사신 후에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말씀드린 대로 매장으로 다시 오셔야 돼요.
0: 네.
1: 그럴 때 관계가 있는 분이랑
0: 네.
1: 연락을 해서 그렇게 쉽게 서비스를 받는 게 오히려 가격이 조금 뭐 비쌌어도 처음에
0: 네.
1: 장거리로 보면 도움이 많이 되죠.
0: 네. 이제 차라는 게 뭐, 한번 사서, 6개월 뒤에 바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럴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차를 타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딜러분하고,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드네요.
1: 예.
0: 네.
1: 저희가 다 책임지고 도와드리니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가끔 가다가, 고객분들 중에서 좀, 이런 무리한 요구까지 하시는 분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혹시, 오랜 시간 딜러로 하시면서. 이땐지 조금 곤란했어요.
1: 뭐, 밤 늦게.
0: 네.
1: 개인 번호로 전화와서.
0: 네.
1: 뭐, 차 배러리가 지금 죽었는데.
0: 네.
1: 하이웨이에서 멈췄는데. 어떻게, 어디서 도와줄 수 있냐.
0: 네.
1: 그런 요청들.
0: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1: 제가 그래도 가서 도와드리긴 도와드렸는데.
0: 와, 네. 예. 그건 진짜 좀 무리했다.
1: 예.
0: 그죠? 예. 뭐, 내 딜러니까 내가 다 물어볼 거야. 이것저것 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배터리 되면 차가 멈췄어. 어떻게 해. 이럴 때. 가능하면 예. 이제 그런 때도 도움을 주셨다.
1: 요새는 그래도 이제 AS로 오사이더 서비스가 있어서.
0: 네.
1: 다 이제 24시간.
0: 예.
1: 다 찾아드리는데.
0: 네.
1: 그때는.
0: 아, 직접 발로. 네. 이야, 이게 성공한 딜러의 또 다른 어떤 면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스타현대의 샘유 딜러와 함께 현대차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봤거든요. 뭐 아직도 아마 아 내가 중고차를 사야 될지 새차를 사야 될지 리스를 사야 될지 뭐 이것저것 걱정도 있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 텐데 스타현대의 샘유 딜러입니다. 샘이네요, 샘.
1: 예.
0: 선생님이세요? 샘이네요, 샘. 네. 연락처는 718-631-6700번입니다. 718-631-67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현대 위치가 다시 한 번요?
1: 예, 201-16 노던블러버드 베이사이드에 있습니다.
0: 네. 201-16 노던블러버드 베이사이드에 있는 스타현대 샘유 딜러와 함께했습니다. 아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오늘 마치면 어떻게 스타현대로 가십니까?
1: 예, 바로 이제 가서.
0: 네. 예. 지난달에 어떻게 실적은 좋으셨어요?
1: 예, 지난달에는 뭐 말씀드리면 저희가 90대.
0: 와.
1: 그래도 많이 찾아주셔서.
0: 네.
1: 좋은 말로 이제 끝났습니다.
0: 네. 아직 유튜브 통해서 샘유 얼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K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오셔서 K라디오 라이브 검색하시면 샘유 얼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 찾아가셔서 이것저것 상담하실 때 라디오 듣고 왔잖아. 그러면은 아까 500불 디스카운트 서비스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1: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Klein.
2: Welcome back to our progra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주제가 상당히 특이하고 매우 좋습니다. 캘리그래피라고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그 글씨를 예쁘게 만들어서 약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키는 뭔가 그런 걸 캘리그래피라고 또 하는 것 같아요.
1: Yeah. Well, calligraphy itself, the definition is, you know, the design and execution of lettering with a broad-tipped instrument, like a brush, for example. 그게 자체가 calligraphy인데 I guess these days, when we say calligraphy, we focus more on the design, the style
2: 맞아요.
1: of writing, right?
2: 자신의 어떤 서체를 만들어 보는 거죠.
1: Yeah, yeah. Uh-huh.
2: 자, 이 멋진 주제를 신청을 해주신 주인공은요, 문덕 초등학교 4학년 김초은 양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Mm-hmm. 할머니 댁에 가서 이걸 이제 캘리그래피를 한번 해보고 너무 재밌어서 집에 와서도 이제 아빠랑 자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 네.
2: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겠네요.
1: Yeah,
2: 있으신 분들. 집중력에도 좋고.
1: Especially because, yes, a lot of people are taking up calligraphy. They're starting to learn calligraphy because it's a great pastime. It can be a good hobby. Pastime, hobby, 둘 다 이제 취미를 뜻하는
2: 그렇죠?
1: 단어들인데
2: 취미 생활,
1: 아니면 정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도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2: 맞아요.
1: 막 글씨를 쓰다 보면은 you can clear your head.
2: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서예 학원 다녔어요.
1: Oh, you did?
2: 네. 그 한자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 그냥 따라 그리고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제 펜글씨 연습해서 그때 제 이제 그 손글씨가 그래도 좀 지금 손글씨가 이렇게 못생기지 않은 게 초등학교 2년을 다녔, 2년 동안 서예 학원 다니면서 글씨 써가지고. 그런 거랑 같은 차원으로 봐야 될지. 어쨌든.
1: I think my son, yeah, he should start taking it. Learning calligraphy.
2: 서예학원 몇 년 만에 쓰는 단어인지 모르겠네요. Calligraphy. Calligraphy. 자, 스펠링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Calligraphy is C-A-L-L-I-G-R-A-P-H-Y. Like photography 할 때 graphy는 똑같죠?
2: 맞아요.
1: Calligraphy.
2: 자, 우리 초은 양이 올려주신 사연을 저희가 한 줄 한 줄 바꾸지 않고 영어로 그대로 바꿔봤습니다.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the art of calligraphy.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At stationery stores, you can find calligraphy books and purpose-made brush pens.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2: 캘리그래피는 자신만의 개성과 매력을 뽐내는 글씨체로 손글씨를 쓰는 것을 말한다. 자, 정의를 내려주셨네요.
1: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2: Write by hand. 손으로 글씨 쓰다라는 말이고요. Show off는 약간 뽐내다라는 얘기죠. 자랑하는 거예요. Show off your unique charm. 자신의 어떤 독특한 개성, 매력 같은 것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글씨체를 손으로 써보는 것이다. 다시 한 번요.
1: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2: 글씨에 디테일을 더해서 뭔가 그림이나 그림자 같은 것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1: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2: 그러니까 글씨만 쓰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1: No.
2: 옆에 이렇게 좀 뭔가를 좀 추가해서 약간 예술 작품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뭔가 그림 같은 걸 illustration이라고 많이 하죠. Or shadows to add detail. 뭔가 세부적인 디테일을 추가하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Add detail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요.
1: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2: 약간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1: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2: Distract가 주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긴 쓰입니다. 예를 들어 I got distracted 하면 집중해야 되는데 주의가 산만해졌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뜻이 다소 좀 달라요.
1: 그러게 원하는 거죠.
2: 맞아요.
1: Yeah. You're doing it intentionally, trying not to think about other things,
2: 맞아.
1: trying not to focus on other things.
2: 일을 하다가 한 3시간 했네.
1: Right.
2: 너무 좀 이렇게 머리가 좀 무거워요. 그러면 이제 캘리그래피 한 30분 하면서 뭔가 다른 쪽으로
1: 그렇죠.
2: 분위기 전환을 하는 거죠. 이게 distract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분 전환하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어로.
1: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2: 요즘은 캘리그래피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취미로 하다가 as a hobby를 붙이면 되거든요.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Pick up이란 건 뭘 줍다란 뜻이지만 취미를 시작하다 쪽에서 저희가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영 오래 들으신 분들은.
1: Right, so to learn in this case, to learn calligraphy.
2: Pick up a new hobby.
1: Right.
2: 이럴 때 썼었거든요. 자, 그런데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자,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요.
1: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2: 두 가지예요. As a hobby 하면 취미 삼아 하는 거고 for a living이라고 하면 생계를 위해서, 즉 직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다음에요. 아빠와 자주 캘리그래피를 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1: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2: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자, 이제 할머니 집에 가서 캘리그래피 작품을 보고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그 계기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1: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I first, 처음으로, got into it. 여기서 is은 calligraphy죠. If you get into something, 뭐에 빠져드는 거예요.
2: 그렇죠.
1: 뭐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Okay? So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할머님 댁에 갔다가 할머니의 이 서체 calligraphy를 보고 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좀 빠지게 되었다.
2: I first got into it. 이거 뭐 하게 된 계기가 할 때 좋네요.
1: Right.
2: 내가 first.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거야.
1: Right, right.
2: I first got into it, 형. When I saw my friend listen to the show. 뭐 이런 식으로 친구 보면서 내가 처음 시작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집에 갔다가 집에 와서 바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1: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2: 처음으로 할머니랑 해봤다.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자,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That very day 하면 바로 그 당일을 말하는 거죠. That very day. 자, 다시 한 번요.
1: That very day.
2: 그날이에요. One more time.
1: That very day.
2: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며칠 전에 hooked on something 배웠는데 on 없이 I have been hooked 끝이에요. Ever since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영어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1: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2: 문구점에 가면 캘리그래피 학습서나 전용 붓펜 같은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 At stationery stores, you can find calligraphy books and purpose-made brush pens.
2: What does that mean? Purpose-made brush pens.
1: Purpose-made brush pens. 펜인데 이제 뭐 붓펜이라고 하죠, 우리도. 붓펜 하면은 brush pen인데 purpose-made라고 했으니까 it's made for that purpose. 그 뭐뭐를 하기 위한 뭐 붓펜 전용 붓펜이 되겠죠.
2: 이게 옛날에 저도 OMR 그때 칠할 때 컴퓨터용 사인펜을 써야 되거든요.
1: Exactly.
2: 그게 뭐냐면 purpose-made 펜이에요, 그것도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잉크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의 전용이 purpose made입니다. purpose made brush pens 했으니까 전용 붓펜 같은 것들과 캘리그래피 학습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자, 문구점을 영어로 stationery store 스펠링이 S-T-A-T-I-O-N-E-R-Y입니다. 발음이요?
1: stationery.
2: stationery stores. 자, 그 다음에 이 캘리그래피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붓의 힘 조절입니다.
1: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2: Apply가 어떻게 쓰였냐면 pressure 앞에 쓰여서 힘을 주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the way you apply pressure, 즉 힘을 주는 방식이.
1: 힘을 가하다?
2: 그렇죠. 힘을 가하는 yeah. 방식을 조절하는 게.
1: Uh-huh. 그러니까
2: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In calligraphy, 다시 한번요.
1: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2: 그렇죠. 선을 얇게 그리려면 붓에 힘을 덜 줘야 되고 두껍게 그리려면 힘을 세게 줘야 됩니다.
1: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2: 자, 구동사 두 개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Ease up.
1: Ease up.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2: 힘을 뺀다는 얘기죠. 자, 힘을 줄 때는
1: press down. Press down har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2: Press down hard. 좀 세게 힘을 주면서 굵은 선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문장 다시 한번요.
1: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2: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Talk about the art of calligraphy.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At stationery stores, you can find calligraphy books and purpose-made brush pens.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1: 패턴 practice.
2: 자, 이태영 공부하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EB 트위는 영어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 질문들 답변 드립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인데요. 첫 번째가 손으로 글씨를 쓰다. Write by hand 하면 됩니다. 자, 캘리그래피 자체를 그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1: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2: Okay?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는 행위다. One more time.
1: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2: 초청장을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서 만들었다.
1: I wrote the invitations by hand.
2: One more time.
1: I wrote the invitations by hand.
2: 요즘 배달음식 같은 거 시키면 직접 포스트잇에 사장님이 이렇게 손글씨로 감사하다고 주시는 경우 있더라고요.
1: They sometimes
2: write those thank you notes by hand.
1: Yeah.
2: Right? 자, 요즘 아이들이 손으로 뭔가 글씨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1: Kids these days rarely write anything by hand.
2: 자, 그럴 때 활용을 해보시고 기분 전환하다의 어감으로 distract라는 단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캘리그래피는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1: Calligraphy i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2: Okay? 나는 좀 속이 상해서 기분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1: I was upset and I needed something to distract myself.
2: One more time.
1: I was upset and I needed something to distract myself.
2: 다음에요. 기분 전환을 할 겸 만화책을 좀 읽을 때가 있습니다.
1: I sometimes read comic books to distract myself.
2: I sometimes read comic books to distract myself. 그 다음에 취미로 뭘 하게 되다 할 때 이 pick up이라고 하는 구동사 꼭 써보시면 좋은데요. Pick up something as a hobby. 취미로 무엇을 시작하게 되다.
1: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2: 요즘 이것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들이 취미로 뭔가 테니스를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1: I wish my son would pick up tennis as a hobby.
2: I wish my son would pick up tennis as a hobby. 나는 최근에 취미 삼아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1: I recently picked up yoga as a hobby.
2: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자, 요가 다시 넣어서요. One more time.
1: I recently picked up yoga as a hobby.
2: Okay.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practice. I'm practicing calligraphy with my kids these days.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3: What's calligraphy?
1: Oh, it'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a one-of-a-kind font.
3: Really?
1: You can create various font styles using a brush pen or other writing utensils.
3: That must be useful for improving one's handwriting.
2: Calligraphy를 요즘에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는 걸 대화로 만들어봤습니다.
1: I'm practicing calligraphy with my kids these days.
2: 자, 여기 practice는 연습의 의미라고 보실 필요 없어요. 뭘 하는 거를 그냥 practice라고 합니다. So I'm practicing calligraphy with my kids these days. 요즘에 아이들하고 캘리그래피를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1: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2: 머리 식히기 좋다는 얘기죠, 이거?
1: 네.
2: Clear one's head.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머리 식히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One more time.
1: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2: 그랬더니 뭐냐고 물어보죠.
1: What's calligraphy? Oh, it'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a one-of-a-kind font.
2: One-of-a-kind. 자, 요 네 단어를 하이픈으로 다 붙이면 독특한, 하나뿐인이란 뜻이 됩니다. One-of-a-kind font. 여러분, 서체 아시죠? 정말 독특한 서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트예요. It i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구동사죠? 고안해내다, a one-of-a-kind font. 자, 천천히 다시 한번요.
1: It'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a one-of-a-kind font. Really? You can create various font styles using a brush pen or other writing utensils.
2: 붓펜은 아까 했었고요. brush pen. writing utensils라고 하면 뭔가 좀 글씨 쓰는 모든 도구를 다 말하죠. writing utensils. Utensils, spelling it U-T-E-N-S-I-L. Utensils.
1: Right. Writing utensils would include things such as pens, even notepads, for example.
2: Erasers.
1: Erasers.
2: Kitchen utensils 하면 주방 기기가 되겠고요. 뭔가 기구나 기기를 utensils라고 많이 하거든요. So writing utensils, 필기 도구를 말합니다. 그 밖에요.
1: That must be useful for improving one's handwriting.
2: 글씨체 교정 같은 것에도 도움이 되겠네. Improve one's handwriting. Handwriting은 이제 직접 손글씨를 말하니까 이제 글씨 잘 쓰고 못 쓰는 그런 얘기 있죠. 그럴 때 improve your handwriting. 그러면 누구의 글씨체를 개선하다라는. 자, 그런데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대화가 끝납니다. 자, 잘 활용해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96페이지에 5개의 영작 문장 매일매일 해보시고요. 자, 이 중에 1번과 3번 문장을 영작해 숙제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 Alright, and a question for you. With computers used so widely, is good handwriting still important? Why or why not?
2: 요즘 시대에 뭐 글씨체 예쁜 것도 뭐 중요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And that's a wrap. Have a great day, everyone.
2: Bye, everyon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15번째 페이지. 복면 쓰고 은밀한 일을 도모하려 해도 헤어스타일 때문에 곧장 들통나는 남자죠.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머리를 평범하게 염색을 자주 하고 다니죠.
1: 그러네요. 그 백발 썬킴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2: 백발 썬킴 지금 이것도 제가 아주 깔끔해 보이는데요. 네. 바로 어제 뿌염을 했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뿌염 축하해. 뿌염

0: 는 자객이 이제 다섯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1: 다섯 명이죠.
0: 오늘은 어떤 인물 소개해 주실 건가요?
1: 다섯 명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죠.
0: 아, 그래요?
1: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로도 만들어진 바로 그 인물. 바로 이연걸입니다.
0: 사마천 자객열전의 이연걸을 다루고 있나요?
1: 이연걸이 이 주인공을 모티브로 한 영화의 주인공이었죠.
0: 아, 그래요?
1: 그렇죠.
0: 누군데?
1: 영웅이라는 2002년도인가 아마 그 영화가 있었어요.
0: 포스터 봤어요.
1: 장예모 감독이 그 감독한 영화인데 네. 저 영웅의 주인공이 이연걸이거든요.
0: 네.
1: 그 이연걸이 바로 형가라는 자객을 모티브로 한 주인공이었습니다.
0: 형가!
1: 형가!
0: 형가는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유명한 진시황을 암살하려 했던 자객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형가라는 인물은 그런 일에 휘말리게 된 것인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형가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 자, 일단 형가는요. 그 춘추 전국 시대 거의 마지막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아직까지 진시황이 아니죠. 진나라의 영정이요. 영정이 전국 칠웅을 다 통일하기 직전 인물이었습니다.
0: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1: 원래는 위나라 사람이었는데요.
0: 네.
1: 지금은 연나라에 건너가서 살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사진 보시는 분 알겠지만 연나라가
0: 네.
1: 지금 요동반도에 근처에 있거든요.
0: 네.
1: 우리 한반도가 제일 가까운 나라예요.
0: 예, 가장 북쪽에 있고요.
1: 연나라요?
0: 예, 예. 형가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면서요.
1: 형가가
0: 네.
1: 일단 자기의 신분을 숨겨요. 그리고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술 먹고 고점리라고 하는 축을 연주하는 악사가 있었습니다.
0: 네.
1: 축이 뭐냐면 지금 우리 가야금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연나라에서 형가라고 하면 진짜 약간 난봉꾼, 방탕아?
0: 아, 그래요?
1: 정도의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매일 밤 술을 마신 다음에 옆에 고점리가 있잖아요.
0: 네.
1: 야, 고점리야, 노래 한 번, 축 한번 연주해봐라. 땅따랑땅땅, 디디디디디디.
0: 아, 그 신난다, 예.
1: 그러면서 칼춤을 그렇게 쳤다고 하죠.
0: 아, 그래요? 칼춤도 잘 추고.
1: 칼춤을 추면서.
0: 검술을 익힌 건가요?
1: 검술이 아니라, 형가는 원래,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원래 트레인이 된 칼잡이였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0: 아,
1: 자기 신분을 숨기고.
0: 아, 훈련된 칼잡이라고요?
1: 원래 킬러였던 것으로 추정돼요. 그걸 숨기고, 그러니까 네. 술을 맨날 마시다는 거는,
0: 네.
1: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0: 다시
1: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0: 네. 진왕.
1: 자, 진왕이 지금 거의 자 여러분들 전국에는 몇 개의 나라가 있었죠?
0: 전국 칠웅.
1: 칠웅이죠, 그렇죠.
0: 예, 예, 예.
1: 제초연 조한위 진.
0: 맞아.
1: 여기서 진나라가
0: 네, 네, 네.
1: 다 각계 격파로 다 이제 그 멸망을 시키고 다 끝난 상태 지금요. 한 연나라 하나만 남았는데.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연나라 당시 이제 왕실에서 대책 회의를 세웁니다.
0: 네.
1: 아, 연희왕이라고 왕이었어요.
0: 연희왕.
1: 아무리 봐도 지금 남은 건 우리 연나라밖에 없는데 지금 어떡하나. 지금 우리가 항복할까? 나라를 그대로 바칠까? 근데 태자 단, 그러니까 왕자죠. 이 말려요. 아니 아버님, 어떻게 우리나라를 그렇게 쉽게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해요.
0: 네.
1: 어떡하라고 지금.
0: 그치.
1: 지금 바로 코앞에까지 왔는데
0: 네.
1: 어디까지 지금 진나라가 진출했냐면 역숙이라는 강이 있어요.
0: 역수.
1: 지금도 있습니다.
0: 예, 예.
1: 베이징 남부예요.
0: 예.
1: 그러니까 베이징 남부라는 것은 거의 지금 요동반도까지 왔다는 얘기잖아요.
0: 바람막둥 뿌리네요, 진짜.
1: 그렇죠.
0: 아, 예.
1: 지금 진영정이 진나라가 바로 역수 건너까지 왔는데 우리 어쩌라고 지금? 어떡하지. 연나라 태자단은 진시황과는 약간 악연이 있었어요.
0: 연나라의 태자단이?
1: 태자단이?
0: 진영정과?
1: 진영정과 약간 악감정이 있었어요.
0: 어떤 악연이 있었어요?
1: 옛날에
0: 네.
1: 조나라가 있었어요.
0: 예.
1: 조나라가 전국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을 때 태자단과 영정이 동시에 조나라의 볼모로 잡혀갔었어요. 어릴 적에.
0: 볼모 동기.
1: 볼동이라고 하죠.
0: 예예예. 예, 예. 좀 친했을 것 같은데요.
1: 되게 친하게 지냈대요.
0: 예, 예.
1: 동병상련.
0: 그렇지.
1: 그래서 나름 좋은 감정을 갖고 헤어졌어요. 영정과 단은요.
0: 네, 각자의 나라로 돌아왔어요.
1: 돌아왔어요.
0: 네, 네.
1: 그 단은 연나라에 돌아와가지고 태자가 되고, 근데 저쪽에서는 쑥쑥쑥 크고 있는 거지, 지금요.
0: 영정은 지금 진의 왕이 됐어.
1: 영정은 진짜 통일 직전에 대왕이 됐어.
0: 진시황 직전이야, 지금.
1: 진시황 직전이야. 그리고 연나

0: 나라의 볼모를 요구해요. 어. 진시황이 아, 영정이
1: 그래요? 예
0: 단이 끌려갑니다.
1: 어 예전에 친구였던 같이 그렇죠. 오징어 게임했던 친구를
0: 오징어 게임 친구였던
1: 어
0: 단이 끌려가면서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했대요. 어. 걱정하지 걱정하지 마. 지금 제 왕 내 그 삐삐 알 친구야.
1: 네네네
0: 된 거야.
1: 네
0: 도착하자마자 어이 저 영정 잘했었어?
1: 어
0: 나야 나 단 어. 옛날에 우리 오징어 게임 같이 했잖아.
1: 그랬겠죠.
0: 어,
1: 예.
0: 했는데 진 진짜로 옛날에 그 영정이 아니었다.
1: 아...
0: 이놈!
1: 아.
0: 무릎 꿇어라!
1: 야, 이거 좀 배신감 느꼈겠네, 진짜.
0: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너 두고 보자, 너 진짜.
1: 다시 이런 나중에 상태였거든. 돌아온 거군요. 네.
0: 다시 돌아와서 태자가 된 태자.
1: 오케이, 오케이.
0: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다 갖춰 바쳐야 걸려. 어떡하라고, 그러면. 군사력으로는 우리가 연나라가 진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
1: 그렇겠죠.
0: 그러면 어떡하냐? 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는 저 영정 하나만 제거하면 된다.
1: 암살?
0: 암살.
1: 아...
0: 탑만 제거하면 어. 다 끝나버린다.
1: 어, 그게 태자 단의 의견이에요?
0: 태자 단의 아이디어였어요.
1: 어...
0: 그리고 지금 전국 치룡이 다 지금 점령은 당했지만
1: 예, 예.
0: 깨갱깽깽 아닐 거라고
1: 예.
0: 지금 우리가 스타트 포인트 테이프만 끊어주면
1: 네.
0: 다시 다 들고 일어날 것이다.
1: 어, 어.
0: 영정만 제거하면 다 끝난다.
1: 근데 또 신하들은 그 의견에 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0: 그렇죠. 아니 네. 지금 어떻게 반대했다가 바로 지금 코앞에 역수까지 왔는데 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1: 아, 아, 아.
0: 그래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1: 아.
0: 그래서 태자는 근데 밀어붙입니다.
1: 밀어붙여.
0: 어. 아 그래서 네가 가려고?
1: 제가
0: 어떻게 태자인데 갑니까?
1: 여기서 아니, 태자인데.
0: 예, 예. 아, 그럼 누구 보내는데? 어. 제가 정말로 우리 연나라에, 아, 유명한, 검객을 알고 있습니다.
1: 어.
0: 누군데? 전광. 석화 아닙니다.
1: 어, 전광? 어, 전광 누구야?
0: 전광이라고 정말로 유명한 검객이었어요.
1: 이었어요?
0: 지금은 은퇴하신.
1: 아, 은퇴한 검객.
0: 그래서 네. 태자단이 그 전광을 만납니다.
1: 네.
0: 이리 오십시오. 아, 태자님 부르셨습니까? 여차여차 해가지고 우리가 영정을 죽여야 되는데 암살해야 되는데
1: 네.
0: 그대가 좀 가시오.
1: 아...
0: 그랬더니 대단히 정말 제가 가고 싶으나 가고 싶으나 제가 너무 늙어가지고
1: 아 진짜로?
0: 그러면 예. 너 안 가면 누구 가냐?
1: 예.
0: 제가 한 명 더 소개시켜드리겠다.
1: 아 예.
0: 하면서 형가를 소개시켜줘요.
1: 숨어 살던 형가를.
0: 형가. 그래서 형가를 예. 만나러 가요.
1: 네.
0: 가니까 그 장면이 나온 거예요. 아까 술 먹고 맨날 놀고 있는 장면.
1: 방향무인. 네.
0: 그렇죠.
1: 네.
0: 아 오늘 밤 단둘이서 파티 파티 하고 있는 형가를 만나러 갑니다.
1: 아.
0: 그 전광이요.
1: 예.
0: 형가 오랜만이야. 어 전광 선생님 왜 어제 일이십니까? 아 단둘이서 우리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이리 오게.
1: 어.
0: 둘이 앉아요. 아유 전광님 뭐 무슨 일이십니까? 아 지금 태자 단님께서 영정 곧 진시황 되는 영정 암살 명령을 내리셨는데
1: 어휴.
0: 나는 힘들고. 그 네가
1: 예,
0: 가라
1: 예.
0: 이게 된 거예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지금 사마천의 사기를 바탕으로
1: 네.
0: 말씀을 드리는데 형과
1: 네.
0: 깜짝 놀라요. 아니 그렇게
1: 엄청 놀라지.
0: 엄청난 일을 저한테 맡기십니까? 이거
1: 네.
0: 남한테 새 나가면 어떡하냐 이야기가.
1: 어.
0: 그때 전광 이런 말합니다.
1: 네.
0: 나도 그 걱정을 했다.
1: 어.
0: 이거 이야기를 새 나가면 안 된다.
1: 그렇죠.
0: 지금 이 세상에는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세 명밖에 없다.
1: 태자단
0: 나,
1: 전광,
0: 너.
1: 형가.
0: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태자와 너만 아는 이야기로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칼을 뽑고 그대로 자결을 해버려요.
1: 전광이?
0: 전광이요. 이제 이야기는 너, 형가, 그리고 태자님 밖에 모른다.
1: 지금 형가한테 폭탄 제대로 넘겼네.
0: 돈 받아라, 폭탄 촥!
1: 야, 전광도 대단한 사람이네.
0: 정말 전광석화가 진짜.
1: 진짜, 진짜.
0: 아.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예, 태자를요.
1: 예.
0: 태자를 만나서.
1: 아, 형가가?
0: 형가가 이제 만나러 가요.
1: 예.
0: 그러면서 그, 아, 저 전광 선생님은 이런 일은 얘기를 나누고 돌아가셨다. 하니까 태자가 펑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광 선생님의 그런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러면 영정을 암살하겠습니다. 태자님, 그럼 제가 그 임무를 맡겠습니다.
1: 자기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제. 예,
0: 해요?
1: 예.
0: 했는데, 차일피일 안 가요, 형가가.
1: 왜 한다면서요?
0: 그러니까 왜 안 가냐 말도 못하죠. 그때 드디어 형가가
1: 네.
0: 술 먹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제가
1: 이제
0: 전광 선생님의 그런 업을 좀
1: 예.
0: 이을 때가 됐습니다.
1: 왜 그렇게 미뤘던 거예요, 형가가?
0: 그때 태자나 단이 물어봐요.
1: 네, 네.
0: 아, 왜 안 갔냐고.
1: 예, 예.
0: 제가 다 정보를 그 귀합해 봤는데 진시황이 역수 바로 직전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 아, 그 역수 강?
0: 강 직전까지 진나라 예, 군대가 예, 예, 예. 멀리 떨어졌으면 실패한 확률이 높지 않냐. 그래서 최대한 우리 연나라의 근처에 왔을 때 제가 치기 위해서 기다렸던 아, 것입니다.
1: 생각이 다 있었네요.
0: 제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1: 예, 예, 예.
0: 자, 이제 떠날 테니까 검을 주십시오. 검에 독을 묻혀서 줘요. 네. 헌가한테요.
1: 검이요? 비수라던데, 비수?
0: 비수, 비수요.
1: 비수, 비수.
0: 요만한 비수요.
1: 예, 예, 예.
0: 그런 다음에, 저희가 진시황에게 접근할 때 필요한 뭔가가 필요합니다. 선물을 주십시오.
1: 아, 진시황한테 선물을 주는 명분을 만들어달라?
0: 왜냐면 진시황이 얼마나 그 암살 시도를 많이 당했겠습니까? 아, 예, 그래서 예, 예. 접근. 진시황에겐 20보 이하로는 접근이 못 됐거든요.
1: 아, 큰 선물이 필요하네, 그러면.
0: 진시황 20보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선물이 필요합니다.
1: 뭘 요구합니까?
0: 처음에는 그 단이 기다리라고 하면서, 잠깐만, 이거 갖고 와. 독항 지도를 보여줘요.
1: 독항 지도가 뭐야?
0: 독한이 아니라 독항이라고 해서.
1: 독항이 뭐예요? 네.
0: 연나라의 가장 비옥한 전략 요충지. 지도.
1: 예.
0: 지금으로 치면 목동 CBS 지도?
1: 아, 예.
0: 가장 비싸고 전략적인.
1: 아, 그걸 진한테 넘기겠다고?
0: 그걸 전략 지도를 넘기라고 그 태자 단이 그 형가한테 줘요.
1: 예, 예, 예.
0: 하더니 그 네. 형가가 비웃습니다.
1: 네.
0: 저기, 태자님. 어차피 진시황이 연나라를 차지해버리면 이 땅도 당연히 자동적으로 그 진시황 땅이 되는데 이걸 진시황이 받겠습니까?
1: 아.
0: 그렇죠. 이걸 저 지도입니다 하다 갖다 줘봤자 네. 진시황은 야야야 며칠 놈은 여기 내 땅 되는 건데
1: 그렇지,
0: 이거
1: 그렇지.
0: 왜 갖고 왔니 이거
1: 큰 의미가 없다
0: 내비 찍은 다 나오는데
1: 다른 선물 필요하겠네
0: 그때 형가가 이런 제안을 해요
1: 네.
0: 지금 우리 연나라에 네. 번오기 장군이 진나라로부터 지금 망명을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1: 아 진에서 망명 온 장군 번오기 장군이 연에 있어요 지금
0: 연나라의 그 번오기가 누구냐면요 예. 진시황의 역적이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럼 진왕은 찾고 있겠네.
0: 찾는 정도가 아니라 예. 얘 잡으면 그냥 전 세계 지명수배예요.
1: 진짜 화가 났어요. 예, 예, 예.
0: 왜 번오기가 예. 그 진시황의 충신이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진시황의 충신이었다기보다는 진나라의 충신이었어요.
1: 예예예. 예.
0: 충신인 장군이었는데
1: 네.
0: 이거 여러분들 우리 또 그 중국 고대사 편을 보면 아시겠지만 진시황의 아빠가 누군지 애매모호해요.
1: 아, 맞아요. 예.
0: 그 진시황의 약간 스승이었던 여불위라고 있는데
1: 맞아, 맞아.
0: 여불위가 진짜 아빠인지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아빠는 진나라의 자초란 사람이었어요.
1: 아.
0: 자초라고 당시 조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던 진나라의 볼모였어요. 근데 이 자초를 여불위가 딱 보고 아, 얘 큰일이다 싶어서 투자를 해요.
1: 예.
0: 그래서 자초한테 제가 있는 여종입니다. 얘야 조희야 앞으로 잘 모셔라
1: 어허.
0: 라고 하면서 여부리가 자기 여정을 자초한테 바칩니다.
1: 예.
0: 당시 기준으로요.
1: 네.
0: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해요. 근데 야사에 따르면 이미 조희는 여부리의 아이를 베고 있는 상태로
1: 아하.
0: 자초에게 갔다.
1: 아하.
0: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요.
1: 예.
0: 그게 이제 영정 진시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랬어요. 진시황이 진짜 아빠가 자초인지
1: 여부리인지
0: 알 수가 없다예요.
1: 네, 근데
0: 지금도 몰라요.
1: 네.
0: DNA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 그렇죠.
0: 이거를 제기한 거예요. 번호기가
1: 야.
0: 아무리 봐도 이거는 여부리의 자식이다.
1: 야, 그러면 당신은 컴플렉스를 건드린 건데.
0: 컴플렉스 건드린 다 죽는 거이군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래가지고 일가 친척들이 다 몰살 당하는 과정에서 번호기는 탈출을 해버립니다. 탈출해서 지금 연나라에 몸을 피한 상태였어요.
1: 예, 예, 예.
0: 근데 태자단은 번호기를 굉장히 정중히 우대하면서 약간 VIP로 모시고 있는 상태였어요.
1: 보호를 해줬구나.
0: 보호를 해줬어요.
1: 예.
0: 이걸 딱 형가가 보고 제가 진시황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저 번호기의 목이 필요하다. 해요.
1: 예.
0: 태자단은 이런 말을.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럼 내 입장이 뭐가 되냐고.
1: 내가 지금까지 번옥이 내가 보호해줬는데.
0: 내가 보호해줬는데, 안 된다고. 번옥이 목에 있어 가능하다. 해요.
1: 예.
0: 태자단은 내가 못 가겠다. 그러니까, 형가가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1: 번옥이 목을 치러? 예.
0: 아, 니시쉐이. 누구냐? 그란 말이죠. 워시 형가.
1: 저는 형가입니다.
0: 라이.
1: 어, 들어오세요.
0: 들어오세요. 아, 자초지정은 얘기해요. 네. 제가 지금 진시황, 영정 목을 치려고 하는데, 장군님의 목이 필요하다. 어.
1: 그리고. 아, 그렇게 솔직히 얘기한다고요?
0: 얘기했대요.
1: 어, 예, 예, 예. 어,
0: 그리고. 네. 솔직하게 지금 번호기 장군님도. 네. 진시황이 처자식 다 죽이고 가족이 몰살 당하지 않냐.
1: 그렇죠.
0: 복수를 원하시죠?
1: 예.
0: 제가 그 복수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목을 내놓으세요.
0: 뭐, 그러니까 목을 내놓으십시오.
1: 아, 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번호기가 그걸 승낙한다고?
0: 어, 그러니까. 마지막 네. 유언이 그거였어요. 당신의 뜻을 다 이해했다. 그러니까 내 처자식의 그러면 원한을 갚아
1: 진짜로?
0: 달라. 내 목을 치라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목을 내밀었대요.
1: 와.
0: 장군님, 제가 반드시 원한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이야, 탁!
1: 야, 번호기도 진짜 비범하네요. 야.
0: 그래서 자, 그 독항의 지도와 네. 번호기 장군의 목을 들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1: 네.
0: 형가가 기다리라고 해요.
1: 누구한테?
0: 아직 한 명 더 필요하다.
1: 한 명 더 필요하다.
0: 개섭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1: 개섭.
0: 이상하게 들으시지 마십시오.
1: 네.
0: 자기의 약간, 어, 베스트 프렌드 겸 똑같은 자객이었대요.
1: 어.
0: 지금 카톡을 보냈는데, 네. 오라고. 네. 옛나라로.
1: 예.
0: 얘가 일시파고 안 오는 거예요.
1: 어.
0: 얘랑 같이 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
1: 아, 2인조로 난 활동한다.
0: 2인조로. 안 와요. 그래서, 네. 개섭을 기다리다가 개섭이 안 와요.
1: 어.
0: 그랬더니 그 태자단이 그러면 잠깐만 어. 그럼 개섭 말고 어. 내가 한 명 소개시켜줄게.
1: 아, 예예예. 예.
0: 그래서 진무양이라고 하는 동네 건달을 소개시켜줍니다.
1: 동네 건달?
0: 그러니까 어. 태자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약간 우락부락하니까 네. 어라! 내가 안 보여 착하게 살자 이거.
1: 아, 새롭게 인조를 결정해줬어요. 예.
0: 여기에 형가가 아무리 봐도 진무양은 아니에요.
1: 아, 쟤는 안. 개섭의 발끝만큼도
0: 안 돼. 아닌데. 어. 근데 네. 여기서 실수를 한 거예요, 태자단이.
1: 네.
0: 에이, 이제 착하게 사자! 그러니까 어, 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앞에서 빡빡빡빡 하는 게 진무양이었거든요.
1: 아.
0: 근데 태자가 보내라고 하니까.
1: 네.
0: 이거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일단 2인조로 출발합니다.
1: 2인조로 갔어요. 예. 왕을 만나나요?
0: 진시황을 만나요.
1: 어, 만나요. 선물 있으니까. 어.
0: 앞에서 스탑. 그렇죠. 누구니?
1: 네.
0: 연나라에서 온 외교 사신입니다.
1: 네.
0: 아, 그 여기서 메시지 전달하고 가십시오. 아, 그게 아니라 진시황이 그러니까 저 진영정이 보셔야 될 정말로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1: 있죠, 있죠. 예.
0: 뭔데? 지도와 번호기의 목입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해요. 저기 예. 대왕. 연나라에서 온 사신이 이제 번호기의 목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뭐? 번호기? 역적? 내가 지금 여부리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역적?
1: 그렇지.
0: 좋다. 그 사실을 만나겠다.
1: 어.
0: 형.
1: 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지금.
0: 그래서 일단, 예. 형가가,
1: 네.
0: 목을 일단 그 옆에 있는, 나, 전패! 하는, 네. 그, 환관한테 줘요.
1: 예, 예.
0: 환관이 들고 올라가서, 자, 자, 대왕, 이 번호기의 목입니다.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역적의 목이 맞군.
1: 번호기가 맞아.
0: 어. 맞아.
1: 어.
0: 알았다. 고맙다. 그래. 또 뭘 갖고 왔냐? 했더니 그 형가가, 자, 제가 정말로 중요한 지도를 갖고 왔는데,
1: 네네.
0: 이 지도는 제가 대왕 앞에서 펼쳐가지고 직접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1: 아, 그렇지. 근접해야 되니까.
0: 근접해야 되니까.
1: 예.
0: 이게 실수였어요.
1: 어? 왜?
0: 아니, 이게 사마천의 사기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팩트를 많이 바탕으로 했겠죠.
1: 예.
0: 근데 보통 지도를 갖고 오면 문서를
1: 네.
0: 환관한테 넘긴 다음에 환관이 갖고 와서 읽어요.
1: 예.
0: 직접 갖고 오라는 건 약간 여기서 너무 믿었어요. 진시황이 형가를.
1: 아, 너무 믿었다.
0: 너무 믿었다.
1: 예.
0: 제가 직접 설명드려야 됩니다. 그래. 와.
1: 번호기 뭐라? 목을 보고 흥분했나 보다.
0: 그렇죠.
1: 예.
0: 근데 옆에 진무양이랑 같이 올라가는데.
1: 아, 예. 진무양.
0: 진무양이 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 옆에서 떠는 거야. 띵띵띵띵띵.
1: 누가 봐도 수상해.
0: 누가 봐도 수상해.
1: 어.
0: 그 진시황이 물었어요.
1: 쟤 왜 떨고 있냐.
0: 쟤 왜 떠니?
1: 어.
0: 여기서 형가가 널 죽이러 왔어, 떨어져! 그럼 안 되잖아요.
1: 안 되지. 예.
0: 여기에 이런 말 합니다. 네. 연나라가 나름대로 그 중국 대륙에서는 변방이잖아요.
1: 네.
0: 컨츄리 꼬꼬가.
1: 네.
0: 존 딱이 정말로 대왕 앞에서 서가지고 너무 긴장해서.
1: 네.
0: 지금 벌벌벌 떱니다.
1: 아, 우리가 지금 시골에서 와서.
0: 시골에서
1: 큰 나라 와서 떨고 있습니다.
0: 아이고.
1: 어, 수습 잘했다, 형가가.
0: 그렇죠. 서울역 앞에서 코벤다는 거, 아야, 가만있어야.
1: 그 정도면 최선이다, 내가 볼 때.
0: 최선이죠.
1: 어, 예.
0: 그래서 진시황 앞에까지 옵니다.
1: 네.
0: 그래서 네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지도가 뭐냐? 예, 독항의 지도입니다. 두루마리였어요. 그래서 여, 제 배하 전하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1: 네.
0: 돌돌돌돌돌돌 그래서 이 지도는 바로 여기의 지도입니다. 근데 다 펼치니까 안에 비수가 있었던 거죠.
1: 아 지도 하나에?
0: 지도 어. 맨 안에. 어. 바다란? 하면서 어. 박 찌르려고 하는데
1: 네.
0: 되는데 여기서 형가가 실수를 해요.
1: 왜요?
0: 손을 잡아야 되는데
1: 네.
0: 옷 소매를 잡은 거예요.
1: 아. 아.
0: 아.
1: 소매.
0: 소매. 옷을 잡았어.
1: 아 이건 차이가 크지.
0: 그래서 옷 소매를 잡고 어. 가슴을 찌르려고 하는데 빗나가 아주 당연히.
1: 당연하죠. 그 리시가 길어지죠. 소매를 잡으면.
0: 지직 짓고 피해 나갑니다.
1: 예.
0: 도망가는 진시황을 현관은 뛰어다니면서 휙휙휙 휘두르는데 예예. 진시황도 계속 피해 다녀요. 어. 근데 문제는 경호원들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처에 못 와요.
1: 호위무사들 없어?
0: 있었어요. 못 와요.
1: 왜 못 와요?
0: 왜냐하면 진시황이 명령을 내린 게 있었거든요.
1: 어떡해요?
0: 내 명 없이는 이 어전에 아무도 무장한 상태로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진시황이 죽게 생겼지만 혹시라도 내가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명 기억 안 나니? 어. 너 법 어겨서 너 죽어. 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경호원들은 안다는 데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1: 아직 기회가 있네 형가한테.
0: 그렇죠. 예. 경호원들은 못 가고
1: 예.
0: 이때 진시황이 정말 마지막 일격을 당하려고 하는 순간 어. 어이가 없게도
1: 예.
0: 어이가 저 뒤에서 약주머니 있죠.
1: 네.
0: 약주머니를 던져서 형가의 칼을 맞춰서 딱. 이 정도면 거의 선동력급이죠.
1: 어이가요?
0: 어이가 없네 진짜.
1: 아 진짜로?
0: 딱 형가의 네. 칼을 맞췄어요.
1: 예.
0: 잠깐 시간이 벌어진 상태죠.
1: 네.
0: 형가들까 당황했겠죠.
1: 네.
0: 그때 박해 있던 경호원 중에 하나가
1: 예.
0: 대왕.
1: 네.
0: 지금 진시황이 칼을 허리춤에 차고 있었어요.
1: 네, 네, 네.
0: 자기가.
1: 예.
0: 근데 이게 안 뽑혀 칼집에서.
1: 아.
0: 왜 너무 장검이다 보니까 뽑으려고 하니 이게. 안
1: 그래, 당황하면 잘 안 돼.
0: 당황 안 돼.
1: 그렇죠, 그렇죠.
0: 그때 경호원 한 명이
1: 네.
0: 잠깐 형가가 멈하는 사이에 네. 대왕 칼을 좌우로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칼을 등 뒤에 대시고 왜냐면 왕궁이 높으니까 천장이
1: 아, 예, 예.
0: 뒤에 대시고 뒤에서 앞으로 뽑으십시오.
1: 아, 예.
0: 된 거야.
1: 네.
0: 그 시간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야.
1: 그러니까
0: 맞다.
1: 예, 예.
0: 뒤로 해서 칼을 뒤로 해서 뒤에서 앞으로 뽑은 거죠.
1: 아,
0: 뽑힌 거예요.
1: 뽑혔어.
0: 그때부터는 게임이 안 돼요.
1: 아,
0: 진시황이 갖고 있던 건 장검이었고
1: 예.
0: 형가는 다 비수였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챙챙챙챙 이게 되나.
1: 네네네.
0: 결국에는 아, 이 싸움에서 져요. 그리고 형가가 쓰러집니다.
1: 아,
0: 그리고 형가가 마지막 일격으로 네. 칼을 짚고 던져요.
1: 어.
0: 던지는데 이것도 마지막 일격을 진시황이 피해가지고 이게 기둥에 박혀요.
1: 아이고.
0: 그러면서 이 말을 했죠. 아, 내가 죽고 당신이 이기는 것이 이게 하늘의 운명인가 보다.
1: 아, 형가가 한 말이죠.
0: 형가가 마지막
1: 예,
0: 유언이었어요.
1: 예, 예, 예.
0: 그게 운명인가 보다가
1: 아,
0: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1: 아.
0: 그리고 난도질을 당합니다.
1: 아, 진짜 다 왔는데, 기회.
0: 아, 그러니까.
1: 기회는 너무 좋았는데.
0: 그리고 열받은 진시황이,
1: 네.
0: 야, 누가 보냈냐? 연나라? 연나라
1: 그렇지.
0: 바로 박살.
1: 아.
0: 연나라 왕, 아. 희왕이요, 연왕이. 네. 태자 보고 너, 네가 했냐? 너, 뭐 누구 맘대로.
1: 그렇지. 그분은 그럴만해. 아들이 지금 말 안 들어가지고.
0: 그러니까 예. 너 때문에 우리나라
1: 그렇지.
0: 100일 후에 망할 거 일주일 후에 망을 생겼다고.
1: 그렇죠. 예, 예.
0: 태자단은 거기 책임지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1: 아, 참.
0: 그리고 연나라는 망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1: 네.
0: 진시황이 야 형가와 관련된 애들 다 잡아들이라고. 싹 다 다 극형을 당해요.
1: 예. 자 이렇게 형가는 비록 이제 진왕 암살은 실패했지만 사마천은 이제 그가 품었던 뜻이 뚜렷하고 높았기에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길 만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객열전을 통해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0: 네.
1: 아 그날의 비수가 만약에 진왕에게 닿았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0: 아마 제가 봤을 때 형가가 권력을 잡지 않았을까.
1: 네네 알겠습니다. 중국사 시리즈를 하면 컨디션이 한껏 올라오는 예, 선킴 선생님과 진왕 암살 사건의 주인공 형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 또 다른 자객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말씀 고맙습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 친지끼리 모여도 반가움은 잠시고 되려 비수처럼 단검처럼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다 싸움나기 십상이죠. 여러분은 형가가 아닙니다. 이번 추석 연휴만큼은 서로 비수 꽂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그득하기를 기원하고요.
2: 내일과 모레는 추석 맞이 특집 겸 잡지사 4주년 기념 특집으로 잡지사 최초로 야외에서 멋진 콘텐츠를 만들어봤으니까 라디오로도 들으시고 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봐주시면 색다른 즐거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백,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6불 99.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통통배 100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K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보금 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차이나! 오늘도 활기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재우 MC 배우 송건우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통일로 가는 길동무들 함께 해 주셨습니다. 남북 통일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
3: 네,
2: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3: 잘 보냈는데 또 특별한 일이 있어요.
2: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3: 제가 이제 녹화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네. 제 아들이 저를 붙잡고 질문을 하더라고. 아빠 북한은 어떤 곳이야? 던지더라고요.
4: 잘 본 거예요?
3: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가 아빠가 어디를 가니까 얘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2, 30분을 열렬하게 설명을 되게
2: 네. 야, 그럼 우리 목사님이 아들에게 말씀해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오재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이제! 그래서 오늘 주제도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될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전히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들이죠. 남북극장의 두 커플을 불러보겠습니다.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5: 아우, 야, 상태야. 잠깐만, 오늘 보아하니 어떤 상태인가? 기분 좋은 상태, 기분 나쁜 상태, 배부른 상태, 뭔가 배고픈 상태?
6: 잠깐! 어허! 십계명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하셨는데 상태의 이름도 이렇게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너 지금 놀리는 거야 지금 나? 갑자기 십계명으로 네가 방어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
7: 아니 근데 평소에 이렇게 생활하다가 마음속으로 십계명을 떠올리다 보면은 계명대로 못 사는 내 모습이 많잖아. 그럴 때마다 참 매우 매사해지는 경우가 많아. 아우 매사해 매사해.
5: 매사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망상으로 사는 게 어디야.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어디야. 지금 상태 좋은 상태 이대로 쭉 가면 괜찮은 상태 잘하고 있어. 괜찮아.
7: 그래?
5: 아니 그래서 얘기인데 남북한의 생활 모습을 식경에 빗대어 보면 어떨까.
7: 그거 괜찮아.
5: 그치.
7: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두 개의 돌판. 남북에 새겨진 십계명. 빠밤.
2: 이야.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북한 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북한 말이 있었을까요? 수혜 씨.
8: 매사하다.
2: 오, 매사하다.
8: 매사하다. 매사하다. 아, 매사하니 이런 게 약간 네. 부끄러운.
2: 아, 부끄러운 거예요?
4: 전혀 다른 느낌이다.
8: 쑥스럽다. 약간.
2: 쑥스럽다.
7: 쑥스럽다. 매사하다. 이렇게.
8: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상황에서 네. 내가 하지 말아야 약간 우리 막 가쁜 싸이 됐을 때.
2: 네네네. 네, 네.
8: 아, 매사하네.
4: 약간 이런 데서요.
2: 매사하네. 또 하나가 있었어요. 아까
9: 네.
2: 망탕.
9: 제가 아까 망탕이란 말 듣고, 오, 북한 사투리 나왔네 했는데, 네. 망탕. 되는 대로 막 한다는 소리.
2: 되는 대로 막 한다.
9: 되는 대로 막
2: 한다. 되는 대로 막 산다.
9: 네, 망탕 살지 말라. 너 망탕 하면 안 돼. 뭔 일도 막 되는 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망탕 하지 말라. 네, 네. 이렇게 표현하는.
8: 말도 망탕하지 말라.
2: 아, 말도.
9: 망탕하지 말라.
8: 네, 말도 망탕하지 말라. 이런.
2: 아, 그렇구나. 자, 오늘은요. 그래서 남북한의 생활 모습을 십계명에 빗대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십계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성경 속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십계명이 있다는 거 아세요?
7: 진짜요?
2: 자, 과연 어떤 이유에서 십계명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죽 씨 한번 말씀해 주세요.
9: 네, 북한의 십계명은 당의 윤리사상 확립이 10대 원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2: 10대 원칙?
9: 네. 그게 진짜 한국의 10계명인데 다른 점이 몽땅 첫 글자 김일성을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김일성을 목숨으로 보호한다까지 딱 끝나는 거 10개. 어느 한 네. 1계명부터 김일성째 들어간 게 없습니다.
2: 모든 계명에 다 들어가요?
9: 1장부터 네. 어? 위대한스러운 김일성 동지를
10: 영원의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 모셨던
9: 당. 왜 이렇게 당당?
2: 경이야.
10: 경이야.
2: 경이야.
9: 수련님이 모든 것을 중성심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쉽게 말하면 네네. 그렇게 1번부터 제가 마지막까지는 목숨으로 보호한다는 것이 끝입니다.
10: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 김일성.
9: 다 김일성. 토요일마다 생활청와대도 김일성, 김부다, 말씀, 교시. 네네. 당일사 학. 야, 너 되돌아,
7: 이거 가져오신 거야.
9: 이걸. 네. 이걸 다 인용하고, 내가 오늘 뭘 잘못했는데, 뭘 어쨌습니다. 이렇게
10: 해야 되나?
2: 어, 진짜. 네. 회개 기도.
9: 네네네. 어, 맞다. 회개 기도랑
10: 똑같아. 네, 진짜.
9: 그럽니다.
7: 이계명은 뭡니까? 이계명, 이진씨, 이계명.
2: 혹시 뭐 생각나는 계명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 네. 굳이 특별하게 기억할 필요 없어요. 김일성을 위해서 죽도 살고 목숨 바쳤고.
9: 아, 이거 쉽게 말할 거거든.
3: 모든
9: 사상 외에는 다른 사상을 섬길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다 주입돼서 들어와 있죠. 판축돼 있죠.
3: 아니, 그럼 이제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으시다가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 믿게 되시고 신앙 갖게 되시고 십계명을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 딱 그게 떠오르세요.
9: 사실 그 한인방콕교회에서 보호를 받다 한국에 왔을 때 십계명을 외우라는 거예요. 콧방 느꼈어요. 내가 왜? 내가 왜 김일성한테 속다 살아왔으면 됐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놓고 나한테 또 사기치려고 그러네. 처음에는 완전 그 거부반응이 나와가지고 네. 십계명을 외우지 않았어요. 그럼 보니까 딱 무슨 우리 선현단 그 입단할 때 그 가입선서 외우는 거 갖고 선서 외치듯이 하는데 네, 네. 너무 싫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마저도 이제 다 성경에서 베꼈던 거죠.
7: 맞아요.
2: 혹시 상태 씨 같은 경우에 십계명 딱 생각나는 거.
7: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래서 항상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정결한 자세로 역시 살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요.
2: 목사님도 뭐 열심히 공부하시면서도 네. 그저 되뇌이지만 간혹가다 네, 네. 헷갈리실 때도
10: 다 외우시잖아요.
3: 아니 십계명을 사실 네. 성도들이 네. 외우냐 안 외우냐는 네, 네. 뭐 기억력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번역 본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네, 아까 네. 우리 상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10: 선생님.
3: 이제 내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기억을 하고 네.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고 생각을
2: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십계명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리 탈북자분들 중에서 이 십계명 중에 참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혹시 있을까요?
10: 10개 다 지키고
2: 10개 다? 10개 다
10: 10개요?
2: 그러니까
7: 언어살인도 있으니까
10: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네. 살인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 살인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네, 네. 네가 언제 살인을 안 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서 내 얘기를 해줄게 라고 네. 하면서 인격살인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너 얼마나 많은 영혼을 네가 말로 죽였는 줄 아니? 라고.
7: 맞아, 그래서
10: 살인자인데.
9: 우리 상처받아 한번 보냈잖아.
10: 내가 그냥
7: 다들 좀 회개하는 거야.
2: 네.
10: 저는 오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2: 부모를 공경하라.
10: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공경하고 싶어도 제가 의도치 않게 외동딸인데 탈북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불의한 자식이 되었죠. 아,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건데 네. 네, 하지 못하고 있는.
2: 우리 선정 씨는요?
7: 저는 정말 맞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네. 쉽지 않더라고요.
2: 쉽지 않죠.
7: 바로 네. 옆에 있는 배우자마저도 네.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와 이게 맞아요. 쉽지 않은 거구나.
11: 배우자는 이웃이에요.
7: 공부해야 되는 이유.
2: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우상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7: 맞아.
2: 왜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늘 뭐가 끼어들잖아요. 이게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저게 힘들어서 안 될 것 같고
7: 미디어가 우상이고 핸드폰이 우상이고
2: 그러니까 맞아. 그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9: 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게 아이, 나는 뭐 기독교인데 네. 뭐 나는 기독교인인데 뭐 내가 다른 신 뭘 믿어? 하는데 이제 핸드폰 받아가자 그 불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맹신해 버리고 오늘 하루 신수가 뭐지?
2: 운세가 들어오시고
9: 오고나는 거지. 그러니까 구름에서도 핸드폰을 보면
2: 맞아요.
9: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네. 딱 딱 클릭 하다가 아 볼까 말까 할 수 있어. 아 투표하신 소원은 뭐지? 딱 눌러본다. 그러면 이게 나쁜 거라고 뭐 알면서도 그렇죠. 잘 안 되더라고요.
8: 아, 저는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 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NK 포럼이랑 이게 포럼을 할 때 네. 단체로 버스를 대여해갖고 뭐 이런 월종사 뭐 이런 이 역사업을 그런 네네. 그런 데를 가요. 저, 저는 이걸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되게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탐방으로 가요.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뭐 신앙 뭐 이런 종교로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탐방. 그게 네. 그 코스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섬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그런 데 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아 역시 조로 목사님에게 아, 질문을 아주 너무 그냥
3: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태국 가잖아요. 네. 네. 뭐 이런 관광지 다 가셔서 네. 이미 보시고 사진도 찍고 맞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찍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 자체는 문제도 아니고 네네. 하나님의 자녀가 네.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우리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죠. 아, 그곳이 우리를 더럽거나 거룩하지 아, 못하게 만들지 않나.
9: 그런데 네. 제가 두 번이나 안 따라 들어갔거든요.
10: 맹구씨가 네. 한참 걸렸어요. 저는 절 공연이 되게 많이 잡혀요. 네. 근데 네. 그 절에서 뭐 그렇게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네. 정말 우리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를 초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제가 한 10번 중에 10번은 빵꾸 낸 것 같아요.
7: 강연 같은
10: 거? 아, 예, 네. 안 아, 가겠다.
2: 절이어서 못 갈 것 같아.
10: 네, 못 갈 것 같아. 내가 크리스찬인데 네. 내가 거기는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되게 웃기다 그래요. 저보고. 네. 어, 그게 뭐 내 생계인데 그거 네. 안 돼? 내가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2: 물어보셔요.
10: 네. 어떻게 가십니까? 네.
3: 가셔야죠.
2: 그렇죠.
3: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네. 우리를 그래서 성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간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누가 아, 네, 있든지 아, 네. 내 뒤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곳들을 안 가 그러면 네. 거기는 버림받은 곳이에요. 아. 우리는 선교사들이고 대신에 네. 아, 나 이거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 아멘. 성교사처럼 가는 게.
7: 확실하게 네. 이제 스위스의 고민이 해결된 것 같아요. 어, 마음 편히 네.
9: 그래.
7: 일로서 다녀오시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오신
9: 거예요. 아멘. 목사님 말씀 네. 우리가 다음으로써 그곳이 그래. 거룩해진다. 그 말에 소름이 쫙 돋았어. 진짜.
2: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예. 이 계명은요. 북한에서는 참 지켜지기가 어려운 계명인 거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12: 북한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 김일성의 네.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2: 그렇겠죠. 네.
12: 저는 네. 북한 자체에서는 절대적으로 지킬 수 없는 기능이 네, 되는 거죠.
2: 아, 맞습니다.
5: 저기 그 하나님 자리에 다 김일성을 넣겠죠. 그렇지, 김하자 외에는 네, 다른 네, 이상 부르지 네, 말라. 네, 그런 식으로 다 헛되이 김일성을 부르지 말라.
2: 네, 네.
5: 북한에서는 기독교는 물론이고 다른 민간 신앙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덜하지만
12: 맞아요.
5: 옛날에 민간 신앙이 완전 장난 아니었잖아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5: 북한은 어때요?
9: 북한도 단속하니까나 공공연에는 못해도 뒤에서는 다 신앙들을 끼고 있습니다. 점도 봐주고 뒤에서 이렇게 해서 중들처럼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도 진짜 이거 미신을 믿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들킬까봐 가만가만하죠. 그러니까 민간 신앙들은 북한도 많습니다. 근데 들킬까봐 들키는 안에 죽는 네. 길이니까.
2: 네.
10: 북한에서는 일단은 종교가 뭔지도 안 알려주고 종교에 어떤 종교들이 있는지 자체도 그냥 어제 김일성이 하늘인 거예요. 그냥 하늘 보면 아 저기서 장모님이 내려왔구나. 이렇게 막 인지하고 살았었는데 대신 좀 봐주고 막 굿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맹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김정일한테 충성을 해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매달릴 수 있는 거를 그쪽으로 좀 방향을 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좀 봐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정말 비싸고 한번 벌려면 몇 개월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좀 맹신하는 편인 것 같아요.
2: 아니, 그렇게 강화시키는 이미지 우상화를 시키면서도 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점이라든지 이런 무속신앙에 빠진다고 보세요?
8: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영적 존재여서 그렇죠. 그게 교육적으로 지식은 채워줄 수 있는데 영의 허기짐은 채울 수가 없거든요. 영의 허기짐은 하나님밖에 못 채워요.
3: 네.
8: 그래서 저는 탈북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그 영을 채웠기 때문에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인데 북한이 그 지식적으로는 그걸 채우려고 막 해요.
3: 네.
8: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정치적인 생명이네 뭐네 하면서 네. 뭐 이런 것도 막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에서는 그 실수 보는 거 있잖아요. 네. 주패로 막 네.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타로 같은 그런 개념이죠. 어찌 보면. 네. 그다음에 뭐 어디 먼 길을 갈 때는 국수를 먹으면 안 된다는 둥. 뭐 또 뭐 이렇게 탈북을 하거나 네. 또 뭐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네. 뭐 이렇게 장사 갈 때는 계란을 먹어야 덜덜덜덜 굴러간다는 둥.
3: 네.
8: 저도 그래서 탈북할 때 삶은 계란을 새알을 까먹고 왔거든요. 네. 그래야 이게 안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길 떠날 때는 절대 국수 먹으면 안 돼.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보니까 이제 막내 삼촌이랑 이렇게 군대 나갔을 때는 물을 이렇게 맹물을 떠다가 굴뚝 위에다 올려놓고 또 생일날이면 밥에다가 이렇게 숟가락 꽂아서 부뚜막에 올려놓고 네. 굴뚝에다 놓고 피나이다.
10: 많이 해보셨어.
8: 막 이렇게 좀 많이 봤으니까. 우리 아들 밥 굶지 않게 해달라 그러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옛날에 영화에는 러시아 영화, 소련 영화들을 실수로 틀어줬는데 그게 성탄절 영화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성탄절인 줄 몰랐던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북한에서 실수로 틀어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성탄절이랑 나왔는데 내가 성탄절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녀의 성을 말하는 성탄절. 그 정도로 몰랐어요. 저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고 대학을 들어가니까 이제 종교에 대한 학문이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알라신, 예수, 부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물질 만능에 빠져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신한테 가가지고 저러고 있다면서 굉장히 이게 안 좋게 가르치죠.
2: 네. 취급을 그렇게 한 거구나. 네. 유나 씨 말을 듣고 굉장히 궁금한 얼굴로 막 물어보는 거예요.
7: 제가
2: 눈이 바짝바짝바짝
7: 해가지고 정보를 또 알아.
2: 그러니까.
7: 사실 북한은 민간 신앙이잖아요.
3: 네.
7: 민간 신앙을 미신 행위로 여기고.
8: 네, 네, 네.
7: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5대 범죄가 있어요.
2: 5대 범죄요?
7: 민간 신앙.
2: 네? 민간 신앙.
7: 마약.
2: 마약.
7: 성매매.
2: 성매매.
7: 도박.
2: 도박.
7: 밀수.
2: 밀수.
7: 이렇게 5가지를 5대 범죄로 규정을 해서 만약에 어긴다 그러면 네. 7년.
2: 7년
7: 이상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도 근데 이런 민간 신앙이 또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어요.
2: 그러니까요.
7: 네.
8: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꼭 신을 붙는대요.
3: 맞아요.
8: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3: 네.
8: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신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요즘에 그 엄청 송강리에 방영했던 파묘 있잖아요.
3: 네, 파묘.
8: 김성훈 씨.
3: 네, 파묘.
8: 그게 엄청난 인기였대, 북한에서.
2: 진짜.
8: 예. 네. 뭔가 이제 그 사람들을 믿으면
3: 네.
8: 안 되던 일도 잘 될 것 같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3: 네.
8: 그런 걸 믿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걷잡을 수 없이 믿으니까 북한 당국이 이제 칼을 빼던 거죠. 이거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 니네 죽여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예, 그 정도로 많이 힘든 거죠.
2: 정리가 될 필요가 있네요.
12: 그리고 요새 뭐 또 최근 뭐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잖아요.
3: 네네.
12: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들을 군에 내보냈는데
3: 네.
12: 10년 동안 못 보는 부모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식이 제발 좀 살아달라.
3: 이렇게
12: 몰래 뭐 미신 쪽에 미신보를 붙여가지고
3: 네.
12: 자식의 운명이란 보던가
2: 뭐 살아있는 거냐.
12: 이런 걸 보는 부모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0: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는 느낌
3: 그러니까.
10: 매달려야 돼.
3: 네.
10: 근데 뭐 일반 주민들은 당연한 거지만 무엇보다 북한에서 말하는 신인 김정은이 거기 이렇게 맹신을 한대.
3: 어머.
10: 네. 네.
2: 김정은이요?
10: 네.
7: 김정은.
10: 네. 그래서 평양에 있을 때
3: 네.
10: 김정은이 맨날 그 무당부 들고 어떻게 해야 하나 전본다고 소문이 났었고 그리고 또 특히 중앙당 간부들 같은
3: 네.
10: 경우에 언제 김정은 눈 밖에 들어서 혁명을 갔을지 총살 나갈지 모르니까 맨날 그 유명하다는 점집 가면 다 간부들 예약이 꽉 차 있는 거예요.
8: 그리고 네. 북한은 풍수지를 굉장히 잘 따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평양 뭐지? 선여궁전, 학생선여궁전 숭리역 앞에 있는 거
3: 네.
8: 그거 세울 때 김일성이 우리 아이들이 가장 햇빛 밝은 곳에 제일 좋은 명당 자리에 저거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3: 네.
10: 풍수지 진짜 뭐, 많이 따지죠.
8: 북한에 뭐 부동산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동산 왕이 있습니다.
2: 부동산 왕.
8: 네, 김정은이 네. 부동산 왕이에요. 풍수지를
10: 저거
8: 진짜 자기가 다 해먹어요.
10: 어디가 좋은 땅인지
8: 알아요.
2: 세상에.
8: 다 자기가 해먹어요.
13: 먹습니다.
2: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도대체 이 나라는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정말 어떻게든 그거를 계속 교육시키고 세뇌시키는 무상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7: 더 가속화될
2: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8: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글로벌과 소통하는 이 시국에 사이비 종교에 빠지잖아요.
2: 그러니까.
8: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많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집 뭐 어떻게 되고 가정 죽고 자기도 막 죽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거냐는 거죠. 설명이 안 되잖아요.
2: 목사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럴까요?
3: 간단한 것 같아요.
2: 네.
3: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을 써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2: 네, 네, 네.
3: 사단의 별명이 미혹하는 영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보이스피싱도 통화하면 알아요. 우리 받으면 안 되는 거
2: 알아요. 네, 네, 네.
3: 근데 받아요. 이거 거짓말인지 알아요. 근데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그쪽으로 끌고 가서 알아요. 마지막에도 딱 돈 보내고 나면 맞아 바로 깨닫거든요. 똑같은 거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건
10: 맞아.
3: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그들을 비난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거거든요. 그들을 도와서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2: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상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보면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근데 우상화를 시키는 거는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선정 씨가 생각할 때 이건 북한이니까 현재 김정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비춰봤을 때는 분명 우리에게도 우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닐까요?
10: 그렇죠. 일단 청소년들한테는 연예인들이 BTS가 우상이 돼버리고 그들처럼 따라하기 위해서 모든 청소년들의 꿈이 연예인이에요.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냥 우상화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들도 우상이 된 게 핸드폰이라든지 뭐 SNS라든지 릴스라든지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부끄럽죠. 나도 모르게 이게 보다 보면 생각되는 게 있더라고.
7: 맞아요.
2: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이제 우상들이 막 쌓이잖아요.
3: 네네네.
2: 어떻게 한번 해결할 수 있을까?
10: 아.
3: 이게 제가 곰곰이 저 스스로도 살펴봤을 때 어느 날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 어느 날 서서히 그쪽으로 관심이 가요. 근데 왜 관심이 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거 다 내 욕망이에요. 내 욕심이고 내가 결국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우상으로 만들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죄의 경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기우는가가 한번 이렇게 기울면 계속 이렇게 기울어지고 나중에는 무게중심이 이동하거든요. 그럼 이거 반대로 하면 돼요.
2: 반대.
3: 뭔가 내가 이런 욕망이 있고 이런 욕심이 있고 이런 우상을 향해서 가려는 발걸음을 하루에 1도씩만 바꾸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도가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게 10년을 가잖아요. 여기가 안 보여요. 너무 많이 벌어지게 돼요.
2: 그러게.
3: 그래서 우리는 너무 복잡한 싸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이 일도를 버리게 되는 거죠.
2: 제발 그 얘기를 김정은 그 사람에게 좀 해주셔서
3: 어떻게 하죠? 갈까요 그냥?
2: 그러니까
7: 출장당당
10: 두 분이 만날 수
8: 있겠습니까? 안 바뀌죠.
2: 아유 정말 어서 속히 이 북한 정권이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8: 부모가 자식을 팔아넘기고 자식이 엄마를 돈 팔아넘기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부모님들이 진짜 노예처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 손잡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10: 평양시대 이렇게 주변국 이런 데는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나요.
8: 아이고. 북한은 사람을 살인하잖아요. 목숨으로만 구제값을 갚게 돼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2: 자, 이번에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죠. 북한에 계실 때, 그죠? 일요일. 주인이라고 하지만 북한에. 네. 뭐 하세요?
8: 북한에 리순홍이라는 코미디언이 우리 상태 오빠처럼 이렇게 코미디언 유명한 분인데 월화수목금 타타 월화수목금 타타 하는 그 토마토가 있어요.
2: 그 뭐예요?
8: 이게 없다고요. 계속 일한다는 얘기.
12: 쉬는 날이 없다.
8: 쉬는 날.
2: 개그 프로로 그렇게.
8: 네. 월화수목금 타타 월화수목금 타타
5: 그런 월화수목금 타타
8: 일요일 오후 됐어요 북한에.
9: 그 소리 맞다. 북한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인데 일요일은 우리 산골 사람들은 몽땅 밭에서 소토지 하느라고 완전 한절만 죽어라고. 토요일 날에는 북한 전 국민의 생활총화 날이라서 제일 지옥 같은 날.
8: 생활총화.
9: 서로 호상 비판하고 막 이런 날 토요일 날 정말 제일 싫은 날입니다.
8: 그때 그 토요일 날에 그거 왔잖아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네. 내가 지금 일주 동안에 뭐를 뭘 잘못했는지.
10: 그러니까 뭐 십계명에 맞춰서 내가 뭐냐면
8: 약간 회개하는 것 같은? 그런 걸 해.
10: 근데 일요일에는 그래도 네. 북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사상 교육 안 받고 좀 이렇게 어디 무조건 뭐 어디 가야 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네. 그나마 좀 쉬는 날이죠.
7: 사실 또 북한이 보면 이 기독교 탄압은 전 세계 1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높잖아요.
9: 네.
7: 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꿈에도 못 꿀 거고요. 네네. 자, 올해 한 성교회에서 이 기독교 박해국 조사를 했는데. 네. 북한이 과연 몇이었을까요?
2: 빠밤.
7: 빠밤.
8: 마지막 1등 아니에요? 마지막이죠.
12: 당연히 상위로 1등 아닐까요?
9: 나는 상위 1등일 것 같아요.
2: 자, 우리 그 조사의 또 대가 아니십니까? 네, 상태 씨.
7: 당연히 네. 1위.
2: 1위죠.
9: 1위죠. 북한에도 헌법 제68조인가?
8: 네. 종교의
9: 자유. 거기에 종교 자유가 명시되어는 있어요.
8: 아, 있었어?
9: 네, 있었어. 근데 우리나라 보험 판매하듯이 그렇게 네. 보면 돼요. 그 작은 글자 잘 봐야 되잖아요.
2: 아, 네.
9: 그러니까 공화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인은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2: 네.
9: 하지만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는데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2: 그 외세가 뭘까요?
9: 그 외세가 뭐겠습니까?
2: 그러니까.
9: 자본주의 날라리, 어쨌든 자본주의와 관련된 거.
2: 네.
9: 이런 거 끌어들이면 안 된대.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김정은이 지난 5년 동안 만들어낸 3대 악법을 보면 청소년 사상 보장법,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평양 문화 보호법. 이 3대 악법이 싹 다 종교 탄압이에요. 이 안에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종교를 의식하는데 그 의식은 할 수 있는데
2: 네네.
9: 뭔가 외세를 끌어들이는 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다 청소년들을 그러니까 처벌하기 위한 보장이거든요. 근데 그 법들이 쭉 다 보면 미성년 성년 상관없어요. 지금 이제는 미성년자도 막 공개 총살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도 안 하던 거를 김정은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김정은이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건 겉면으로는 한류가 되겠죠.
2: 네.
9: 하지만 저도 한류를 통해서 십자가도 봤거든요.
2: 네.
9: 겨울연가 볼 때 십자가 나오더라고요. 소지섭 비랑 맞고 커피 절절 쏟으면서 막 이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하나님 이 여자만 저한테 허락하시면 이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 하나님이란 단어를 그래서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북한에선 하늘님 뭐 하느님 이랬거든요. 옛날에 막 그 무슨 천교도 뭐 그런 사람들 들어왔을 때 하느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우리 봤댔단 말이에요. 드라마로. 그 북한 드라마로. 그래서 아 여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구나. 이걸 다 알게 되거든요. 결국은 저거를 한류를 막는다고는 하지만 뒤에서 볼 때는 종교가 들어오는 걸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5: 정말 기독교인 탄압이 상상 이상인 북한인데
2: 네.
5: 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혹시 희생당한 사례 보신 적 있으세요?
2: 아, 주변에서.
9: 제 주변에 언니가 네. 정말 가까운 언니인데 지하교회였는데 그때는 그게 지하교회란 건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니는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언니가 없으니까
2: 네.
9: 북한에 김치음이 김치를 자꾸 도둑 맞히니까
2: 네.
9: 집안에다 문 열고 들어가서 땅 밑으로 들어가게 만든 집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산골에 김치음에 김치 풀라고 들어가는데 언니가 거기 앉아서 이 집 마대로 깔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그 성경책을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그 성경책이라고 하는데 언니가 내한테 들켜왔으니까 너무 놀라서 언니 내가 말 안 할게 진짜 언니 내 말 안 할게 했는데 말하지 마 막 언니네 집 가면 언니 없으면 김치 들어가 거기 들어갔으면 내가 그 마루간 위에 앉아서 내가 앉아서 지금 망을 받은 정도
2: 네.
9: 그런데 그 언니가 어느새 지도세도 모르게 없어졌어
2: 누가 신고했군요
9: 없어져가지고 저도 몰라서
2: 네
9: 너무 놀라고 그 다음날에 집에 가니까 하나도 없다는데 다행히 그 딸들이 그래도 한국에 지금 다 왔어.
5: 아이고 딸들이
10: 그러니까
9: 딸들이 다 한국에 와서
5: 그렇게 숨어서 믿어야 되고
9: 네.
5: 숨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10: 대단하시다 정말.
9: 저는 그때 그게 지하교회라는 걸 몰랐어요.
10: 근데 아. 저는 실제로 평양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는데 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강연 자료라는 게 나오게
2: 됐어요. 아, 강연 자료가 있었어요.
10: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토요일 오전마다 네. 당일 유일사상 체계랑 네. 그다음에 그 안 좋았던 비사회주의 상황들 이런 거 네. 얘기하면서 네. 이런 사람들 보면 무조건 신고해라 이렇게 교육을 해요.
2: 네. 네.
10: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성경책을 가지고.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어떤 얘가 성경책을 가지고 어떤 집안에서 함께 기도를 하는 걸 들었다. 옆집에서 네. 신고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은 시아버님이 옛날부터 그 종교를 믿었는데 그게 기독교였는데 네. 며느리가 그 성경책을 보고 신고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은 자식이 신고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안 좋은 사례를 가족들이 신고한 걸 구두를 아주 훌륭한 모범 사례.
2: 그렇게
1: 포장을 해서 저희한테 하니까 저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혹시 네.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이게 막 혼란스러워. 근데 그럴 때 너는 신고를 해야 너는 장모님의 딸이다. 이런 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3: 아니, 지금 그, 우리가 전체로 확실한 통계는 나올 수가 없지만, 네.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10만 정도.
4: 10만.
3: 추정컨대 한 40만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4: 맞아.
3: 진짜 목숨 걸고 아까도 말씀하신 말씀 보고 있고, 목숨 걸고 찬양을 큰 소리로는 못하지만, 네. 조용히 이렇게 찬양을 하고 계신, 진짜 그곳에 예배하시는 분들이 진짜 계시다.
1: 진짜 예배다.
2: 저는, 그때 그 언니가 기도하고 그 김치음이 정말 춥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뱃집으로 싼 가만히 그거 하나 놓고 앉아 저 기도하는데 그걸 보고 내가 이제 이따금씩 이제 교회들 간증 다닐 때 입버릇처럼 딱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3: 네네.
2: 우리가 여기서 마음 놓고 행복하게 소리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게 정말 복속의 최고.

0: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이유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너네들이 복받았다는 걸 알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진짜 더 바르게 신앙생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분들한테 가서 그분들도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북한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별것도 아닌 것들에 우리가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게 좀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진짜 예배 좀 제대로 좀 드려야 돼요.
2: 예배에 목숨 걸고
0: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1번이라 생각합니다.
2: 아멘.
3: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10계명을 통해서 쭉 보고 있는데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을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웃사랑 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야, 우리 뭐 탈북 가족들이 보시기에 참 이렇게 남북의 이런 차이점들이 좀 보이시는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성규 씨. 네.
4: 북한은 지금도 가부장적이란 말입니다. 남편이 첫째고 그다음에는 여자라. 남자 첫째고 여자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항상 북한에는 효성하면 나라에 효성하고 장군님이 돼 충성하고 효성하는 그게 첫 자리란 말이에요.
1: 아, 무조건.
4: 네, 무조건이란 말이에요. 네. 부모님 그래 이름도 효성, 충성 이런 이름들이 정말 맞습니다. 북한에. 한국처럼 뭐 요셉이라든가 이런 성경적인 이름들 네. 많으니까. 근데 반대로 북한은 수련대 충성한다는 충성이 대를 위해 혁명을 한다는 대역이 나라를 위해 효성한다는 효성 너무 많단 말이에요.
3: 그러니까
4: 부모 오직 장군님이 대한 효성 충성이지 가정에 대한 이런 건 사실은 많이 멀어집니다. 진짜.
2: 맞아요.
5: 일단 북한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김일성, 김정일은 좀 이렇게 크게 볼 때 신적인 존재고요.
3: 네네.
5: 내가 실제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나한테 신이 부모거든요.
3: 네네.
5: 그러니까 일단 배경이 좋은 집안들은 자식들을 조금 할 때부터 부모들이 앞길을 다 정해놓거든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어디 보내고, 몇 살부터 군대도 3년만 보내고, 대학 뽑고, 뭐, 그리고 5대 배치 받고, 부모가 다 정해줘요, 일을.
3: 네네.
5: 그래서 부모 말을 안 듣게 되게 되면 그 앞길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회도 마음대로 못 듣고. 근데 여기 한국에 와서 볼 때, 부모하고, 약간 자식 간에 막 친구처럼 지내고 그러더라고요.
3: 네.
5: 그거 약간 네, 좀 부럽기도 했고, 보기 좋았는데, 어떤 게 좀 그렇냐면, 옛날에 사랑의매라고
3: 네,
5: 자식들이 뭐 네, 잘못 된 길을 가면 이렇게 때려서
3: 그렇죠
5: 하잖아요.
3: 네.
5: 요즘에는 조그만 애들 조그만 맞아도 일일이 신고하고 함께 가고 이런 점 안 좋아 보인다.
3: 인식 차이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2: 아니 근데 5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5: 5월 8일
2: 어버이날. 그런데 북한은 특이하게 어머니 날이 있다면서요.
3: 어머니 날?
2: 어머니 날 어떤 날이
6: 11월 16일.
3: 11월 16일.
2: 3월 8일 아니야?
6: 아니요.
2: 통일하세요.
3: 통일하세요.
6: 11월 16일이
3: 그 어머니 날.
6: 어머니 날이
3: 어떻게 제정된 거예요?
7: 그 아버님 날은 따로 있나요?
6: 아마 김정은이 어떤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11월 16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어떤 대회에서 선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머니 날이 됐는데 어머니 날이 조금 그 낯선 게 항상 아버지를 존대하던 그 세상에서 갑자기 어머니가 띵 하고 나타나니까 되게 어색한 거예요. 이게 뭔가 어머니를 좀 공경하긴 공경하긴 하는데 아버지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애들이 지금 MZ세대고 충성도가 그렇게 낮고 이거를 엄마들이 교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이게 이제 북한의 그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엄마들을 그다음부터 띄워주기 시작해서
2: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약간 어머니에 대한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빨리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아빠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겠지만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 이게 항상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과거에 없던 그 여자들이 항상 남자 밑에 있었는데 나의 어머니에 대한 그 애착과 그리움을 여성의 날로 이렇게
6: 어머니의 날로
4: 어머니 대회라는 것도 생겨났잖아.
8: 왜냐면 김정은이나 김정일을 아주 정상적인 사람으로 봐주네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정일이 모성용 대회를 열면서 여성들을 왜 그렇게 가스라이팅 했느냐 이걸 짚어봐야 돼요. 권한의 행군을 딱 겪기 시작하면서 모든 경제권을 여자가 다 가져가거든요. 여자를 틀어지지 않고서는 자기가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6: 판단했을 겁니다.
1: 오히려.
6: 역시.
1: 네.

0: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을 그렇게 정상적이고 뭐 성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상인으로 안 봐요. 왜? 시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뭐 성애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 몇백만 굶겨 죽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때 모성영웅대회가 막 전국적으로 날 때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여자들을 틀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성애가 그 요맹을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김정일이 그거부터 잘라버렸거든요. 자기 정권 잡았을 때. 왜? 김평일 쪽으로 힘이 갈까봐. 그렇죠. 그게 쭉 왔는데 김정은에 와서는 그럼 어머니가 왜 중요하냐? 북한에도 애를 안 낳아요.
1: 맞아요.
0: 애를 안 낳으면 김정은 정권 어떻게 유지할 겁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모성영웅들 우리 할머니도 모성영웅 갔다 온 사람이에요. 네. 10명을 낳다 보니까 그때는 약이 안 좋으니까 3명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생존을 7명이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정치에다가 다 사용하고
1: 다 이용하는 거죠.
0: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회주의 이 사회는 이렇게 살기 좋은 거고 우리도 어머니들 대우할 줄 안다. 너네 자꾸 우리나라가 뭐 남전여비가 세고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우리 정상적인 국가야. 너네 모성영웅 해 우리 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그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2: 다양하게
1: 섞여 있는데 중심에
0: 하나 애정결핍이 들어갔겠죠.
3: 그래도 궁금한 게 사실 북한의 경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모시는 게 힘들거든요.
1: 맞아.
3: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사나요?
4: 북한에는 부모들이 솔직히 정말 부모다 하면 그 생각. 저도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니까나 정말 지금도 부모님 계셨으면 하는 생각했단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막 밀수 다닐 때 어머니가 자식의 그 눈먼 사랑이라고 말이죠. 아 저거 우리 딸이 가다가 잡혀서 이제 잡히고 교화소론 가면 못 살겠는데 저 약한 게 어떻게 견디나까 어머니가 내 밀수 하려고 하면 보안소에다 나를 막 고에 바쳤단 말입니다.
5: 아, 일부러.
4: 못 가게. 네. 그러니까 그게 엄마 사랑이란 말입니다. 지금 생각할까. 그게 엄마가 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딸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사랑인데 지금은 그게 전 눈먼 사랑이 아니라 완전 원수 같은 사랑이 된단 말입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팔아넘기고 자식이 엄마를 좀 팔아넘기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북한에.
5: 진짜요?
4: 제가 올 때만 해도 부모 굶어 죽겠으면 죽고 아이고. 쌀 굴러 엄마 집에 가도 엄마 야 우리도 없는데 너너끼리 살아라고 내버려.
5: 냉정해지.
4: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6: 부모들은 아이들을 국정 가격으로 키우고 자식은 나중에 진짜. 부모를 야매로 모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식들을 엄마 아빠가 얘한테 들어가는 돈을 싹 다 공짜로 키워주는데 늙어서 내가 자식한테 공경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평양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이제 시부모를 모시는 게 이제 판례가 되어 있어요.
5: 네네네.
6: 근데 아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부모님들이 진짜 노예처럼 사실. 네. 와. 그리고 북한에 뭐 노인 복지나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국가에서 뭐 나오는 연금 이런 거 전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오롯이 그 아들 부부한테 그 기생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며느리가 너무 열받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다 자폭 정신을
4: 그런 얘기도 있었어. 죽으라고
6: 자폭 정신이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 손잡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5: 야.
6: 그래서 며느리가 시부모 잡아먹었다가 또 그 동네에서 또 난리 났었고 이게 계속 비일비재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5: 아니 그러니까 그 원래 북한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책임져줘야
3: 되잖아요.
5: 그게 진짜 일할 수 없는 일할 수 없는 어른들은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무장도
3: 해줘요.
0: 없어요. 그게 연료보장이 딱 들어가면 이자처럼 이게 자식들이 딱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료보장이라는 게 저는 은퇴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연료보장을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가족들이 다 부양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지 시스템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여기는 거죠. 뭐 사람이 죽길 놔두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쓰면 강연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는 나라고 죽으려고 그러면 119 실어 가서 막 호수 꽂아놓고 다 살려놓더라고. 북한은 살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데 살기가 힘든 것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일일이 다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 태안에 기름 사태가 터졌을 때였어요. 사람들이 일꾼 나니까 집에 있는 옷을 다 가지고 나가서 찢어서 기름을 다 건져낸다는 거. 저 사람들 저기 가면 돈 주나요? 그랬어요 제가. 근데 돈 안 준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무슨 연탄봉사래 뭐네 이런 걸 보면서 와, 이게 봉사를 아무 적어도 없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본주의 아니네. 네. 오히려 여기 공산주의 같더라고요. 북한에서 말하던 게 여기선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너무 놀랐습니다.
4: 네. 제가 일하는 데 지금 청주 쪽인데 그 시골이니까나 대한민국도 고령화제니까 저는 고령화 시대가 저는 다 됐다 하잖아요. 그 도로에다가 나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걸 잘못 봤단 말인데 보니까 노인 보호구역이라고 딱 쓴 거죠. 와, 그거 딱 보는 순간인데 내가 차 딱 달리는 순간에 다시 후진하라 했습니다. 픽업하라고 후진하 딱 봤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죠. 저 너무 감동 먹고 충격받고 매일 아침 출근을 거기를 하는데 그거 네. 볼 때마다 새로운 거. 야, 우리 부모님들 살아서 계셨으면 에이. 이런 거 물에나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니까 너무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매일. 아, 완전 감동. 그건.
5: 부모를 공경하라. 아, 이 한마디에 이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네요. 자, 우리가 이제 6, 7, 8 또 열 번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명들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이제 살인도 하지 마라. 아,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정말로 말 그대로 범죄.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그 범죄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는 그 계명이 있는데 이것들을 북한에서는 네 뭐 아까도 뭐 마약도 있고 뭐 성매매도 있고 뭐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치안에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1: 그렇죠.
5: 네, 과연 북한은
1: 어떤
5: 그럴까요? 하는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1: 표정 그랬어. 북한의 치안 상태.
2: 그러니까 북한 그 평양 안에서만 봤을 때는 네. 약간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로 가야 한다 하는데 거기는 시민은 거사하고 내가 먹고 죽기 힘들고 얘를 줄 게 어디서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동네마다 좀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5: 네네.
2: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데 또 안전해요. 보면 뭐 서로 훔치고 이런 거 별로 없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아예 보이고 차단을 해요. 없는 사람들 자체가 보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안전한데 네네. 그것도 다른 동네에 가면 또 분위기가 달라요. 살벌해요.
4: 아이고.
2: 그 살인 사건도 많이 나요. 막 통일거리, 막 평양시대 이렇게 주변국 이런 데는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나요.
4: 아이고.
2: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말로 네. 다 이렇게 듣는데 너무 슬퍼요. 더 높은 안 되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맞아. 또 어르신들 좀 돈 있어 보이면 또 힘이 없으니 가서 살인하고
5: 아이고.
2: 이런 일도 많고. 그리고 또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애들이 태어나서부터 본 게 도둑질인 거예요.
4: 아,
2: 왜냐면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애들 버려요, 막. 네. 길거리에. 그런 애들이 먹고 살려면 어떡해요? 훔쳐야지.
4: 그치.
2: 또 선배들한테 들은 게, 옳은 것들이 또 애들이 뭐 훔치고, 그것도 훔치고. 그러니까 서로 훔치고, 막 이런 게 평양의 주변에서도 보는데, 제가 지방에 이동훈련 가면은, 거기 애들은 다 홍길동이에요.
4: 할 말 알아다녀요.
2: 그냥 내가 여기서 지갑 한번 이렇게 했다. 아, 잘 있구나 하고 놓는 수가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현실인 거예요.
7: 진짜 궁금한 게 네. 한국에서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네. 일단은 뉴스에 다 보도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태양에서 저렇게 도와주고 하잖아요. 북한은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보도조차 안 되나요, 혹시?
4: 없어요. 아, 국민이 알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나라.
5: 알 것 같아요. 그죠?
2: 그냥 소문으로 듣는 거.
7: 소문으로 듣는 거.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2: 너무 많겠죠.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정말 많죠.
5: 이렇게 듣다 보면 그냥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보지만 여긴 말로 통하니까 뭐가 첨가될 거 아니야.
4: 그래서 뒷덩이처럼 벗어나는 거예요.
5: 처음에 하나는 돌을 던졌는데 나중에 바위로 맞아 죽었다.
2: 네, 하다가 그것대로 끝나죠.
5: 그러니까.
3: 사실 이렇게 좀 범죄가 일어나면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이 범죄를 대하는 뭐 자세라든지 태도가 정말 다를 것 같아요.
5: 그러니까요.
3: 그렇죠? 탈북가족들이 느끼기엔 좀 어때요? 북한과 우리나라에서.
4: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큰 연쇄 살인 이렇게 살인자도 사용하는 게 없이 다 살려주더라고요.
5: 우리나라요?
4: 네, 네. 대한민국에. 근데 북한에 벌써 살인은 무조건 공개 총살입니다.
2: 맞아요. 네. 그리고 근데 공개 총살 하기도 하는데 뇌물을 주고 살아있는 살인자들도 너무 많아요.
4: 그래도 거기 살인자는 무조건 처벌하잖아. 그 법이 세는데.
2: 근데 한국집 자식들이 막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빠가 누구면 또 살아요. 그러고 보면 북한에 또 도한 거죠.
0: 재판을 안 하니까 북한이. 뭔가 제대로 된 공정한 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나오고 그 우리 성종 엄마가 말하는 그 살인은 뭐냐면 북한은 사람을 살인하잖아요. 목숨으로만 그 집값을 갚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총살시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북한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미성년 범죄 이런 걸 살려두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병으로 보는 거예요.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살인도 마찬가지. 처음에 사람 죽이기는 힘든데 네. 이게 연쇄살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건 무조건 목숨으로만 갚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 재판을 아예 한다고 말하는 게 우리는 그 재판이라는 관점을 원래 보는 게 원래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왜? 한국에서는 이제 체포했자니까 그러면 미란다 원칙이라는 거에서 변호사를 손이 말소하는데 저는 북한에서 변호사? 변호사가 피의자상도 못하고 변호사란 것도 있나?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거 처음 알고 저는 눈물이 너무 헤퍼가지고 그걸 아 이렇게 해주는구나.
6: 인권이 너무 이제 막 이러다 보면 자유민주주의 인권이 보장해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람을 죽였는데 왜 너는 안 죽냐 이게 아직도
8: 받아들여. 일단 여기서 사형에 나와놓고 교화가게 되면 네. 탈잖아요.
6: 그렇죠.
8: 우리 중에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밥 다 먹으면서 계속 살 수 있을
2: 거지.
8: 아니 범죄자한테 인권이 어디 있어요?
6: 범죄자한테 인권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0: 한국인들은 이거 절대 이해 못합니다.
4: 한 가지 물어볼 거 있습니다.
3: 네.
4: 아니 한국에서 만약에 교화를 갔습니다.
3: 네.
4: 그러면 신분증이 있지 않습니까?
3: 신분증이요. 네.
4: 내 신분증이라
2: 주민등록증을
4: 네. 개수합니까?
3: 안
5: 했어요.
4: 네, 그걸 말살시킵니까?
5: 글쎄요, 제가 뭐 법적인 것까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네.
4: 아니죠. 그냥 그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 나옵니다. 북한에는 교화 1년 이상 가정가 공민증부터 박탈 없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6: 사람이
4: 그다음부터.
6: 아닙니다.
4: 네,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5: 그래서 아니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릴 때 제가 뭐 판단 낼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대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정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 심판 받을 거고 그죠?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목사님? 어떠세요? 네.
9: 일단 뭐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을 받아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당연히 정인데 이제 우리 크리스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람은 또 변화될 수 있는 존재니까
3: 네.
9: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교도소도 만들었어요.
3: 네.
9: 그 만든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도 변화될 수 있었죠.
5: 조심할 수 있으니까.
9: 우리의 관점, 교회의 관점은 바로 이제 그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낙인 찍혀서 버리는 게 아니라 누구든 그러한 자라도 다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게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맞다는 게 아마
6: 우리의 그렇죠.
9: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5: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조금이라도 해소는 되셨어요?
6: 받아들이기는
5: 그러니까 예.
9: 그렇죠.
5: 그 사람의 마음으로는 물론 다른 관점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7: 사람을 죽이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5: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으로 죽여야 목숨으로 대신해야 되지 않느냐는 건 이제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런 그죠? 예, 계명식인데 예, 또 그런 차이가 있네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이웃과 서로 관계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목사님 어떠세요?
9: 제가 이제 얘기 들으면서 네. 장마당 세대가 나오면서 이제 꽃집이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면서 네. 너무 마음이 짠했거든요.
5: 네.
9: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버림받는 그런 현실들이 좀 마음 아프게 다가왔고 또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꽃제비는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5: 그러니까 말이죠.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남북 위에 새겨진 그 십계명. 오늘 십계명과 함께 남북의 삶을 또 되짚어봤는데요.
3: 네.
5: 네, 상태 씨, 선정 씨. 네. 오늘 우리 이 이야기 나눈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10: 계명을 지켜야 된다.
5: 역시 결론은 계명을 지켜야
3: 하지만 된다. 하지만 못 지킬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5: 아, 그러니까요.
3: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걸 네.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각성하면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 네, 네. 맞습니다. 선정 씨는요?
7: 남북 위에 새겨진 십계명.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께서 그쵸 남만 북한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주셨을 때 진짜 아빠가 엄마가 너 공부해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냥 하지 말라고 처벌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5: 그렇죠.
7: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네. 보호 차원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다시 한번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십계명에 크게 담겨 있는지 네.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네요.
5: 목사님 오늘 네. 정말 목사님에게 많은 그 답을 네, 얻은 그 시간이었거든요.
3: 아, 네.
5: 우리가 또 일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참 답이 되고 앞으로도 좀 변해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9: 네.
5: 오늘 어떠셨어요? 이걸 네, 나누시면서요.
9: 사람이 앞을 보며 달리다 보니까 네. 내가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나는 왜 이런 엄마일까? 나는 왜 이런 아빠일까? 나는 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네, 살아갈까? 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가끔 뒤를 돌아보면 정말 좋아졌어요. 내가 그래도 옛날에 욕 100번 하던 거 네. 요즘은 10번만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네, 네. 우리는 과거가 생각나지 않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 자신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 아멘. 아, 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분명히 이 십계명은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주신 건 절대 아닐 겁니다. 네. 사랑하셔서 분명히 주신 거고 우리가 이런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늘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 아, 네.
5: 자, 남북이 하나 되는 그 날을 꿈꾸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외쳐볼까요?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합니다.
11: 오, 자유야!
5: 이 북한이 해킹 범죄 정말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는데요.
12: 일단 암호화폐와의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북한이 그걸 가지고 돈을 엄청 해킹해가고 있거든요.
13: 북한 해커들이 훔친 액수가 무려 최소 13억 달러.
3: 우리나라 한 해 그 국방비 예산이거든요.
14: 최근에 북한은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사이버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15: 2021년에도 안다리엘이라고 하는 그룹이 미국의 그 의료기관과 컴퓨터를 해킹했어요. 우리가 당신의 서버를 해킹했으니까 10만 달러 줘. 그렇게 하면 이거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삥 뜯는 거예요.
13: 다루스 블루모로프 김스키 안다니엘.
7: 이름도 특이하던데 그런 그룹명은 누가 짓는 거예요?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을 둔 부모들은 제일 민감한 게 성적인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3: 근데 뭐 그렇게 성적에 그러나 싶은데도 엄마들은 성적표에 따라서 기분이 어떤 차원이 심하더라고요.
2: 그런데 하나님이 예. 그 각자 주신 은사들이
3: 그렇죠,
2: 있잖아요.
3: 그렇죠.
2: 예.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이 좀 자유할 필요가 있는 게 공부머리 가지고 있는 자녀는 네.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고
3: 네.
2: 좀 공부 못하는 아이는 네. 다른 쪽에 또 잘하는 게 있을
3: 그럼요,
2: 테니까
3: 그럼요.
2: 그 은사를 발견해서 네. 그거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3: 듭니다. 자, 오늘 그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전부가 공부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모셨으니까 좀 단추 너무 꽉 매셨던 거 하나 끊으시고 여유롭게 저희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 고전 오페라와 현대 드라마를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공연 오페라마. 이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 주인공은 워너뮤직 코리아에 있어 바리톤 정경인데요. 과거 공부 못하고 꿈도 없던 학생이었지만 믿음 안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클래식의 문턱을 낮추며 예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성악가 정경 이사를 만나보시죠.
3: 예, 워너뮤직 코리아의 상임 이사로 계시는 바리톤 정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오, 목소리. 일단 인사할 때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노래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렇게 먼저 질문 들어올 것 같아요.
5: 네. 그 노래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봐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네. 예, 보통은 다 운동선수로 알아서
3: 체격으로 보고
5: 체격제. 목소리 좋은 운동선수로 알아서 음악가 알고 싶습니다.
3: 근데 네. 하시는 일이 엄청 요새 뭐라 그러더라 그 프로 앤 잡너 뭐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하세요, 일단?
5: 아,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못 하는 거죠.
3: 아니죠. 여러 군데서 뭐 원하는 거죠.
5: 아, 네. 네. 일단 EBS에서 예?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이라는 라디오 네.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생방송으로
3: 프로그램?
5: 네. 2시간. 예, 진행하고 있고요.
3: 네.
5: 한국경제 아르뜨 TV에서 뉴스 앵커도 하나
3: 어머나?
5: 하고 있습니다.
3: 예.
5: 예. 그리고
3: 거기다가
5: 워너뮤직 말씀하신
3: 예?
5: 코리아에서
3: 예.
5: 클래식 신사업 예술경영부
3: 예.
5: 상임 이사이자 아티스트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3: 예?
5: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3: 예.
5: 제 모교인데
3: 예.
5: 거기서 이제 박사과정 주임 교수로 또 강의도 하고 있고요.
2: 그래요.
5: 그리고 또 이제 성악가로 활동하고 또 이제 책도 쓰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3: 혹시 두 분이세요? 어떻게 그 일을 다 하죠, 사람이?
2: 아닙니다. 몸이 두 개라도 네. 모자랄 것 같은데.
3: 그러니까. 아니,
5: 도와주시는 네. 훌륭한 그 인재 스태프분들이 계셔서.
3: 그래도.
5: 예, 가능합니다.
3: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끝에서 끝 일산까지 가셔야 되고.
5: 맞습니다.
3: 경희대도 저쪽 끝이잖아요.
5: 맞습니다. 네.
3: 하루 기름값만 해도
5: 맞습니다. 하루에 한 예. 150km 가까이 이동을 하죠.
3: 네. 대단하시네요.
2: 네. 네, EBS 라디오 프로그램은 벌써 1000회가 넘었다고.
5: 맞습니다. 지금 횟수로 4년차고요.
2: 장수 프로그램인데
5: 네.
2: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5: 아무래도 이제 클래식하면 네. 어렵고 지루하고 무겁고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3: 자기 좋은 노래.
5: 예, 근데 제가 아무래도 좀 철이 덜다 보니까
3: 네.
5: 좀 즐겁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예술고등학교 중에 1, 2등을 선발해서 어린 예술가 코너 소개하는 코너가 있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피아니스트와 함께 저랑 대담하는 코너 제가 라이브도 부르기도 하고 수요일은 이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신의 대가 예술가분들 그래서 벌써 출연하신 분이 200분이 넘어요. 그래서 인터뷰하고 있고 예? 목요일은 EBS 전속 성우분들과 함께 오페라를 같이 연기합니다.
3: 아 좋죠.
5: 예, 세 분이 같이 저까지 네 명이죠. 예? 연기를 하고 또 금요일도 예? 이제 음악평론가 선생님과 함께 예? 아티스트 한 명씩 또 조명하고 예.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음악을 많이 듣고 이렇게 아~ 일주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2: 그럼 우와. 클래식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주 팬들이시겠는데?
5: 예, 제가 알기로는 뭐 많이 들으면 30만 명, 예. 적게 들으면 10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클래식 매니아 분들보다도 예. 클래식에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이 예. 제 방송을 듣고 예. 공연장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3: 클래식계의 백종원이라고.
5: 예, 전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는데 오늘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근데 클래식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은 아유 버거워 어려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클래식에 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5: 그러니까 저는 대중문화를 좀 벤치마킹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희 클래식계 제가 있어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예중, 예? 예고, 예? 예대, 유학 그리고 들어오잖아요.
3: 그렇죠. 네.
5: 그리고 대부분 만나는 분들이 부모님도 음악을 하는 확률이 높고 맞아. 그리고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에 예. 스킬과 테크닉에 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3: 맞아요, 맞아요.
5: 하지만 지금 시대는 예? 뭐 예를 들어서 예능을 대중문화 예능을 보면은 예. 앨범을 냈다 아이돌 가수가 그럼 앨범 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라디오스타 나와서
3: 그쵸.
5: 개인기를 하잖아요.
3: 예, 예, 예.
5: 그러면 아, 저 친구가 저렇게 재밌는 친구인데 앨범 냈나 보다라고 예. 해서 찾아듣게 되거든요.
3: 예, 예, 예.
5: 그런 뭐 방송에서 써도 되는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투 쿠션, 쓰리 쿠션으로 네. 좀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는데 클래식은 너무 직접적이었다.
3: 그렇죠.
5: 스킬과 테크닉으로만 전달하려고 하니까 언어도 어렵고 또 내가 모르는 곡을 들어야 되는 교육을 듣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공연장에 가기가 쉽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 그래서 제일 푹 잘 수 있는 건 클래식을 틀어놓고 레위기를 읽으면 제일 깊게 잘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5: 그렇습니다. 네. 수면용으로.
3: 그럼요. 예. 근데 신앙을 가지신 건 그러면 언제부터 모태 신앙이에요?
5: 예, 다행히 제가 그 생긴 거가 예.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게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3: 아, 진짜요? 예, 전혀.
5: 그렇지 않습니까?
3: 네.
5: 아, 주사님 고맙습니다.
3: 네.
5: 예, 부모님이 다행히 예, 예. 예, 믿으시고 또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셔서.
3: 목사님 아들이세요? 그건 좀 놀랐네요. 네.
5: 외모 보면 다들 이슬람교도인 줄 아는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3: 아, 모태 신앙이시면서
5: 그렇습니다.
3: 아버지는 네. 목사님이고
5: 네.
3: 야 오늘 얘기거리 많겠는데요.
2: 그런데 이게 네. 목회자 아들이면
5: 네.
2: 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5: 그렇죠.
2: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5: 네.
2: 뭐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5: 네. 플랜 AB가 있지 않습니까?
3: 그렇죠.
5: 목사님 그 자녀분들이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는데
3: 그렇죠.
5: 보통 플랜 A는 이제 버리는 카드로 많이 씁니다.
3: 네.
5: 또 플랜 B는 이제 집중하는 카드인데
3: 예,
5: 저희
3: 예.
5: 집도 예외 없이
3: 예.
5: 원래 이제 저만 낳고 안 낳으시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한 4살 때까지 저를 보고서
3: 예?
5: 아, 얘한테 우리의 아니겠다. 미래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 더 기도를 해서 동생이 낳았다고 들었는데
3: 여분을 하나 가지셨군요.
5: 네, 보험이죠.
3: 예?
5: 그래서 동생은 이제 병원장이 됐고
3: 예.
5: 의사가 됐고 저는 이제 교육적으로 프리하게
3: 예.
5: 내도서 예수 여가가 됐습니다.
2: 그럼 부모님이 둘째 정말 잘 나오셨네.
5: 예, 지금도 둘째랑 더 친합니다.
3: 근데 본인은 힘든 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시선이 목사님과 이게 딱 그러니까 목사처럼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주입을 시키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5: 그때는 참 그게 싫었어요.
3: 그죠?
5: 지금 되돌아봐도
3: 네.
5: 과도한 관심과 그리고 무조건 올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3: 네.
5: 제약과
3: 네.
5: 이 한계가 있잖아요.
3: 네.
5: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을 이렇게 그때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때 고통스러웠던 부분들이
3: 네.
5: 지금 저에게는 광대로 살아가는데 예술가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3: 아하.
5: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 그러면 끼가 좀 많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쫙 쳐져 있다가 오락 시간 되면 거의 막 진짜 길길이 끼다가 공부 시간 되면 푹 자고 일어나는 이쪽인지 아니면 조용하면서 속안 새기는데 별로 그렇게 눈에 안 띄는 아이였는지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5: 저는 말씀하신 두 스타일 다 아니었는데요.
3: 네.
5: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날씨가 좋잖아요, 집사님.
3: 예.
5: 오늘 오는데도
3: 너무
5: 태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3: 예.
5: 저는 학창시절이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 네. 얘들아 네. 저 밖에 태양을 봐라. 우리가 지금 여기 교실에 짱 박혀 있어야겠냐. 나가자. 나가! 그래서 다 끌고 나가고.
3: 나가는 스타일이구나. 네,
5: 그래서 정말 학교 선생님들에게 지금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선생님들 자녀분들 결혼하면 예. 제가 축가 다 불러드리고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2: 공부하고는 조금
5: 먼 정도가 아니라 저는 완전히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네, 저 자체 네. 휴가 기간이었고요. 어허. 예, 그렇게 시험을 잘 안 봤습니다.
3: 근데 그런 애들이 사실 인기가 있거든요. 선생님한테는 어떨지 모르지만 반에서는 야, 쟤랑 놀면 우리 너무 재밌어. 이런 네. 친구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컴퓨터가 많이 없었으니까 손으로 출석부를 이렇게 쓰잖아요.
3: 체크하죠.
5: 예, 근데 예. 제가 보통 이제 한 11시쯤 일어나서 예. 12시 학교가 돼도 밥 먹고 자체적으로 이제 퇴근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 물어보는 거예요. 경희는 어디 갔냐 하면 선생님 경희가 죄송한데 먼저 네. 오늘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본다고 하면 다 이렇게 절성 및 예, 예. 이제
3: 조퇴로
5: 걸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예. 칼로 이렇게 긁어줬어요. 저는 친구들이 왜냐하면 이게 출석 일수가 모자라면 졸업이 안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우리 친구분들이 되게 의리가 있어가지고
2: 친구들이 졸업만큼은 시키자.
5: 그렇죠, 그렇죠. 대동단결해서.
3: 근데 이제 그건 그렇다 치지만 주일은
5: 주일.
3: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일 거고
5: 예.
3: 여름 성경학교도
5: 그렇죠.
3: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불편하셨어요?
5: 그러니까 그게 예. 불편하다고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 아버지께서 목회를 좀 늦게 시작하셔서 서른 예. 살에 예. 이제 장신대를 들어가셨으니까 예. 실제로는 굉장히 늦게 목회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학교 전학, 저는 이제 초등학교 예. 전에 국민학교 나왔으니까 예. 전학을 교육 전도사 시절 때 5번 전학을 갔고 마지막에 대전에 개척을 하셨을 예. 때도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예. 이제 갔는데 예. 저는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름성경학교, 예. 문항의 밤 이런 예. 부분이 삶의 낚시였어요.
3: 어허.
5: 너무 즐거웠어요.
2: 즐거웠어요.
5: 예예. 예. 그래서 타자기로 주보도 만들고 제가 직접.
2: 그래.
5: 그리고 전도지도
3: 예.
5: 제가 그때 대전 유성구 어운동 한빛아파트 살았는데 그때 네. 아파트가 막 설 때 3000세대였는데 예. 엘리베이터가 들어서기도 전에 예. 18층까지 다 올라가서 스티커로 전도지 붙이고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3: 아하.
2: 그래도 목사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그러니까. 하셨네.
5: 예, 예배 드리는 건 너무 행복하고 그 교회 안의 컨텐츠는 즐거웠는데
3: 예.
5: 교회 밖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사의 아들이라는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예. 그런 잣대가 예. 그때는 조금 잘 못 견뎠던 것 같아요.
3: 예.
5: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은 풀지 않았나 학교를 안 간다거나
3: 할 거 많죠 학교 네. 안 가도 저도 그쪽이었으니까 예.
2: 근데 음악적인 재능이
5: 네.
2: 이렇게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할 때가 많잖아요.
5: 그렇죠.
2: 혹시 어릴 때 음악가 되는 꿈이 있었나요?
5: 전혀 없었습니다.
2: 오.
5: 음악가 꿈은 전혀 없었고 네. 단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 찬양대를
3: 예.
5: 계속 했었죠.
3: 아하.
5: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을 못 갈 정도의 이제 성적이 되니까 어머니께서 그 노래 두 곡만 외우면 알아보니까 성악가 시험을 볼 수 있다던데 어떠냐. 그래서 고3 8월부터
3: 한 번도 안 했던 노래를
5: 예, 이제 물론 관심은 좀 있었는데 전공을 할 줄 몰랐고
3: 예.
5: 그리고 또 이 레슨비가 솔직히 개척교회 목사님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3: 그렇죠.
5: 예. 그런데 부모님께서 참 잘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3: 아니 네. 근데 그게 예중 예고해서 예술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5: 네.
3: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냥 두 곡 외워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는 게?
5: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는 그 인문계 고등학교도
3: 예.
5: 미달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공고 농구 상고 다 떨어지고 그 아직도 기억나요. 오락실에서 철권을 하고 있었는데 예, 오락을 예, 하고 있었는데 예, 친구가 달려오는 거예요. 경호 우리 고등학교 갈 수 있게 됐다고.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인문계가 미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대전에서 그때 당시에 대전고 충남고 서대전고가 3대 명문인데
3: 네, 네.
5: 서대전고에 미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 포함해서
3: 걸렸네요?
5: 47명이. 그래서 그 일단은 군단이었죠, 47명이.
3: 네, 그렇죠. 예. 한 반이 형성된 거죠.
5: 그렇죠. 이게 예. 그 이제 뭐랄까 좀 모자란 친구들이
3: 예.
5: 47명 있었는데
3: 예.
5: 너무 즐겁게 다녔죠, 그 친구들이랑. 공공우만도 팔고
3: 예.
5: 뭐 뽑기도 팔고
3: 어허.
5: 그 이제 이 인력거 같은 그런 것도 장난도 치고 하면서 너무 재밌게 학창시험을 보내서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
3: 저랑 너무 비슷하죠. 저는 그렇게 뻥튀기를 팔았어요.
5: 저랑 확실히 세대는 다르네요.
3: 다르지만 장사됐네요.
5: 정말 사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3: 예, 저도요.
5: 예. 예.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그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어. 그래서 노래 두 곡을 네. 이제 외워서.
2: 어허? 그럼 그게 고3이었어요?
5: 고3이었습니다. 고3 8월이었습니다.
2: 8월에.
5: 예, 예.
3: 그래서?
5: 그래서 바로 시험을 또 남자라고 예. 아,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겠다 싶어서 서울대하고 한양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예. 당연히 떨어졌죠.
3: 그쵸?
5: 예. 그리고 재수해서 예. 내신과 수능을 좀 덜 보는 학교인 예. 경희대학교 성악과에 입학을 했는데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제가 동기가 40명인데 네. 대부분 다 예고를 나왔더라고요.
3: 그렇죠.
5: 저를 제외하고 다 예술고등학 네. 출신이라 네. 학교 들어가니까 뭐 당연히 또 성적은 안 좋았죠. 어.
2: 근데 궁금한 게요.
5: 네.
2: 그 부모님들이 그러면 성악기라도 해라 네. 이렇게 했을 때 네. 그 8월 달부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5: 네. 네.
2: 그럼 레슨 선생님 붙여주잖아요.
5: 네.
2: 레슨 선생님 앞에서 노래 불렀을 거 아니에요.
5: 네.
2: 그때 레슨 선생님이 뭐 가능성 있다 이렇게 봐주셨나요?
5: 가능 목소리는 좋아서 네. 가능성은 있는데 네. 아버지 직업을 물어보시더라고요.
3: 네. 네.
5: 딱 어머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입는 옷을 보고 딱 판단하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 직업이 어떻게 되시냐 남편분 직업 어떻게 되시냐 해서 개척해 목사라니까 나도 목사님 아들인데 경희는 노래 안 시켰으면 좋겠다.
3: 왜?
5: 그러면서 방에 있는 CD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한 5천 장이 넘었어요.
3: 네.
5: 이거 2만 원씩만 해도 1억이 넘는데 내가 돈 없이 노래해보니까 초반에 너무 고생을 한다. 그래서 되도록 공부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어머니는 지푸라기도 다는 심정으로 서울에 와서 오디션을 본 건데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엘리베이터를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 시작한 계기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만 한 번도 없고 지금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우시는 게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그깟 음악이 뭐라고. 그렇습니다.
3: 근데 사실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월등한 아이들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급이 다르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같은 반에 있지만 어때요? 전 잘 모르지만 잘 못 섞일 것 같고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이고 나는 왠지 딸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어때요?
5: 명확하게 있죠.
3: 그죠?
5: 카르텔이 네. 클래식계만큼 카르텔이 명확한 데가 없어요.
2: 그래.
5: 예. 그런데 저는 지금도 집사님, 목사님 저는 그 언론에 나오는 걸 믿기보다 요즘에도 저는 어떤 걸 보냐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지만 저는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의 펀드를 들었어요.
3: 네.
5: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네. 돈의 흐름을 봅니다. 그러면 요즘에 브라질 올라가네, 러시아가 떨어지네, 인도가 올라가네, 그걸 보고 나서 언론을 보거든요.
3: 예.
5: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흐름 자체를 제가 먼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러시아 전쟁 나기 3주 전부터 알았어요. 갑자기 마이너스 20, 30%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구나 하니까 바로 3주 뒤에 전쟁이 나더라고요. 마찬가지 클래식계도 지금 서울 인구가 1천만 명 기준으로 네? 예술회전단에 티켓을 구입해서 가는 사람이 3만 명이 안 됩니다.
3: 네?
5: 997만 명 클래식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3: 그런데
5: 3만 명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데서 카르텔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닌가요?
3: 그렇죠.
5: 저희 시장은 997만 명으로 향하는 거죠.
3: 네,
5: 그래서 저는 이제 학습사를 마치고 네. 이태리를 빨리 갔다 들어와서
3: 아하.
5: 저는 승부수를 경영학 박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페라랑 드라마를 융합한 오페라만한 장르를 만들어서
3: 네.
5: 클래식의 대중화는 저는 틀린 단어로 생각하거든요.
3: 예.
5: 클래식은 대중화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어요. 저는 클래식의 다양화가 맞다고 생각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3: 예.
5: 근데 1단계에는 예를 들어 바리톤 고성현,
3: 예.
5: 소프라노 조수미,
3: 예.
5: 소프라노 박미자
3: 예.
5: 이런 분들이 1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카르텔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이 1단계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유입하는 단계인 3단계, 4단계, 5단계 내가 있자.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3: 그렇죠, 그렇죠.
5: 노래에만 매달리는 게 예, 아니라
3: 예, 예.
5: 노래는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고
3: 응?
5: 그 외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달란트
3: 예.
5: 저를 객관화시켜서
3: 예.
5: 내가 노래 1등이 되지 않아도
3: 예.
5: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2: 그 선택이 정말 탁월했던 것 같네. 그러면 스트레스도 덜 받잖아요. 막 1등 되려고 막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만큼 힘든 여정이 없을 것 같은데.
5: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목사님 노래를 잘한다 1등이다 요즘에 방송에서 많이 하잖아요.
3: 네.
5: 투표에서 1등 만들고 2등 만들고 코미디 아닙니까? 예술의 1등이 어디 있어요? 도밍고 까레라스, 파바로티, 세계 3대 테너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파바로티는 목소리가 얇고 예. 까레라스도 또 얇은 편이에요. 도밍은 두꺼운 편이거든요. 예.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차로 치면은 스포츠카, 예. 세단, SUV인데 내 취향 차이인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 뭐 좀 그렇게 말을 맛있게 하세요.
5: 잘 먹습니다.
3: 라디오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예, 예, 예.
5: 아, 예. 선배님 앞에서.
2: 그리고 아니, 지금 다른 사람이 예. 가지 않는 길을 예. 지금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네. 그리고 클래식의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시는 거고
5: 네.
2: 그거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고
5: 네.
2: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5: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
3: 근데 잘 모르는 게 오페라마?
5: 네.
3: 그건 뭐예요?
5: 오페라와 드라마를 융합한 예. 장르인데요.
3: 예.
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페라는 서양 음악이잖아요.
3: 그렇죠?
5: 저는 약간 좀 데이터를 제가 예술 경영학적으로 보니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3: 예.
5: 왜냐하면 오페라는 서양에서 들어온 장르잖아요.
3: 그렇죠?
5: 뮤지컬도 서양에서 들어온 장르입니다.
3: 예.
5: 지킬의 나이드도 요즘 많이 보고 노틀담드 파리도 많이 보고 위키도 보고 하잖아요.
3: 예.
5: 이 새 뮤지컬이 예. 저작권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에 있습니다. 집사님이 티켓을 20만 원 주고 샀으면
3: 네.
5: 10만 원 가까이는 그 나라에게 송금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장르를 가지고 있는
3: 네,
5: 원천 IP를 가지고 있는
3: 네.
5: 저작권인 거예요.
3: 네, 네.
5: 저는 그 부분이 좀 화가 나더라고요.
2: 그러네.
5: 우리나라 GDP 이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는데
3: 네.
5: 아직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있는 선진국에게 문화적 조공을 바치고 있는 거잖아요.
3: 네, 네.
5: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3: 네.
5: 그래서 오페라는 이탈리아,
3: 네.
5: 드라마는 미국
3: 네.
5: 이걸 융합해서 오페라만은 대한민국의 장르다. 그래서 저는 특허청에 일단 상표 출원을 하고.
3: 그러면?
5: 예.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장르로 만든 거예요.
3: 어떻게?
5: 그래서 오페라만 안에는.
3: 예.
5: 그 전에 오페라는 오케스트라도 나오고 합창도 나오고 막 이렇게 복잡했잖아요. 저는 뮤직비디오 MR을 만들어서 저 단독으로. 최근에도 지난주에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이틀 동안 제가 오페라만 했는데. 단독으로 혼자 나와서 뮤직비디오와 함께. 프레젠테이션 노래를 10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공연을 150회 정도 합니다. 기업에 들어가서 하는 걸 100회 정도 하고 50회를 극장에서 해요.
3: 우와.
5: 그렇게 되면 혁신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3: 그렇죠.
5: 일단은 사람들이 관심 없었던 오페라를
3: 예.
5: 오페라뿐만 아니라 한국 가곡도 넣어서
3: 예?
5: 흥미롭게 만든 다음에 저의 목적은 자 오늘 내가 모차르트 오페라, 돈조반니, 피가로의 결혼을 맛만 보여준 건데
3: 예, 예.
5: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국립오페라단에서 하는 예술회전에서 오페라하우스에서 하는 티켓을 사서 구입해서 가라.
3: 예.
5: 한마디로 저는 플랫폼 장르인 거예요. 인포메이션, 안내하는 장르. 오페라만은 그 중간계입니다.
3: 그러니까 맛배기를 보여주시고 나서 그다음 스텝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네요.
5: 그렇죠. 사자성어로 미리 보기.
3: 예, 미리 보기. 깔끔합니다.
5: 깔끔합니다.
3: 예, 예, 예.
2: 그런데
3: 예.
2: 새로운 장르를 시작하다 보면
5: 네.
2: 주변 사람들의 만류도 있었을 것이고
5: 네.
2: 반대도 있었을 것이고
5: 네.
2: 그럴 것 같은데.
5: 아, 너무 재밌는 반대가 있었죠. 실제로 제 지도 교수님은
3: 예.
5: 제가 예술경영 박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저 안
3: 예.
5: 본다고 하셨어요. 그런 거는 노래 못하는 애들이 이론하는 거야.
3: 쉽게 가려고.
5: 야, 너는 넋이에 너 목소리에 무대에서 노래만 해야지 왜 이론을 하려고 하니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했을 때 반드시 실패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딱 봐도 목사님, 집사님 제가 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3: 약간 승부수가 있어서 그래요.
5: 그러니까 이게
3: 안 된다 그러면 더 꿈틀거리는
5: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본인이 간 길 위에는 실패라고 얘기해요.
2: 맞아요.
5: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3: 그렇죠.
5: 예.
3: 안 가봐서 몰라.
5: 예수님도 갈보리로 가셨잖아요.
3: 예.
5: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3: 그쵸.
5: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간 길 위에는 실패라고 얘기하니까 계속 영역이 줄어들게 돼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뭔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할 때 더 약간 그 카타르시즘이 느껴져요.
3: 뭔지 알아요. 그럼 요거 한번 해봐야지.
2: 대척자 도전정신이 아주 강한.
3: 우리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땡기거든요. 오히려 그게 예. 나한테 안 된다 그랬어? 내가 해볼게. 이런 약간 여기서 뭐가 꿈틀거리는 거죠.
5: 네.
3: 네. 그래서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몇 회 공연을 하셨어요?
5: 15년 동안 한 2천 회 정도 했죠.
3: 대단하시네요.
5: 즐겁습니다.
3: 그러면 초반에 시작하셨을 때는 오페라마가 뭐야? 이랬던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 아니에요.
5: 그럼요. 지금도 네. 솔직히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리액션조차 타인에게 의존하고 싶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음악 이 차트를 보면 내가 좋아서 듣는 게 아니라 1위, 2위, 3위를 누가 많이 들었대로 해서 듣잖아요.
3: 그렇죠.
5: 아, 주관적이지 않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객관화시켜서 내가 좋다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라고 약간 착각을 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나라 머릿속에는 그래서 기초 예술가들의 티오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소프라노 조수미 없어지지 않잖아요.
3: 그쵸.
5: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조수미 선생님 이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3: 그렇죠.
5: 그런데 그걸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봤을 때도 아 내가 똑같은 성악과 바리톤으로 봤을 때는 절대 뛰어넘지 못하겠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개런티드 조수미에서 한번 이겨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바리톤으로 갔을 때는 불가능하다라는 깨달은 거죠. 그런데 오페라마라는 장르를 가져갔을 때는 얘기가 다른 거죠. 이거는 컨텐츠로 가는 거니까.
3: 그렇죠.
5: 예. 그래서 저는 아주 흥미롭고
3: 지금은 누구도 없는 거잖아요.
5: 아무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3: 아니 독점이네.
5: 완전 독점이죠.
3: 그렇죠. 예.
2: 그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5: 근데 최근에
3: 예.
5: 이게 이제 저에게 저작권이 있고 제가 또 워너뮤직에 좀 소속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로 소속된 제가 이제 있는 동안 거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 되는데 때때로 어떤 분들이 최근에도 허가 없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포스터가 날라와요.
2: 그럼 걸리는 거잖아요.
5: 네, 걸리는 건데
3: 그쵸?
5: 저는 절대로 법정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들이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저는 원조가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지, 그렇지.
5: 예, 그래서 저는 좋아요.
2: 그러네.
3: 진짜 원조가 되는 거죠.
5: 원조 족발집이 되겠습니다.
3: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최고죠.
5: 네.
3: 예, 원조는 그 누구도 못 따라가는 거니까.
5: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뭐 이런 애가 다 있지라는 표정으로.
3: 근데 부모님의 교회가 시끄럽거나 문제가 생기면 또 그게 나에게 영향이 오잖아요. 그런 그렇죠. 적은 없었어요.
5: 있었죠. 그러니까 대전에서 개척을 하시고 이 대덕 연구단지 쪽에 하셨어요. 그래서 잘 돼서 이제 유성구 궁동에 건축을 하게 됐는데 신천지 2단이 들어오게 됐어요.
2: 그래서
5: 교회 분란이 나서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가 이제 시골 논산에 목사님으로 가시고 지금 이제 은퇴하신 지 꽤 됐죠. 됐는데 그때 시간을 더듬어 보면은 그것도 정말 그때는 죽을 정도로 싫었어요.
3: 그럼요.
5: 왜냐하면 학교를 서울에서 다니면서 주말마다 대전에 와가지고 한 교회 안에서 기존의 교인들은 잘 섬기던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을 잘 못한 거니까 그분들이 모시고 목사님 또 계셨어요. 한 교회 안에서 두 명의 목사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옥 같은 시간을 꽤 오랫동안 겪었죠. 그런데 목사님, 기사님 결국 옛날 얘기잖아요. 하나님 의도하신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큼 힘든 일이 저희 인생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대학생 때 제 동생 고등학교 때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아요. 어떤 그거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3: 이미 그러니까 겪었기 때문에
2: 너무 힘든 일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일들은 그냥 고난이라고 생각도 안 되게끔.
5: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마침 그때 막 여러 가지로 다 겹쳐서 다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대전의 금강 그쪽에 자살기도 했어요. 솔직히는
2: 그 정도
5: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또 해군을 나오고 라이프가드라 저희도 수영을 잘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그거보다 힘든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 입장에서는 약간 과수원에서 비닐하우스에 있는 음악하는 분들의 형태가 많아요. 왜냐하면 연습실에서 연습만 했기 때문에.
3: 그렇죠.
5: 근데 저는 뭐 너무 하나님께 다양한 경험을 해주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도대체 10개의 지업으로 살 수가 있냐. 근데 저는 지금보다 10개의 지업이 더 생겨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렇죠. 시각으로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시각 따위는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목사님.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이 의도하시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2: 또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그릇 키워주시고 감당할 만큼 또 일도 주시니까 그런 거지.
5: 네.
3: 그럼 많이 감당.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럼 많이 감당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2: 지금 보니까 앞으로 더 감당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과 대부분 멀어지잖아요. 네? 네? 상처받고 멀어지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건가요?
3: 진짜 싫었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가.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해서 그 제가 만약에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로 여유 있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으면 이런 거 안 겪어도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도 얼마나 파워 있어요. 교수님들 다 알고 정치인들 다 알고 경제인들 다 알아요. 근데 죄송하게도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정말 순수 목회자와 사모님이거든요. 제가 활동할 때 너무 그런 생각이 났죠. 와, 왜 이렇게 내가 힘없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세상 속 표현으로는 괴물이 되는 것 같고 기독교적인 표현으로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부유하게 태어난 것보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새벽에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게 얼마나 더 큰 건지 요즘은 깨닫고 있어요. 네.
2: 그런데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개척교회 하는 상황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사실 독립성이 빨리 키워졌어요.
3: 맞아요. 네?
2: 독립성이 맞습니다. 빨리 키워지고 그리고 엄청난 걸 이렇게 물려받으셨는데 믿음을 유산으로 받으셨지 그리고 축복을 유산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축복이 부모님의 축복이 아들들에게 계승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특별한 시련 없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면 굉장히 형통하고 평탄할 거예요.
3: 아멘.
2: 네. 그게 감사합니다. 목회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이지 않을까.
1: 갑자기 그러니까 배가 아프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나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뛰어났어 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3: 예, 저는 그 주일 예배하고 예. 그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중에 또 지휘를 제가 하고 있어서 일주일.

0: 꽤 콘텐츠가 있어요. 뭐 정신 나간 작곡 키스하다, 뭐 한국가곡 전상서, 뭐 오페라 보기 전 오페라 이렇게 쫙 있는데 예, 그 중에 예. 마지막 콘텐츠는 오페라만 하소서가 있습니다.
1: 예.
0: 하나님의 소리로 서다 오페라만. 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지금 예산이 풍부한 교회는 지금 또 저는 그런 거를 절대 또 깎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지만 또 예산이 없는 교회는 그냥 또
2: 예수는
0: 마음으로 다해서 가고 그렇게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일을 쪼개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하고 멀어지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는 저 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 저 떠나시면 안 돼요. 저 버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두려움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건 없으세요?
0: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할 때 네. 조금 제 방식이 뭐냐면 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네. 하나님 딱 앉아있는데 네. 국가별로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1: 네,
0: 네, 네. 모니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네. 한국 모니터가 좀 바빠요.
1: 네,
0: 왜냐하면 새벽 기도도 하고 네. 수요예배도 하고
1: 그쵸.
0: 철야 기도도 하고 네. 주일날 예배 몇 번씩 드리잖아요.
1: 그쵸, 그쵸.
0: 기도가 얼마나 많이 네, 올라와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우리 뭐 댓글창 올라오는 것처럼 계속 올라올 텐데 대부분 기도가 원트잖아요.
1: 그쵸.
0: 지금 말씀하신 거 지사님 네, 네. 저 멀어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합니다. 저 자식이 좋은 직장 가지게 해주세요.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애 낳게 해주세요. 대부분 다 원트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좀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하나님 눈에 띄기 위해서 저 기도를 원트로 안 하고 퀘스천으로 합니다. 하나님.
3: 뭘 원하세요?
0: 아시죠? 아멘. 그러면 혼자 이렇게 올라올 때 제 것만 빨간색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상한 기도니까.
1: 나랑 겹치는데?
0: 이상한 기도잖아, 이상한
1: 그쵸?
0: 기도.
1: 그쵸? 네. 네.
0: 그러면은, 얘는 뭐지? 이 자식은 뭐길래, 주님 아시죠? 아멘하고 끝나는 거야. 그럼 저는, 그다음부터 행동 반경이,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직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3: 그러니까 주님 아시지요 하는 이 그냥 간단한 기도 속에
0: 네.
1: 다 들어있는 거예요.
3: 다 들어있는 거예요.
0: 그렇습니까?
3: 네?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0: 네.
3: 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맡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제가 오페라마 처음 만들었을 때 생각납니다. 아무것도 정말 솔직히 말장난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거 봉이 김선달이라고 그래요. 오페라는 이탈리아에서 만든 거고 드라마는 미국에서 만든 건데 단어 조합해서 네가 뭐 하려고. 근데 그거 제안서 만들어서 지금 막 사원, 대리, 주임 이런 분들에게 문전박대 당하면서 두들기고 그런 시간을 제가 5년 이상 겪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왔을 때 제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술자리 가서 어떻게든 네트워크 넓히려고 그런 시간 10년 가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하게 기업의 대표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정교수 뭐 같이 할 거 없는지 좀 가둬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건데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10개 정도 실행하면 되는 게 한두 개 될까 말까예요. 지금은 솔직히 그게 좀 늘어나 3, 4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 신앙인조차 주님께 응답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순식간에 주님을 미워하잖아요. 베드로가 따로 있나요? 순식간에 마음속으로 배신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으면 저는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응답이 올 때가 아니라 응답이 내 기준에 오지 않을 때 그거조차 응답이라고 믿는 그 시간이 저는 변별력이라고 생각해요.
3: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만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0: 그렇죠.
3: 그런 거죠.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면 혹시 지금 결혼하신 분도 하나님이 주신 짝?
0: 결혼할 친구를 데려왔는데 집이 믿지 않는 친구였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계속 좀 늦게 했거든요. 30대 후반에서 안 하니까 이제 두 분이 너무 이제 불안한 거예요.
1: 그쵸.
0: 그리고 누가 봐도 혼자 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손을 드시더라고요. 제발 모셔만 와달라. 결혼은 했으면 좋겠다.
1: 그래서 그때 왔어요?
0: 예. 그래서 11년 연애해서 예. 11년 연애해서 피아노 는 피아니스트인데 예, 저랑 결혼을 했고
1: 예,
0: 지금 한양대에서 겸임 교수로
1: 하고 있으면서
0: 저랑
1: 예수는 믿고
0: 그럼요. 제가 지휘하는 교회의 반주자입니다.
1: 아하. 예.
0: 아주

0: 고마운 게 네. 스스로 네. 저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녔어요.
1: 아~
0: 신앙을 스스로 예, 갖게 돼서.
2: 근데 정말 오래 기다려주셨네.
1: 11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 어때요? 그게 신혼의 느낌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결혼을 그렇게 연애를 길게 하면 어르신들이 걱정하시잖아요.
0: 걱정하죠.
1: 예. 네.
0: 일단 제 결혼식이 다들 제가 초혼이 아닌 줄 알, 재혼인 줄 알더라고요. 초혼인데. 그 예전에는 연애할 때 만났다가 네. 이제 각자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각자 집으로 가자면 한 집이 있다라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 지금도 좀 신기해요.
1: 아, 그래요?
0: 그리고 좀 아내한테 고마운 건 뭐냐면 제가 에. 워낙 일을 좋아해서 에. 제가 결혼을 솔직히는 생각을 잘 못했던 이유가 저는 나중에 목사님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게 꿈이에요. 아프리카에 극장을 지어서 예.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 직접적인 것 같아요.
1: 예.
0: 아까 얘기한 쓰리쿠션은 예. 제가 극장을 지어서 그래서 예술경영 박사를 한 거거든요. 극장을 지으면 학교도 생기고 교회도 생길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아프리카의 선교가 더 활성화되겠다는 생각, 문화 선교인 거죠. 그런데 그런 꿈이 있으니까 저는 경험이 많아야겠다 싶어서 정말 아침 지금도 어떻게 보면 7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일에 미쳐있거든요.
1: 예.
0: 근데 그거를 이해해주는 여자를 만나기 쉽지 않아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저는 11년이 많은 사람이 요즘 시대 어떻게 11년을 만났냐 하지만 저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걸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일할 수 있고 아주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같이 기도를 해주고
1: 고맙네요.
0: 네, 그럼요. 네,
1: 좋은 짝 만나서.
2: 근데 이제 뭐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공연도 그렇고 또 의미 있는 공연들도 좀 하고 계신다면서.
1: 뭐 많이 하시던데요. 또 네. 보니까 뭐 장애인 인식께서는 응원 발매.
0: 맞습니다. 장애 예술인을 위한 오페라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1: 네.
0: 이제 우리가 솔직히는 다 장애인인데 몸이 성하다고 정상은 아니잖아요.
1: 그쵸.
0: 근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술 콘텐츠도 만들고 있고
1: 네. 얼음처럼으로 허공을
0: 날아다니고 또 우리 아무래도 오페라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서양 작곡가 외에 네. 우리나라 문화 유산을 제가 지금 발굴하고 있어요.
1: 오.
0: 제주도에 있는 제주 해녀,
1: 예.
0: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예. 등재되기 전에
1: 예.
0: 일본의 해녀 아마랑 경쟁할 때
1: 예.
0: 제가 그 노래를 만들어서
1: 우와.
0: 뉴욕 메트로폴리탄과 카네교를 전 세계에 이제 투어를 하고 어떻게 보면 등재됐는데 아주 조금이나마
1: 예.
0: 지금 기여를 하는 점이라든가 그런 점들을 제 오페라마 콘텐츠 안에 같이 넣어서 이제 요즘은 ESG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그 S, 소셜
1: 예.
0: 안에 그런 것들을 넣어서
1: 예.
0: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그럼 그렇게 특별한 활동을 하게 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1: 네. 예.
0: 그것은 제가 예중력으로 안 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 예술적 테크닉으로 달려가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근시안 쪽으로 그것을 조금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딘가. 지금 우리나라는 80년 만에 280에서 12가 됐잖아요. 얼마나 빈 공간이 많겠습니까?
1: 그쵸.
0: 정부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빈 공간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산업이 앞으로도 더 발전을 할 텐데 실제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자살률, 교통사고율, 노인 빈곤율 1위란 얘기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뒤를 돌아봤을 때 어두운 부분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1: 네.
0: 그걸 내가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예술가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스킬과 테크닉만 연구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그쵸.
0: 근데 저처럼
1: 예.
0: 다른 방향의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1: 그쵸,
0: 때문에
1: 그쵸.
0: 저는 이쪽인 거죠.
1: 그게 좋아한 네네. 거죠. 예. 그럼 앞으로는 또 뭔 일을 생각해 오세요? 앞으로 계획은?
0: 네, 저는 주님께서 목소리가 허락하시는 날까지 무대에 설 생각이고요.
1: 네.
0: 그리고 목소리 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의도해 주시는 방향에 따라서
1: 네.
0: 그것이 경영이 됐든
1: 네.
0: 경제가 됐든
1: 네.
0: 또 방송이 됐든 어떤 부분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익스피어런스와 레퍼런스를 쌓은 다음에 어느 시기가 됐을 때 너가 가라 라고 하시는 그 시기에 아프리카로 가서 극장을 짓고 문화로서 선교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 통일에도 기여하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1: 네. 오늘 뭐든지 답이 깔끔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깔끔하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목사님 오늘 정경 이사님께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2: 시편 125편 1절인데요. 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있으리라.
1: 네.
2: 하나님 의지하면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0: 감사합니다, 목사님.
1: 네, 저희가 보내드리기 전에 저 멋진 목소리를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면서 저희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Yeah.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백,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6불 99.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통통배 100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K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오늘은 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도록 하겠습니다.
2: 의상이요?
1: 의상.
2: 의상.
1: 저는 그 전공을 성악했지 않습니까?
2: 네.
1: 근데 저는 성악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저 연미복 한번 입고 싶어서였습니다.
2: 아. 네. 저 연미복을.
1: 오늘은 이제 우리 저기 비바보체 턱시도 입고 오셨는데.
2: 그렇죠.
1: 연미복이라고.
2: 아 이게 이렇게 뒤에 이렇게 제비.
1: 뒤에 꼬리가 이렇게. 이렇게.
2: 아, 펭귄같이. 펭귄.
1: 목사님, 제비로 하겠습니다. 펭귄은 좀 작네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 연미복에다가 이제 포켓스퀘어라고 이제
2: 이런 거.
1: 이걸 거기다 이렇게 꼽는 네. 거. 오중쌤 꽂은 거는 화장지고요. 이렇게 저렇게 비바보채한 거, 저런 거, 이렇게 녹색, 옥색 이렇게 탁 하는 거 거기다 놓고 보타이. 그러네.
2: 보타이.
1: 그리고 이제 셔츠도 이제 다르잖아요.
2: 그렇죠.
1: 저런 걸 이렇게 너무 입고 싶더라고요. 옷. 어디를 가나 옷 입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방청 오신 우리 목사님들 의상 한번 진짜 잡아줘 보세요.
2: 네.
1: 진짜 정말 너무 가장 특이한 게 브로치.
2: 브로치. 반짝반짝.
1: 네. 클럽 브로치 같아요. 클럽 브로치. 뭔가 지금 우리 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그 사실 우리 다 저 브로치나 이런 거 오늘 방송 때문에 옷 이렇게 미리 결정하신 거라고요. 오늘 목사님들 신경 쓰신 거죠? 아니에요? 신경 평상시에 저렇게 입고 다니시죠? 놀랍네요. 놀랍네요. 평상시 어머니들 옷이라고 하기엔 좀 과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강의를 좀 이제 일찍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30살에 처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오늘 오신 우리 여성 목사님 전사님들처럼 그 처음 하는 사람들은 좀 남들과 다르게 힘든 게 있습니다. 우리 비바보체도 외국에서는 그런 팀이 몇 팀이 그렇죠. 있었지만 한국에는 저런 이렇게 뉴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한 게 이제 처음이어서 물론 잘 된 것도 있지만 남들이 알 수 없는 힘든 게 또 좀 많이
2: 그렇죠.
1: 있었고 지금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서른 살에 강의를 한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걸 한 거예요. 저랑.
2: 서른 살에.
1: 그러니까 기존에 강의하면은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나이는?
2: 조금 이게 중후한 그런 게 있어야죠.
1: 나이는 좀 이렇게 중후하고.
2: 좀 나이도 있으시고.
1: 좀 그 학력도
2: 높으시고. 뭐 박사 뭐 이런 분들 나오시는 거예요.
1: 속사, 생각하고. 박사.
2: 네.
1: 그리고 뭐 대학의
2: 뭐 교수.
1: 교수님. 전공도 뭐 이렇게 어떤 강의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신학이나 철학이나 뭐 이렇게 인문학을 해야 되는데 전 성악을 한 친구가 서른 살에 강의를 딱 이렇게 기업에 하게 됐는데요. 아, 옷이 일단은 신경 쓰이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제 외모가 강이랑 안 맞잖아요.
2: 그렇죠.
1: 솔직히 저도 알아요.
2: 저도
1: 미장원이랑 맞다는 거 압니다. 저도 거울 봅니다. 네?
2: 그러니까 그 손에 가위가 들려있으면 참
1: 멋있어요. 네. 오른쪽엔 바리깡, 오른쪽엔 바리깡. 탁 밀어버리고 싶네요. 오정교 선생님. 진짜 딱 그냥.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비바보체를 마냥 좋은 눈으로 바라보진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성악하는 사람들이 좋은 눈으로 안 바라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 뭐야 뭐 성악과 애들이 말이야. 귀걸이하고 말이야. 뭐 진짜. 아, 뭐야 진짜. 아이 뭐 무슨 뭐 연애 프로그램 그런 데나 나가고. 그런 게 오히려 성악을 안 한 사람보다 성악한 사람들이
2: 오히려
1: 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2: 그렇죠.
1: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였을지 어쩌면 모릅니다. 목회를 처음 할 때 목사님들 엄청 많이 어려우셨겠죠. 아, 무슨 여자가 목사님이야? 아유, 좀 아니야, 그거는. 그 여자는 저 전도사님에서 신방이나 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서포트나 하고 헌금이나 빨리빨리 걷고 바구리나 빨리빨리 돌리고 그래야지 무슨 목사님이 여자가 돼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이거는
2: 아니야.
1: 근데 어쩌면 남자보다 오히려 여자가 여자에 대해서 여성이 여성에 대해서 더
2: 잘 알죠.
1: 이렇게 방해하고 뭔가 지지하지 않고 그런 게 있거든요.
2: 같은 여자끼리 더
1: 여자의 적은 누굽니까?
3: 여자. 아.
1: 여자의 적은 좀 하니면 여자. 귀신들. 나쁜들. 주여 아버지.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요, 주여. 정말 다른 사람한테 상처 받은 것도 아니고 내 속은 내 남편도
2: 몰라.
1: 내가 난 내도 내 속은
4: 몰라.
1: 제일 모르는 놈은 내 남편. 그 놈은 아예 몰라. 주여 아버지. 주여 제 속을 누가 합니까? 오직 주님만 내 속을 아셔.
2: 주여.
4: 주여.
1: 주여. 그러니까 자꾸 주여 이렇게 하던 게 주여.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2: 힘이 빡빡 들어가 지금.
1: 자꾸 저 옛날에는 주여 했는데 이게 주여 이렇게 이제 악한 마귀를 찔러야 돼.
2: 임팩트.
1: 왜냐 너무 방해 요소가 많고. 예? 비바보체가 처음 나왔을 때 성악하는 사람들이 야 니들은 뭐 정통이 아니야.
2: 맞아요.
1: 이런 말 한 사람 많이 있어. 야 뭘 남자가 귀걸이하고 성악가가 말이야. 아니야. 그 뭐 이런 거 사실 얘기 안 해 솔직히 얘기 안 해봤지만. 있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성악을 전공하고 나서요. 뮤지컬 시험 볼 때 저 몰래 봤어요.
2: 아, 뮤지컬 시험 보셨을 때?
1: 그때 당시 분위기가 이런 거였어요. 아, 무슨 성악을 하는 애가 뮤지컬을
2: 무슨 뮤지컬이야.
1: 해. 아, 그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뮤지컬 아니면 미장원이죠, 제가.
2: 근데 중요한 건 가위가 더 잘 어울리세요.
1: 바리감으로 밀어버리겠어요, 앉으세요. 정말.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마음을 전교해서 너무 잘 알고 비바보체의 마음을 살짝 제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수원에 강의를 가면 이때까지 연수원에서 기업 연수원에서 강의 온 사람들은 다 60, 맞아요. 50대
2: 머리도 희끗희끗하시고
1: 그리고 어떤 분은 한복 네. 입고 오시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지금보다 이제 한 10년 전에 강의를 처음 했으니까요. 그때 제가 18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 10년 전에 나오니까
1: 10년 전에 딱 기업에 강의 갔는데 기업은 보안을 위해서 연수원에서 일단 제지를 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게.
2: 그렇죠.
1: 근데 저를 딱 그 관리하시는 아저씨가 딱 막아 세우는 거예요, 차를. 그리고 그땐 차 좋은 거 뭐 어떻게 탈 수 있겠습니까?
2: 맞아요.
1: 그때 에스페로라는 차를 탔습니다. 54만 원짜리였어요.
2: 아, 중고차로.
1: 네. 근데 뭔가 고장 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고 봤더니 제가 운전도 못 해가지고 N 중립에다 놓고 엑스레이터를 밟았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2: 안 나가죠.
1: 고장 났다고 10만 원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연수원을 딱 가는데 일단 차도 꼬지고
2: 아.
1: 두 번째 창문을 딱 이렇게 봤는데 강사가 너무 젊고 어리고 옷도 뭔가 이렇게 교수들처럼 딱 입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딱 제지를 하는 거예요. 전 강의를 하러 왔는데 그리고는 아주 기분 나쁜 목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5: 강의하러 왔는데요.
2: 목소리도
1: 아니 기죽고 있잖아요.
2: 그렇죠.
1: 아. 기업에 뭐 처음이고 그분이 아주 의심하는 눈빛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강사입니까? 근데 그 눈빛이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 무슨 강사입니까? 그러는데 관로 치고 네가 강사야? 라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설교했는데 저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했더니 무슨 여자가 목사야? 그렇게 바라보는 옛날 시선이 틀림없이
2: 있었죠.
1: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가족이 나를 그렇게 바라봤을지도 몰라요. 엄마가 무슨 목사야?
2: 아, 엄마가 무슨.
1: 엄마 그냥 엄마나 해. 그 집안 목회나 해.
2: 집안
1: 설거지 목회나 하라고. 지금 설거지 신방이 밀렸어 엄마.
2: 설거지 신방은 뭐야?
1: 그냥 각 설거지들을 신방에
2: 밀렸어 막.
1: 신방. 네? 그리고 막 속으로 자괴감도 있거든요. 주님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 이 비바보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리고 오히려 전공한 사람들이 저희를 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기도 있거든요.
2: 그렇죠.
1: 아, 뭐 시기도 있고 막 자기들은 못하면서 또 맞아. 인정 안 하는 것도 있고.
2: 맞아.
1: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에게.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강사냐고 묻길래.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버렸어요.
2: 뭐, 뭐라고요?
1: 미용 강사예요.
2: 어울린다니까요.
1: 아니, 실제 사실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아, 여기 무슨 뭐 기업에 강의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신분증을 내라는 거예요. 제가 불법 체류자입니까? 제가 뭐 정말 뭐 외국에서 와가지고 막 제가 뭐 그 막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하는 건데도. 근데 그렇게 한 7년. 요즘도 가끔 그런 데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컴플렉스에 시달리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안 맞는 거를 내가 시작했는데. 그럼 맞추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최소한 20년은 기다렸다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가 돼서 나이가 이제 들면 사람들이 나를 강사로 인정하려나? 그런데 계속 그런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옷에 대한 제 조그만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몇 주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저는 교정기관에 강의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2: 교도소에서?
1: 네, 교도소에서 그런 교정기관에서 네. 강의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성악을 하려고 했던 그때 제주도에 있는 교정기관에서 한번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성악을 안 하고 강의를 하니까 꼭 그 안에 갇힌 분들에게 자유가 없고 답답한 사람들에게 강의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대로 입고 간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이거 옷을 원래, 우리 네. 저기 솔직히 네. 방송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정실 선생님 옷은 네. 방송국에서 협찬해 주신 옷이에요. 지금 표정이 협찬이 왜 그러냐? 그게 협찬이냐라는 눈으로 바라보시는데요.
2: 아니, 방송국에서 옷만 협찬해 주지 몸을 협찬 안 해 주죠.
1: 그렇죠. 몸은 집에서 사모님이 협찬해 주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정실 선생님은 이제 그냥 그렇게 방송을 계속 하시는데도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협찬해주면 그렇죠.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전 처음 방송할 때부터 협찬이 좀 싫은 거예요.
2: 맞아요.
1: 난 그냥 내 옷 입어야지. 내가 입고 싶은 옷. 네. 그래서 이거 제 옷이거든요.
2: 지금도 본인 옷이잖아요.
1: 제 옷. 전부 다 제 옷이에요. 네. 저 평상시 입고 다니는 옷. 양말도 제 양말이에요. 감독님 한번 잡아주세요. 이거 양말 제 거예요. 이거 양말 제 거거든요. 이거 삐삐 양말인데요. 제가 신고 싶은 양말. 그리고 저는 이제 성악 전공하면서 수트에다가 이렇게 그 손수건을 항상 이렇게 넣고 다니는 것이 좋더라고요.
2: 저는 휴지 꽂고 있고.
1: 네, 그래서 이제 기업 강의를 갈 때도 항상 넣었어요. 그렇게 한 9년, 10년 강의를 하고 교정기관에 갈 때도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냥 평상시 강의하는 대로 아주 좋은 수트에다가 이태리 수트에다가 신발도 아주 그 스웨이드라고 하는 그 세무 네네네. 세무 브라운 브라운에다가 이렇게 아우 멋지게 여기 이제 버튼 같은 것도 멋지게 그리고는 이제 교정기관에 가서 딱 40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강의를 하려고 딱 앞에 섰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아 오늘 강의는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 의상에서부터 이제
1: 그분들이 저를 안 보고 제 의상을 위아래로 한 번씩 싹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느낌이 이런 거예요. 뭐야 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분들 옷을 딱 봤는데 뭐 이렇게 파란색 그렇죠. 이렇게 옷을 입고 계시고 신발엔 맨발에다가 고무신을 신고 있거나 그 군대에서 되게 신었던 안 좋은 그 보급으로 운동화. 나오는 운동화가 네. 있는데 그거를 신고 그리고 왼쪽에다가는 뭐 번호 그리고 어떤 뭐 조금 거기서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은 또 어떤 옷 좀 뭐 나쁜 더 좀 재질이 안 좋으면 또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제가 그 앞에다가 이태리산 좋은 수트에다가 그리고 양말도 나는 패셔너블하다고 뭔가 신고 뭐 신발 하나 그렇죠. 모든 거를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좋고 멋지고 화려한 걸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아니나 다를까 웬만한 모든 강의는 1분 안에 사람들이 마음을 탁 열게 강의를 이때까지 해왔었는데 2시간 강의였는데요. 네. 30분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저에게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열만 하면 양말을 쳐다보는 거예요.
2: 열만 하면 양말.
1: 열만 하면. 어. 열만 하면 양말.
2: 양말. 열만 하면.
1: 열만 하면 구두. 열만 하면 버튼. 어. 열만 하면 좋은 시계.
2: 그러니까.
1: 열만 하면 뭐 하나. 전 순간 제 옷이 그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분들하고 옷을 바꾸자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죄 이것만 떼고 저 똑같은 옷에 흰색 제가 고무신을 신겠습니다. 소통하러 가겠다는 사람이, 소통에 대한 주제로 간 사람이 교정기관에 있는 힘든 분들 앞에서 자기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진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강의하는 내내 계속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아, 소통을 위해선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하냐면 최소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옷. 그 소통하기를 원하는 대상자하고 똑같은 옷. 그리고 더 좋으면 그분들보다 더 질이 낮은 거를 입어야지 내 영광, 내 멋, 내 자아에 취해서 내가 입던 대로 입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소통할 수는 없다. 없겠구나. 아, 그래서 한국에 처음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상투를 들고 한국말을 쓰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처음에 분명히
2: 안 맞았죠.
1: 안 맞았을 거예요. 빠질 리가 없죠. 네. 짜고 맵고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아주 자극하는 맞아요. 맛이 서양에 비해서 많거든요. 물론 맛이 있는 것도 많지만 근데 그것들을 먹으면서 사람들과 자기들이 소통하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통했겠죠. 아,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하게 돌아가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섞여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구나. 아,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입어야 할 의상이 있습니다. 주일날 꼭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바보체는 연주 때마다 옷을 엄청 신경 쓸 거예요.
2: 그렇죠.
1: 오늘도 아까 저기 뒤에 대기실에서 보니까 어떤 이렇게 옷 담당해 주시는 분이 뭐 막 치수를 재는 것 같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1: 그 아마 이제 뭐 이렇게 뭔가를 재는 것 같더라고요.
2: 네.
1: 뭐 그 다음에 뭘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화려한 옷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소통하려면 지금은 이런 옷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옷이 있는데 예수님이 죄인의 옷을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 남편하고 소통을 원한다면 목회자라는 것을 그 화려한 옷을 내려놓고 잠깐 한 남자의 아내로 돌아와서 그 옷을 입고
2: 남편 옷을 입을 필요는 없는 거죠?
1: 남편 옷을 입을 필요는 없죠. 남편 반츠 늘어납니다.
2: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1: 네, 목사님 사이즈가 더 커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꽉 껴, 꽉 껴.
2: 꽉 껴, 꽉 껴.
1: 그리고 어떤 엄마는 그런 엄마가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안 느껴지고 목사님이 느껴지는 엄마가 있어요.
2: 엄마인데.
1: 엄마인데. 뭔가 엄마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포근하고. 내 실수가 우리 엄마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저 어렸을 적에 그랬거든요. 제가 저희 엄마가 글을 모르셔서 엄마 나 한영사전 사야 돼. 돈 줘.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돈 주시더라고요. 일주일 있다가 엄마 나 영안사전 사야 돼. 돈 줘.
2: 어머나.
1: 그러다 다시 일주일 있다가 엄마 나 프라임 사전 사야 돼. 돈 줘. 근데 저희 엄마가 야 아가 너 뭐 창호가 저번 주 안 샀냐? 아 엄마 그건 다른 사전. 아, 엄마 알지도 못하면서.
2: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1: 아 나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나 엄청 필요한데 나 진짜.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제가 나중에 생각났어요. 한 20년 지나고 나서. 엄마가 모르셨던 게 아니라는 엄마 아셨죠. 그 아들이 알... 내가 난 아들인데 그 구라치는 거 모릅니까? 알거든요. 그렇지만 엄마가 알고도
2: 알고도 이게
1: 속아주실. 그게 엄마인 것 같아.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고 나서 엄마하고 아들이 그때야 소통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너무 많이 배워보세요.
3: 엄마가 너무 많이 알아보세요. 너무 똑똑해 보세요. AMR에 속지 않습니다. 엄마 나 영화 엄마 계시 받았어. 주님 계시. 기도하면 엄만 딱 나와. 엄마 너에게 찬송 부르고 싶어. 마귀들과 싸울 기라지여 벗은 형제여 뭐 이런 거 하면은
2: 그 애가 엄마 이럴 것 같아요.
3: 그럼 이제 엄마가 아닌 거죠. 이제 엄마랑 소통 안 합니다.
2: 맞아요.
3: 딱 필요한 것만 소통하고 자기의 저쪽 안에 있는 건 얘기 안 하거든요. 남편도 얘기 안 합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네.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만 사람은 얘기하냐면 친구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옷을 입으신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옷. 네. 정말 만약 누구랑 진짜 소통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외적인 옷 화려하게 입을 수는 있지만 그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옷은 화려하게 입더라도 마음의 옷은 최소한 사람들과 똑같은 옷.
2: 마음의 옷.
3: 네. 그리고 때로는 더 소통을 원하신다면 물은 위에서 어디로 아래로. 흘러갑니까?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정말 소통을 원한다면 때로는 사람들이 입는 옷보다 더 낮은 마음의 옷을 입어야 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그러시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2: 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막 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인터뷰. 인터뷰를 하자고 그랬는데 또 이제 처음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네. 잡지사에서.
2: 아, 잡지사에서.
1: 기독 잡지사. 그 염광 잡지라고 있어요. 염광.
2: 응? 영광.
1: 염광.
2: 염광? 네. 염광?
1: 예. 빛하고 소금.
2: 아.
1: 예, 빛하고 소금이죠.
2: 예. 아, 그 자체인데? 아.
1: 발음 잘하셔야 합니다. 아, 네. 네. 염병이 아니라 염광.
2: 염광.
1: 염광. 예, 빛하고 소금.
2: 우리말로 하시죠.
1: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기자분이 그날도 CBS 만사형통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이게 한 번에 딱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저희가 두 개씩 이렇게 녹화를 하잖아요. 아,
2: 저희가 격주로 2회씩
1: 녹화를 하니까 네. 저희는 한 번 방송국에 나오면 이제 한 3시간 정도에서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근데 오전에 또 강의를 하고 여기에 또 와서 강의를 하고 이러니까 끝나고 나서 인터뷰까지 하니까 시간이 꽤 늦어지고 하루에 한 열몇 시간을
2: 계속 말을
1: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오히려 더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 기자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거래은행이 어디냐?
2: 네? 네?
1: 아니, 그 농담이에요. 아, 농담이고요.
2: 어디세요?
1: 농담이고 뭘 물어봤냐면 아, 당신은 참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당신의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열심히 강의를 하고 젊은이가 사는 것 같은데 당신의 열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2: 어디서 오느냐?
1: 그래서 저도 대답하려고 생각을 해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첫째는 제가 의미를 느끼고 제가 재미를 느끼는 일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를 느낀다고요?
2: 의미.
1: 그게 진정한 미인이죠.
2: 아, 미인!
1: 네. 미인.
2: 아, 저 세 분이 미인이 아니고?
1: 그렇죠. 아니, 근데 또 저 세 분이 의미와 재미를 느끼고 이 CCM 활동을 한다면 저분들은 완전한 미인.
2: 완전한
1: 네. 그런데 그냥 돈 받으려고 노래하는 가수들도 세상에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뻐도 미인이? 아니죠. 그런데 그냥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얼굴도 안 이쁘면 민폐. 사람 마음도 즐겁게 못하고 눈도 즐겁게 못한 민폐죠. 자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의미. 자 우리 권사님들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아가씨 때 출산하기 전에 다 우리 오늘 애드처럼 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날씬하셨죠.
3: 네.
1: 그렇게

0: 정말 자기 삶의 의미와 재미를 알고 있는 사람.
1: 의미와. 네.
0: 그러니까 뭔가 즐거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묻고 싶겠죠. 전도도. 막 얼굴 엄청 힘들어 보이고 막. 할렐루야, 주일날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어메이징 스토리 들어볼래요? 네 얼굴이 어메이징하다. 참 놀랍다. 너 정말 서프라이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미인은 의미와 재미를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에너지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강의하는 게 저는 참 의미를 느끼거든요. 그리고 강의하는 게 전 재미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전에 저 성악 전공했는데 왜 성악을 지금까지 안 하느냐?
1: 그거는
0: 저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넌 노래하는 게 재밌어? 너 노래하는 거 좋아?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나 노래하는 게 좋아. 그랬더니 제 마음에 또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가 노래하는 걸 좋아해? 아. 근데 저는 순간 좀 애매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해 이렇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1: 좋아하나?
0: 네.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제가 강의를 했는데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강의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1: 좋아하는구나.
0: 좋아하는구나. 아 이래야 오래 갈 수 있구나. 그의 열정, 그래서 열정이 생긴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 한대요.
1: 아, 여기,
0: 그렇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음식에 뭐 청산가리나 뭐 이런 거. 그냥,
1: 아니면 좀.
0: 아니면 빙초산 엄청 많이. 예? 그런 거 뒤져버리라고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사랑하면 아침에 좀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좀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싶고.
1: 하나 더.
0: 그렇잖아요. 네, 뭐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나 좀 쪼물쪼물 해가지고. 예? 이거 좀 이런 거 해가지고 좀 해줘야지 이런 것이 생기는 것처럼 전도도 내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은혜에 막 내 삶이 점점 이렇게 되면 이걸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1: 없는 거죠.
0: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 의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게 열정이구나라는 걸 저는 제가 그분한테 얘기하면서 알았어요.
1: 의미와 재미.
0: 네. 근데 뭔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열정 있게 강의하는 것에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요, 그분한테 얘기하면서 알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결핍 또는 상처에서 오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제주도에 유명한 게 몇 가지 있을까요?
1: 제주도 세 가지.
0: 네? 여자.
1: 돌.
2: 동네.
0: 지금 이런 분이
1: 여자 해녀? 뭐다 여자인데.
0: 진짜
1: 여자 해녀?
0: 여자 해녀 자매님.
1: 자매님. 다 여자인데? 여자 바람.
0: 여자가 바람 난 거죠? 여자가 춤바람, 춤바람. 여자가 춤바람이 났나요?
1: 아, 돌.
0: 자, 결론 안 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주도에 유명한 게
1: 귤. 귤 유명하죠. 맞아요. 맞아요. 귤.
0: 권사님 유명... 자꾸 먹는 걸 얘기하시네요. 먹는 거. 그렇죠. 아, 뭐 제주도에 유명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주도에 무슨 돼지가 유명할까요?
1: 똥돼지.
0: 네, 똥돼지.
1: 저는
0: 아, 흑돼지 아니고 똥돼지.
1: 똥돼지.
0: 똥돼지가 유명하죠, 제주도에. 전 어렸을 적에요. 실제 똥돼지가 있는 화장실에서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1: 그 진짜입니까, 그게?
0: 진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지가 검정색 돼지예요. 오리지널 제주 돼지는요. 그럼 애가 이렇게 현무암으로 된 돌로 이렇게 큰 울타리를 쳐놓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이를 보러 가잖아요. 이제 똥을 싸잖아요. 그럼 돼지가 이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형제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냥 자매가 될 수 있어요. 자매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자매님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땐 형제, 나올 땐 자매. 목사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0: 무서웠네. 아.
1: 심심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 돼지가, 그래서 사람이 똥을 싸면, 돼지가 그걸 먹는다니까요. 그게 똥돼지. 근데, 이거 보세요. 세상에 살면서, 근데 그러면서 제주도의 화장실을 보면요. 저 어렸을 적에는요, 푸세식이 되게 많았어요. 푸세식. 우리 권사님들 다 푸세식에서 해보셨죠?
2: 네.
1: 푸세식은 이게 그 무서워요.
0: 화장실, 그죠?
1: 네. 무서워. 저녁에 화장실 갈 때 엄청 무서워요.
0: 무서워요.
1: 그 저는 저희 막내 누나가 있어요. 저기 김미자.
0: 김미자. 누나가 더 유명하시죠?
1: 김미자. 김미자. 지금 목사님 사모님인데요. 네. 이제 김미자, 연년생. 하도 싸워가서 그냥 미자라고 불렀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는 화장실 갈 때 무섭더라고요, 밤에. 저희 집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한번 푸잖아요? 그러면 되게 소리가 무서워요.
0: 아, 그렇죠. 깊이.
1: 깊이가 한번 이렇게 뚱! 이렇게 소리가 엄청 무서워요. 그러면 저 화장실 갈 때 꼭 누나한테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미자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 안에 싸우고 있으면서 밖에 있는지 확인해요.
0: 문을 빼고
1: 밖에 있어! 그럼 저희 누나가, 빨리 싸! 이 멍충아! 그런데요, 저 어렸을 적엔요, 저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요, 사람이 그 화장실에 빠져서.
0: 맞아요.
1: 어떻게 됩니까?
0: 죽었어요.
1: 귀신이 돼요.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요, 권사님. 사람이 거기 화장실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0: 죽어요?
1: 죽습니다. 죽어요. 예. 네, 죽어요. 너무 깊어도, 너무 깊으면 늪처럼 빠져 죽고, 숨을 못 쉬어서 빠져 죽고, 깊지 않아도 거기에 독이 있어요. 그 독을 그 뭐라고 하냐면 똥독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간단하고.
0: 거기는 독이
1: 똥독. 아니, 모르실까봐 말씀드린 거죠. 독에 올라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세 종류로 죽습니다. 빠져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사람. 두 번째, 독이 올라서 죽는 사람.
0: 세 번째,
1: 메탄가스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 진짜로 죽어요. 그 변이 워낙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메탄가스가 엄청 많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마파도에 봐보세요. 마파도라는 영화 보면 할머니들이 어떤 섬에 사는데 거기에 뭐 차주로 젊은이 둘이 가가지고 담배 피다가 이쪽으로 딱 했는데 뻥! 이렇게 터지잖아요. 메탄가스에 터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설해야.
0: 네.
1: 자, 싼다고 하지 말아줘요, 스피커입니다.
0: 배설.
1: 먹으면 배설을 한다.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먹으면 뭘 한다고요?
2: 배설을
1: 한다. 배설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이 이 80년, 90년 삶을 살면서 절대 상처 안 당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는
2: 없죠.
1: 없어요. 네. 우리 자매들이 그 공연한 지 몇 년 됐는데 막 박수, 늘 박수 받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처음에는 뭐, 쟤넨 누구야? 뭐, 이렇게. 뭐, 쟤 뭐야? 뭐, 그런 눈빛으로 보기도 하고,
0: 그렇죠.
1: 공연이 잘 안 끝날 때도 있고, 하다가 서로 스텝이
0: 엉쳐서?
1: 엉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뭐, 그럴 때도 가끔, 있으면 고개만 끄덕거려주세요.
0: 아, 가끔이 아니고 자주래요?
1: 자주.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서 늘 은혜만 있습니까? 시험도 듭니까? 교회에서 시험도 듭니다. 네. 교회에서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상처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간 세상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 반드시 배설하는 것처럼 사람은 살다가 반드시 상처를 당합니다. 그리고 시험도 들죠.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난 절대 남한테 그렇게 한다고 안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남에게
0: 하고 있어요.
1: 상처를 준 거예요. 어쩜 나한테 저럴 수 있어? 나 정말 난 저런 사람 이해가 안 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남한테
0: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1: 그런
0: 하고 있어.
1: 사람이었어.
0: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렇지.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걸
0: 내가 누군가한테 하고 있는
1: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한 거예요. 네? 나 우리 아빠처럼 너무 살기 싫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빠랑 똑같아. 그때 엄마가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비 같은 놈이라고.
0: 피는 못 속인.
1: 저 놈이 지혜비 같은 놈. 응? 다 똑같아요. 지혜비 같은 놈. 저거. 그 말을 들을 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더 많이 밀려오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의도치 않아도 사람들은 수세식 변기처럼 항상 상처 배설을 하고 바로 없애고 버리고 바로 없애는 게 아니라 삶에 있어서 그게 이렇게 정립이 돼요. 내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내 남편한테 상처를 계속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내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내 아이에게 상처를 또 주고 내 아이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또 주고 또 받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 화장실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상처의 가스에 질식해서
3: 죽을 수도 있고
1: 그 상처의 독에 거기서 나왔는데 죽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어머니를 매우 존경하고 어머니를 매우 좋아하지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이렇게 서로 막 사랑하는 모습, 다정다감한 모습은 제가 유년 시절에 많이 보지 못했어요. 요즘은 부모님이 이제 좀 그런 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70이 아버지가 76세 되시니까 아버지가 바뀌셔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뒤질 때가 됐다.
3: 갑자기 안 하던
1: 저인간이 뒤지나 왜 그러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뀌시더라고요. 어디 치과 가는데 엄마랑 같이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3: 예전에는 안 그래요.
1: 네, 예전에는 뭐 아버지 혼자 막 가고 뭐 엄마랑 같이 가고 그런 거 없거든요.
3: 그렇죠.
1: 여름에 더울 때 콩국수도 혼자 드시고 오시고
3: 같이 가서 먹자는 얘기
1: 하지 않고 먹자는 얘기도 안 하고 그 엄마 많이 잡수시지도 않는데 그 부부가 기분이잖아요. 여자가 큰 거 바래요? 조그만한 거 바래요? 조그만한 거. 그 다이아 한 5kg짜리.
3: 아 정말 조금이다.
1: 그런 거 안 사줘도 뭐라도요?
3: 말이라도.
1: 말이라도. 여보 우리 콩국수라도 좀 먹으러 갑시다. 당신 더운데. 돈은 당신이 내시오. 이렇게 유머하면서.
3: 그렇죠.
1: 엄청 얼마. 그러니까 이제 그 바뀌지 않거든요. 전 유년 시절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게 제 마음의 재래식 화장실이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메탄가스를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재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에너지로. 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안에 아, 내 마음 안에는 나도 그런 재래식 화장실처럼 내 상처가 눌러 쌓아졌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어쩌면 없는 분이 그리 많지
3: 않죠.
1: 않을 겁니다.
3: 누구나 있죠.
1: 네, 누구나 아마 그런 양의 문제이지 그게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없는 것인 것처럼 자꾸 감추고 뭐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걸로
3: 덮어놓다가
1: 어떤 놈이 빠지고 지푸라기처럼 생각하는데 똥이야! 똥! 목사님 똥 쌌죠!
3: 없는 줄 알았더니
1: 그런 날 어떤 사람은 감추는 사람 어떤 사람은 흙으로 덮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예 못 오게 못을 치고 막는
3: 못
1: 사람
3: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
1: 네. 그런데 그것을 에너지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 근데 우리는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상처 없어주세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런 환경에서 저는 자라나요? 주여, 제 남편은 왜 저래요? 새 남편을 주셔요. 이제 한국놈 지겨워요. 미국놈으로 주세요. 제가 40년 살아보니까요. 한국놈 너무 유머도 없구나.
3: 낭만적이지가 않아. 네,
1: 미국놈으로 주세요. 아니면 프랑스놈도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어쩌면 우리는 그럴지 몰라요. 주여 제 아이 좀 바꿔주세요.
3: 어머, 진짜로.
1: 아니 그 아이를 아예 바꾸라는 게 아니라 아이의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3: 그렇죠.
1: 그 부분이 있거든요.
3: 저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듣는 얘기예요.
1: 그래요?
3: 네. 저는 저기서 바꿔왔으면 좋겠네요.
1: 바꿔주세요. 아파트도 바꿔주세요. 옷도 바꿔주세요.
3: 아 주변 환경까지도.
1: 환경들 늘 그리고 그게 바뀌어야만 나에게 행복이 오고. 나는 정말 열심히 믿음의 일을 할 것이고 나는 정말 즐거울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놀랍습니다. 그게 바뀌어도 전혀 신앙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3: 진짜 네. 주변은 바뀌었는데. 네.
1: 주변 바뀌고 나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해달라는 거 해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이 바뀔까요? 사실 그리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이 바뀌는 사람은 조건을 달고 절대 하나님과 바뀌지 않습니다. 네.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주님, 제가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줬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자유거든요. 네.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네. 여러분, 정말 좋은 에너지 근원은 또한 상처나 결핍입니다.
3: 상처나 결핍.
1: 나 무언가가 결핍됐고, 나 무언가에게 강한 상처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부모에 대한 결핍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사랑을 못 받았어요.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근데 그 사랑을 달라고 매번 떼쓰다가 인간관계를 해치는 사람이 그렇죠. 있고, 그 상처를 갖고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받은 사람을 또한 돌보면서 어느 날 알게 되죠. 자기의 상처가 이미
3: 치료가 됐다는
1: 것을. 우리 애들처럼 다 저렇게 날씬하셨을 거예요, 집사님들. 근데 살이 갑자기 쪘나요? 서서히 쪘나요? 서서히.
3: 근데 말씀은 갑자기 쪘다 그러잖아요.
1: 네. 중국산 한약 잘못 먹어가지고.
3: 그러니까.
1: 절대 확 찌지 않습니다. 서서히 찌고 서서히 빠지는 것처럼. 인간의 상처도 누군가가 갑자기 바로 이렇게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4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상처를. 3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상처. 심지어 60년, 70년 갖고 있는 상처를 누가 갑자기 한 번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갚아줄 수 없거든요. 어떤 계기는 부여하겠지만 그 상처는 반드시 천천히 삶과 함께. 근데 그냥 보낸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에너지화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고 또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그리고 자기의 상처를 오픈하고 그걸 나누면서 또 좋은 교회 활동에서 또 좋은 예배 속에서 서서히 예, 바뀌어가겠죠. 좋은 것만 에너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것만 에너지는 아닙니다. 휘발유로도 가지만 어떤 차는 경유로도 가고 또 어떤 차는 가스로도 갑니다.
3: 가스로도.
1: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에너지니까 나의 상처, 뭐 나의 아픔, 나의 결핍,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우울, 내가 요즘 느끼는 우울, 나이 낳고 너무 우울이 생겼어요.
3: 그렇죠.
1: 진짜 옛날엔 장난이었는데 이제 완전 장난이구나 진짜.
3: 뭐 요 최근에 뭐 출산하셨어요?
1: 아니요, 제가
3: 표정이 너무
1: 그런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밝은 척이나 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주님, 저는 저의 결핍이 있습니다. 저는 제 죄가 있습니다. 주님, 죄는 제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저의 그런 변과 같은 숨기고 싶고 냄새나는 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게 제 안에 이만큼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잘 이용해서 삶의 좋은 에너지로 쓰셔서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영화 런던 프라이드는 차별받는 소수들의 연대에 관한 이야기예요. 웨일스의 작은 탄광 마을에서 벌어진 광부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모금 활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광부를 왜 지지해야 하냐는 질문을 이끌어내죠. 이해받고 책임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같은 땅을 밟고 선 사람들의 언밸런스한 유대. 영화는 주인공들의 입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빵을 위해 싸우기도 하지만 장미를 위해 싸우기도 합니다. 피켓을 들든 들지 않든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만 바라보는 일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게 가끔은 조금 서글퍼지기도 하는데요. 슬퍼만 하고 있기엔 우리에겐 아직 남은 날들이 있으니까요. 어깨를 기대고 손을 맞잡을 줄 아는 용기로 토요일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어서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런던 프라이드 중에서 셜리 앤 컴퍼니의 Shame, Shame, Shame이었어요. 영화 그 런던 프라이드 중에서 영화 속에서 다 같이 어우러져서 춤추는 장면에서 신나게 흘렀죠? 여러분, 토요일이에요. 지금 시각이 11시 6분 18초 9초 20초 지나고 있네요. 맞아요. 생방티 내고 있습니다. 주말에 레인보우나 문자 게시판 보면 조중보다는 확실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은데 오늘은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니어도 같은 시간에 모여서 음악 듣고 영화 얘기하고 한 시간 재밌게 놀면 충분히 좋은 거죠. 오프닝에서 얘기한 대로 피켓을 들든 들지 않든 우리는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강짱 언니 어제 잘 주무셨어요? 하셨네요. 네, 저 어제 잘 잤어요. 치오카 님도 어제 잘 주무셨나요? 네, 떡실신이라고 하죠. 떡실신 했고, 오늘 그 설기 피자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그 요새 그 피자 설기? 설기 피자래. 피자 설기. 아, 저는 처음 듣는 말이고 처음 듣는 떡 피자여서. 아,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저 오늘 그거 먹었잖아요. 네. 네, 떡실신에서 피자 설기로 이어지는 멘트. 대체불가님은 운전 중이신가요? 토요일이 제일 막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작은 예수님. 파란 가을 하늘 너무 예쁘네요.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저는 어저께 연극 2회차 공연이어서 네, 2회차 공연 오신 분들이 또 많으셨네요. 저는 어제 2회차 공연으로 한 3, 4일 정도 잠을 못 잤었거든요. 그래서 떡실신을 했다. 그렇고 저희 PD님이 오늘 작정하고 선곡표를 비워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생방티 좀 내주십시오. 주말인데 어디서 누구랑 뭐하며 듣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티를 내주시면서 여러분 지금 당장 무슨 음악 듣고 싶으신지 여러분 사는 이야기 어디신지 좀 보내주세요. 기분은 어떤지.

최강희의 영화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흥 좀 나시나요? 네. 처음 요 방금 들으신 곡은 검사회전 제시 마타도르의 붐바였어요. 네, 정말 신나네요. 네. 엉덩이가 들썩 얼씨구 절씨구 이런 느낌. 그리고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영화 에반 올마이티 중에서 CNC 뮤직팩토리의 고나 메이큐 스웻 네 이었습니다. 이 곡을 저희가 진작 선곡해놓고 오늘도 아닌가 하면서 하루하루 미뤘다가 오늘이다 하면서 오늘 틀었습니다. 네, 에반 올마이티 이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 엔딩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배우고 스텝이고 할 것 없이 이 노래에 맞춰서 다 같이 춤추던 모습이었는데 진짜 유쾌하고 인상적이었는데 영화 내용 기억나시죠? 보신 분들은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진짜 추석 때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저는 에반 올마이티가 브로스 올마이티보다 더 재밌었는데 잘 나가던 앵커였던 에반이 하원의원회까지 당선되면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현대판 노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지 싶겠지만 보시면 아마 기상천외하면서도 굉장히 재밌으실 거고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참 재밌게 봤습니다. 네. 거칠마루님 신청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요거를 좀 이따가 소개하면서 사연 소개하겠고요. 4567님 우체국 집배원입니다. 와 오랜만에 들어봐요. 우체국 집배원 명절 소통기간에 소포가 많아 지금도 배달 업무 중에 잠시 심야 문자합니다. 청취자 모든 분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하고 또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네 휘트니 휴스턴 I'm your baby tonight 신청해 주셨는데 네 킵해 놓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모바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딸들 아빠님 83세의 아버지가 수술 후 경과가 좋으셔서 오 감사하게 오늘 퇴원을 위해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기분 좋고 감사한 이때 어울리는 곡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부탁드리고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요것도 잘 기억해 놓겠습니다. 7104님 안녕하세요. 사무실에서 점심 먹기 전에 잘 듣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0년 전에 방배동에서 촬영하실 때 실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라디오 진행 실력이요? 네. 듣고 20년 만에 놀라며 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진행 실력이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물 주시는 만큼. 사랑 주시는 만큼. 네. 네. 20년 전에 보셨구나. 우와. 그러면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연극 보러 한번 오세요. 네. 이분도 신청해 주셨네요. 빈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 중인데 실시간 티내려고 노래 신청합니다. Your latest trick 신청하셨네요. 잘 저장해 놓겠습니다. 우선. 9452님, 가족들하고 부산 여행 가는 중입니다. 5년 만에 부산 여행, 고속도로 막히지만 마음은 설렙니다. 범죄와의 전쟁에 나오는 장기하와 얼굴도 풍문으로 들어서 신청드립니다. 예! 네. 와, 우선 이 중에 아까 83세 아버지, 딸들 아빠, 이 곡은 어떨까요? 신청곡은 아니지만 우선 이 곡 듣고 신청곡 정리하고 사연 모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기분 좋고 감사한 이때여서 데디스 리틀 걸스 중에서 브라이언 맥나이트 I Believe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Call Me By Your Name 중에서 Lady, Lady, Lady 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허가씨 그렇냐. 이 곡을 신청한 분의 사연을 잠시 찾고 있었습니다. 사장과 우동설이라는 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주말 생방이시니 처음 신청곡 부탁드려볼게요 하셨는데 잘 들으셨나요? 네,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 조 에스포지오 에스포지토 극중 브루스타임에 나온 곡 부탁드려봅니다 하면서 신청하셨는데요. 조 에스포지토의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 플래시댄스 삽입곡으로 익숙하시죠? 제주 딸기 산도님은 플래시댄스 LP로 가끔 듣는 곡 하셨네요. 네. 행복하기님, 집 앞 동산 정상 정자에 올라와 있는데 다들 놀러 갔나 봐요. 아니, 거기서 보니까 다들 놀러 간 게 보이나요? 아싸! 아무도 없으니 크게 음악을 틀어도 될 듯. 아, 자주 올라가시는 곳이구나. 근데 항상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있었는데 오늘은 아, 없군요. 네. 뭐 로키라도 들으면서 이렇게 빠밤빠밤빠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녀배달부 키키의 바다가 보이는 마을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네요. 그럼요, 그럼요. 신청하셔도 되죠. 근데 오늘 신청곡이 많아서 뭐가 당첨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침 또 로키도 신청하신 분 있네요. 아이 오브 더 타이거 거칠마루님 명절 앞이라 과일 박스 들고 장모님 뵈러 가는 길입니다. 명절에는 열심히 동네를 지키는 소방관이라서요. 멋있다. 우선 일단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리고 1231님, 전 파바로티에서 한석규 아저씨가 부른 버전으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듣고 싶어요. 집안일 해놓고 책축제랑 안양천 가든페스타 가려고.

다행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고 음악도 너무 좋아. 흔들며 청소 중 하셨네요. 기분 좋아 보이셔서도 다행입니다.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 사인 오브 더 타임스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요거 진짜 오늘은 못 틀어드릴 것 같아요. 근데 조만간 틀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왜냐면 조만간 선곡표에 아주 소중하게 선곡해놨거든요. 예의 주시해 주십시오. 언제 나오나.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청곡들 중에서 거칠마루님 축하합니다. 신청곡 듣겠습니다. 로켓3 중에서 서바이버, Eye of the Tiger.

네, 방금 들으신 곡은 7317님 신청곡이었어요. 국가대표 중에서 러브홀릭스 버터플라이. 네, 오늘 아시안게임 개막인 거 아시죠? 네, 오늘 경기 일정 보니까 이미 치른 경기도 있고 지금 경기 중인 종목도 있어요. 우리 선수들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7317님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천학습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정숙입니다. 학교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2달 동안 함께 연습하고 애써준 학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연 하모니가 미추홀 축제에서 불렀던 노래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와, 추억 돋겠네요. 돋으셨나요, 추억? 8747님, 강디님, 평일에는 본업하고 토요일에는 호두과자 가게에서 알바해요. 강디님 방송 매장에 틀어놨는데 손님들이 음악 좋다고 어떤 라디오냐고 물어보셔서 강디님 방송 알려드렸답니다. 아, 그런 대화도 오가는구나. 네, 어머, 배우 최강희님이세요? 반가워요. 4598님, 반갑습니다. 제가 불면과 우울로 4년 정도 헤매느라 방송 못 듣다가 요즘 차도가 있어서 일상생활로 돌아왔어요. 아, 라디오 이런 것도 못 들으셨구나. 아, 저희 청취자분 중에도 얼마 전에 공황장애 앓고 막 그러셨던 분도 있는데 그러면 방송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못 듣고. 아, 그거 보면서 어떤 아픔일까? 어떤 걸까?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일상생활로 돌아오셨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통요. 주변에서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해요. 공원 걷고 있어요. 이야, 효과가 있는 듯. 어젯밤에 3시간 꿀잠 잤어요. 하셨네요. 신청곡은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나오는 클라리넷 연주도 좋고요. 주제곡도 좋아요. 지금 9월 하늘이 케냐 평원처럼 이뻐요. 라고 하셨네요. 왠지 4598님 마음도 이렇게 케냐 평원 같은 그런 이상이 있는 분일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내 맘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고 그게 유리 하늘이 깨지듯이 와장창창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 맘 다 알 것 같아요. 아무튼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더더더 감사합니다. 안주하는 여행자님 뭐예요? 냉정하게 강디님은 애교는 없으시죠? 맞잖아요. 맞는데 애교 있는 것 같은데 라디오에서는 아니에요? 제가 제일 애교 있는데 라디오에서? 네, 라디오 안팎에서 저희 피디님한테도 애교가 많은 것 같고. 아, 그렇다고요? 여기서도 없다고요?

안 돼. 네, 싫어요. 끝나야 되네요. 함께한 최강희의 영화마. 오늘의 끝곡은 페일블루 아이즈 신청드려야 하신 뮤지컬님 신청곡입니다. 영화 접속 중에서 벨벳 언더그라운드 페일블루 아이즈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넘치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청년은 통상적으로 만 15세부터 34세까지라고 합니다. 매년 9월 19일은 청년의 권리 보장과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한 청년의 날인데요. 아직도 팔팔한 청춘인 저 한동준은 원기를 북돋아주는 활기찬 음악으로 갈매기 때 여러분을 독수리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